0: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정말. 좀 길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 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요쌤 좋아하는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네.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1: 아, 진짜 이런 일이 있네.
0: It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응? 그 핸들링.
2: Handle.
1: Handle. I can see it.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wheel.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form? Form?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Okay.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렇죠.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입술이 위에가 막 움직여지죠. 네.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예요?
0: 카루소.
1: 아, 카루셀.
0: 캐러셀.
1: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Alright. 자, 제가 마지막 거를 비우려다가 양심상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큰일 나요. 저항 받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수트케이스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걔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Mm-hmm.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Yeah.
1: Carry on이잖아요. 그거.
0: 오, 네. You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했나요? Carry on.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캐리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carry on.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on.
0: So, for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Okay? So, 얘는

0: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하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 네.
0: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해서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0: 그렇죠? 막
1: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또
1: 네.
0: 한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구만.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캐러셀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캐러셀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1: 그렇게 얘기
0: 같죠?
1: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1: Moving Carousel.
0: Carouse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좀 자연스러운 느낌? 오케이?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픽업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때 여행 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라고 한다든가 너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걸할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그럴
1: 네.
0: 때 그냥 픽업한다고
1: 아,
0: 합니다.
1: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0: 맞아요.
1: 쓰네요.
0: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을 pick up 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자, 뭐라 그럴까. 세탁소를 부르는
1: 네.
0: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The
1: cleaners.
0: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셔츠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클리너스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 네,
0: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예.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The kids.
1: 아,
0: 왜냐면
1: pick up.
0: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1: 아,
0: 있어요. 근데
1: 그래요.
0: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1: Pick
0: pick
1: up
0: up
1: the
0: the
1: kids
0: kids. 오케이. 일 후에
1: after work.
0: after work.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So 이 케이스는 두개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사람의
0: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Mm.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0: There
1: carousel.
0: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1: 아,
0: 해보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좀
0: Yes.
1: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있을
0: 서로
1: 수
0: 부딪힐
1: 있죠.
0: 수도 있고요.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Missing.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손을 잡는 거니까.
0: 잡는 거예요?
1: 핸들.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휠, 아, 휠이에요?
0: 위요. 이건
1: 휠.
0: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화이트 이렇게 하는 것
1: 화이트,
0: 같은 느낌이라서.
1: 맞아요.
0: Al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1: 맞아.
0: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handle, handle.
1: handle.
0: 오.
1: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오.
0: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0: okay.
1: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1: 헉?
0: 오케이? 그거는 steering wheel.
1: 어?
0: 조종휠이에요.
1: 오, 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 아.
0: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0: 오케이. Okay.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뭐 부러진, 뭐 고장난, 네.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1: 네.
0: 있겠고요.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1: 아.
0: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1: 예스.
0: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예.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네.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A button. There you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Yeah.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1: 우와.
0: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좀 비싸니까.
0: 이렇게. 에이. 에이.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에 휠들을,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쵸.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어폴로지아이.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얘가 좀
0: 우리는
1: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길어서.

0: 안 되는 건데.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okay.
1: 응.
0: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아, 그냥 일반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must입니다.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1: 아, 그게
0: 돼요. 오케이.
1: 명사군요.
0: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입
1: 네.
0: 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이게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1: 아.
0: Sincerely yours.
1: 진심을 담아.
0: 네. 우리 그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쓴 다음에 뭐 누구
1: 네.
0: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올
1: 예.
0: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1: 진심으로.
0: 진심으로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1: 오.
0: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뭐뭐 이렇게 쓰는데
1: sincerely.
0: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오,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원래 저 사과를
0: 사과를
1: 잘해가지고.
0: 잘하시는군요.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1: 아.
0: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1: 예.
0: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
1: Spoke
0: 주시면
1: sincerely.
0: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면 그런 그 포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쵸, 그쵸.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뭔가 손상, 그쵸?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은
1: 예.
0: 잘하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0: 데미지입니다.
1: 예.
0: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너무 많이
0: 네.
1: 가니까, 데미지.
0: 근데
1: 아, 이거
0: 니네
1: 인가? 이다, 이 데미지. 이요.
0: 아,
1: 예.
0: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읽어요?
0: I'm
1: 내
0: just
1: 데미지를.
0: kidding. Alright.
1: 저 정말 데미지
0: 아, 데미지
1: 입었어요.
0: 입었습니까?
1: 예.
0: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1: 꼭 고치면 틀려요.
0: 오케이,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1: MA.
0: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1: DA에. 네.
0: 자,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에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러고 하면 완전 틀린 겁니다.
1: 아하.
0: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1: 아.
0: 바람이 흐, 새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입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오,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저 손상이라고 할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 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그랩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예.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고. Let
1: 아하.
0: me get you. 해도 상관없어.

0: 없습니다. 아.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Yeah.
0: Let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말.

0: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그렇죠.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아.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0: 예.
1: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수건을.
0: Can you grab me? A towel.
1: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0: 예.
1: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
0: 그러게요.
1: Right.
0: Grab은 안 써봐서.
1: 그렇죠.
0: 네.
1: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Can you grab me a towel?
0: Can you grab me a towel?
1: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돌아가면서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0: 예.
1: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레가 아니라 report.
0: Report.
1: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0: Yep.
1: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미션
1: 정리할게요.
0: Mm-hmm.
1: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Carousel, yes.
0: Carousel.
1: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0: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네,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0: 네.
1: 해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After work까지. Mm-hmm.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0: Yeah.
1: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0: I picked up my shirt.
1: 자, 그 cleaners로부터
0: from the cleaners.
1: Perfect.
0: Mm-hmm.
1: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0: Mm-hmm.
1: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1: Okay. 그 carousel로부터
0: from the carousel.
1: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0: yeah.
1: 않죠. It's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0: Mm-hmm.
1: 없어진 겁니다. 그죠?
0: Mm-hmm.
1: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0: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0: The handle is broken.
1: 그리고 그것은

0: fly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is missing
0: one wheel. There you go.
2: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Uh-huh.
1: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5: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5: sorry.
1: Oh, my suitcase.
0: Yes.
1: Wow.
0: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1: 그러게요.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0: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오케이?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예.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나 대신 중요한 은행 일을 봐주기로 한 동생. 저녁이 되어서 은행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바빠서 깜빡했대요. 뭐라고? 라고 소리를 치려던 찰나 농담이지롱. 에? 뭐야? 나 놀린 거야? 날 놀린 거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played with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2: Yep, this is the last season.
1: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2: I couldn't stop watching. It was so much fun.
1: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2: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1: Oh, it's really tasty. If you look closely,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2: I can find it here? Where is it? Christine, I can't find any potato chips. Where did you see it?
1: It's there!
2: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2: What? You are teasing me.
1: You should thank me.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Bye.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즐겨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시리즈물 있으신가요? 저는 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완결 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서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리즈물은 정말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이 일이 바로 케빈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케빈이 뭔가 재밌는 드라마에 빠져서 며칠 동안 침대, 랩탑과 한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케빈을 침대에서 번쩍 나오게 한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침대에서 랩탑을 들고 있는 케빈을 보며 크리스틴이 깜짝 놀랍니다.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뭐야,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아하, 지금 last season, 마지막 시즌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너 그거 시즌 7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요. Didn't you say? 너 말하지 않았니? 말 그대로죠. Didn't you say?입니다. Didn't you say you knew her? 너 그 여자 안다고 하지 않았어? 또는 Didn't you say they liked chocolate? 너 그 아이들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요. 상대방이 먼저 했던 말을 확인하는 말 Didn't you say? Didn't you s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즌 7까지 있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을 보고 있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침대, 랩탑과 한몸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케빈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Well, that happens.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빈에게요. 크리스틴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Couch potato라는 말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potato? Potato chip? 감자칩인가? 안 그래도 나 좀 배 좀 고팠는데. 아유, 케빈, 이거 드라마 보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나 봐요. 카우치 포테이토 감자칩인가? 맛있겠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진짜 맛있어. 여기 잘 찾아보면 집에도 있을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리스틴 미소가 조금 수상쩍긴 하죠. 자, 그 말을 듣고는 케빈이 I can find it here.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우다다다다 달려나가네요. 우리 크리스틴 얼굴 웃음 좀 보세요. 뭔가 짓궂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케빈이 그 감자칩, couch potato라는 감자칩을 찾아서 막 둘러보고 둘러보다 주방까지 왔는데도 찾을 수가 없죠. 아니, Christine, couch potato라는 감자칩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Christine 대답이야. It's there. 거기 있잖아, 거기. 바로 거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3: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0: 미국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말할 때 couch potato라고 부르거든. Uh-oh. 자, 이 couch라는 표현은요, 소파입니다. 그래서 couch potato라는 말은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감자칩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으른 사람을 couch potato라고 하는 거죠. 감자칩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발끈하는 케빈. 뭐야? 날 놀린 거야?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날 놀린 거야? 어떡해요?
3: You are teasing me? You are teasing me?
0: 입니다. 이 문장 잘 보시면 원래는 의문문이 아닌데 그냥 끝을 올려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You, 너, 뭐뭐였어? Were. 그리고 teasing이 바로 놀리고 있는, 그리고 me, 나를. 너 나를 놀리고 있는 거였니? 라는 뜻이겠죠. You're teasing me? 함께 말해볼게요. You were teasing me.

You're teasing me? 너 나 놀린 거야? 라고 우리 케빈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아랑곳하지 않죠? You should thank me.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크리스틴 아니면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should가요.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좋을걸 이렇게 충고 조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You should take your dog to the vet. 당신의 개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또는 should we call him?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충고나 조언, 뭐뭐 해야 한다. should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말 그대로 케빈은 크리스틴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요. 침대에서 이 랩탑과 함께 뒹굴면서 카우치 포테이토 감자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재미난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날 놀린 거야. You're teasing me? Tease, 놀리다라는 표현 대신에 make fun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 좀 그만 놀려. Stop making fun of me. Stop making fun of m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침에 급해서 누나 양말을 신고 왔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야, 그만 놀려. Stop making fun of me. Stop making fun of me. 그런가 하면 놀리다라는 표현 중에 pull my leg도 있습니다. 그만 놀려.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미용실에서 깜빡 졸았더니 머리가 엉망이 됐네요. 친구들이 나만 보며 킥킥 웃습니다. 얘들아, 그만 좀 놀려. 어떡해요?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Good. 이번 시간에는요, 놀리다라는 표현, tease, 그리고 make fun of 누구누구, pull 누구누구의 leg, 다리를 이렇게, 이런 놀리다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고 유용한 카툰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초딩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 영어 발음 규칙 저 헤일리 선생님이랑 같이 신나게 배워볼게요.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봐야겠죠?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게요. Let's take a listen.
1: Version. This is the final version. Decision. I made my decision. Occasion. What's the occasion?
0: Okay. 어떤 단어들인지 잘 들렸나요? 같이 한번 텍스트로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 단어 나왔고요. 공통점은 눈에 딱 들어오죠? 먼저 확인해 볼까요? 마지막 다 S-I-O-N으로 끝나는 단어들이었어요. Version, decision, occasion. 자, 어때요? 선생님 발음, 그리고 아까 원어민 발음 들어봤는데 여러분 좀 할 수 있겠나요? 같이 차근차근 연습을 해볼게요. S-I-O-N으로 끝나면 발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전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전이라고 표기하는 게 가장 가까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우리 이거 S가 아니라 T였을 때는요. T-I-O-N은 뭐로 발음됐죠? 션으로 발음됐던 거 기억하나요? 그래서 휴가, vacation 이런 식으로 발음했었는데요. 오늘은 S-I-O-N이 주인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차근차근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우리가 버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버전입니다. 판, 본 이렇게 순화할 수 있는데 자 S-I-O-N으로 끝나고 있어요. 발음은요, version 당연히 아니고요. version, gen, okay, version. 전으로 발음하면서 살짝 좀 불어 같은 느낌도 살짝 넣어서 즈, 즈 이런 발음 넣어주면 좋아요. Version. 으흠. 예문 보면요. 이게 최종 본이야. 최종 버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This is the final version. 한국말로는 버전, 전이라고 하지만요. 영어 발음은 전, 전에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해주면 훨씬 더 가까워요. This is the final version. 오케이, 이 발음 조금 어렵기 때문에 차근차근 연습해 볼게요. 자, 두 번째로 결정이라는 단어인데요. 역시 S-I-O-N. 그러면 decision, gen. 어때요, 여러분? John이라는 이 한글 기억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나 결정했어. 나 결정을 내렸어. I made my decision, decision. 오케이, 마지막 단어, 요건요, 뜻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뜻은 어떤 경우, 어떤 때, 어떤 상황, 일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발음은요, S-I-O-N 들어가 있고 occasio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occasion. 어떻게 쓰는 말인지도 한번 예문 볼까요? 무슨 날이야? What's the occasion? 이렇게 말하면요.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선물을 줬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이 선물을 준 건지 오늘 무슨 날이야? 왜 이 선물 준 거야? 또는 멋지게 차려입은 친구한테 오늘 무슨 경우야? 어떤 날이야? 무슨 일 있어? 뭐 그러면서 뭐 데이트 가는지 면접 가는지 이런 걸 물으면서 What's the occasion?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Occasion. 어떤 상황인지, 어떤 표현인지 여러분 이해되죠? 발음, occasion. 마지막 S-I-O-N 발음 처리. What's the occasion? Alright, 이 S-I-O-N 발음 조금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 같이 연습하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Alright.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하면서요. 첫 번째로 버전이라고 하죠, 우리. Version, 영어 발음으로 확실하게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Version. One more time. Version. 좋아요, 여러분. Very good. 두 번째로는 결정이라는 뜻이죠. 바로 갑니다. Decision. One more time. Decision. Good job. 좋아요. 계속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마지막 단어, 이거 뜻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알죠, 여러분? 경우, 날, 때입니다. 발음, occasion. One more time, occasion. Good job. 자, 이제 예문으로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버전 예문이네요. 이게 최종 본이야. 최종 version이야. 갑니다. This is the final version. Version. Great. 한번 더. This is the final version. Final versio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이죠? 나 결정했어. 갑니다. I made my decision. Good job. 결정을 할 때는 make라는 동사 쓴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면서 decision 발음 연습 해볼게요. One more time. I made my decision. Decision. Good job. 마지막 문장입니다. 무슨 날이야? 어떤 상황이야? 바로 갑니다. What's the occasion? Occasion.

0: parade. 한 번 더. What's the occasion? Occasion. Good job. 어때요, 여러분? S-I-O-N 처음에 조금 낯설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많이 익숙해졌죠? 그럼 우리 처음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보고 큰 소리로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Version. Version. This is the final version. This is the final version. Decision. Decision. I made my decision. I made my decision. Occasion. Occasion. What's the occasion? What's the occasion?
0: 네, 여러분, 오늘 학습 어땠나요? 이제부터 S-I-O-N으로 끝나는 단어 보면요. 자신감 가지고 발음할 수 있겠죠?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또 만나요.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nt. A. U. N. T. Ant. Ant. Cousin. C. O. U. S. I. N. Cousin. Cousin. Uncle. U. N. C. L. E. Uncle. Uncle.
0: 그럼 오늘의 주제 볼까요? 오늘은 relatives, 친척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모임할 때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오죠? 누구누군지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relatives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aunt, 고모, 이모, 외숙모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집에 aunt 계신가요? aunt. 그 다음은 cousin, 사촌이에요. 사촌은 여자 사촌, 남자 사촌 상관없이 cousi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은 우리의 uncle, 삼촌, 고모부 또는 이모부란 뜻이에요. 우리 삼촌이랑 놀면 참 재밌잖아요. 때로는 우리한테 선물도 사주죠. Uncl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고모, 이모, 외숙모. Aunt. 앞에 에 소리가 나요. Aunt. That's right. 사촌, cousin. 이거는 아 소리를 내보세요. Cousin. Good job.

0: 사촌, 고모부, 이모부, uncle. 자, 어가 아니라 아 소리예요. uncl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unt, aunt. Cousin, cousin. Uncle, uncle.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m going to my aunt's house tomorrow. 나는 내일 이모 집에 갈 거야. Oh, so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거기서 뭐 할 건데요? 자, I'm going to 어디 어디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I'm going to my aunt's house tomorrow. Good job. Next, I played with my cousin on the weekend. 나는 주말에 사촌이랑 놀았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cousin이랑 노나요? 자, 언제 놀았냐고요? On the weekend. 주말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보는 건데요. 발음을 정확히 아까 제가 알려준 대로 해보세요. I played with my cousin on the weekend.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그 다음, My uncle called me yesterday. 우리 삼촌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That's right. Uncle called me.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란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봐요. My uncle called me yesterday. Excellent. 역시 아주 잘하는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Nephew. N E P H E W. Nephew. Nephew. Niece. N I E C E. Niece. Niece. Relative. R E L A T I V E. Relative. Relative.
0: Okay,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Our next word is nephew, 남자 조카예요. 꼭 남자를 nephew라고 부르고요. 우리 친구들 nephew가 집에 오면 참 재밌죠? 그 다음은 niece, 여자 조카예요. 남자한테 niece라고 하면 안 돼요. 여자 조카, niece. 그 다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relative, 친척이란 뜻인데 보통 명절날에 우리가 relative끼리 모아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relative. 오케이, 우리 그럼 발음, 강세 같이 연습해볼까요? 남자 조카, nephew. 가운데 ph를 f 발음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nephew. 잘했어요. 여자 조카 niece. 이거는 쉽게 이 소리가 나요. niece. excellent. 친척 relative. 자, 가운데 a 발음은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relative.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1: Nephew. Nephew. Niece. Niece. Relative. Relative.
0: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Her nephew is 5 years old. 그녀의 조카는 5살이다. 친구들 아까 배웠죠? 조카. 그리고 꼭 아들, 꼭 남자여야 돼요. nephew. 여러분 따라해봐요. Her nephew is 5 years old. Good job. Next. He has a young niece. 그는 어린 조카가 있다. 여기도 여자 조카를 niece라고 하죠. 어린은 영어로 young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Do you remember? Okay, let's try one more time. He has a young niece. Perfect. Okay.

no, no, no! It's going the wrong way! This is a problem!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Unit 105. CH as K.
1: Let's go. Phonics CH. K, K, K. K, school.
2: K, school.
1: K, choir.
2: K, choir.
1: K, stomach.
2: K, stomach.
1: K, stomach ache.
2: K, stomach ache.
1: K, character.
2: K, character.
1: K, Christmas.
2: K, Christmas.
3: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가 나올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도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K 소리가 나는 알파벳 C와 H 소리가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K K K Good job! 그럼 K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학교, school이에요. 여기 K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학교 가서 다양한 과목을 공부하고 배워요. 학교, 영어로 school. school. school. Good job! 이 다음 단어도 K 소리가 나요. 바로 합창단 choir이에요. 앞에 K 소리 들렸나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영어로 choir. choir. choir. 발음이 너무 좋네요. 또 어떤 단어가 K 소리 날까요? 아! 배! stomach.

0: 너그 소리 나네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뱃속으로 들어가요. 배, 영어로 stomach. stomach. stomach. excellent. 또크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배탈, stomach ache예요. 역시 크 소리가 나네요. 우리가 때로는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배탈이 나죠. 배탈, 영어로 stomach ache. stomach ache. stomach ache. 너무 잘하는데요? 이 단어에도 크 소리가 나요. 바로 등장인물, character예요. 그 소리 들렸죠? 우리가 만화나 영화를 보면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해요. 등장인물, 영어로 character. character, character. perfect. 크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여기 앞에 크 소리가 나네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예요. 이날은 우리가 트리도 만들고 선물을 주고받죠. 신나는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Christmas. Great job! 와우! 이렇게 크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로건!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크 소리 나는 알파벳 C와 흐 소리 나는 알파벳 H가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난다고 배웠어요? That's right. 크. 그럼 우리 세번 발음해 볼게요. Good job.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우리가 여러 과목들을 들으러 여기를 가요. 어디 가죠?
1: School.
0: That's right. 학교, school. 여기도 크 소리가 나요. 로건, 봐봐요. 써니가 이렇게 단어를 썼는데 What's missing? 뭐가 빠졌어요?
1: Oh, that's
0: This one. 네, 잘했고요. One more. 흐 소리가 나는 알파벳 H였죠? Very good. 학교, school. 그럼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크크 스쿨.
0: Excellent. 크 소리가 나는 그 다음 단어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합창단. 영어로 뭐였죠?
1: Choir.
0: 아주 잘했어요. Choir. 여기 크 소리 들렸죠? Now, Logan, let's say it again.
1: 크크 콰이어.
0: Good job. 또크 소리 나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디로 들어가죠?
1: 배.
0: 배. 맞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1: Stomach.
0: That's right. Stomach. 여기 크 소리 나요. Then Logan, where is your stomach? 맞아요. 바로 여기 있잖아요. Stomach. 자, 근데 여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stomach가 어디 있는지 우리 로건이가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와우. 아주 잘했어요. 그럼 여러분, stomach 한번 볼까요? 네, 바로 여기 있어요. Good job. 그럼 배 stomach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stomach.
0: Excellent. Logan, 이 단어도 크 소리가 나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아야아야 배탈이 나요. 배탈 영어로 뭐였죠? That's right. Stomach ache 단어가 조금 긴데요. 우리 로건이가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stomach ache.
0: That was very good. 크 소리가 나는 또 하나의 단어 배워볼게요. 우리가 영화나 만화를 볼때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인물 뭐라고 배웠죠?
1: Character.
0: That's right. Character. 여기 크 소리 나요. 그럼 우리 로건이가 크게 다시 발음해 주세요.
1: 크크 character. 크크 character. 크크 character.
0: Very good. 크 소리가

0: 시작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아주 신나는 날. 12월 25일은 무슨 날?
1: 크크 크리스마스. 크크 크리스마스. 크크 크리스마스.
0: Great job! Wow, we did it!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로 불러봐요. Let's chant.
2: Let's go. Phonics CH. K K K. K school.
1: K school.
2: K choir.
1: K choir.
2: K stomach.
1: K stomach.
2: K stomach ache.
1: K stomach ache.
2: K character.
1: K character.
2: K Christmas.
1: K Christmas.
0: 친구들, 오늘 즐거웠나요?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k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k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0: Hi everyone!
1: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자, 옷을 입어요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다 같이 한번 쭉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2: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1: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up부터 같이 해볼까요? Look! This boy is doing different things. 자, 이 아이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아, 저 끝에서는 우와, 아침에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 잠꾸러기 sleepy head 기억나죠? Wake up sleepy head.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양치를 해야 되겠죠. So he's brushing his teeth. And then he's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깨끗하게 씻은 다음엔 또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 다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2: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1: 자, 우리 친구들 복습할 준비 됐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좀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 볼까요?
0: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1: 다 우리 배웠던 것들이에요.
0: Tell someone,
1: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0: To wake up,
1: 일어나라고.
0: Brush their teeth, 양치를 하라고. Take a shower,
1: 샤워를 하고.
0: And put their clothes on,
1: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큰 목소리로 그럼 복습할 때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이 표현 배웠었죠?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 head! 였었어요. Wake up이 일어나다인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라는 표현이었고요. Sleepy head가 귀엽게 잠꾸러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 head. 네, 이 표현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잠꾸러기는 여전히 잠이 오고 있는 상태였네요.
0: I'm still sleepy 라고 했는데 still 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여전히 라는 표현이죠.
1: 그리고 sleepy는 졸린 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졸려, 난 아직도 졸려 이런 말인 거죠. 같이 해볼까요? 자, 아침이에요. 나 아직 안 깼는데 너무 졸려.
0: I'm still sleepy. I'm still sleepy.
1: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I'm still sleepy처럼 I'm still 뒤에 어떤 상태를 얘기해주면 난 아직도 이런 상태야 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0: I'm still hungry.
1: 나 아직도 배고파 라는 말이네요. 이거 크게 한번 해볼까요?
0: I'm still hungry.
1: 잘했어요.
0: 난 아직도 아파. I'm still sick
1: 라고 하면 되죠. sick가 아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0: I'm still sick.
1: Good job. 난로 앞에 앉았는데 아직도 춥네.
0: I'm still cold.
1: 이것도 큰 목소리로. 잘했어요. 나 아직도 화가 나.
0: I'm still angry.
1: Very good. I'm still 어떤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넣어주면 내가 아직도 이런 상태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I'm still sleepy라고 했을 때 come on, wake up 이라고 했죠. 이 come on이 어서 이렇게 남을 부추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0: Come on, wake up.
1: 어서 일어나.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0: Come on, wake up.
1: 잘했어요.
0: 우리 10분만 더, 저 10분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라는 말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more가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 minutes라고 하면 10분이라는 뜻인데 10 more minutes라고 해서 10분만 더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제발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네, 10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제발. 영어로 하면 10 more minutes, please. 잘했어요. 자, minute이라는 단어가 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s를 붙였죠. 그 이유는 10이 10이니까 1보다 더 큰 숫자가 올 때는 무조건 복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inutes라고 한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양치하세요 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brush your teeth. 어서 너 양치해. 이런 말이었죠. brush가 칫솔질을 하다 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양치하세요. 영어로 하면 brush your teeth. 맞아요. brush your teeth. 자, teeth는 이라는 뜻인데 이 여러 개의 이를 나타낼 때는 teeth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혹시 딱 치아 하나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바로 그쵸, tooth였죠? 그래서 요거는 단수 복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brush your tooth라고 하면 치아 하나만 칫솔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아니죠. teeth. 다 해야 되니까 brush your teeth라고 한 거고요. I'm sleepy. 이거 우리 방금 했던 거네요. 그쵸? sleepy가 피곤한, 졸린 이런 의미예요. 나 너무 졸려. 예, I'm sleepy 기억나죠? We don't want sugar bugs. 하지만 치카치카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We don't want sugar bug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sugar가 설탕이고 bug는 벌레라는 의미예요. 설탕벌레라는 거는 사실 없죠. 그런데 원래 충치라는 단어가 cavity라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설탕이나 뭐 단 거를 먹고 생기는 충치 등을 뭐 거기 세균들을 sugar bug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귀엽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we don't want sugar bugs. 이 표현 기억나시죠? 자, we don't want sugar bugs처럼 we don't want 뭐뭐가 오면 그 원치 않는 것이 오면 그 원치 않는 거 우리 원하지 않잖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We don't want scary stories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나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된 말들을 mean words 라고 해요. 그래서 we don't want mean words 이렇게도 쓸 수 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랬더니 피곤하지만 오케이, 나 양치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ood girl이라고 했는데 요 good girl은 착한 여자아이에게 쓰는 표현이죠. 잘했어요 라고 할 때요. 남자의 경우는 good boy라고 하겠죠. 자, 이제 you are so dirty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자, dirty는 더러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너무 더럽다. 왜 산책하고 온 친구 있었잖아요. 강아지랑. 그 그림 기억나죠? 네, 그때 썼었는데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so가 너무라는 뜻으로 그냥 you are dirty라고만 해도 너 더러워 라는 의미인데 so가 들어가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I'm gonna take a shower. 내가 더러운 상태인지 알고 우리 친구가 나는 샤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I'm gonna 라고 했는데 사실 gonna 라는 말은 뭐 사전에 찾아보면 있기도 해요. going to를 줄임 표현이 gonna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 영어에서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going to, going to, going to, gonna, gonna, gonna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take a shower라고 나왔는데 샤워를 하다라고 할 때는 take를 씁니다. Take a shower.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m gonna 다음에 할 행동을 넣을 수도 있어요. I'm gonna go to school. 나 학교에 갈 거예요. I'm gonna eat breakfast. 저 아침 식사 먹을 거예요. I'm gonna study English. 저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I'm gonna clean my room. 제 방을 청소할 거예요. 요런 문장들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Good. Off you go. 알아서 샤워한다 그러니까 good, 좋아, off you go 라고 했는데 요 off you go가 어서 가 요런 뜻이었습니다. Alright dad, 알겠어요 아빠 라는 말이죠. 그래서 alright가 알았어요 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I'm done with my shower. 나 샤워 끝났어요 라는 말이죠. 자, 샤워하러 들어간 친구가 이제 끝이 났네요. 그죠? 자, my shower라고 한 이유는 내가 한 샤워이기 때문에 my shower예요. 그리고 I'm done with 뭐뭐라고 하면 내가 뭐뭐 끝났어요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뒤에 넣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m done with my lunch. 저 점심 식사 끝났어요. 점심 다 먹었어요 라는 뜻이고요. I'm done with my homework. 저 숙제 다 끝났어요 라는 의미죠. I'm done with my chores. Chores는 심부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부름 다 끝냈어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Great! Put your clothes on! 좋아! Put your clothes on 이라고 했는데 Put your clothes on은 옷을 입으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What should I wear? 내가 뭘 입죠?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put on 하고 요 wear가 같은 의미로 입 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what should I 다음에 내가 할 행동도 넣을 수 있었어요. What should I wear 대신에 what should I do? 제가

0: 뭘 할까요? What should I eat? 제가 뭘 먹을까요? What should I buy? 제가 뭘 살까요? What should I bring? 제가 뭘 가져올까요? 라는 의미의 표현들이었죠. 자, 뭘 입을까라고 했더니 Your favorite clothes.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이제 다 기억나죠? 그럼 우리 다시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날 때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hea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어서 양치해. 어떻게 얘기했죠? Brush your teeth.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네, 씻어야죠. Take a shower. 저 샤워할 거예요. I'm gonna take a showe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옷을 입으세요. Put your clothes on.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복습 잘했고요. 이제 원어민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잘 듣고 큰 목소리로 따라해주세요.
1: Wake up, sleepyhead. Brush your teeth. Take a shower. Put your clothes on.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wake up, 일어나라, brush their teeth, 양치해라, take a shower, 샤워하세요, and put their clothes on, 옷 입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 쭉 해봤는데 이 표현들 오늘 한 번쯤은 여러 상황에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너무 신나지? 오늘은 기다리던 금요일이잖아요. It's Friday! 자, 이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쌤이랑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Friday.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I can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0: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쌤이랑 글쓰기, 라이팅 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운 표현들 있지요? 그걸 가져다가 멋지게,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글을 한번 완성시켜볼게요. 자, 오늘은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One more time.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item. 얘들아,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 lost and found. 무슨 뜻일까? 일단, lost는 잃어버린이란 뜻이고요. found는 발견된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lost and found 하게 되면은 분실물이란 뜻이 됩니다. 분실물 센터라 그러지요. 그것도 lost and foun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실물 센터에서 발견할 법한 물건 또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우리 짜잔! look and talk에서 얻어볼게요. 오늘 그림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짠!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딱 여기 써져 있잖아.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Lost and found. 좋아요. 분실물 센터 자체를 그냥 lost and found라고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자아이가 이 분실물 센터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물건이 있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음표 question marks가 띠용띠용띠용 있는데 자,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그림에서 얻어볼게요. 짜잔!

0: Oh, pencils and erasers. One more time. Pencils and erasers. 쌤이랑 배웠잖아, 그치? 자, 연필들과 erasers. 지우개들이 있네요. 자, 그림에 보니까 지금 연필들이랑 저기 지우개들이 있어요, 그쵸? 원래 연필들이랑 지우개들은 발이 달렸단 말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맨날 우리도 잃어버리잖아요? 자, pencils and eraser를 가지고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I have, 우리 알것 같아. I have, 쌤이랑 배웠죠?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지요. Okay, 자, 여기에다가 pencils and erasers를 딱 넣으면 나는 연필들과 지우개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pencils and erasers. 좋아요. 자, pencils and erasers. 쌤이랑 그 stationery items, 문구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운 거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 이번에 또 이게 나왔네요. pencil case. One more time. pencil case. What's pencil case? That's right. 필통이죠. 쌤은 어렸을 때 필통 정말 좋아했어요. 맨날 필통을 이렇게 바꾸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Lost and Found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저 핑크색 펜슬 케이스 보이죠? 그래서 펜슬 케이스도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을 완성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짜잔! 오, whose is this? 라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whose is this? 이것도 배웠는데. Whose 하게 되면 누구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whose is this 하면은 이거 누구 거야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다가 물건을 딱 넣어주면 이 물건 누구 거야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다 pencil case 넣습니다. 짠! Whose pencil case is this? One more time. Whose pencil case is this? 이 pencil case, 필통 누구 거야? 라고 쓸수 있겠죠? 짜잔! 자, 아, 근데 필통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class 2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2반이란 뜻이죠. 1반, 2반, 3반 할 때 그 2반. 자, 그래서 뭐라고 이 class 2 student를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짜잔! 아, 맞아요. 우리 배운 표현 나왔죠? It belongs to를 사용해 볼게요. belongs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속하다 또는 뭐뭐의 것이다 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랑 배웠을 텐데, 그쵸? 자, 그래서 it belongs to, 자, 저기 뭐라고 적혔다고? 2반이라고 적혔지? 그래서 a class 2 student를 넣어볼게요. One more time.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이것은 2반의 학생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쵸?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Alright. 자, 그 다음에 missing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missing 하게 되면은 분실된 또는 없어진이란 뜻입니다. missing, missing.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게요. Is your missing? 자, 지금 lost and found에서 지금 연필통, 필통이 있으니까는 너 혹시 필통 잃어버렸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짜잔! Is your pencil case missing? 하게 되면은 너 혹시 pencil case, 필통 missing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your pencil case missing? 좋아요.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자, 이거 writing 읽어볼게요. Lost and found. Is this yours? 분실물. 이거 혹시 너 거니? I have pencils and erasers. 나는 연필들과 지우개들이 있어요. Whose pencil case is this? 이 필통 누구 거예요?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이것은 2반 친구 겁니다. 2반 학생 거예요. Is your pencil case missing? 혹시 너 필통 잃어버렸니? 라고 라이팅이 완성됐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따라해보세요.
1: Lost and found. Is this yours? I have pencils and erasers. Whose pencil case is this?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Is your pencil case missing?
2: Culture Project.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io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It's interesting to learn how things are invented. 물건들의 발명 유래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watch. 먼저 휴대용 시계를 알아볼까요? 주머니 크기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중시계를 만들어낸 것이 손목시계의 시초입니다. 독일의 자물쇠 공이자 시계 제작공인 페터 헨라인이 16세기에 작은 부품들을 시계 몸통에 넣어 외출할 때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개발해놨습니다. A German locksmith invented the world's first portable pocket-sized clock.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 중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손목시계를 개발한 곳이 널리 퍼졌다고 하네요. Soldiers began strapping their old pocket watches to their wrists. This is how the watch was invented.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watch?
4: Yes, it is.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pencil. 연필입니다. 연필은 1795년 프랑스의 화가 자크 콩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pencil was invented in 1795 by a scientist and artist Nicolas Jacques Comte. 그림을 그릴 때 숫덩이가 자꾸 부서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도자기 접시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흑연과 진흙을 섞어 고온에서 구워낸 연필심을 개발한 것이죠. 이것이 연필의 시초입니다. Pencil cores are made of graphite powder mixed with clay. This is how the pencil was invented. Is this your pencil?
4: No, it isn't.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What is this? It's an eraser. 지우개입니다.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네런이 지우개의 사용을 발견했어요. Edward Nern developed the first rubber eraser. 또한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도 우연히 연필로 쓴 글씨를 곰으로 지울 수 있는 곳을 알아내 지우개를 널리 알렸다고 해요. Joseph Priestley described how to erase pencil marks. Is this your eraser?
4: Yes, it is.
3: Let's look at one more invention. Let's look at the paper cup.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이죠. A paper cup is a cup that we can throw away. 대개

0: 스틱이나 왁스로 코팅해 액체가 새진 않아요. 미국의 휴 모어가 생수 자동 판매 사업을 하는 형이 정수기에서 쓰던 도자기 컵이 자꾸 깨지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흥미로운 발명 유래를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some everyday supplies were invented. 발명은 정말 멋진 창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나는 분실물 물건, 아이템에 대해서 쓸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Writing 어렵지 않죠? 쌤이랑 차근차근 연습해보자. 자, 그럼 한 주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또 월요일 날 행복하게 보자. Bye-bye, butterfly!
2: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3: I'm fine. Thank you. Enough.
2: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4: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e doesn't look okay to me.
1: Hey, Bear, go call the ambulance.

0: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니콜 선생님, 오늘 방과 후에 짝꿍이 같이 테니스 치자고 해요. 저는 테니스 한 번도 쳐본 적 없는데 짝꿍은 잘하나 봐요.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할 줄 아는지 묻고 답하는 표현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 일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테니스 친구들, 테니스 칠 줄 알아요? 테니스는 좀 어렵더라고요. 선생님 딱 한 번 도전해봤는데 공이 올 때 선생님은 분명히 라켓으로 공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비켜가요 항상. So that's very difficult. 자, 오늘 우리 친구도요. 자기는 테니스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데 짝꿍이 치자고 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너 테니스 칠 줄 알아? 하고 물어보겠죠. 오늘은 상대방이 무언가를 할 줄 아는지 이 능력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들 배워볼게요. Play, can, tennis, you. Can you play tennis? Can you play tennis? 자, 친구들, 우리 예전에는요, you can, 너는 뭐뭐를 할 줄 안다. 그쵸? 상대방의 능력을 표현하는 문장을 배웠었어요. 그런데 you can에서요, 순서를 딱 바꿔서 can you 하고 물어보는 문장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답하는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할 줄 아니 하고 물어볼 거니까 아니 물어볼 거니까 can이 먼저 오는 거예요. can 할 줄 아니? 누구요? you 너 말이야 너. 너 할 줄 알아? can you? 다음에 뭐 와요? 동작이 오죠. play. play는 친구들 아마 놀다라고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play는 놀다라는 뜻도 되지만요. 악기랑 같이 쓰면 연주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또 게임이랑 같이 쓰면 그 게임을 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오늘 우리가 만들 문장처럼 운동이나 경기 이런 말과 같이 쓰이면 그 운동을 하다라는 뜻도 될 수 있어요. play, 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뭘 할 줄 아냐고 물어봐요. 테니스. 테니스는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테니스죠. Can you play tennis? 이렇게 물어보면 너 테니스 칠 줄 아니? 이런 문장이 되는 거죠. 말해볼까요? Can you play tennis? Can you play tennis?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상대방의 능력을 묻고 답하는 문장들 만들어보기 위해서 필요한 단어들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play, tennis, soccer, baseball, basketball.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단어 배워봐야죠. 첫 번째는 play예요. play. play는 놀다라는

뜻도 있지만 운동 경기 같은 걸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So pull. P랑 L이 만났어요. Pull. 그리고 A랑 Y가 만났어요. A 붙여서 play. Play. 운동을 하다. 어떤 경기를 하다. Play. 그러면 play랑 함께 쓸수 있는 우리 운동 이름들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tennis. 탕, 탕, 탕. I don't know how to play tennis. 선생님 사실 테니스 잘못 쳐서. 테니스는 소리 나는 대로 내요. T, E, N. N 한번더 오고요. S 붙였어요. Tennis. Tennis. 테니스다. 두 번째는 어떤 운동일까? 두 번째는요. Soccer이네요. Soccer. Soccer은 축구예요. 축구. Soccer은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S, R. C가 크. 소리가 나네요. ER은 만나서 R 소리 나요. 짝꿍이에요. S, R. Soccer. Soccer, 축구. 다음 운동은 뭘까? 친구들 알고 있는 운동 한번 생각해봐요. Baseball. Baseball은 야구예요. 야구에서 우리 1루, 2루, 3루 하잖아요. 거기 루가 base거든요. B, A, S. E는 소리 나지 않네요. Base. Ball은 공이죠. 하하, 이렇게 붙어서 baseball. 베이스볼이라고 하면 야구. 자, 마지막 운동이에요. 우리 야구도 나왔고 축구도 나왔으면 뭐도 알고 싶어요, 친구들? 농구도 알고 싶죠. 농구는 basketball. basketball이에요. 이 앞에 붙여서 basket까지가 바구니라는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농구는 뭔가 바구니처럼 생긴 그물로 공을 집어넣는 운동이잖아요. basket, 그리고 공, ball 붙여서 basketball. basketball이라고 하면 농구. 자, 그럼 문장 만들기 도전! 물어보는 말이에요. 너할줄 안다가 아니라 너할줄 아. 니, 저. 자, 너는 테니스 칠줄 아니? 어떻게? 아니니까 can you 하고 시작해야죠. Can you? 너할줄 아니? 뭐를요? Play. 운동이나 경기 앞에는 play잖아요. 그쵸? 할줄 아니, 칠줄 아니, 무엇을? 테니스. Tennis. 붙여서 can you play tennis? Can you play tennis?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두 번째, 운동 이름을 바꿔볼게요. 너 축구 할줄 알아? Can you? 똑같죠? Play? 또 똑같죠? 축구만 바꿔주면 돼요.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 Soccer. 맞아요. Can you play soccer? Can you play soccer? 좋아요. 또 뭘로 바꿔볼까? 야구. 야구들 친구들 많이 하죠. 너 야구 할줄 아니? Can you play baseball? Can you play baseball? 한번 더. Can you play baseball? 야구 했으니까 농구까지. 너 농구 할줄 알아? 통통통 슛. 너 농구 할줄 알아? Can you play? 그쵸? 농구. Basketball? Can you play basketball? Can you play basketball? 좋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can you 하고 물어본다면 내 입장에선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Can you 하고 물어봤으니까 응, 나할줄 알아? Yes, I can. 아니, 나할줄 모르는데? No, I can't. 너무 쉽네요. Yes, I can. 응. No, I can't. 아니,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우리가 만들어보니 문장들 리듬에 맞춰서 신나게 챈트로 불러볼게요. Let's chant.
Can you play baseball?

0: basketball? Can you play basketball? Can you play tennis? Can you play soccer? Can you play baseball? Can you play basketball? Yay! 좋아요, 친구들. 너 뭐뭐 할 줄 알아? 하고 상대방의 능력을 물어보는 말 Can you? 쓸 수 있는 상황들도 언제 있을까요? 그림 보면서 친구들도 크게 말해봐요. 통통, 통통. 야, 너 농구 할 줄 알아? 아, 물론이지. 너 농구 할 줄 알아? Can you? Basketball? Can you play basketball?
1: 라켓을 샀네. 너 테니스 칠 줄은 알아?
0: Can you play tennis?
1: 저기 공 좀 차줘. 아, 아니다. 너 같이 축구할래?
0: 축구 할 줄 아니? Can you play soccer? Okie dokie.
2: 오늘 배우고 있는 내용들 우리 친구들 더 오래 기억하라고 오늘도 미션 준비했거든요. Are you ready?
0: Mission of the day.
2: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0: Can you play baseball? Can you play baseball?
1: 너 야구 할 줄 아니? 물어보는 말이네요.
0: Can you play baseball?
2: 3, 2, 1. 체크해 볼게요. Can 할 줄 아니? You 너는 play 하다. Baseball 야구. Can you play baseball? 너 야구 할 줄 알아? Check.
3: 각 그림에 어울리는 표현과 연결하세요. 왼쪽에는 그림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문장이 있네요. 첫 번째 그림은 농구공 들고 있고요. 두 번째 그림은 축구공이 보여요.
0: A. Can you play soccer? B. Can you play basketball?
3: 자, 어울리는 문장과 그림 연결해 볼게요.
0: A. Can you play soccer? B. Can you play basketball? 3, 2, 1,
3: 정답 확인. 첫 번째는 농구공을 들고 있으니까 너 농구 할 줄 알아? 하고 물어봐야 되겠죠.
0: Can you play basketball? B로 연결.
3: 두 번째 그림은 축구공을 들고 있으니까 너 축구 할 줄 알아? 하고 물어볼 거예요.
0: Can you play soccer? A로 연결.
2: 잘 듣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쓰세요. 여자아이 손에 테니스 라켓이 들려 있네요.
0: Can you play tennis? Can you play tennis?
1: 너 테니스 칠 줄 아니?
0: Can you play tennis?
2: 운동 경기 앞에 이 말을 넣어주면 그 운동 또 경기를 하다란 뜻이 되죠. 바로 play. 소리 나는 대로 썼나요? 확인! All, P-L-O구요. A-Y가 만나면 A 소리 나죠. P-O-A, play.
0: Can you play tennis? Well done!
4: We did it!
2: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물어보는 말이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상대방이 뭔가를 할 줄 아는지, 상대방의 능력에 대해서 Can you? 하고 물어봤죠. 자, 오늘 배운 내용들 우리 친구들 아마 일상에서 우리말로 많이 쓰는 걸 거예요. 그렇죠? 너 그거 할 줄 알아? 너 그거 할 줄 알아? 내가 아는 나만의 말로 영어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할 줄 아는 것, 잘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Can you? 대답은 Yes, I can 또는 No, I can't.

0: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해요. 예! 자, 우리 친구들 어디엔가 갔습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어?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너무 재밌어.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더 앞으로 알고 지내고 싶어요. 연락하고 지내고 싶어요. 그렇다면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뿅!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1: 연락하고 지냅시다.
0: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겠죠. 하, 이거 영어로 꼭 알아둬야 되겠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선은 우리 단어 확인합니다. 친구들 단어부터 알아야지.
1: 어떤 단어들이 두구두구두구두구 기다릴까? 맞나?
0: 봅니다. Okay. Likewise. Likewise. 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좀 재미있는 사진이에요. 잠깐만, 여기 노트북 컴퓨터가 있고 이 사람이랑 요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말합니다. 어이.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 친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악수하는 거 아닐까요? 자, 한쪽이 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뭐 저도 그래요 라는 느낌으로 likewise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와, 이거 아주 멋진 단어거든요. 알아두면 편합니다.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Likewise.
1: Likewise. Likewise.
0: Likewise. Very good. And next. Keep in touch. 나왔다. 이게 오늘의 핵심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친구들. 사실 여기 세 단어 모르는 단어 없어요. Keep, 뭐 유지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touch 하면 touch. touch 이렇게 뭔가 접촉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만지거나 접촉이 일어나는 거.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사람들끼리 서로 접촉을 하고 지내는 것처럼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휴대전화로 뭔가 메시지 입력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인 거죠.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표현이 keep in touch. 만약에 누구와 연락을 하고 지내다 라고 해서 뒤에 연락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keep in touch with someone. Okay, with 라고 하는 단어까지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일단은 touch까지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Keep in touch.
1: Keep in touch. Keep in touch. Keep in touch.
0: Very good. And next. Promise. Promise 나왔다. 자,

0: 알겠죠, 친구들. 뭐 하는 거야, 지금?
1: 맞아요. 약속! 하고 있습니다. 약속하다가 promise예요. promise. promise. promise. very good. next. have to. 정말 정말 중요하죠. 아마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건강하려면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몸에 좋은 음식들 먹어야 되죠.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할때 우리가 have to를 씁니다. 오케이? 크게 따라서 말해 볼게요. have to. have to. have to. very good.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일단 어휘들 슝 살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10 o'clock. I have to go.
3: It was nice talking to you.
2: Likewise. Let's keep in touch.
1: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0: 오늘은 이 두 분이 거의 처음 만난 사이 같아요, 그쵸? 자, 어떤 대화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가요, 갑자기 Oh! 자기 여기 시계 보더니, 그쵸?
2: Oh! 어머나! It's already 10 o'clock!
0: 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이 단어 많이 나왔었어요. 기억하세요?
1: Already.
0: 무슨 뜻? 맞아요. 이미, 벌써 라는 단어잖아요. 벌써 몇 시야? 10시네! 라고 합니다. 이게 AM인지 PM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오전 시간인지, 뭐 오후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머나! 벌써 10시잖아! 라고 하면서
1: I have to go.
0: 오,
1: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0: go. 나 가봐야 돼요.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크게 따라서 말해보겠습니다.
2: Oh, it's already 10 o'clock. I have to go.
3: Oh, it's already 10 o'clock. I have to go.
4: Oh, it's already 10 o'clock. I have to go.
1: 잘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B가 말하죠.
3: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라고요. 왠지 악수하면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은데.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 nice.
0: 좋았다. 라는 거죠. 근데 뭐 하는 게
1: talking to you.
0: 당신이랑 이야기하는 거 참 즐거웠어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장은 사실 전체 다 하나의 덩어리처럼 알아두고 있어도 참 유용하겠죠. 누군가가 만났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이 정말 대화 나누는 거 참 즐거웠어요. It was nice talking to you. 바로바로 입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It was nice talking to you.
4: It was nice talking to you.
3: It was nice talking to you.
4: It was nice talking to you.
1: Very good. 자, 그랬더니요. B가 이렇게 말합니다. Likewise. 라고요.
0: 이거 우리 어휘 볼 때 나왔던 건데.
1: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라고 했죠.
0: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랑 대화 나누는 거 참 즐거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자, 보세요.
1: Let's keep in touch.
0: 잠깐만, 우리 keep in touch. 아까 어휘 시간에 봤는데, 그쵸, 여러분? 무슨 뜻?
1: 연락하고 지냅시다.
0: 그래요, touch.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의 끈이 다 있는 것처럼, 그쵸? 이렇게 떨어져서 안녕 너랑은 이제 얘기 안 해. 이게 아니라 계속 연락의 끈을 이렇게 맞춰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라는 표현인 겁니다. 와, 참 유용하다.
1: 우리 이거 따라서 말해볼게요.
2: Likewise, let's keep in touch.
4: Likewise, let's keep in touch.
3: Likewise, let's keep in touch.
0: 좋아요. 잘했어요. 친구들,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자, 누구와까지 붙으면 with를 뒤에 써준다라고 했죠? 우리 더 많은 문장들 만나볼게요. 자, 이런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초등학교

0: 말해보세요.
1: Do you still keep in touch with Jane?
2: Do you still keep in touch with Jane?
3: Do you still keep in touch with Jane?
0: 잘하셨어요. How about this one? 자, he promised. 그는 약속했어요. 근데 뭐 한다고 약속했냐면 to keep in touch with us. 우리와 연락하겠다고, 연락하고 지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근데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나? 연락하겠다고 해놓고 연락을 안 하나? 그러니까 이런 말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anyhow, 우리 크게 따라서 말해볼게요.
1: He promised to keep in touch with us.
3: He promised to keep in touch with us.
2: He promised to keep in touch with us.
3: He promised to keep in touch with us.
0: 잘하셨어요. And next. 야, 우리 연락하고 지내야겠다요. 이렇게 말합니다.
1: We should keep in touch.
3: We should keep in touch.
2: Yeah, we should keep in touch.
3: We should keep in touch.
0: 네, 여러분 잘하셨어요. 이렇게 keep in touch, 연락하고 지내다 라는 표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벌써 10시네. 저 가봐야 돼요.
3: Speak. Oh, it's already 10 o'clock. I have to go.
2: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습니다.
3: Speak. It was nice talking to you.
1: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3: Speak. Likewise. Let's keep in touch.
0: 자, 친구들 영어에 반하는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 잘 맞춰주세요. 첫 번째 문제.
2: 연락하고 지냅시다.
0: Let's keep in. 자, 정답은 3, 2, 1, 3. 바로 맞아요. Touch. 예. 잘했어요.
1: Let's keep in touch.
2: Let's keep in touch.
3: Let's keep in touch.
2: Very good. And next.
0: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어요.
1: It was nice to you.
0: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
1: 3, 2, 1, 띵!
0: 바로 맞아요. 이야기 나누는 거니까 talking! 네, 잘하셨습니다.
1: It was nice talking to you.
2: It was nice talking to you.
3: It was nice talking to you.
0: Good.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단어 연상 quiz. 뭔가 약속을 하는 것 같은데. 3, 2, 1, 띵. 바로 어떤 단어? 맞아요. Promise.
1: Very good.
0: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이렇게 쭉 연락하고 지내다 라고 하는 표현인 keep in touch 를 배웠습니다. 특히나 뒤에 누구와 연락하고 지내는지까지 말해주고 싶다면 keep in touch with someone. 그렇죠. 이렇게 with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1: 선생님, 저는요 긴 거 모르겠고 그냥 짧은 거. Let's keep in touch.
0: 우리 연락하고 지내요. 이것만은 꼭 기억할게요. 그러셔도 좋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미션 문장이었잖아요. 다시 한번 크게 따라서 말해봅니다.
1: Let's keep in touch.
3: Let's keep in touch.
2: Let's keep in touch.
3: Let's keep in touch.
0: Okay,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도 꼭 연락하고 지내고 싶은 친구 있으면 그렇게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납니다.

0: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대명사를 배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명사를 배웠는데 명사 앞에 대자가 붙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길래 대명사라고 부르는지 궁금해 해주시면서 우리 한번 문장 세게 보도록 하지요. 어떡해. 엄마랑 아들이 하트 편지지를 들고 웃고 있습니다. I need you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에서 need를 빼면 전부 인칭 대명사입니다. 신기하죠? 다음 사진이요. 어머나, 어떤 아름다운 커플의 모습인데요. 뭔가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 He saw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saw라는 동사 빼고는 다 인칭 대명사입니다. 오호라, 특이한데요. 마지막 사진이요. 어머나, 여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농구 팀인가 봐요. 특히나 여자분이 굉장히 운동을 잘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래 문장 They understand u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understand 빼고 모두 인칭 대명사인데요. 어허허. 자, 이제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칭 대명사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 중앙영어 클리어의 1강부터 등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진도를 따라가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우리 중학교 1학년 1과에서는 비동사가 나오거든요. 인칭 대명사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득이하게 동사부터 설명을 했는데요. 사실 아주 기본적인 건 요 인칭 대명사 친구들이죠. 자, 일단은 대명사라는 거의 정의부터 짚고 갑시다. 대가 왜 붙었냐? 대신하는 말이다 라고 해서 대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대신하는 말, 대명사 이렇게. 이 대가 대표 이런 거 할 때도 그 대자입니다. 뭔가 요요 집단 중에서 대표가 이 집단을 대신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자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는 사람에 관련된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에 관련된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명사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인칭 대명사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그치? 자, 오늘은요, 인칭 대명사 총 네 가지 종류 중에서 두 가지 먼저 배울 겁니다. 네 개를 한 번에 배우기에는 우리의 뇌 용량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만 배울 건데요. 일단 종류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건 알아주세요. 오늘은 주격, 목적격, 소유격, 소유대명사 이것 중에서 주격과 목적격을 배울 겁니다. 요 두 개가 인칭 대명사에서도 사용 빈도가 압도적입니다.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문장들 중에 한 70% 이상은 인칭 대명사가 쓰였다고 봐도 됩니다.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자, 주격이랑 목적격의 형태를 보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그려놨는데 많이 봤죠, 여기저기서. 표에 대해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나, 2인칭, 너, 3인칭은 나와 당신을 뺀 누군가입니다. 이거 한번 설명한 적 있어, 그죠? 우리 동사할 때 그 기억이고요. 그 1인칭, 2인칭, 3인칭에 따라서 대명사의 종류들이 나뉩니다. 그리고

0: 단수복수도 나뉩니다. 여기 선생님이 해석은 써놨잖아요. 똑같은 1인칭이어도 나 혼자 있는 1인칭은 I, 근데 나를 포함한 여러 명은 we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한국어에도 있는 개념이니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주격은 뭐뭐 은는으로 끝나는 해석이고 목적격은 을을로 끝나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은는과 을을이라는 걸 따로 붙이지 않잖아요. I 그 다음에 은는 이런 거안 붙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격 목적격이 아예 단어가 달라요. 그렇구나. 한 번씩 따라 읽어볼까요? 나는 I. 나를 me.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I를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인칭은 우리들은 we. 우리들을 us.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은 똑같아요. 전부 다 you입니다. 아주 편하죠? 너는 너를, 너희들은 너희들을 모두 you. 그리고 3인칭은 그, 그녀, 그것. 이렇게 세 가지로 단수가 나뉘는데요. He, 그는이고, 그를은 him, 그녀는 she, 그녀를은 her, her 할때그 her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냥 이것, 저것을 나타낼 때는 it. 요걸로 통이 돼요. 그리고 3인칭 복수 같은 경우는 그들은 they, 그들을 them.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 표에 익숙해지시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I는 주격, me는 목적격, 요거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볼까요? 이거 해석하면, 나는 필요로 한다, 너를, 입니다. 나는 할때 1인칭 주격, I예요. 이 자리에, me needs you. 요렇게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Me need you는 안 됩니다. 왜? 주어 자리에는 주격만 써야죠. 그래서 I need you 써야 되고요. 아, 그래서 I need you구나. 맨날 맨날 말만 했지. 그런 문법의 원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you는 너를에 해당하는 친구고 2인칭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he와 me가 지금 대명사죠. 그는 봤다, 나를 입니다. 그는 주격이죠. 3인칭 단수. 나를 1인칭 목적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그들은 이해한다? 우리를. 요렇게 해석이 될 텐데, 그들은 우리를. 이게 대명사죠? 요렇게 됩니다. 그들은 3인칭 복수의 주격이고, 우리를 1인칭 복수의 목적격입니다. 단어가 어렵죠? 이런 건 몰라도 돼.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요. They understand we. 이런 게안 된다고. 그것만 알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많은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 한번 짚고 갈게요. 선생님이 정말 오글거리 하면서 쓴 건데요. 대명사라는 게 도대체 왜 존재하냐? 궁금하죠?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지원이는 배고파요. 지원이는 과자를 좋아해요. 지원이 꿈은 영어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말하면서도 오글거려요. 너무너무 오글거려요. 자, 나를 3인칭화 하는 건좀 그렇잖아요. 나라는 대명사가 있으면 얼마나 담백하고 좋습니까? 둘 중엔 아래가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명사가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표현도 이렇게 단어 쫙 있으니까 한 번씩 따라 읽을게요. I, me. We, us. 따라하세요. You. He, him. 제발, she, her. 한번 더, it. 마지막, they, them. 자, 문장을 통해서 우리 익숙해지는 시간 갖기 위해서 듣기로 넘어갈게요.
1: I need you. I need you. He saw me. He saw me. They understand us. They understand us.
0: 자, 인칭 대명사 위주로 들을 건데요. I, I, 아니고요. E는 거의 안 들려요. I. 그 다음에 you. I need you. 나는 너를 필요로 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need you. I need you.
0: 그 다음은 he. He. 뭔가 이건 쉽고요. Me. 이것도 쉽죠. Me. He saw me. 그는 나를 봤다. 두 번 드릴게요.
1: He saw me. He saw me.
0: 자, 마지막 they. 요건 th 발음. They. 그 다음 끝에 us. us 아니고 us. They understand us. 그들은 우리들을 이해한다. 마지막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understand us. They understand us.
0: 자, 이제 전체적으로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하는 시간 가질게요.
1: I need you. I need you. He saw me. He saw me. They understand us. They understand us.
0: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한국어 먼저 보여드릴 테니까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는 나를 좋아한다. 그들은 우리들을 안다. 뭔가 스피킹 포인트가 전에 없이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인칭 대명사를 비동사보다 먼저 배우는 게 순서가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 1학년 1학기 1과부터 비동사가 나와가지고 얘가 조금 뒤로 왔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시면 됩니다.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I, 그 다음에 you, 이렇게 두 개가 지금 인칭 대명사지요. 요 I 자리에 me, love you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 격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읽어볼게요. I love you. Love you가 붙어가지고 love you, love you 이렇게 발음하셔도 좋습니다. I love you. 좋아요. 그다음. 자, 그는 나를 좋아한다 인데요. 여기에서 대명사는 he, me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여기도 he 자리에 뭐 뭔가 him, him likes me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고요. he likes I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래서 격을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무심코 썼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계속 주격, 목적격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그쵸? He likes I 하면 어색하잖아. 그쵸? 같이 읽어보죠. 그는 나를 좋아한다. He likes me. 한 번 더. He likes me. 좋아요. 마지막. 자, 이제 그들은 우리들을 안다인데 여기서 대명사는 they, us. 이렇게 두 개입니다. 자, they부터 발음할게요. they. th 기억나지요? 앞니보다 혀가 살짝 나온 상태에서 바람을 쓱. They know us. 붙여서요. They know us. 한 번 더. They know us. 좋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었고요. They 자리에 them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 us 자리에 we 들어가면 안 돼요. 주격, 목적격 잘 구분해 주시고요. 여기까지가 스피킹 포인트였습니다. 이제 복습해 볼 건데요.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자, speaking 말고 이제 reading, writing 해봐야겠지요. 첫 번째부터 영작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책을 한권 사주셨다. 인데요, 가볼까요? 나에게가 me예요.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나에게 목적격이기 때문에 me 사용해주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 볼게요. 나는 끝낼 것이다. 읽는 것을. 그것을 읽는 걸 끝낼 건데요. 여름 동안을 다 바쳐가지고 그걸 읽는 걸 끝낼 거다. 요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거의 정답은? 그죠? 주어 자리니까 I를 넣으셔야겠고, 그 다음에는 요 자리 뭘까요? 참고로 책을 가리킵니다. 책은 is로 사용하면 되겠죠? her 책한테 성별을 부여하지 맙시다, 여러분. 그다음. 자, 나의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그가 나에게 줄 것이라고 한 테스트를. 그래서 나는 그걸 위해 공부해야 된다. 이런 문장인데요. 첫 번째 거부터 다. 아, 책만 선물해 주시지. 시험까지. 주어 자리니까 he고요. 그 다음은 목적어 자리니까 give me 해야겠죠. give I 하면 어색해요. 그는 말했다. 그 문제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답은? 주어 자리니까 당연히 그냥 he 쓰시면 되고요.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것들 을이라고 해석했어요, 선생님이. 그것들 을, 을. 목적격 써야겠죠? them.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써야 될지 헷갈리면은 해석을 해봐요. 을을 들어가면 목적격이니까 them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지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My dad bought me a book. I will finish reading it over the summer. My dad said he will give me a test, so I need to study for it. He said the questions will be hard, but I will be ready for them.
0: 자, 오늘 원포인트 정리 갑니다. 처음으로 대명사, 그 중에서도 인칭 대명사를 배웠죠? 대명사라는 건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고, 인칭 대명사는 사람 명사를 대신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총 4가지 종류의 인칭 대명사 중에 2개만 배웠습니다. 주격과 목적격인데요. 1인칭, 2인칭, 3인칭 따라 다르고, 복수인지 단수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 있는 단어들 꼭 눈으로 익혀주세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명사 첫 번째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명사 두 번째, 소유격이랑 소유대명사도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80강인데요. 간접 의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확인을 해봐야겠죠.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관계사를 쓰는 문제였습니다. Echo will be able to speak only the last words. 정답은 that she hears인데요. 자, 앞에 선행사에 보니까 only the last words 이거 보이시죠? 오직 마지막 말 이런 식으로 명사를 굉장히 한정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제한적 성격이 강한 관계대명사 that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해석은 에코가 will be able to speak 오직 말을 할수 있을 것이다. 오직 그녀가 듣는 마지막의 말들만 따라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었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대화문으로 들어가 보죠. 공항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해줄 수 있어? 그랬더니 대략 30분 정도 걸려라고 합니다. 자, 이 안에 간접 의문문이 숨어 있는데요. 어떻게 들릴지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1: Can you tell me how long it takes to get to the airport?
2: It takes about half an hour.
0: 잘 들어보셨죠? 자, Can you tell me how long it takes to get to the airport? 라고 합니다. 일단 해석을 해보면 Can you tell me? 말해줄 수 있니? How long? 하면 시간이 걸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How long it takes? 얼마나 걸리는지 To get to the airport?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해줄 수 있니? 는 영어로 Can you tell me how long it takes to get to? 그 다음에 장소 The airport 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It takes about half an hour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때 take도 걸리다란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about이 이런 숫자 앞에 붙으면 대략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half an hour, 그럼 한 시간의 절반이기 때문에 대략 30분이 걸려라는 해석이었는데요. 자, 이때 이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의문문은 일단 물어보는 말인데,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뭘까? 자, 먼저 우리 그러면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개념을 좀 비교를 해볼 텐데, 직접 의문문이 말 그대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 너 누구야? 이런 거 있죠. 너는 몇 살이니? 그녀는 어디에 살아?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걸 직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는 어순이 중요한데요. 우리 영어가 원래 이 순서가 중요한 언어잖아. 의문문이라는 걸 표시를 좀 내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원래 어순은 주어 동사가 맞는데 의문문에서는 항상 동사가 주어에 앞에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어순이 의문사가 먼저 일단 제일 먼저 나와야 되고요. 뭐 what, who, where, when 이런 게 있다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가 돼서 의 동주 이런 어순이 되겠습니다. Where do you live? 너 어디 사니? 의 동주 그쵸? 그다음 What is she doing now? 그녀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역시나 의 동주 맞죠? 그다음 When is your birthday? 너는 생일이 언제야? 라고 할 때도 의 동주 이런 게 직접 의문문이야. 자, 그러면 간접 의문문이라는 건 뭘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거는 방금 살펴본 그 문장들 있죠. 의문사 플러스 뭐 동사죠. 얘네가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면 간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간접 의문문의 어순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나오게 되는데 문장의 중간에 끼어 들어가게 될 때는 어순이 의동주가 아니라 의주 동으로 다시 바뀌더라. 이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간접 의문문을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서 말을 해보자면 문장 안에서 이 의문문이 그 문장의 일부로 쓰이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해서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 시작부터 where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렇게 소문자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냥 다 간접이야. 아시겠죠? 가끔 직접 음음문은 물음표로 끝나고요. 간접 음음문은 마침표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 있는데 아니야. 물음표일지 마침표일지는 상관없습니다. 앞에 있는 게 결정하는 거고, 그치? 얘가 평서문이면 마침표, 시작의 의문문이면 물음표인 거고요. 중요한 건 중간에 들어가 있는지만 봐라. 아시겠죠? 자, 확인해 볼까? I wonder where you live. 자, 이제 더 이상 where do you live가 아니라 의, 주, 동으로 바뀌었지? 난 너가 어디 사는지가 궁금해. 그 다음, do you know what she is doing now? 그녀가 지금 뭘 하는지 너 알아? 자, 이것도 어순을 봤더니 의동주가 아니라 의주동으로 다시 바뀌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tell me when your birthday is. 너 생일이 언젠지 나한테 말해줘. 이것도 감쪽같이 의주동으로 지금 바뀌어 있어요. 아까 봤었던 그 의문문들이 어순이 다시 바뀌어서 간접 의문문에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건지 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난 너가 어디 사는지가 궁금해. 좀 전에 봤었던 예문인데, I wonder where you live 였습니다. 자, 이때 wonder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궁금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동사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로 살짝 바뀌었죠? 요거를 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요 단어 혼동하지 말라고 오늘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도 좀 살짝 달라요. 얘는 wonder, 와. 에 가까운 발음이라면 얘는 wonder이 아니라 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wonder 이런 식으로 와 살짝 발음도 다르고 스펠링도 다르고요. 자, 다시 한번 우리 wonder은 어떤 뜻이 있었냐면 동사로는 궁금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원더우먼 들어본 적 있죠? 원더우먼 한번 떠올려봐. 엄청 대단한 여성 아니겠니? 그래서 wonder 하면 놀란 또는 경이로움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왜 wonderful 이렇게 형용사가 되면 아, 굉장한, 놀라운, 멋진 이런 뜻이 있잖아. 아, 이런 뜻이 있구나. 예문 속에서 다시 보면 좀 전에 봤던 거 I wonder where she lives. 나는 그녀가 어디 사는지가 궁금해.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he has a childlike sense of wonder. 자,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였네요. 그쵸?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childlike 하면 아이와 같은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sense of wonder, 그럼 어떤 경이감, 아이 같은 경이로움, 아이 같은 경이감을 그가 가지고 있네요. 뭐 요런 해석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이번에는 wonder, A 발음으로 가볼까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이니? 사람들이 뭐 하고 있죠? 돌아다니고 있죠. 돌아다니다, 거닐다, 헤매다. 사실 이 wonder라고 하는 건 조금은 좀 목적성이 없이 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느낌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명사로 역시나 쓰일 수가 있어요. 명사로는 뭐 거닐기, 걷기 이런 뜻으로 활용이 됩니다. I was wandering in darkness. 무슨 뜻이야? 나는 궁금해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나는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다. 뭐 이런 해석이 되고요. 자, 밑에는 she wandered about the town. 그래서 그녀가 마을, 그 마을 주변을 돌아다녔다, 헤매었다. 우리가 이제 about이 숫자 앞에서는 약 대략이란 뜻이 있었잖아. 장소 앞에서 쓸 때도 그런 비슷한 느낌, 거기 어디 언저리를, 약간 주변을 비슷한 느낌으로 역시나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O와 A의 wonder.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자, 우리 그러면 오늘의 간접 의문문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중요한 내용은 다 했는데, 다시 한번 예문 속에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이 간접이라고 하는 거는, 뭐뭐 하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난 뭐뭐 하는지가 궁금해.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였고요. 문장 중간에 소문자로 들어가면 그게 다 간접 의문문이었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순이죠? 간접 의문문의 어순은 의, 주, 동이다.
의동주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I wonder where you live. 이렇게 where do you live?가 아니라 where you live. 이렇게 하시겠죠? 어디 사는지 궁금해. 말로 해봐, 얘들아. 아, 난 너가 어디 사는지 궁금해. I wonder where you live.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당연히 존재하죠. 그쵸? 꼭 WH로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Do you like her? 너 그녀를 좋아하니? 이런 거 의문사 없잖아.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 수가 있을까? 우리 의문사가 없는 문장을 난 간접 의문문으로 넣고 싶다. 그때는 없었던 게좀 살아납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써줘야 할 자리에 whether 또는 if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인지 아닌지란 뜻이죠. 이때 if가 만약이 아니고요. 우리 인지 아닌지란 뜻도 있는 거 우리 접속사 파트 할때 배웠어. 그래서 주어가 동사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알고 싶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흐를 수가 있거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Do you know? 너 알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Is she good at playing the piano?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치나? 이두 가지가 궁금한 거야. 합쳐 볼 텐데 의문사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얘네를 넣어서 어순만 주어 동사로 잘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죠. 바꿔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지? Do you know whether 또는 if? 그 다음에 어순 바꿔서 she is 이렇게. 쉽죠? 다시. Do you know whether she is good at playing the piano? 라고 바뀐다는 거지. 요거 핵심이 되고.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너 알아? 그녀가 피아노를 잘 치는지 아닌지 아니? 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는 게 주로 어떤 동사 뒤에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이런 동사들. 뭐꼭 여기에 한정되는 건 아니지만, 뭐, I know 또는 I don't know. 나는 뭐뭐를 알아 혹은 몰라. I don't remember. 뭐뭐가 인지가 기억이 안 나. 라든지, I wonder. 궁금하다라든지, do you know? 너는 아니? 혹은 do you remember? 너 기억이 나니? 뭐 이런 것들 있죠?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뭐 이런 동사들이랑 많이 쓰이더라. 참고만 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 이 어순이었잖아. 근데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이 직접 의문문을 간접 의문문으로 전환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우리 같이 꼼꼼하게 짚어보고 한번 직접 바꿔보죠. 자,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어순 있죠?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직접에서는 When is your birthday? 너 생일이 언제야? 의동주죠? 이거 간접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얘들아? 간접으로 바뀌면 When your birthday is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거 가장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시제 일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Did he go to the party? 이거 뜻이 뭐죠? 그가 파티에 갔나? 아, 과거죠. 이거를 간접으로 바꾸게 되면 주동이기 때문에 뭐 의문사가 없어서 whether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어 he야.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go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지. 이거 뭘로 바꿔야 돼? 여기를 went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야. 여기서는 직접 의문문에서 조동사를 빌려다가 우리가 일반 동사를 의문문으로 만들 수 있잖아. 이거는 좀 기본적인 거잖아. 근데 이게 의주동으로 다시 어순이 바뀌게 되면 이제 평서문의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조동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사를 시제를 과거로 꼭 바꿔줘야 돼. 여기가 가장 많은 오답이 나오는 포인트인데 이 부분 좀 이따 다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같은 맥락인데 불필요한 조동사 사용 금지라는 게 방금 얘기한 거여서 여기서는 직접 의문문이니까 did나 do나 does 같은 걸 빌려오죠. 그치만 이게 간접으로 바뀔 때는 얘네들 다 빼고 그냥 원래 주어 동사를 잘 써주면 되겠더라. 수의일치와 시제일치에 맞게끔 그 부분 여러분들 지금 연습하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I don't know where does it live? 두 문장인데요. 나는 몰라 그가 어디 사는지인데 자 이거 이제 간접으로 바꿔볼게요. 바꿔봐 얘들아. Where 먼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 he 넣어주고 그 다음에 동사를 어떻게 쓸래? 동사를 이거 필요 없으니까 leave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요.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where he lives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 부분 여러분들 주의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해석은 나는 그가 어디 사는지 몰라. 한번 읽어보죠. I don't know where he lives. 시작. 한번 더. I don't know where he lives.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해볼게요. I don't remember. 기억이 안 난다. What is her name? 그녀의 이름이 뭐였지? 자, 이거 합쳐볼게요. 이건 좀 쉬울 것 같아. I don't remember. 자, 의문사 먼저 써주고요. What? 자,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얘는 깔끔하게 어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비동사가 있을 경우에는 비동사 그대로 어순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What her name is. 요렇게 가겠죠. 해석은 나는 그녀의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 이겠죠. 한번 읽어보죠. I don't remember what her name is. What is your name 아니에요? 한번 시작. I don't remember what her name is. 한번 더. I don't remember what her name is. Very good. 자, 또 해보죠.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Why do they like him? 그들이 그를 왜 좋아하니? 라는 이두 문장 합쳐보죠. I wonder. 자, 그 다음에 의문사 써주시고 주어 they 됐죠? 동사 어떻게 할래? 동사는 그대로 like 써주면 시제도 수의 일치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I wonder why they like him. 나는 그들이 왜 그를 좋아하는지 궁금하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onder why they like him. 시작. 한번 더. I wonder why they like him. 좋아요. 자, 계속해서 Do you remember? 너 기억나니? When did Tom meet her? 자, 시제 잘 보시고 언제 탐이 그녀를 만났었는지 너 기억나? 자, 이거 한번 합쳐보죠. Do you remember? 그 다음에 의문사 넣어주시고요. 주어, 탐이고요. 시제, 그치? 과거니까 얘는 사라지고 대신 이 동사를 뭘로 바꿔라? 그렇죠. met 과거로 바꿔주면 되더라. 언제 탐이 그녀를 만났었는지 너 기억나? 뭐 이런 해석이겠죠. 해석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Do you remember when Tom met her? 시작. 한번 더. Do you remember when Tom met her? 좋아요. 자, 하나만 더 해볼게. Can you tell me? 말해줄래? Who broke the window? 그 창문 누가 깼지?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can you tell me 써주고 who 의문사 써주고 그 다음에 주어랑 동사 어순 바뀐댔지? 그러면 the window broke 이렇게 쓴 친구들 혹시 있다면 틀렸습니다. 정답은 can you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선생님 똑같잖아요.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로 쓰인 경우죠. 그럴 때가 있죠? 의문사이자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야. 이게 순서를 바꾸면 창문이 누구를 깬게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 경우는 어차피 의문사이자 주어였기 때문에 어순이 똑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창문을 깼는지 말해줄래? 라는 문장 따라 읽어보죠. Can you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시작.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공항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말해줄래? Can you tell me 얼마나 걸리는지? How long it takes? 어디까지 가는데? To get to the airport. 였었죠? 대략 30분 정도 걸려. It takes about half an hour.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우리 두 문제 합쳐 볼게요. 두 문장 합칠 때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I wonder, does she live in Seoul? 이두 문장입니다. 정답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오늘 수고 정말 많았습니다. 간접 의문문 헷갈리는 부분들 있었을 거예요. 꼭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엔 다른 문법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See you next time. Bye bye.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니까 뭔가 광고판처럼 보이죠? 눈에 잘 보이게끔 일부러 글씨체를 크게 이렇게 해놓았고요. 뭔가 간결한 이런 색채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 우리 보케뷸러리 클리어에서 단어 확인해 볼게요. Signboard. Signboard라고 하면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런 광고판을 이야기를 하고요. Factor는 요인 혹은 어떤 요소라는 뜻이 있어요. Surrounding이라고 하면 이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변 환경이라는 뜻이 있고요. Stare라고 하면 이렇게 쳐다보다 혹은 빠디응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Figure out이라고 하면 이해하다라는 수거이고요. Stand out은 눈에 띄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말 그대로 여러 것들 중에서 혼자만 이렇게 서 있다면 당연히 눈에 띄게 되겠지요. 자, 앞에서 우리 공부했던, 봤던 이러한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Listening Clear에서 지금 내용 확인합니다.
1: When you are designing a sign, you need to take these three factors into consideration. The first is that you should know the environment. Be sure that the signboard fits well with its surroundings. Second, make your signboard simple so that people don't have to stare at it and try to figure out what it means. Keep it simple by using keywords, images, and contact numbers. Last, use typography. For example, use bold font at times to make the words on your sign really stand out.
0: 자,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독해 볼게요. When you're designing a sign, 자, 우리 앞에서 sign이라고 하면 어떤 간판 혹은 광고판이었죠. 당신이 광고판을 디자이닝을 하고 있을 때, you need to take these three factors into consideration. 자, 여기에서 take something into consideration이라는 표현을 볼게요. 무언가를 고려하다라는 수거인데, 너가 만약에 간판을 디자인을 하고 있다면, 이러한 세 가지의 것들을 고려해야만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글 뒤에서는 어떤 세 가지의 것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선생님이랑 같이 넘버링을 해 가면서 번호를 매기면서 글 파악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간판을 디자인할 때 고려해야 할세 가지 요인. 자, 뒤에 볼게요. The first is that you should know the environment. 자, 첫 번째로는 너가 광고를 할그 주변의 환경을 잘 알아야만 한답니다. Be sure라고 하면 확실히 하세요 혹은 명심해라라는 그런 말인데요. Be sure that the signboard fits well. 자, fit이라고 하면은 동사로 잘 들어맞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판이 fits well with its surroundings.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과 잘 어울릴지 그런 부분도 명심하세요. 그 부분도 확인하세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간판을 달때 이런 주변의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Second, make your signboard simple so that people don't have to stare at it and try to figure out what it means.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요. 두 번째로는 광고판을 어떻게 만들래요? 그렇죠. 당연히 광고가 막 복잡하게 나와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래서 simple, 단순하게 만드세요. So that이라고 하면은 나란히 붙어 있으면요. 해석이 뭐뭐하기

0: 위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광고판을 간단하게 만드세요. 뭐 하기 위해? People don't have to stare it. 사람들이 광고판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지 않도록. 그 말은 뭐겠어요? 한눈에 봤을 때빡 하고 들어올게. 그렇게 만들란 이야기죠. 자, 그리고 뭐 하지 않게? Try to figure out what it means. 그 광고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을 너무 애를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드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간단한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볼게요. Keep it simple by using keywords, images and contact numbers.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시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이 디자인을 할 그런 광고판이 되겠죠. 광고판을 간단하게 하세요. 뭘 이용함으로써? 그렇죠. 주요한 단어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간단한 이미지들을 이용함으로써, 그리고 당연히 광고를 할때 이러한 컨택트 넘버, 연락할 수 있는 넘버들을 적으면서 간단하게 만들래요. Last라고 하면 글을 쓸 때, 혹은 말을 할때 마지막으로라는 의미죠. 마지막으로요, use typograph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참고로 typography라고 하면요, 활자 인쇄술 혹은 활판술이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다양한 어떤 디자인의 글자와 관련된 것들을 전부 다 타이포그래피라고 합니다. 광고판 할때 뭐가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라 라는 내용이죠. For example, use bold font라고 하면 어떤 두꺼운 글씨체이니까 그런 굵은 글씨체를 사용을 하세요. At times라고 하면 가끔씩이라는 뜻이에요. To make the words on your sign really stand out. 자, 뭐하게 하기 위해? 그렇죠. 당신의 그 광고판에 있는 단어들이 정말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이따금씩 뭘 써라? 어떤 굵기, 이러한 굵은 폰트를 쓰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make에 대한 목적어, the words라는 명사구 덩어리가 나와 있고요. 뒤에 목적격 보어로서 무언가 눈에 띄다라는 원형 부정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해석은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 그렇게 만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스피킹 클리어에서 함께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Keep it simple. 자, 뭔가 단순하게 하세요. 단순하게 유지하세요. 라는 그런 해석이었었는데, 앞에 나와 있는 동사 keep 끝에 p 사운드로 끝나고요. 뒤에 이 대명사였던 it의 모음으로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keep it simple by using keywords, images, and contact number. 다시 keep it 할 필요 없이 연음으로 keep it, keep it. 그래서 keep it simple. Keep it simple by using keywords, images, and contact numbers.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 원어민 소리로 지금 함께 들어볼게요.
1: Keep it simple by using keywords, images, and contact numbers.
0: 네, 진짜 keep it처럼 이렇게 들리네요.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발음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광고판을 디자인할 때세 가지 것을 유의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었죠. 자, 거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typography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자, typography라고 하면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같은 알파벳이지만 서체가 전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글자와 관련한 디자인 인쇄술을 바로 활판술, 다시 말해 타이포그래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떤 브랜드나 혹은 상품이나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어떤 중요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서체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이 사람은 알았다고 해요. 바로 아이폰이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에 다닐 때요. 이렇게 서체를 만드는 어떤 캘리그라피 혹은 타이포그래피와 관련된 수업을 들었다고 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이러한 제품들의 고유한 미리아드체라는 것을 글씨체를 써서요. 어떤 고유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었죠. 자, 여기까지 우리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었고요. 이어서 그래머 클리어로 가볼게요.

다음 밑줄 친 ABC 중 옳은 것은? 자, 일단 여러분 이 글은요. 전형적으로 is kind of explanation. 어떤 설명문의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 만약에 간판을 디자인을 할 때는 세 가지의 것들. 첫 번째는 주변 환경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런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룰 문제는요. ABC 중 옳은 것을 함께 골라봐요. 일단 A번에 what과 that이 묶여 있고요. B번에는 try라는 동사와 그리고 trying이라는 준동사, 그리고 C번에는 to stand out이라는 to 부정사, 그리고 stand out이라는 아이가 나와 있네요. 자, 우리 A부터 출제 의도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be sure라고 하면 무언가 확실히 하세요, 혹은 명심하세요, 확실히 하세요,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무언가를 확실히 하세요. 다시 말해, sure의 의미를 보충해주는 이 자리가 보어 자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be sure, be sure, 확실히 하세요. 자, 이거 말 자연스러워요? 다시, be sure, 확실히 하세요. 뭔가 말이 불완전하죠. 뒤에 무언가가 있어야 말이 될것 같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sure라는 것에 뒤에 의미를 보충해주는 이 자리가 보어 자리로서 보어 자리는 어떤 품사가? 그렇죠. 영어에서는 명사의 품사가 보어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A번의 포인트는 명사 절의 역할을 할수 있는 관계대명사 was을 쓸래? 아니면 역시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접속사 대스 쓸래 이둘 중의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요. 둘다 명사절의 역할을 할수 있고요. 둘다 앞에 선행사 같은 명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단, 이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무언가 성분이 하나 빠져있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그리고 접속사 that 뒤에는요, 말 그대로 접속의 기능만 하기 때문에 뒤에는 온전한 성분들이 갖추어져 있는 완전한 절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at하고 that이 이렇게 묶여 있으면요, 높은 확률로 뒤에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확인하면 답이 잘 보입니다. 자, 뒤에 볼게요. Be sure, 확실히 하세요. 무엇을? The signboard fits well. 그 간판이 fits well, 잘 어울리는지 무엇과? with에 대한 목적으로 명사 구 덩어리까지 완벽하네요. 그것의 주변 환경과 이 간판이 잘 들어맞는지를 확실히 하세요라는 그런 말이어서 주어도 있고요, 동사도 있고요, 그리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까지 완벽하기 때문에 정답은 접속사 대스를 골라야 해요. 자, 이제 B번 가볼게요. 자, B번에서의 포인트는 밑줄이나 혹은 네모 앞에 and가 있다면 이 아이는 영어에서 병렬의 개념을 물어보는 어법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병렬이 뭐야?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자, 영어에서 병렬이라는 개념은 등위 접속사로 분류가 되는 and나 but이나 or 이세 가지를 가운데로 두고 앞에 뒤에 성분과 성분 혹은 어떤 해석적인 의미를 맞춰주는 것이 병렬이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얘들아 한번 해석을 해보자. 두 번째로 뭐 해야 된다? 간판을 간단하게 만드세요. 뭐 하기 위해? 사람들이 don't have to stare 그 광고를 계속 쳐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게 만드세요. 자, 그리고 뭐 해라? And try or trying to figure out what it means. 아이, 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 광고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는데, L을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디로 돼요? People don't have to stare at it. 두 번째, people don't have to try to figure out 이어서 두 개의 to 부정사가 병렬이 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to 부정사는요, 두 개의 I가 이렇게 쓰이게 된다면 두 번째에선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to를 빼고 and, try를 쓰셔야 돼요. 혹은 서술형에 나와 있다면 and to try to figure out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B번은 뭐였다? 병렬의 개념을 묻는 문제였다. 자, 이제 C번 가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use bold font at times. 뭔가 굵은 글씨체를 이따금씩 쓰래요. 뭐하게 하기 위해? To make the words on your sign really blank. 자, 여기에서 얘들아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make죠. 자, make입니다. 자, 흔히 make라는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같은 명사가 하나만 나와 있다면 해석은 단순하게 무언가를 만들다이죠. I make cake 라고 하면 나는 케이크를 만든다. 그래서 목적어가 하나 있으면 만들다이지만 뒤에 보니까

화살표식이라고 하죠. 얘들아, 이거 화살표입니다. 화살표요. 예쁘게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러한 make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가 있는 것은 오형식이라고 칭할 수 있다고요. 자, 그래서 해석은요. 목적어로 하여금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목적격 보호하도록 시키다라는 사역의 의미가 있어서 특이하게 이 make에 대한 뭐다?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뭘쓸수 있어요? 그렇죠. 동사 원형을 쓸수 있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to가 붙어 있는 준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인. 다시 말해, 원형 부정사, 동사 원형 전부 다 같은 말인 거다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stand out이라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써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뭘 써야 된다? to 부정사라는 준동사가 아니라 stand out이라는 아이를 써야 한다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OS 퀴즈 정답 확인할게요. 자, 먼저 목적어가 길 경우 형식상의 목적어 is을 사용해 표현할 수 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얘들아 기억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동사들 중에서 find라는 I를 봤었습니다. 이 find라는 I는요, 특이하게 뒤에 목적어를 써주고, 그리고 뒤에 목적격 보어를 쓰는, 다시 말해, 오형식 구조로 쓰이는 것이 가능한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쓰일 때는 find라는 것이 해석이 더 이상 발견하다가 아니라요, 무언가라고, 무엇이라고 여기다, 혹은 무언가라고 알다라고 해석이 바뀌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특징이 어떠한 것이 있냐면, 이러한 목적어 자리에 내가 만약에 to 부정사를 쓰고 싶어. 목적어 자리에 뭘 쓰고 싶다? 내가 to 부정사를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영어 원어민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목적어 자리에 있는 to 부정사를 어디로? 저기 목적격 보어 뒤에로 옮겨놓고 대신에 이 목적어 자리에 어쨌거나 형식은 맞춰줘야 되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목적어, 다시 말해 형식상의 목적어 is을 이렇게 써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순서 그대로 목적격 보어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있었던 내용상의 목적어, 진짜 목적어였던 to 부정사를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학교 내신 시험 문제에서는 어디에 많이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바로 이 목적격 보어 형태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뒤에 to 부정사의 밑줄을 그어놓고 문제를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다른 건 얘들아, 다른 건 괜찮아. 다른 거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그런데 find가 어떻게든 쓰일 수 있다? 오형식에 쓰일 때 목적어 자리가 길 때는 목적어를 뒤로 내보내고 to 부정사를 뒤로 보내고 가목적어 is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해석은 뭐뭐라고 알다, 뭐뭐라고 여기다라고 해석이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정답은요, 당연히 O입니다. O예요. 자, 그리고 오늘 배웠던 내용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어법상 병렬 문제는 해석으로 푸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선생님이랑 우리 앞에서도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었었어요.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뭔가 디자이닝, 사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Welcome to Kevin's Cartoon English!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케빈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This is our third day of learning English through funny cartoon. 정말 재밌고 아주 잘 그린 만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고 유익한 영어 표현, pronunciation, foreign culture, Konglish 등등 아주 유익하고 재밌는 시간을 보내도록 할 거예요. Are you guys ready? I'm ready. Are you guys excited? I'm excited. Let's get going. Vámonos. Let's go, go, go.
1: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2: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1: Fashion? Shopping? I love it! I can't wait!
2: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1: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2: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1: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3: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2: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1: Oh, whoops. Wait for me.
0: 오늘도 어김없이 아주 재밌고 유익한 카툰 봤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It's totally fine. 괜찮아요. 저 케빈과 함께 다시 한번 이 카툰 복습해 볼게요. 오늘의 장소, 오늘의 장소는 in the subway, 지하철 안입니다. 오, 우리 크리스틴과 케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4: Oh, Kevin, where are we going today? Oh, Kevin, 우리 어디 가는 거니?
0: 그러자 케빈이 We're going to Dongdaemun. 동대문이라고 하면은? 그렇죠.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와, 동대문이면 정말 패션 센터, 패션의 고장. 옷을 사러 가나?
4: Fashion? Shopping? Oh, I love it. I can't wait.
0: 벌써 크리스는 신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핵심 표현이 나옵니다. I can't wait. I can't wait.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I can't wait. 너무너무 기대된다. I can't wait. 꼭 외워주세요. I can't wait. 그러자 케빈은 I thought so.
2: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0: 역시 착합니다. 우리 케빈이 크리스틴이 먼 길, 또 이렇게 먼 길에서 와서 소중한 또 무언가를, 옷이 되겠죠? 옷을 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보여요. 자, 그러자 크리스틴은
2: Oh, really?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0: 정말 고맙다고 하는데 궁금해합니다. 과연 케빈이 동대문을 자주 가는지 재차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자 케빈은 Yep.
2: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0: 난 혼자 있을 때 가서 구경하는 거 좋아해.
2: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0: Oh, window shopping. Window shopping이 뭘까요? 케빈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흔히 한국에서는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이렇게 구경하니까 아이 쇼핑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 쇼핑은 외국에서 못 알아듣습니다. 아이 쇼핑. 콩글리시입니다, 여러분. 아이 쇼핑 대신 윈도우 쇼핑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2: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4: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transfer to line number 3.
0: 잘하죠?

0: 자, 동대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You may exit on the right. 내려야 하는데 우리 크리스티는 쇼핑할 생각에 지금 바빠요. This is our stop. Why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Oops, wait for me. 아, 순간 우리 크리스는 상상에 빠져서 지하철에 못 내릴 뻔했네요. 자,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그리고 카튼 다시 한번 복습해봤습니다. 어때요? 재밌었죠? 자세히 핵심 문장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이번 순서는요, 오늘의 핵심 문장을 다시 한번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는요, 저를 도와줄 아주 스페셜 게스트, 특별한 친구를 모셔봤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Come on in, Jamie!
1: Hello, everyone!
0: 어우, 제이미. 아, 너 진짜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있어. Kevin's Cartoon English에 빼놓을 수 없는 오늘 너가 진짜 주인공인 것 같아.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드릴까?
1: Hello, everyone. My name is Jamie and thank you very much for liking me.
0: 아, 영어도 저처럼 정말 잘하네요. 제이미, 나를 이렇게 도와주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에 나, 케빈이 이번 주 주말에 우리 제이미 데리고 놀이공원을 데려가겠어.
1: Oh, I can't wait!
0: 그렇죠,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 I can't wait. 너무너무 기대된다. I can't wait. 한번 외워볼까요? I can wait. 다시 한번. Very good.
1: Well, Kevin, how about you?
0: 오, 저요? Well, I can't wait to ride a roller coaster. 난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게 너무 기대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I can't wait to ride a roller coaster. 한번 더. 한번 더. Very good. 어때요, 여러분? 핵심 문장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핵심 문장을 외우고 나서 다시 한번 카툰을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Let's
1: go, go, go!
2: Kevin, where are you taking me today?
3: We're going to Dongdaemun. It's a big shopping district. Think of it as a fashion center.
2: Fashion? Shopping? I love it! I can't wait!
3: I thought so. You came such a long way, so I want to buy you something.
2: Really? Aw, that's so sweet. Do you go to this place often?
3: Yep. I like to look around when I'm alone.
2: Oh, you're into window shopping. So am I.
4: This stop is Dongdaemun. Dongdaemun, you may exit on the right.
3: This is our stop. Are you ready to have some fun? Hey, are you coming or not?
2: Whoops. Wait for me.
0: All right, everyone. It's time to wrap up Kevin's Cartoon English. 어때요,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 정말 재밌었나요?
1: 네, 케빈 사랑해요.
0: 아, 저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혹시 기대되시나요? 그렇죠. 오늘의 핵심 표현 배우시죠? I can't wait. 다 까먹으셔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I can't wait. 이거 하나만 꼭 외워두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바이바이.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믹스앤매치 지원쌤입니다. 뭔가 매치 할 때 이렇게 한번 쓱 봐봤는데. 자, 여러분. 오늘도요. 킵 이어집니다. 역시나 뭔가를 계속 한다는 건 일상생활에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가 봐요. 그래서 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이 거의 킵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어떤 표현 나오는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보죠. So, that's what happened last week. Please keep this between you and me. 아, 그래서 그게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었어. 이거 너와 나 사이에 비밀로 해줘. Of course, I'll promise to keep my word. Your story is safe with me. 당연하지. 내가 내 말 꼭 지키는 거 약속할게. 비밀 무조건 지킨다. 너의 이야기는 나한테서 안전해. Thanks. That means a lot to me. 아, 너무 고마워. 그게 나한테 정말 큰 의미야. 자, 뭔가 친구들 사이에 비밀 이야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뭐 버디다가 발설하지 않겠다는 친구 사이의 대화였네요. 여러분도 이런 대화는 사실 친구끼리 굉장히 많이 할 법한 대화죠. 그래서 그런지 요 keep a 요거랑 그 다음에 keep a's word 요게 정말 교과서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을 나눌 때 역시나 keep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하는데요. 계속이라는 의미 가지고 있는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인 keep a between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요. 교과서마다 어떤 교과서는 keep a between 이렇게 쓰고 어떤 교과서는 그냥 keep a secret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개 다 가지고 왔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똑같은 의미예요. 다만 keep a secret 하면 굉장히 직관적이죠. 금방 이해가 되죠. 이것을 계속 비밀로 계속 유지하는 거니까요. 자, 반면에 keep a between 요거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대화를 보면 between you and me 너와 나 사이에만 이걸 계속 간다 라는 해석이 되죠. 너와 나 사이에서만 이 이야기가 계속 간다 라는 거니까 너와 나 사이에서만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에만 이걸 계속 유지시키지 다른데 지금 너랑 나는 여기 계속 있는데 이걸 막 다른 데로 가져가거나 다른 데로 말하거나 하면 between you and me가 깨지겠죠. 그래서 비밀로 하다 라는 의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이렇게 between you and me 이렇게 사용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거 해석을 하면 이거를 너와 나 사이에 비밀로 해주라 라는 의미가 되겠고 between us 라고 하셔도 됩니다. between us 마찬가지로 우리 사이의 일로 우리 사이에서만 이게 계속 있는 거니까 역시나 비밀로 해줘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면 똑같죠. Let's just keep this between us. 이거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반면에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쉬워지기는 합니다. Please keep this a secret. 이거 비밀로 하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교과서마다 쓰이는 표현이 다르니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맞게 외우셔도 좋고요.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keep a between 요거를 조금 더 자주 쓴다고는 합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 keep a's word입니다. 말 그대로요. a의 word 하면 단어죠. A의 단어, 즉 A가 내뱉은 단어, A의 말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다. 그래서 말을 지키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자, 요거를 문맥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한데 나는 약속한다, keep my word. 내 말을 계속 지키기로 약속한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계속 이어가는 거야. 즉 내가 처음에 말한 요 부분에서 벗어나지 않고 처음 말한 거 그대로 지킨다. 그래서 말을 지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예문도 있을 수 있는데요. He never keeps his word 라고 하면 그는 절대 그의 말을 안 지켜. 즉 얘는 이제 맨날 이 말하고 다 다른 행동하고 이 말하고 딴소리하고 이런 조금 다소 같이 어울리기가 불편한 상대가 되겠죠. 말한 걸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절대 그가 말한 걸 지키지 않아. 뭔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해. 아니면 말이 행동으로 옮겨지질 않아. 뭐 다 비슷한 맥락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본 겁니다. Keep A between 하면 너와 나 요 사이 아니면 우리 사이에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비밀이고요. 똑같이 keep a secret 이라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말을 지키다라는 건 keep a's word 라고 한다는 거. 자, 간혹 가다가 words 하고 s를 붙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교과서도 그렇고 원어민들도 그렇고 s를 붙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인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quiz time 넘어가 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도 네 문제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알았지? 자, between us 한번 완성해 볼게요. 우리끼리의 비밀이야. Between u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We'll keep this between us. Alright? We'll keep this between us. Alright?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Jane, 우린 이걸 더 이상 비밀로 할 수 없어. 자, secret 들어가는 표현으로 만들어 봅시다. We can't keep this, 그렇죠, a secret.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하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뭔가 더 이상 이 일을 비밀로 할 순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게 될 것만 같을 때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Jane, we can't keep this a secret any longer. Jane, we can't keep this a secret any longer. 좋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나는 항상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자,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며. 자, 내 말이니까 my word가 되겠죠. 자, 우리 다짐하면서 한번 읽어보자. I always try to keep my word. I always try to keep my word.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앨리스는 항상 그녀의 말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녀에게 의지할 수 있어. 앨리스는 여기서 전데요. 자, 일단 뭐 이런 문장 만들어봤고, 자, she always keeps, S 꼭 붙이시고요. Her word 이렇게 사용하셔야겠죠. 요 S 빼먹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 그녀니까 her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맙시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대화 들어보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할게요.
1: So that's what happened last week. Please keep this between you and me. Of course, I'll promise to keep my word. Your story is safe with me. Thanks, that means a lot to me.
0: 자, 요렇게 오늘 친구끼리의 비밀 얘기 그리고 내가 한 말 꼭 지킨다 요 두 가지 표현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거는 keep a between 너와 나 사이의 비밀 keep a secret 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말을 지키는 건 keep a's word 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재밌게 공부해요. 안녕.

0: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그럼 오늘의 단어 원어민 발음으로 잘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Ant. A. U. N. T. Ant. Ant. Cousin. C. O. U. S. I. N. Cousin. Cousin. Uncle. U. N. C. L. E. Uncle. Uncle.
0: 그럼 오늘의 주제 볼까요? 오늘은 relatives, 친척이란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모임할 때 친척들이 우리 집으로 많이 오죠? 누구누군지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relatives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aunt, 고모, 이모, 외숙모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집에 aunt 계신가요? aunt. 그 다음은 cousin, 사촌이에요. 사촌은 여자 사촌, 남자 사촌 상관없이 cousin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은 우리의 uncle, 삼촌, 고모부 또는 이모부란 뜻이에요. 우리 삼촌이랑 놀면 참 재밌잖아요. 때로는 우리한테 선물도 사주죠. Uncle. Okay, now let's practice some pronunciation together. 고모, 이모, 외숙모. Aunt. 앞에 에 소리가 나요. Aunt. That's right. 사촌, cousin. 이거는 아 소리를 내보세요. Cousin. Good job. 삼촌, 고모부, 이모부. Uncle. 자, 어가 아니라 아 소리예요. Uncle. Great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unt. Aunt. Cousin. Cousin. Uncle. Uncle.
0: Now let's practice some sentences together. I'm going to my aunt's house tomorrow. 나는 내일 이모 집에 갈 거야. Oh, so what are you going to do there? 거기서 뭐 할 건데요? 자, I'm going to 어디 어디 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봐요. I'm going to my aunt's house tomorrow. Good job. Next, I played with my cousin on the weekend. 나는 주말에 사촌이랑 놀았어.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cousin이랑 노나요? 자, 언제 놀았냐고요? On the weekend. 주말이란 뜻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친구들 같이 따라해보는 건데요. 발음을 정확히 아까 제가 알려준 대로 해보세요. I played with my cousin on the weekend. 와우, 너무 잘하는데요? 그 다음, My uncle called me yesterday. 우리 삼촌이 어제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That's right. Uncle called me.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해봐요. My uncle called me yesterday. Excellent. 역시 아주 잘하는군요. 그럼 우리 다음 단어 배워볼까요?
1: Nephew. N E P H E W. Nephew. Nephew. Niece. N I E C E. Niece. Niece. Relative.

0: R-E-L-A-T-I-V-E. Relative. Relative.
1: Okay,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Our next word is nephew, 남자 조카예요. 꼭 남자를 nephew라고 부르고요. 우리 친구들 nephew가 집에 오면 참 재밌죠? 그 다음은 niece, 여자 조카예요. 남자한테 niece라고 하면 안 돼요. 여자 조카, niece. 그 다음,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relative, 친척이란 뜻인데 보통 명절날에 우리가 relative끼리 모아서 재밌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렇게 relative. 오케이, 우리 그럼 발음, 강세 같이 연습해볼까요? 남자 조카, nephew. 가운데 ph를 f 발음이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nephew. 잘했어요. 여자 조카, niece. 이거는 쉽게 이 소리가 나요. niece. excellent. 친척, relative. 자, 가운데 A 발음은 잘 안 나요. 다시 한번, relative. That's right.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ce again.
0: nephew. nephew. Niece, niece, relative, relative.
1: 이제 예문으로 단어를 연습해 볼까요? Her nephew is 5 years old. 그녀의 조카는 5살이다. 친구들, 아까 배웠죠? 조카, 그리고 꼭 아들, 꼭 남자여야 돼요. nephew. 여러분, 따라해봐요. Her nephew is 5 years old. Good job. Next, he has a young niece. 그는 어린 조카가 있다. 여기도 여자 조카를 niece라고 하죠. 어린은 영어로 young이에요. 지난번에 배웠는데. Do you remember? Okay, let's try one more time. He has a young niece. Perfect. Okay, our last sentence. This is pretty long, okay? My relatives visited me during vacation. 내 친척들이 방학 중에 나를 방문했다. 친척, relatives, visited me, 방문했다란 뜻이에요. During vacation, 방학 동안. Wow, that must be fun. 아주 재밌었겠는데요. 자, 여러분,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My relatives visited me during vacation. Wow, that was very good.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we learned today.
0: Aunt, aunt. Cousin, cousin. Uncle, uncle. Nephew, nephew. Niece, niece. Relative, relative.
1: 친구들 어땠나요? 오늘 즐거웠나요? 오늘은 relatives, 친척에 대해 배웠어요. 우리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주제로 같이 영어 공부해봐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트앤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30강으로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 10번째 시간이에요. 오늘도 중요한 특성들을 영단어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학습 목표로 미리 알아봐요.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와 물건으로 가득한 상자를 영어로는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공간이나 양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표현하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그림을 보면서 오늘 어떤 단어를 공부할지 같이 한번 우리말로 먼저 말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니까요. 이 병이 쿠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가득하다라고 말할 땐 어떤 영단어를 써주면 될까요? 자, 오른쪽을 보니까요. 이 유리잔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용물이 없이 비어 있어요. 또 오른쪽을 보니까요. 배터리의 잔량이 꽉 차 있진 않지만 충분합니다. 우리 충분하다는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쌤이랑 같이 단어를 공부하고 나서 이 영단어들을 여러분이 직접 영어로 말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단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empty, empty. 자, E-M-P-T-Y고요. P는 정말 약하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empty가 되겠고요. 자,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empty 스펠링 외워서 써봅시다. empty, E-M-P-T-Y. 자, empty 하면요. 내용물이 없고 빈 혹은 비어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문 볼까요? This is an empty box 라고 했어요. This is an empty box. 이것은 어떤 상자일까요? Empty box니까 빈 상자인 거예요. 내용물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The classroom is empty now. 교실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들로 가득할까요? 아니겠죠. Empty라고 했으니까 비어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empty 지금 바로 기억하셨나요? 그러면 empty의 반대말 한번 알아볼게요. empty는 비어있는 건데 full이라고 하면요. 가득한 겁니다. 혹은 배가 음식으로 가득해요. 배부른 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자, full 한번 써볼게요. full, F-U-L-L, L을 두 번 씁니다. full, F-U-L-L. 자, full이고요. 자, 반대말은 배부른의 반대말 알아둘게요. 배부른의 반대말은 배고픈이죠? hungry, hungry. 자, 그리고 full은 이렇게 자주 쓰여요. be full of 하면요. 뭐뭐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는 full 예문 살펴볼게요. 여러분,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한번 말해보세요. 먼저, The concert hall is full of his fans. The concert hall is full of

His fans라고 했는데요. 콘서트장이죠? 콘서트장이 is full of 밑줄 할게요. 뭐뭐로 가득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의 팬들로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the concert hall 시작. The concert hall is full of his fans. 그 콘서트장은 그의 팬들로 가득하다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서 I don't want to eat more bread. I am full이라고 했어요. 나는 빵을 더 먹고 싶지가 않다라고 한 거죠. 더 먹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 am full. 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이죠. Full은 이렇게 배부른이라는 표현도 됩니다. 자, 여러분 참고로 혹시 이런 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렇게 동그랗고 꽉차 있는 달을 영어로 full moon, full moon이라고 하면 보름달이라는 뜻입니다. 얘를 왜 full moon이라고 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 단어는 enough. enough.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 나옵니다. enough라고 하면요. 충분한 혹은 충분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발음이 조금 특이하죠? enough에서 F 발음이 나게 됩니다. 같이 써볼게요. enough. E, N, O, U, G, H. 읽을 때는요, enough. 충분한, 충분히. 자, 예문을 보면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말해 볼게요. 첫 번째, we don't have enough time for a new project. We don't have enough time for a new project 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한 어떤 시간이 없죠? enough time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enough는 부사로 충분히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you didn't study enough for the exam. 이런 말 들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너는 시험을 위해서 enough하게 공부하지 않았다. 여기서 enough는 충분히가 되겠죠? you didn't study enough for the exam. 너는 시험을 위해 충분히 공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enough는 충분한도 되고 충분히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단어들을 그림과 함께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이 배운 단어를 직접 영어로 말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쿠키로 가득한 병이 있습니다. 자, 가득한은 영어로 뭘까요? F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full. 반대로 내용물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요. E로 시작하죠. Empty. 자, 그리고 꽉 차거나 꽉 차진 않았지만 충분한 양을 표현할 때는 우리 뭐라고 하죠? Enough라고 합니다. 자, 우리 양을 표현하는 영단어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랄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단어들을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welcome back to Activity English. Let's sing together.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신나는 영어 동요의 세계로 여행을 떠날 이지인입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Today's song, Row, Row, Row Your Boat.
0: 오늘의 노래 제목은 Row, Row, Row Your Boat. 오늘은 배를 타고 꿈과 같은 모험을 떠납니다. 사자도 보고, 악어도 보고, 해적도 만나요. 모험을 떠난다는 기분으로 신나게 노래를 따라 불러보세요. 시작합니다. Let's sing together.

0: Roar!
1: 네,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았나요?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죠? 노래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단어 공부 시작해봅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영차, 영차. 네, 노를 젓고 있어요. 노를 젓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row입니다. 노를 젓다, row, row. Excellent,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요. 물 위에 배가 둥둥 떠있네요. 배를 영어로 boat라고 하죠. 배, boat, boat. Very good. 네, 작고 연약한 아가의 손을 부드럽게, 소중하게 잡아주세요. 부드럽게, gently라고 표현합니다. Gently, gently, gently. Great job!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단어는 모두 V! 친구들과 즐겁게 사진을 찍는 것 참 좋죠? 즐겁게, 영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Merrily, merrily. 즐겁게, 뭐라고요? Merrily, great. 다음 단어는요. 눈을 감고 콕 꿈나라로 여행을 떠났네요. 꿈나라, 꿈을 dream이라고 하죠. Dream, dream.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저와 함께 익힌 다섯 개의 단어 잘 기억하고요. 노랫말에 더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열 개의 단어를 랩비트에 맞춰 함께 연습해 보세요.
2: Let's go. Row.
1: 노를 젓다.
2: Boat.
1: 배.
2: Gently.
1: 부드럽게.
2: Merrily.
1: 즐겁게.
2: Dream.
1: 꿈.
2: Rock.
1: 흔들다.
2: Stream.
1: 시냇가.
2: Crocodile.
1: 악어.
2: Forget.
1: 잊다.
2: Scream.
1: 비명을 지르다. 자, 여러분, 이제 리듬에 맞춰 주요 단어 다섯 개를 저와 함께 따라 읽어보세요. Yong cha, yong cha, 노를 젓는다면 row, row.

소리에 둥둥 배는 boat, boat. 부드럽게 소중하게 gently, gently.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노랫말에 어떤 문장이 나왔었나요? 저와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며 함께 연습해봐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부드럽게 저 시냇가 아래까지 노를 저어요. 이렇게 말해봐요.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Row your boat gently down the stream. Great. 잘하고 있어요. 다음 네. 문장은요. 인생은 꿈과 같아요. 참 멋진 표현이죠? Life is but a dream. Life is but a dream. Very good. 잘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악어를 본다면 비명 지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말해봅니다. If you see a crocodile, don't forget to scream. If you see a crocodile, don't forget to scream. Fantastic!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 문장들 기억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노래 불러볼까요? Row, row, row your boat. Here we go.

네, 오늘 노래에 아주 멋진 표현이 나왔어요. Life is but a dream. 이 표현을 기억하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0: 나 대신 중요한 은행 일을 봐주기로 한 동생. 저녁이 되어서 은행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더니 바빠서 깜빡했대요. 뭐라고? 라고 소리를 치려던 찰나 농담이지롱. 에? 뭐야? 나 놀린 거야? 날 놀린 거야? 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You played with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2: Yep, this is the last season.
1: Didn't you say there were

0: 7 seasons? You watched all of them?
1: I couldn't stop watching. It was so much fun.
0: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1: Potato? Is it a new potato chip? I was getting a little hungry.
0: Oh, it's really tasty. If you look closely, you can find it in your home.
1: I can't find it here? Where is it? Christine, I can't find any potato chips. Where did you see it?
0: It's there!
1: Here?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1: What? You are teasing me. You are teasing me. You are teasing me.
0: You should thank me. You finally came out of your room. I'm going to work out. See you later. Bye.
2: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즐겨보는 뭐 영화나 드라마 이런 시리즈물 있으신가요? 저는 뭐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완결 날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서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리즈물은 정말 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이 일이 바로 케빈에게 일어났습니다. 지금 케빈이 뭔가 재밌는 드라마에 빠져서 며칠 동안 침대, 랩탑과 한몸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케빈을 침대에서 번쩍 나오게 한 한마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어 표현 가득합니다. 우리 한 장면씩 함께 배워봐요. 침대에서 랩탑을 들고 있는 케빈을 보며 크리스틴이 깜짝 놀랍니다. Kevin, you're still watching that? 뭐야, 너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 아하, 지금 last season, 마지막 시즌을 보고 있다고 하네요. Didn't you say there were 7 seasons? 너 그거 시즌 7까지 있다고 하지 않았어? 뭐뭐 하지 않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요. Didn't you say? 너 말하지 않았니? 말 그대로죠. Didn't you say? 입니다. Didn't you say you knew her? 너 그 여자 안다고 하지 않았어? 또는 Didn't you say they liked chocolate? 너 그 아이들이 초콜릿 좋아한다고 하지 않았어? 이렇게요. 상대방이 먼저 했던 말을 확인하는 말, Didn't you say? Didn't you say?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시즌 7까지 있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즌을 보고 있으면 적어도 며칠 동안은 침대, 랩탑과 한몸이 되어 있었다는 뜻이죠. 케빈의 변명은 이렇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멈출 수가 없었다. Well, that happens. 우리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빈에게요. 크리스틴이 이렇게 물어보네요. Kevin, have you ever heard of the expression couch potato? Couch potato라는 말 들어봤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케빈이 potato? potato chip? 감자칩인가? 안 그래도 나 좀 배 좀 고팠는데. 아유, 케빈, 이거 드라마 보느라고 밥도 제대로 안 먹었나 봐요. 카우치 포테이토 감자칩인가? 맛있겠다. 그랬더니 크리스틴이요. 진짜 맛있어. 여기 잘 찾아보면 집에도 있을걸?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리스틴 미소가 조금 수상쩍긴 하죠. 자, 그 말을 듣고는 케빈이 I can find it here.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우다다다다 달려나가네요. 우리 크리스틴 얼굴 웃음 좀 보세요. 뭔가 짓궂은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케빈이 그 감자칩, couch potato라는 감자칩을 찾아서 막 둘러보고 둘러보다 주방까지 왔는데도 찾을 수가 없죠. 아니, 크리스틴, couch potato라는 감자칩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크리스틴 대답이요. It's there. 거기 있잖아, 거기. 바로 거기. 아무리 봐도 없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In America, a couch potato is a person who is very lazy. 미국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말할 때 couch potato라고 부르거든. 자, 이 couch라는 표현은요, 소파입니다. 그래서 couch potato라는 말은요, 소파에 앉아서 하루 종일 TV만 보면서 감자칩만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으른 사람을 couch potato라고 하는 거죠. 감자칩 이름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발끈하는 케빈, 뭐야? 날 놀린 거야? 오늘의 한 문장이네요. 날 놀린 거야? 어떡해요? You are teasing me? You are teasing me? 입니다. 이 문장 잘 보시면 원래는 의문문이 아닌데 그냥 끝을 올려서 의문문을 만들었어요. You, 너, 뭐뭐였어? Were. 그리고 teasing이 바로 놀리고 있는, 그리고 me, 나를. 너 나를 놀리고 있는 거였니? 라는 뜻이겠죠. You are teasing me? 함께 말해볼게요. You were teasing me. You are teasing me? 너 나 놀린 거야? 라고 우리 케빈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크리스틴 아랑곳하지 않죠? You should thank me.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네요. 사실 크리스틴 아니면은 침대에서 나오지 않았겠죠? 자, 이렇게 should가요. 뭐뭐 해야 돼. 뭐뭐 하는 게 좋겠어. 좋을걸. 이렇게 충고 조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You should take your dog to the vet. 당신의 개를 수의사에게 데리고 가는 게 좋겠어요. 또는 should we call him? 우리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할까요? 충고나 조언, 뭐뭐 해야 한다. should 기억해 주세요. 정말로 말 그대로 케빈은 크리스틴에게 고맙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요. 침대에서 이 랩탑과 함께 뒹굴면서 카우치 포테이토 감자가 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우리 재미난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날 놀린 거야. You're teasing me? Tease, 놀리다라는 표현 대신에 make fun of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나 좀 그만 놀려. Stop making fun of me. Stop making fun of me.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아침에 급해서 누나 양말을 신고 왔더니 친구들이 놀려요. 야, 그만 놀려. Stop making fun of me. Stop making fun of me. 그런가 하면 놀리다라는 표현 중에 pull my leg도 있습니다. 그만 놀려.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역시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미용실에서 깜빡 졸았더니 머리가 엉망이 됐네요. 친구들이 나만 보며 킥킥 웃습니다. 얘들아, 그만 좀 놀려. 어떡해요? Stop pulling my leg. Stop pulling my leg. Good. 이번 시간에는요, 놀리다라는 표현, tease, 그리고 make fun of 누구누구, pull 누구누구의 leg, 다리를 이렇게, 이런 놀리다라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재적소에 사용해 보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나고 유용한 카툰 영어로 만나요. 안녕!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1: Where is my laptop? Have you seen it?
2: Yes, I have. It's on the table.
1: Oh, thanks.
2: You're welcome. Have you seen my ring?
1: I don't know.
2: I found it. It's in the jewelry box.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중요한 단어들도 봤죠. Laptop, have you? Thanks, ring, jewelry. 이렇게 단어 배워볼게요. 첫 번째는 have you 물어보는 말이에요. Have you 하고 물어보면 뭐뭐 한 적 있니? 뭐뭐 해본 적

0: 어디? 이렇게 물어볼 때는 have you? Laptop. Laptop. lap은요, 친구들 앉았을 때 여기 친구들 이 다리 허벅지 쪽 있죠? 평평해지는 그 부분을 lap이라 그래요. 거기 top에 위에 올려놓는 휴대용 컴퓨터 또는 우리가 말하는 노트북이 laptop 또는 laptop computer이라고 불러요. 노트북은 영어로는 그렇게 쓰지 않고요. 영어로는 notebook이라고 하면 공책. 우리가 생각하는 노트북 컴퓨터는 laptop. Thanks. Thanks. Thanks는 고마워 이런 뜻이에요. 이 thank 자체가 고마움이란 뜻이 있으니까요. 뭐 고마운 마음이 많으니까 thanks s 붙여서 고마워. Ring, ring. 손가락에 끼는 반지를 ring. Jewelry, jewelry. 발음 좀 어렵죠?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는데요. Jewelry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고. Jewelry 이렇게 발음 사람도 있어요. 친구들도 나한테 딱 맞는 발음 찾아보세요. 이 jewelry 또는 jewelry는 보석을 말해요. 자, 그럼 우리 대화 볼게요. 남자애가 먼저 물어보네요. Where is my laptop? 내 노트북 컴퓨터 어딨지? Have you seen it? 아까 have you 하면 뭐뭐 한 적 있니? 물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Have you seen it? A, seen이 see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그거 본 적 있어? 내 노트북 어디 갔지? 너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it? Yes, I have. Have you 물어봤으니까 대답도 yes, I have. It's on the table. 식탁 위에 있잖아. Oh, thanks. 오, 고마워. 이때는 thank you도 괜찮고 thanks도 괜찮고 편한 대로 you're welcome. 누군가 나에게 고마워요 그러면 아이 뭘요 천만에요 이렇게 대답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쓰는 말이 you're welcome. You're welcome. 이번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Have you seen my ring? Have you seen my ring? 너 내 반지 본 적 있니? I don't know. 잘 모르겠는데. I found it. 말해놓고 여자애가 찾았어요. I found it. 나 찾았어. It's in the jewelry box. 보석 상자 안에 있네.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와 대화 모두 모아서 앱으로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3 가서 437 눌러볼게요. 잘 듣고 문장 만들어보기.
1: Where is my bag?
0: Where is my bag? 내 가방이 어딨지? 하고 물어보는 말.
1: Where is my watch?
0: 똑같이 Where is my watch? 내 손목시계 어딨지?
1: It's in the box.
0: It's in the box. 소리난 순서대로 했더니 그것은 상자 안에 있어요 라는 문장이 완성됐고
1: It's on the chair.
0: It's on the chair. 의자 위에 있어요.
1: It's under the table.
0: It's under the table. 식탁 또는 탁자 아래에 있어요.
1: I don't know.
0: I don't know. 친구들도 많이 쓰죠. I don't know.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쓰는 말이 I don't know. 네요. 이렇게 해서 성공. 자,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봐요. 오늘의 미션. 네, 봤어요. 그것은 탁자 위에 있어요. 천만에요. 좋아요,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2, Episode 3 가볼게요. 시작. 펭수가 인사를 할까? 준비해야지. Hi, hello, hi, hello, hi.
2: I can't find my cap.
0: 아하, 모자를 잃어버렸대요. 본 적 있나요? 물어봤으니까. Yes. 물론 친구들, yes,
2: Where
0: I have. 이렇게 대답해도 좋아요. 어딘지 물어봤는데 그림 보니까 탁자 위에 있죠. It's on the table.
2: Oh, I found it.
0: 찾았대요.
2: Thank you.
0: 고마워요 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천만에요. You're welcome 하면 되죠?

0: You're welcome.
1: I see.
0: Bye. 좋아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도 펭수와의 대화까지 성공.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 아까 have you seen it? 이런 말 했었죠. 너 본 적 있니? 이렇게 have를 사용해서 경험을 나타낼 수 있는 말. 요거 한번 AI 니콜에게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have를 사용해서 경험을 나타내는 거 알려줄래? have 사용해서 경험 말하기. I have seen it. 나 그거 본 적 있어. I have been there.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I have tried it.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오, 친구들 보니까 이 have 다음에 동작이 나오는 건데요. 동작 나타내는 말의 모습이 조금 특이해졌죠. see가 원래 보다인데 seen으로 바뀌면서 I have seen it 이라고 하면 나 그거 본 적 있어 이렇게 경험 표현할 수 있고요. I have been there. 이 been 이라는 것은 어디 어디 있다 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I have been there 이니까 나 거기 가본 적 있어요. I have tried it. I have tried it. 마찬가지로 have 다음에 try 기억해요 친구들? 맞아요. 시도하다, 뭐 애쓰다, 노력하다,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이 있다고 했으니까 I have tried it 이라고 하면 나 그거 해본 적 있어. 이때도 그냥 try 아니고 I have tried it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해본 적 있는 거는 다양한 게 될 수가 있죠. 뭔가 액티비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have를 사용하면 경험을 묻고 답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둬요. 이번 시간에는 잃어버린 물건 찾기 이런 대화였는데요.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할 때 I can't find, 난 찾을 수가 없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그냥 직접적으로 where is 또는 where are my 이렇게 어디 있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본 적 있니 할 때는 have를 사용해서 경험을 물어보거나 또 답할 수 있다는 거. 요거까지도 우리 친구들 체크.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신나는 영어로 만나요. 안녕.
2: Bali Bali,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 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표현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양치하자, 옷을 입어요 이런 표현들이었는데 다 같이 한번 쭉 복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16. Daily Expressions. I can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0: 자, 복습하기 전에 우리 warm up부터 같이 해볼까요?

0: This boy is doing different things. 저희 아이가 지금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나요? 저 끝에서는 아침에 일어나고 있네요. 우리 잠꾸러기 sleepyhead 기억나죠? Wake up, sleepyhead.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양치를 해야 되겠죠. So he's brushing his teeth. And then he's taking a shower. 샤워를 하고 있네요. 그쵸? 깨끗하게 씻은 다음엔 또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나온 것들 다 우리 영어로 말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복습 한번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말하기 주제부터 듣고 올까요?
1: Today's topic.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0: 자, 우리 친구들 복습할 준비 됐죠?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 텐데 말하기 주제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좀 길긴 하지만 차근차근 볼까요? Tell someone to wake up, brush their teeth, take a shower, and put their clothes on. 다 우리 배웠던 것들이에요. Tell someone,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To wake up, 일어나라고. Brush their teeth, 양치를 하라고. Take a shower, 샤워를 하고. And put their clothes on, 그리고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큰 목소리로 그럼 복습할 때 따라해 주세요. 자, 우리 이 표현 배웠었죠?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head! 였었어요. Wake up이 일어나다인데,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에서 깨서 일어나다 라는 표현이었고요. sleepyhead가 귀엽게 잠꾸러기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head! 네, 이 표현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잠꾸러기는 여전히 잠이 오고 있는 상태였네요. I'm still sleepy 라고 했는데 still이라는 표현이 아직도, 여전히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sleepy는 졸린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졸려, 난 아직도 졸려 이런 말인 거죠. 같이 해볼까요? 자, 아침이에요. 나 아직 안 깼는데 너무 졸려. I'm still sleepy. I'm still sleepy. 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I'm still sleepy처럼 I'm still 뒤에 어떤 상태를 얘기해주면 난 아직도 이런 상태야 라는 말이 되죠. 예를 들어서 I'm still hungry. 나 아직도 배고파 라는 말이네요. 이거 크게 한번 해볼까요? I'm still hungry. 잘했어요. 난 아직도 아파. I'm still sick. 라고 하면 되죠. sick가 아픈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큰 목소리로 I'm still sick. Good job. 난로 앞에 앉았는데 아직도 춥네. I'm still cold. 이것도 큰 목소리로 잘했어요. 나 아직도 화가 나. I'm still angry. Very good. I'm still 어떤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넣어주면 내가 아직도 이런 상태야 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I'm still sleepy라고 했을 때 come on, wake up 이라고 했죠. 이 come on이 어서 이렇게 남을 부추길 때 쓰는 표현이에요. Come on, wake up. 어서 일어나.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Come on, wake up. 잘했어요. 우리 10분만 더, 저 10분만 더 자면 안 될까요? 라는 말도 우리가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more가 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 minutes라고 하면 10분이라는 뜻인데 10 more minutes라고 해서 10분만 더 라는 뜻이고 여기서의 please는 공손함의 표현이 아니라 제발이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죠. 네, 10분만 더 자게 해주세요. 제발. 영어로 하면 10 more minutes, please. 잘했어요.

0: 자, minute이라는 단어가 분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s를 붙였죠. 그 이유는 10이 10이니까. 1보다 더큰 숫자가 올 때는 무조건 복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minutes라고 한 것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양치하세요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Brush your teeth. 어서 너 양치해. 이런 말이었죠. Brush가 칫솔질을 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거 기억하면서 양치하세요. 영어로 하면 Brush your teeth. 맞아요. Brush your teeth. 자, teeth는 이라는 뜻인데, 이 여러 개의 이를 나타낼 때는 teeth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여러분 혹시 딱 치아 하나를 얘기할 때는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요? 바로, 그쵸, tooth였죠? 그래서 요거는 단수 복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요거는 잘 외워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brush your tooth라고 하면 치아 하나만 칫솔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아니죠. teeth. 다 해야 되니까 brush your teeth라고 한 거고요. I'm sleepy. 요거 우리 방금 했던 거네요. 그쵸? Sleepy가 피곤한, 졸린, 요런 의미예요. 나 너무 졸려. 예, I'm sleepy 기억나죠? We don't want sugar bugs. 하지만 치카치카 양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We don't want sugar bugs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sugar가 설탕이고, bug는 벌레라는 의미예요. 설탕벌레라는 거는 사실 없죠. 그런데 원래 충치라는 단어가 cavity라는 좀 어려운 단어라서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께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는 설탕이나 뭐단 거를 먹고 생기는 충치 등을 뭐 거기 세균들을 sugar bugs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귀엽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we don't want sugar bugs. 이 표현 기억나시죠? 자, we don't want sugar bugs처럼 we don't want 뭐뭐가 오면 그 원치 않는 것이 오면 그 원치 않는 거 우리 원하지 않잖니?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서운 이야기 싫어요. 원치 않아요. We don't want scary stories 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나쁜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못된 말들을 mean words라고 해요. 그래서 we don't want mean words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랬더니 피곤하지만 오케이, 나 양치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good girl이라고 했는데 요 good girl은 착한 여자아이에게 쓰는 표현이죠. 잘했어요 라고 할 때요. 남자의 경우는 good boy라고 하겠죠. 자, 이제 you are so dirty라는 표현도 있었어요. 자, dirty는 더러운이란 뜻이죠. 그래서 너 너무 더럽다. 왜 산책하고 온 친구 있었잖아요. 강아지랑. 그 그림 기억나죠? 네, 그때 썼었는데 You are so dirt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So가 너무라는 뜻으로 그냥 you are dirty라고만 해도 너 더러워라는 의미인데 so가 들어가서 한번더 강조를 해주는 겁니다. I'm gonna take a shower. 내가 더러운 상태인지 알고 우리 친구가 나는 샤워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쵸? 자, I'm gonna라고 했는데 사실 gonna라는 말은 뭐 사전에 찾아보면 있기도 해요. going to를 줄인 표현이 gonna거든요. 근데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용어에서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going to, gonna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기 시작한 거라고 말했죠. 자, 그런데 그 뒤에 take a shower라고 나왔는데 샤워를 하다라고 할 때는 take를 씁니다. take a shower.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I'm gonna 다음에 할 행동을 넣을 수도 있어요. I'm gonna go to school. 나 학교에 갈 거예요. I'm gonna eat breakfast. 저 아침 식사 먹을 거예요. I'm gonna study English. 저 영어를 공부할 거예요. I'm gonna clean my room. 제 방을 청소할 거예요. 요런 문장들을 또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Good. Off you go. 알아서 샤워한다 그러니까 good. 좋아. Off you go. 라고 했는데 요 off you go가 어서 가. 요런 뜻이었습니다. Alright, Dad. 알겠어요, 아빠라는 말이죠. 그래서 alright가 알았어요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I'm done with my shower. 나 샤워 끝났어요라는 말이죠. 자, 샤워하러 들어간 친구가 이제 끝이 났네요. 그죠? 자, my shower라고 한 이유는 내가 한 샤워기 때문에 my shower예요. 그리고 I'm done with 뭐뭐라고 하면 내가 뭐뭐 끝났어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을 뒤에 넣어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I'm done with my lunch. 저 점심 식사 끝났어요. 점심 다 먹었어요라는 뜻이고요. I'm done with my homework. 저 숙제 다 끝났어요라는 의미죠. I'm done with my chores. chores는 심부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심부름 다 끝냈어요라는 의미로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Great. Put your clothes on. 좋아. Put your clothes on이라고 했는데, put your clothes on은 옷을 입으세요라는 뜻이었고요. What should I wear? 내가 뭘 입죠? 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여기서 put on하고 요 wear가 같은 의미로 입다라는 뜻이에요.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what should I 다음에 내가 할 행동도 넣을 수 있었어요. What should I wear 대신에 what should I do? 제가 뭘 할까요? What should I eat? 제가 뭘 먹을까요? What should I buy? 제가 뭘 살까요? What should I bring? 제가 뭘 가져올까요? 라는 의미의 표현들이었죠. 자, 뭘 입을까라고 했더니 your favorite clothes.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표현도 이제 다 기억나죠? 그럼 우리 다시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일어날 때 잠꾸러기 일어나. Wake up, sleepyhead. 이렇게 말하면 되고요. 어서 양치해. 어떻게 얘기했죠? Brush your teeth. 그 다음에 해야 할 거는 네, 씻어야죠. Take a shower. 저 샤워할 거예요. I'm gonna take a shower.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옷을 입으세요. Put your clothes on. 이런 표현도 있었죠.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복습 잘했고요. 이제 원어민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도 잘 듣고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1: Wake up, sleepyhead. Brush your teeth. Take a shower. Put your clothes on.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o wake up, 일어나라, brush their teeth, 양치해라, take a shower, 샤워하세요, and put their clothes on. 옷 입으세요. 이런 말을 할수 있다였는데요. 여러분 할수 있죠? 그러면 check.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습 쭉 해봤는데 이 표현들 오늘 한 번쯤은 여러 상황에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0: Mor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 하루 잘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너무 신나지? 오늘은 기다리던 금요일이잖아요. It's Friday! 자, 이 행복한 기분을 가지고 쌤이랑 오늘 재밌게 영어 공부해볼게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16 Belongings Friday.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I can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얘들아, 오늘 금요일이잖아. 금요일은 쌤이랑 글쓰기, 라이팅하는 날입니다. 월요일에서부터 목요일까지 쌤이랑 배운 표현들 있지요? 그걸 가져다가 멋지게, 그렇지만 어렵지 않은 글을 한번 완성시켜 볼게요. 자, 오늘은 today's topic, 오늘의 주제.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One more time.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얘들아,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어. Lost and found. 무슨 뜻일까? 일단 lost는 잃어버린 이란 뜻이고요. found는 발견된 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합쳐서 lost and found 하게 되면은 분실물이란 뜻이 됩니다. 분실물 센터라 그러지요. 그것도 lost and found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분실물 센터에서 발견할 법한 물건 또는 내가 잃어버린 물건을 생각하면서 오늘 글쓰기 해보겠습니다. 자, 아이디어를 우리 짜잔! look and talk에서 얻어볼게요. 오늘 그림 궁금하죠? 쌤이랑 보러 갈게요. 짠! 짜잔! This is today's picture! 딱 여기 써져 있잖아. 이거 뭐라고 읽는다고? Lost and found. 좋아요. 분실물 센터 자체를 그냥 lost and found라고 우리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여자아이가 이 분실물 센터에서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물건이 있나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음표, question marks가 띠용띠용띠용 있는데, 자,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그림에서 얻어볼게요. 짜잔! Oh, pencils and erasers. One more time. Pencils and erasers. 쌤이랑 배웠잖아, 그치? 자, 연필들과 erasers. 지우개들이 있네요. 자, 그림에 보니까 지금 연필들이랑 저기 지우개들이 있어요, 그쵸? 원래 연필들이랑 지우개들은 발이 달렸단 말이 있어, 얘들아. 그래서 맨날 우리도 잃어버리잖아요? 자, pencils and eraser를 가지고 우리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짜잔! I have, 우리 알것 같아. I have, 쌤이랑 배웠죠? 나는 가지고 있어요, 지요. Okay, 자, 여기에다가 pencils and erasers를 딱 넣으면 나는 연필들과 지우개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pencils and erasers. 좋아요. 자, pencils랑 erasers, 쌤이랑 그 stationery items, 문구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배운 거지.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 이번에 또 이게 나왔네요. pencil case. One more time. pencil case. What's pencil case? That's right. 필통이죠. 쌤은 어렸을 때 필통 정말 좋아했어요. 맨날 필통을 이렇게 바꾸면서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일단 Lost and Found 앞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저 핑크색 펜슬 케이스 보이죠? 그래서 펜슬 케이스도 갖고 있다 이런 문장을 완성할 것 같은데 한번 보자. 짜잔! 오, whose is this? 라고 물어봅니다. 얘들아, whose is this? 이것도 배웠는데. Whose 하게 되면 누구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whose is this 하면은 이거 누구 거야?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여기 중간에다가 물건을 딱 넣어주면 이 물건 누구 거야? 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기다 pencil case 넣습니다. 짠! Whose pencil case is this? One more time. Whose pencil case is this? 이 pencil case, 필통 누구 거야? 라고 쓸수 있겠죠? 짜잔! 자, 아, 근데 필통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class 2라고 적혀 있어요. 바로 2반이란 뜻이죠. 1반, 2반, 3반 할때그 2반. 자, 그래서 뭐라고 이 class 2 student를 어떻게 문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짜잔! 아, 맞아요. 우리 배운 표현 나왔죠? It belongs to를 사용해 볼게요. belongs to 하게 되면은 뭐뭐에 속하다 또는 뭐뭐의 것이다라는 뜻이 된다고 쌤이랑 배웠을 텐데, 그쵸? 자, 그래서 it belongs to. 자, 저기 뭐라고 적혔다고? 2반이라고 적혔지? 그래서 a class 2 student를 넣어볼게요. One more time.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이것은 2반의 학생 것이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그쵸?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Alright. 자, 그 다음에 missing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missing 하게 되면은 분실된 또는 없어진이란 뜻입니다. missing, missing. Al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해 볼게요. Is your missing? 자, 지금 lost and found에서 지금 연필통, 필통.

0: 필통이 있으니까는 너 혹시 필통 잃어버렸니?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보자. 짜잔. Is your pencil case missing? 하게 되면은 너 혹시 pencil case, 필통 missing 잃어버렸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One more time. Is your pencil case missing? 좋아요. 자, 우리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writing 읽어볼게요. Lost and found. Is this yours? 분실물. 이거 혹시 너 거니? I have pencils and erasers. 나는 연필들과 지우개들이 있어요. Whose pencil case is this? 이 필통 누구 거예요?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이것은 2반 친구 겁니다. 2반 학생 거예요. Is your pencil case missing? 혹시 너 필통 잃어버렸니? 라고 라이팅이 완성됐네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입을 크게 벌려서 따라해보세요.
1: Lost and found. Is this yours? I have pencils and erasers. Whose pencil case is this? It belongs to a class 2 student. Is your pencil case missing?
2: Culture Project.
3: Hi everyone, I'm Terrace. Today, we will look at inventions around the world.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활용품들이 어떻게 발명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나요? It's interesting to learn how things are invented. 물건들의 발명 유래 함께 알아볼까요? Let's start with the watch. 먼저 휴대용 시계를 알아볼까요? 주머니 크기에 갖고 다닐 수 있는 회중 시계를 만들어낸 것이 손목 시계의 시초입니다. 독일의 자물쇠 공예자, 시계 제작공인 페터 헨라인이 16세기에 작은 부품들을 시계 몸통에 넣어 외출할 때 편하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개발해놨습니다. A German locksmith invented the world's first portable pocket-sized clock. 그 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전쟁 중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보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손목 시계를 개발한 곳이 널리 퍼졌다고 하네요. Soldiers began strapping their old pocket watches to their wrists. This is how the watch was invented. 이 표현 함께 연습해 볼까요? Is this your watch?
4: Yes, it is.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다음 발명품을 볼까요? What is this? It's a pencil. 연필입니다. 연필은 1795년 프랑스의 화가 자크 콩테가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The modern pencil was invented in 1795 by a scientist and artist Nicolas Jacques Comte. 그림을 그릴 때 숯덩이가 자꾸 부서지는 불편함을 없애려고 도자기 접시에서 착안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흑연과 진흙을 섞어 고온에서 구워낸 연필심을 개발한 것이죠. 이것이 연필의 시초입니다. Pencil cores are made of graphite powder mixed with clay. This is how the pencil was invented. Is this your pencil?
2: No, it isn't.
3: Let's look at the next invention. What is this? It's an eraser. 지우개입니다. 엔지니어인 에드워드 네런이 지우개의 사용을 발견했어요. Edward Nern developed the first rubber eraser. 또한 영국의 화학자 조지프 프리스틀리도 우연히 연필로 쓴 글씨를 곰으로 지울 수 있는 곳을 알아내 지우개를 널리 알렸다고 해요. Joseph Priestley described how to erase pencil marks. Is this your eraser?
2: Yes, it is.
3: Let's look at one more invention. Let's look at the paper cup. 종이컵은 종이로 만들어진 일회용 컵이죠. A paper cup is a cup that we can throw away. 대개 플라스틱이나 왁스로 코팅해 액체가 새진 않아요. 미국의 휴 모어가 생수 자동 판매 사업을 하는 형이 정수기에서 쓰던 도자기 컵이 자꾸 깨지는 바람에 사업이 어려워지자 물에 젖지 않은 종이컵을 생각해 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이 어떻게 발명되었는지 흥미로운 발명 유래를 알아보았는데요. We looked at how some everyday supplies were invented. 발명은 정말 멋진 창조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and that's it for today. See you next time.
0: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얘들아, 우리 학습 목표 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I can write about a lost and found item. 나는 분실물 물건, 아이템에 대해서 쓸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쭉 가겠습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Writing 어렵지 않죠? 쌤이랑 차근차근히 연습해보자. 자, 그럼 한 주도 너무 고생했고요. 우리는 또 월요일날 행복하게 보자.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초쌤이에요. 오늘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가 이번 주 배워본 표현을 복습해보고 그리고 그 표현들을 응용을 해서 짧은 글쓰기 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오늘 학습 목표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4. Animals. Friday. This is my cat. I can talk about my cat.
0: Memory match. 우리 이번 주 배운 표현들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Today's topic is This is my cat. Oh, this is my cat

토픽으로 무슨 글을 쓸수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 동물 관련된 표현들 많이 배워봤잖아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 고양이를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한번 보면 이 그림 속에 있는 고양이를 소개하게 될 텐데, 고양이가 지금 이 장난감 사이에서 점프하면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활발하고 그리고 까불까불하고 또 털도 복슬복슬하고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처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고양이야. 이건 내 고양이야. 그쵸? 그래서 This is my cat 해주시면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This is my cat. This is my cat. 네. 그래서 고양이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양이, 무슨 종류야? 이렇게 종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고양이가 암컷이래요. 암컷. 암컷이면 She is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She is a 페르시안이야. 페르시안 빈칸에 넣어서 Persian 이렇게 소개하면 됩니다. She's a Persian. 따라해 보세요. She's a Persian. She's a Persian.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수컷이에요. 그러면 She's a로 시작하지 않고 He's a 이렇게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He's a Persian 하면 됩니다. 만약 성별을 몰라, 아니면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러면 It's a Persian 하면 됩니다. 기억하세요. 자, 이제 우리 고양이 생김새를 한번 좀 설명해 볼까요? 생김새,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짧은 코를 가졌대요, 우리 고양이. 그러면 짧은 코, 가졌어니까 가졌어. She has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빈칸에 짧은 코 들어갈게요. 짧은 코. 짧은. 뭐죠? Tall? No. Short. 그리고 코는 eyes, mouth, nose. 그쵸? 그래서 she has a short nose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She has a short nose. She has a short nose. She has a short nose. 잘했어요. 우리 그러면 좀 단어를 바꿔서 다른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으로. 자, 만약에 우리 고양이가 눈이 커요. 왕방울만해. 큰 눈.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뭐라고 할까요? 큰 눈. Small? No. Big. 그죠? 그러면 big eyes 들어갈게요. She has Big eyes. She has big eyes. 잘했어요. 자, 우리 고양이 설명할 텐데, 정말 고양이가 털이 복슬복슬하고, 이 장난감 사이를 막 뛰어다니잖아요. 활발해 보여요. 그러면 복슬복슬하고 활발하다. 이 표현도 배운 것 같은데, 기억하나요? 우리 친구들. 자, she's really. 그래서 그녀는 정말. 이렇게 시작했어요. 자, 털이 복슬복슬하다. 단어 기억나나요? 솜털, 그죠? 그리고 보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시작해서 F로 시작하는데, she's really 복슬복슬, fluffy, 그쵸? fluffy. 그리고 활발하다는 잘 놀아 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요? 놀다. 그래서 play, play가 들어가서 playful 되겠습니다. 다 빈칸에 넣어서 발음해 보면 She's really fluffy and playful. 따라해 보세요. She's really fluffy and playful. 잘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 우리 고양이 지금 엄청 높은 곳을 막 이렇게 점프하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녀는 아주 빨리 올라갈 수 있어. 빨리 올라갈 수 있대요. 자, she로 시작했어요. 그럼 그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단어죠? She can 할수 있다, 그죠? She can. 그리고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다. 뭐예요? Climb. 그래서 she can climb
Very.

fast입니다. 네, 따라해보세요. She can climb very fast. 다시 한번. She can climb very fast. 네, 잘했어요. 우리 고양이가 할 수 있는 거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아주 높게 뛰어오를 수 있대요. 높이 뛰어오르다. 그러면 이미 really high는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높이. 그러면 뛰어오르다. 단어 뭐가 있을까요? 뛰어오르다. 네, jump. She can jump really high. 따라해보세요. She can jump really high. 잘했어요. 우리 고양이가 너무 여기저기 뛰어다니니까 잘 지켜봐야 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배운 표현 중에서 당신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해,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라는 그런 표현 배웠었죠? 그러면 뭐가 들어갈까요? 우리 첫 번째 빈칸에 you 한 다음에 뭐뭐 할 필요가 있어, 뭐뭐 해야 해 하면 you need to가 들어가야죠. 그쵸? You need to 한 다음에 잘 지켜봐야 되니까 watch, watch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you need to watch her 잘, 조심스럽게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 carefully가 들어가서 다 앞에서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다시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잘했어요. 자, you need to 하고 그 뒤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럼 이번에 그녀에게, 그 암컷 고양이에게 먹이를 줘야 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고양이 배고픈 것 같아. 먹이 줘야 해. 뭐라고 얘기하죠? You need to 땡땡 her. 그러면 먹이를 주다 라는 의미의 단어, 우리 약간 먹이, 음식, food랑 좀 비슷한 단어였던 것 같은데 3, 2, 1. 네, 기억하고 있나요? You need to feed her. feed였죠? 알아맞혔는지 궁금한데요. 자, 선생님 따라해보세요. You need to feed her. You need to feed her.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예쁜 고양이 나 너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어떻게 얘기해요? I love her very much. I love her very much.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고양이 생김새도 얘기하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도 얘기하고 정말 다양한 표현을 쓸 수 있었네요. 너무 좋다. 그럼 우리 이거 한번 모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문장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This is my cat. This is my cat. She's a Persian. She's a Persian. She has a short nose. She has a short nose. She's really fluffy. She's really fluffy. And she's really playful. She's really playful. She can climb very fast. She can climb very fast. So,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You need to watch her carefully. I love her very much. I love her very much.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너무 좋은 글이 하나가 완성이 됐다. 저 여기에서 보너스 퀴즈 하나 빠르게 내고 갈게요. 우리 고양이가 페르시안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우리 고양이 종이 무슨 종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 질문 어떻게 만들까요? 3, 2, 1. 어떻게 물어봐요? What kind, 혹시 기억나나요? What kind of cat is it? What kind of cat is it?
이렇게 물어보면 she's a Persian 이렇게

0: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원어민 발음 듣고 다시 한번 연습해 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Take a listen.
1: This is my cat. She's a Persian. She

0: I love her very much.
1: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이번 주는 동물에 관련된 표현들, 정말 많은 표현들을 배워봤는데 이제 동물에 관해서라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들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all for today. 우리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표현들, 재미있는 수업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0: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 어떻게 보냈나요? How was your week so far? 여태까지 선생님이랑 배운 내용, can you guys all remember? 기억하나요? 아,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That's okay. 오늘 선생님하고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면서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함께 볼까요? Let's take a look at what we are doing today.
1: Week 14. My condition. Friday. Write a sick note to my teacher. I can write a sick note to my teacher.
0: 오늘의 학습 목표 잘 보고 왔나요? So, what are we doing today? 오늘 무엇을 하나요? 맞아요. 오늘은 writing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문장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글을 써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 함께 볼까요? Today's topic is write a sick note to my teacher. 우리 선생님에게 sick note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sick note는 뭘까요? 너무 아파서 오늘은 학교에 안 가겠습니다. 혹은 너무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병결 노트 혹은 메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우리 그림을 보면서 문장 하나씩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그림 속에 한 학생이 지금 머리를 쥐어짜고 있어요. 이 친구도 머리를 쥐어짜고 있는데 I think he's very stressed out.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책상 위에는 he has

0: A lot of medications. 지금 약도 엄청 많고요. 지금 벽 뒤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적혀 있네요. 아, today must be a test day. 우리 시험을 보는 날인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아픈 것 같아요. 아파서 시험을 지금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what does he want? 그가 원하는 건 뭘까요? 아, I think he wants to go home.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리 첫 번째 문장은요. 아, I'm a very bad로 시작합니다. 나는 아주 심각한 콧물이 있어 라는 문장인데요. 여러분, 어떠한 증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단어 기억하나요? 맞아요. have입니다. 그리고 콧물은 영어로 뭐였지요? 맞아요. runny nose. 나는 아주 심각한 콧물이 있어. 읽어볼까요?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이번에는, 아, I can't stop. 재채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재채기는 영어로 뭐죠? sneezing입니다.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입니다. 읽어볼까요? I can't stop sneezing. I can't stop sneezing. I have a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끔찍한 두통이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잡고 있나 봐요. 우리 두통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headache. 두통은 머리가 아픈 우리 head라는 단어를 써서 headache고요. 끔찍한이란 단어는 terrible이었어요.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have a terrible headache. 2번은 I think 제 생각에는요. I 독감에 걸리다. 아, 제 생각에는 제가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라는 문장입니다. 아, 무시무시한데요. 여러분, 독감은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The flu. 독감에 걸리다인데요. 우리는 have를 사용할 수 있었죠? 읽어볼까요? I think I have the flu. I think I have the flu. 자, everything 아프다입니다. 모든 게 아파요인데요. 여러분, 아프다라는 동사 기억하나요? 우리 H로 시작했어요. 맞아요. hurts입니다. 모든 게 아파요. 읽어볼까요? Everything hurts. Everything hurts. 자, 저는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아파서 스트레스를 받나? 우리 스트레스를 받아요는 영어로 뭐였죠? 맞아요. So stressed. 우리 문장에 넣어서 읽어볼게요. I am so stressed. One more time. I am so stressed. 자,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합니다. 맞아요. 너무너무 아파서 심지어 독감일 수도 있어요. 집에 가야겠죠? 자, 나는 가야 한다인데요. 우리 should로 기억하는 친구들 있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볼 거예요. should 말고 또 다른 단어를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can you remember? 기억하나요? 우리 need로 시작하는데, 맞아요. need to를 넣어서 문장 읽어볼까요? 나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I need to go home and rest. I need to go home and rest. 자, 그래서 집에 지금 좀 가고 싶다고 합니다. 일찍 가도 될까요? 라는 이제 요청을 하는 문장이죠. 무엇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죠? 아, can. Very good. 자, can으로 시작했으면 아주 잘했어요. 하지만 우리 can 말고 또 다른 단어 선생님이 알려줬는데 이것도 기억할 수 있나요? 맞아요. may입니다. 우리 may를 넣어서 함께 읽어봐요. May I please leave early? 한번 더. May I please leave early? Great. 자, 이렇게 오늘의 글이 완성됐습니다. So here's our today's writing. 선생님하고 문장별로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도록 해요. 우리 첫 번째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Dear teacher인데요. 선생님께란 뜻이죠. 우리 문장 갑니다. I feel really sick today. 저는요, 오늘 매우 아파요입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I feel really sick today. 다음 문장은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아, 저는요, runny nose. 무슨 뜻이었죠? 맞아요. 콧물인데요. 심각한 콧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콧물이 나요. 이런 뜻이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I have a a very bad runny nose. 뒷부분도 읽어볼게요. And I can't stop sneezing. 여러분, sneezing은 무엇이었죠? 맞아요. 재채기죠. 앞에 can't stop이 붙으면서 재채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입니다. 이 부분도 읽어볼까요? And I can't stop sneezing. 자, 전체 문장 갑니다.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and I can't stop sneezing. Good. On top of that, 자, 여러분, on top of that은 게다가 혹은 심지어란 뜻이죠. 앞에 아픈 증상들이 있었는데 추가가 되는 증상이 있나 봐요. 뭔지 볼까요? I have a terrible headache. 아, 두통이 있는데 어떤 두통이에요? 심각한 두통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On top of that, I have a terrible headache. 한 번 더. On top of that, I have a terrible headache. 다음 문장 볼게요. I think I have the flu. 자, I think는 나는 이렇게 생각해 혹은 뭐뭐인 것 같아요 라는 뜻이고요. I have the flu는 저는 독감에 걸렸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장은 저는 독감에 걸린 것 같아요 인데요. 읽어볼까요? I think I have the flu. Very good. Everything hurts. 자, 다음 문장은 everything hurts입니다. 모든 게 hurts는 아프다. 모든 게 아파요 인데요. 다음 문장. Even my hair. 아, even은 심지어란 뜻입니다. 심지어 제 머리카락도요. 요 부분 읽어볼까요? Even my hair. Good. 다음 문장. I am so stressed. 아, 여러분, 요건 기억하죠? 저는 스트레스를 받아요 라는 문장인데요. 왜 스트레스 받았는지 뒷부분이 알려줍니다.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저는요, 오늘 테스트, 시험을 mess up이라고 하는데요. mess up은 망치다입니다. 앞에 might은 뭐뭐일 것 같다 라는 뜻으로 저는 오늘 시험을 망칠 것 같아서 I am so stressed. 스트레스를 받아요 입니다. 이 문장 읽어볼까요? I am so stressed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한 번 더. I am so stressed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Great. 다음 문장 볼게요. I need to go home and rest. 여러분, need to는 뭐뭐를 해야 한다. 저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need to go home and rest. 다음 문장. May I please leave early? 여러분, may는 뭐뭐 해도 될까요? 라는 요청할 때 쓰는 단어였죠. 그래서 이 문장은 저 일찍 집에 가도 될까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May I please leave early? Very good.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You are very sick, student. 민호, 아, 선생님의 매우 아픈 학생 민호 올림 이렇게 끝나는데요. Very good, everyone. 자, 이번에는 여러분 원어민 음성 듣고 따라 읽고 만나도록 해요.
1: I feel really sick today. I have a very bad runny nose. And I can't stop sneezing. On top of that, I have a terrible headache. I think I have the flu. Everything hurts, even my hair. I am so stressed that I might mess up the test today. I need to go home and rest. May I please leave early?

0: Wrong.
1: What's wrong?
0: Wrong, wrong.
1: I have a stomachache.
0: Stomachache, stomachache.
1: I have a stomachache.
0: Stomachache, stomachache.
1: I have a headache.
0: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headache.
0: Headache, headache.
1: I have a cold.
0: Cold, cold.
1: I have a cold.
0: Cold, cold.
1: I have a fever.
0: Fever, fever.
1: I have a fever.
0: Fever, fever.
1: Take this medicine.
0: Medicine, medicine.
1: Take this medicine.
0: Medicine, medicine.
1: Get some rest.
0: Rest, rest.
1: Get some rest,
0: rest, rest.
2: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that was our writing today. 오늘의 글은 이렇게 썼습니다. How was it? Not so difficult, right? 선생님이랑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Good. 오늘 배운 문장들 중에 한 가지만 선생님이랑 복습할 건데요. 모든 게 아파요 라는 문장이 선생님은 인상 깊었어요. 어떤 문장이었죠? 맞아요. Everything hurts 입니다. Very good.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우리 만나도록 해요. Until next tim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시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쌤 보고 싶었어. 쌤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밌고 신나게 영어 공부해보자. 준비됐어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금요일이잖아요. 그래서 today is Friday. 우후. 금요일은 뭐 공부하는 날이지? 선생님이랑 쓰기 공부하는 날이죠. 그래서 Friday is for writing. 쓰기 어려워, 안 어려워, 얘들아? 좀 어렵지만 선생님이랑 매직 패턴 있으면 어렵지 않지요? 선생님이랑 오늘도 쉽고 재미있게 한번 쓰기 해보자. 오케이? 자, 이번 주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Week 16. Fun places to visit. One more time. Fun places to visit.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이 주제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었죠? 자, fun places, 재미있는 장소들, visit, 방문하다. 그래서 자, 방문하기 재미있는 장소들, 방문하기 좋은 장소들에

0: 대해서 선생님이랑 이야기했었지요. 선생님은 아주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글쓰기 하는 날인데요. 글쓰기 주제를 한번 확인해 보고 올까요?
1: Today's topic. Write about places I want to go.
0: 자, 얘들아, 이번 주에 글쓰기 주제는요. Write about places I want to go. 였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내가 방문하고 싶은, 내가 가고 싶은 장소들에 대해서 써보시오네. 내가 가고 싶은 장소들 너무 많은데, 뭐 놀이공원도 있고요, 빵집도 있고요, 맛있는 치킨 가게도 있고요. 너무 먹는 것만 했나, 얘들아? 선생님은 도서관 가는 것도 좋아합니다. 학교도 좋고요. 자, 그래서 내가 방문하기 좋은 곳들, 내가 가길 원하는 곳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써볼 텐데요. 우리 좀 많겠지만 선생님은 딱 하나만 골라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가고 싶은 장소들, places에 대해서 다 적어봐도 돼요. 선생님만 한번 하나만 골라볼게요. 자, place I want to go. 선생님 한 군데만 골라보자. 어딜 좋을까? 우리가 배웠던 단어들 중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여기지. 우리 친구들 왠지 짐작할 것 같아. 선생님 이번 주 내내 말한 곳, 이곳은 바로 빠밤, 베이커리였습니다. 선생님 빵 진짜 좋아하는 빵순이거든. 그래서 the place I want to go, 나는 베이커리에 가고 싶어요 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시 말했듯이 places, 장소들 여러 개 한번 써봐도 돼요. 선생님만 하나 골라볼게. 자, 베이커리를 가볼게요. 일단 베이커리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빠밤, tasty bread. 자, tasty는 delicious랑 비슷한 뜻이죠. tasty는 맛있는 이란 뜻입니다. 뭐가 맛있어요? bread, 빵이죠. 그래서 맛있는 빵들이 있잖아. 선생님 막 입안에 침이 고여요. 벌써 너무 맛있는 빵들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자, tasty bread가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pastries. 이건 뭘까 얘들아? pastries. 왜 한국말로는 페스츄리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자, 근데 페스츄리는 뭘고 빵은 뭘까요? 자, 선생님이 뭐가 다른지 알려줄게요. 자, 브레드는 말 그대로 식빵, 모닝빵, 뭐 잼이나 설탕이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 정직한 빵만을 브레드라고 그러고요. 페이스트리스 하면은 안에 왜 잼도 들어가고 크림도 들어가고 이런 설탕도 뿌려지고 그런 빵들을 바로 페이스트리스라고 합니다. 선생님은 사실 페이스트리스를 좋아해요. 자, 페이스트리스에 대해서도 한번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맛있겠다, 그치 얘들아? 자, 그 다음에는 또 뭘 쓰면 좋을까? 선생님은 이 베이커리를 친구랑 간다고 해볼게요. 뭐 가족이랑 가도 되고 선생님은 친구랑 한번 베이커리를 간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뭘 쓰면 좋을까? 이걸 빼먹을 수 없지. 선생님이 요즘 가장 꽂힌 빵입니다. Chocolate croissant. 뭐라고요? Chocolate croissant. 이게 조금 단어가 어려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뭔지 알아요, 얘들아? Croissant이 바로 크루아상입니다.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이 빵 있잖아요. 그게 바로 croissant. Croissant. Okay. 자, 선생님이 요즘 초콜릿 크루아상에 빠졌어. 선생님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려고. 자, 초콜릿 크루아상을 산다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럼 이 글을 어떻게 잘 쓰면 좋을지 도와줄 Magic Patterns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1: Magic Patterns. Today I want to go to This place has I go there to I will go with I can't wait to
0: 자, 첫 번째 magic pattern 만나볼게요. 빠바바밤. Today I want to go to 오늘 나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라고 말하게 도와주는 패턴이에요. 선생님 어디 가고 싶다 그랬지? 그쵸, 선생님은 빵순이니까 빵집에 간다고 해볼게요. Today I want to go to the bakery. 나는 오늘 빵집에 가고 싶어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차례. Today I want to go to the bakery. 좀 빨랐어? 우리 친구들 다시 천천히 해보자. 시작! Today I want to go to the bakery. 잘했습니다. 오늘 나는 빵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은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할래요? 오늘 나는 어디를 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다고 말해볼까요? 한번 해볼까? 시작! Today, I want to go to... 어디 가고 싶다 그랬어? 그랬어? 잘했습니다. 자, 오케이. 그럼 그 다음을 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two. This place has...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장소는 뭐뭐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에 가면 우리가 볼수 있는 것들을 쓰면 좋겠죠? 자, 선생님, 베이커리 가면 뭘 본다 그랬지? Tasty bread. 맛있는 빵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장소에는 맛있는 빵이 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잘 들어봐. This place has tasty bread. 자, 우리 친구들 읽어볼까요? 시작. This place has tasty bread. 잘했습니다. Tasty는 맛있는이란 뜻이었죠? Bread는 빵. Okay. 자, 우리 친구들이 고른 장소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 This place has.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Magic pattern number three. I go there too.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여기에 뭘 하러 가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장소에 가는 목적을 말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겠죠? 다시. I go there too. I go there too. 자, 선생님이 아까 베이커리에 왜 간다 그랬죠? 빵집에 왜 간다 그랬지? 빠밤. Buy pastries. 자, 패스트리를 사러 간다고 했습니다. 패스트리가 뭐예요? Pastries가 뭐예요? 자, 그냥 빵이 아니라 브레드에 이렇게 뭐 크림도 있고요, 설탕도 있고 잼도 들어간 그런 빵들, 맛있는 빵들을 바로 pastrie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베이커리에 buy pastries, 패스트리를 사러 갑니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먼저 들어봐. I go there too. Buy pastries. 자,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go there to buy pastries. 아우, 잘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장소를 가는 이유는 뭔가요? 그 고른 장소를 왜 가나요?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시작. I go there to.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럼 그 다음 갈게요. 빠밤. I will go with. 이거 무슨 뜻일까? 나는 누구와 함께 갑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장소에 누구랑 함께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면 좋겠죠? 선생님, 아까 베이커리 누구랑 간다 그랬더라. 그치요? 간식을 친구랑 먹으러 간다고 해볼게요. I will go with my friend. 나는 내 친구와 함께 갑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갈 거예요라는 뜻이죠. will이니까 나는 내 친구와 함께 갈 거예요. 에요. 자, 다시 해볼게요. I will go with my friend. 천천히 우리 친구들 차례. 시작. I will go with my friend. 아, 잘했어요. 자, 이번에 우리 친구들 차례. 친구들이 고른 장소에 누구랑 갈 건가요? 한번 만들어 볼까? I will go with. 만약 엄마랑 간다면 mom, 아빠랑 간다면 dad, 할아버지 할머니랑 간다면 grandpa 또는 grandma 쓰면 되겠죠? 잘했어, 얘들아. 자, 그 다음은 빠밤. I can't wait to. 라는 뜻이에요. 자, wait는 무슨 뜻이냐면 기다리다란 뜻이야. 그래서 I can't wait 하면 나는 기다릴 수 없어요란 뜻이거든. 뭐 무슨 뜻일까? 나는 이 장소에 가서 뭘 하는 걸 정말 너무 기대돼서 기다릴 수가 없다는 거야. 지금 당장 하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I can't wait to 하면 나는 이거 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선생님은 아까 맨 마지막에 뭘 가장 좋아한다 그랬지? 요즘 꽂힌 게 뭐예요? 초콜릿 크루아상입니다. 초콜릿 크루아상 먹어봤어, 얘들아?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자제해야 돼. 너무 많이 먹어서. 자, I can't wait to eat a chocolate croissant. 크루아상 발음이 좀 어렵지. 이게 원래 프랑스어래요. 그래서 크루아상이 영어인데 크루송 이래야지 프랑스어래요. 근데 그건 좀 어려워, 선생님. 그냥 크루아상 이렇게요. 자, 다시 들어보세요. I can't wait to eat a chocolate croissant. 나는 초콜릿 크루아상을 먹는 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먹고 싶어요. 라는 뜻이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랑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I can't wait to eat a chocolate croissant. 친구들 차례. 시작. I can't wait
to eat

0: a chocolate croissant. 아, 잘했어, 얘들아. 우리 친구들은 뭘 하는 게 너무 기대가 되나요? 뭘 하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 해볼게요. 시작. I can't wait to.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최고예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줘 볼게. 들어봐. Today, I want to go to the bakery. This place has tasty bread. I go there to buy pastries. I will go with my friend. I can't wait to eat a chocolate croissant. 잘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우리 방금 쓴 글들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Today, I want to go to the bakery. This place has tasty bread. I go there to buy pastries. I will go with my friend. I can't wait to eat a chocolate croissant.
0: Today, I want to go to the bakery. This place has tasty bread. I go there to buy pastries. I will go with my friend. I can't wait to eat a chocolate croissant. 얘들아, 금요일인데 너무 고생했어. 선생님,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요. 선생님이랑 월요일날 또이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난 여행과 영어를 좋아하는 누구? 바로 대충 레이디. 얘들아, 이제 여기 있는 이런 나라들 여행하는 걸 생각하지 마봐. 그럼 어딜 여행할까? 이제는 이런 동그란 지구 밖으로 떠나서 어디? 바로 우주. 우리에겐 우주 여행 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이번 게시물로는 이 지구가 보이는 태양계. 태양계를 여행하는 거야. 어때? 짜잔! 얘들아, 너무 멋지지 않니? 내가 생각할 때이 여행 사진들도 멋진데 그 중에서 제일 멋진 건 바로 여기 이렇게 불타는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짜자잔 여러 행성이지.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 행성 중에 딱 봐도 누가 제일 멋져? 그래. 바로 여기 이 지구가 제일 멋지지? 아마 태양이 보기에도 이 지구가 제일 멋질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써보려고. 지구, 넌 가장 뭐다? 멋진 행성이야. 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행성이야. 이렇게 써보려고. 오늘은 영어 문장 만들기가 좀 쉬운 것 같아. 지구야 라고 부를 때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래, 맞아. 편지 쓸 때처럼 Dear Earth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행성이 가장 좋아하다 뭐지? My favorite. 그래서 이렇게 적을 거야. Dear Earth, you are my favorite planet. 딴! 이번 문장은 되게 쉬웠는데 도대체 어디가 틀린 거지? you are my favorite planet. 아, 모르겠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문 레벨 1 함께하고 있는 김보미 쌤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뭘 배우고 있죠? 바로 이형식 문장은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짜자잔! 이형식 문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문장은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총 5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각각의 형식을 구성하는 문장의 성분은 뭐예요? 그렇죠. 문장의 성분. 5가지 있었죠. 뭐예요? 맨 앞으로 뭐가 지나가야 돼요? 주어.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심장이라 할수 있는 무엇? 동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워봤어요. 문장의 형식은요. 앞에 주어와 동사가 와야 되는데요.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문장은 바로 일형식 문장. 그리고 우리가 3시간에 걸쳐서 공부하고 있는 뭐예요? 이형식 문장은 주어와 동사 다음에 오호, 보어라는 게 온다라는 거죠. 보어? 보어가 뭔데? 보어는요,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보로 같이 시작하니까 우리가 금방 외울 수 있겠다. 그런데 원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건데 여기는 목적어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충 설명한다? 맨 앞에 나오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게 누구다? 바로 보어의 역할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보어는요, 이 주어의 정체가 누군지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주어의 감정은 어떠한지 주어의 상태는 어떠한지 자세하게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여기 꼭 들어가야 되는 게몇 형식 문장이다? 바로 이형식 문장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형식 문장을 구체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아하하하 하면서 행복하게 웃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 보인다라는 문장 만들어 볼게요. They 바로 주어 나왔습니다. 이형식 문장의 가장 앞에 누구 나와야 된다? 주어 그리고 동사. 행복해 보인다잖아요. 보인다 뭐예요? Look. 그렇죠. 동사 나왔습니다. They look. 여기까지만 만드니까 뭔가 부족해요. 문장이 되기에 어색해요. 그래서 뭘? 바로 보어로 이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뭐예요? 행복해 보이는 거죠. Happy라는 형용사를 넣어줬어요. 주어, 동사, 보어.
They look happy. 이렇게 이형식 문장이 완성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여기 지금 보어로 형용사가 왔거든요? 보어는 형용사만 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 보어를 결정하는 게 바로 누구냐? 동사예요. 동사에 따라서 어떤 보어가 올수 있는지 달라진답니다. 우리가 동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어요. 어떻게요?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라고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비동사 여러분들 알죠? 어떤 비동사가 있을까요? am, 그 다음에 are, 또 어떤 비동사 is. 이러한 현재형 비동사 우리 친구들 알고 있을 거예요. am, are, is. 이런 비동사 다음에는요. 명사가 올 수도 있고요. 또는 아까처럼 형용사가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일반 동사, 비동사를 빼고 나서 대부분의 동사가 일반 동사입니다. 이 일반 동사 중에서도요,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 오감을 설명해주는 감각 동사가 있고, 그리고 상태를 말해주는 상태 동사가 있어요. 선생님, 말이 너무 어려운데요? 이따가 각각의 동사를 보면 쉽게 알수 있어요. 이들 다음에는 누가 온다? 형용사가 온다. 뭐야? 그럼 보어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가 오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비동사 다음에 명사

보호가 온다라는 건요, 바로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어는 곧 누구이다? 보어이다. I am. 이렇게 해볼까요? I am. 그러면 주어 왔고요. 비동사가 왔어요. 한번 보어 해볼까요? I am a student. 그럼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는 학생이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명사 보어가 누구를 설명해 준다?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준다. 둘은 뭐 하다? 똑같다. 그래서 아하, 앞에 있는 주어를 설명해 줘. 주어와 보어의 똑같은 관계가 설명되는 거죠. 선생님은 I am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they were 이렇게 they were students. 그래서 그들은 학생들이었다. 이번에는요, 명사 말고 형용사 한번 볼게요. 그러면 비동사가 무슨 뜻으로 해석이 되냐? 무슨 무슨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기 the sky 주어 나왔고요. 동사 비동사 is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나왔어요? 바로 blue 하늘은 뭐하다? 파랗다라는 이 하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해 줬는데요. blue 파란 이게 뭐예요? 바로 형용사죠. 그래서 형용사 보어가 누구를 설명해 줘요? 지금 하늘이 어떤 색인데? 파랑색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어가 어떤 게 나오는지 봤고요. 두 번째, 일반 동사 중에서 오감을 나타내는 감각 동사가 나왔을 때, 상태 동사 나왔을 때 한번 동사만 따져볼게요. 선생님이랑 지난 시간에 각각의 예문을 다 봤어요. 그래서 어떤 동사 있는지 볼게요. 먼저 눈으로 보는 거, look. 머하게 보이다? You look tired. 야, 너 피곤해 보인다. 이거죠? Sound. 들리는 거예요. This sounds interesting. 뭐하다? 매우 흥미롭게 들린다. 그 다음에 feel. 촉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느끼는 거? I feel happy today. 나는 오늘 행복하다. Taste. 맛보는 거예요. The soup tastes salty. 짠맛이 난다라는 거죠. 이 스프는 짜다. 그 다음에 smell. 그쵸? 냄새 나는 것도 어떻게 냄새 나다? It smells good. 그 다음에 이렇게 뭐가 와야 된다? 형용사가 와야 된다. 형용사 보어가 지금 각각의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이번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 뜻을 볼게요. 뭐뭐해지다, 뭐뭐해지다, 그쵸? 뭐뭐하게 유지하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Become, it became cold. 날씨가 어떻게 된 거예요? 추워졌어요. 그쵸? 추워졌다. get이라는 거는 얻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일 때는 뭐뭐해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get이라는 동사를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영어에서요, 동사는요,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정말 많은 뜻을 나타내면서 정말 다양한 위치에 올 때가 많거든요. 그때그때마다 해석을 잘해주는 게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가지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동사가 무엇인지, 동사의 뜻은 무엇인지 잘 파악해 주세요. He got angry. 이걸 얻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죠. 뭐 해졌다? 바로 화가 난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화가 났다라고 해석해야 되겠고요. Keep, 유지하는 거죠. Please keep quiet. 뭐야, 뭐하게 유지해 달라? 조용하게 유지해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해석을 잘하려면 해석의 가장 기본인 문장 형식도 잘 알아야 하지만 어휘도 빼놓지 말고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sweaty 어떤 뜻이죠? 땀에 뭐한 거예요? 젖은이라는 뜻이에요. 맞아요. 땀에 젖은. 그 다음에 garbage. garbage는 뭐예요? garbage는 쓰레기죠. 쓰레기를 나타내는 말또 다른 단어 있죠. trash라는 것도 있고요. gather. gather, 모으다라는 거예요. 모으다. 오,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과 함께 이 단어를 말할 때 뜻을 척척 말할 수 있으면 정말 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break down. 원래 break라는 건요. 부서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break down이라는 게또 들어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바로 분해되는 거예요. 분해되다. 그 다음에 부서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lean up. clean up 뭐예요? 아, 치우는 거예요. 그쵸.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청소하다라는 게 되겠죠. clean up. clean your room 하면은 너 뭐하라? 청소하라는 거죠. 방을 청소해. 그래서 clean up 같이 알아두시고요. mistake는요, 착각한 거예요. 나 착각했어 할 때, 우리 mistake라는 단어, 그리고 오해할 때도 바로 mistake라는 단어 사용하죠. 7번의 tons of는요, 사실 비유의 말이에요. 정말 이 수많은 톤의 양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나 많은, 수많은 걸 말하죠. 그래서 수톤의라고, 직역할 수도 있지만, 아주 많은 양을 말할 때 우리가 아주 많은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단어 알아두시고요. 이번에는요, 여기 있는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상상하다. Imagine이죠. Imagine. 그 다음, 발명품. 발명하다가 invent예요. 그러면 앞에 invent에 뭐를 붙여요? 명사처럼 만들려면 I O at invention 하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무엇무엇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다와 관련된 거 뭐죠? 바로 cool 하고 아래로 시키는 거죠. 온도를 아래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cool down 써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떠다니다. 무엇을 떠다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거. float라고 하죠. 그래서 float라고 해주시고요. 12번, 문제를 일으키다. 특별히 뭐 어떠한 나쁜 일을 일으킬 때도 이야기하는데요. cause라고 하죠. cause. 13번, 해결하다. cause를 알면 우리가 해결하다도 같이 알수 있어요. 뭐예요? solve the problem. 같이 붙여서 얘기하고요. 궁금해하는 거 W로 시작합니다. 뭐가 될까요? wonder, 그쵸? 맞아요. wonder. 자,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 같이 알아두세요. 이번에는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여기 있는 보기에서 골라 써볼게요. 먼저 보기에 있는 단어 보도록 할게요. sweaty, 뭐예요? 땀에 젖은. breakdown, 부서지다. 이거 분해되다. machine, 기계죠. calls, 뭐예요? 시키는 거예요. gather, 모으다. 우리 앞에서 단어 뜻 보면서 함께 했었죠? 1번 볼게요. 그것들은 작은 조각들로 분해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영어 문장에서 가장 먼저 나와야 할건 무엇이죠? 주어. 주어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동사. 그리고 동사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보어가 나올 수도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문장 형식 배웠고요. 그럼 그것들은 주어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동사는 분해된다가 될 겁니다. 그것들은 they. 분해된다를 찾아 쓰면 될 거예요. 뭐예요? breakdown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작은 조각들로에 해당하는 말이 뭐예요? into small pieces. 그래서 breakdown into 같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두 번째, 벌써 땀에 젖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가라고 하죠. 그러면 동사를 먼저 찾아보고 또 우리 주어도 한번 찾아볼 건데 이건 물어보는 문장이죠. Don't you? 라고 해서, 당신 벌써 뭐한것 같지 않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lready feel, 뭐예요? feel 나왔어요. 동사도 나왔어요. 그런데, 땀에 젖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죠? 그러면, 뭐예요? Don't you already feel 땀에 젖은 거 뭐죠? 그렇죠. sweaty. 그래서 sweaty 써주시면 됩니다. feel sweaty. 그래서, you feel sweaty라고 했을 때 feel 뭐뭐 이거 뭐예요? 여러분 감각동사죠. 감각동사 다음에 지금 형용사 같이 나왔다라는 거 알아주세요. 3번. 그것은 여름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주어 나와라. 이번에는 주어 나왔으니까 동사 나와야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동사 들어가야 돼요. 그럼 시원하게 한다라는 거 보니까 뒤에 down이라는 게 나왔어요. down이랑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 뭐죠? cool이라는 동사인데 앞에 있는 is이 3인칭 주어니까 동사에 s 붙인다. cools us down in the summer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 볼게요. 플라스틱과 같은 수톤의 쓰레기가, 오, 주어가 매우 길다. 그쵸? 어떻게 된다? 모인다. 오, 여기까지가 주어? 그리고 모인다가 동사가 될 건데요. 그럼 주어 한번 찾아볼게요. Tons of garbage like plastics. 오, 여기까지가 뭐예요? 바로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 무지 길다. 그쵸? 앞에 보면 수많은 쓰레기예요. 근데 어떤 쓰레기냐면 전치사와 명사를 붙여주면서 수식어구가 되겠죠. 뭐 같은, 플라스틱 같은 하고 자세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러한 부사적 수식어가 지금 붙어서 같이 명사를 길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동사, 모인다라는 동사 뭐예요? gather 써주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주어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5번. 캐리어는 인쇄 기계를 위해 최초의 냉각기를 뭐였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캐리어는? 캐리어라는 사람 나왔고요. 동사 나왔습니다. made. 만들었어요. 무엇을 만들었냐면 최초의 냉각기. The first cooling. 이건 시원하게 하는 냉각기니까 기계가 필요하겠죠. Cooling 뭐가 필요하다? Machine이 필요하죠. Machine 여기에 적고 무엇을 위해? 바로 for printer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단어도 보고요. 그리고 문장 어떻게 구성됐는지도 함께 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요 문장 분석하기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형식의 문장을 공부하면서 두 번의 독해를 함께 했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독해 상황을 보면서 독해 안에 들어있는 문장들을 선생님이 가져와 봤거든요. 이 문장 속에서 무엇이 주어고, 무엇이 동사고, 그리고 여기서 보어는 뭐고,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약자를 써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형식 문장, 먼저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주어와, 그리고 동사와, 동사 다음에 무엇이 나온다? 보어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것을 영어 약자로 주어는 subject, 그리고 동사는 verb, 그리고 보어는 complement에서 C라고 써주는데요. 자,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다? 이형식 문장이다. 선생님, 그러면 부사적 수식어는 뭐예요? 자, 이건요, 문장 성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붙어서, 어딘가 붙어서, 뒤에 붙든지 앞에 붙든지 어딘가 붙어서 문장을 좀더 맛깔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는 우리가 좀 제외하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 볼게요. The air conditioner. 뭐예요? 에어컨 하는 거죠? 자, air conditioner. 에어컨은요, is a great invention. 아주 위대한 무엇이다. 발명품이다라는 거예요. 주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동사 이렇게 썼고요. 에어컨이 무엇이다? 위대한 발명품이다라고 이두 개가 어떻게요? 동급이 되는 거죠. 주어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보어니까 우리가 이렇게 C라고 쓸게요. 어때요? 같은 거죠. 그래서 누구를 보충 설명하고 있다? 바로 앞에 있는 주어, 에어컨을 보충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 볼게요. Printing was difficult in the summer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printing, 뭐가 될까요? 바로 주어가 되겠죠. 인쇄하는 것은 was difficult, 뭐하다? 어려웠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았는데 difficult는 어려운이라는 뭐예요?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가 나와 있으니까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데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려웠어라고 어려운 상태를 설명해 주고 뒤에 있는 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이거에 바로 수식어구가 되겠죠. In the summer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일단 뭐가 제일 중요하다? 인쇄하는 게 어려웠다가 이 문장의 핵심이잖아요.
뒤에 언제 어려웠대요? 여름에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부사적 수식어구는요, 우리가 살짝 제외하고 봐도 돼요. 그러면, 아, 문장 형식이 제대로 보이죠? 주어, 동사, 보어 나왔네. 이 형식이다. 세 번째, printing machines got too hot 이라고 했어요. printing machines 앞에 있는 주어, got, 계세 과거죠? 뭐 하다. 상태 동사로서 뭐뭐해졌다라고 뜻합니다. 어떻게? too hot, 지나치게 뭐해졌다? hot, 뜨거워졌다라는 거죠. 여기 형용사 hot이라고 나왔는데 이 뒤에 나와 있는 같이 밑줄 쳐진 이 부분이 바로 보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문장 분석해 봤고요. 실제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텝아웃에서 예시와 같이 문장을 분석하는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1번, This blanket feels soft and cozy 라고 했어요. 이 blanket 뭐예요? 담요가 될 수도 있고, 이불이 될 수도 있죠? This blanket feels, 감각 동사 나왔다. 그쵸? 상태 동사로서, 감각 동사, feels, 느끼는 거죠? 자, 그래서 soft, 부드럽고요. cozy, 뭐하다? 편안하다, 안락하다라는 거죠. 뭐가? 바로 이 블랭킷에 대한 설명을 지금 형용사를 사용해서 해주고 있죠. 이 형식 문장, 우리 문장 분석했고요. 2번, They were great creative artists라고 했어요. 그러면 they,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were, are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creative 뭐예요? 창의적인 artist, 예술가들이었다. 바로 보어가 되겠죠. 누구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주어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Their son, 그들의 아들. 그쵸? 그들의 아들, 주어. Became, 상태동사, 뭐뭐해진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A great lawyer, lawyer는 변호사죠. 위대한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면 이 위대한 변호사는 누구를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의 아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 뒤쪽에 나오는 게 바로 보어.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어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보면, 아, 쉽게 문장의 구조 파악할 수 있어요. 4번 볼게요. Printing was difficult in the summer. 우리 이거 아까 했었다. 그쵸? 자, 그러면 printing 뭐예요? 인쇄하는 건요? was 뭐 했다? difficult. 그쵸? 그래서 뭐가 어려운데 프린팅이 difficult 하다라는 거야. 어렵다라는 거죠. In the summer, 여름에. 이거는 바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웠어요. 언제? 여름에 인쇄하는 건 어려웠어요. 5번, printing machines. 이거는 인쇄 기계를 말하죠. 인쇄 기계 자체는 주어가 되고요. got 뭐해졌다, 뭐뭐해졌다, 상태 나타내는 거죠. 동사, 뭐해졌다라는 거야? 너무 뜨거워졌다. 형용사 쓴이 부분은 바로 보어가 되겠죠. 보어는 누구를 설명해 준다? 바로 너무 지나치게 뜨거워진 게 누구예요? 앞에 있는 이 인쇄 기계가 되겠죠. 앞에 있는 인쇄 기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 뒤쪽 보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분석해 봤고요. 우리 친구들,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문장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그것은 쓰레기 섬이다. It is or 무슨 섬? Island 나왔으니까 쓰레기에 해당하는 단어 garbage 써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the plastic will 뭐뭐뭐 until they break down. 그 플라스틱들은 그렇죠. 주어 나왔고 will 뭐 분해될 때까지 뭐할 것이다. 떠다닐 것이다. will float. 여기까지 동사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보고요. until 이라는 게 뭐뭐 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until 다음에 다시 주어 동사 나왔습니다. 그래서 that 절이, until 다음에 절이 나오는 거예요. 절이 나와서 이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until이 되죠. 뒤에 나오는 주어와 동사가 나와 있는 절, 절이 나와야 된다. 3번 볼게요.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주어. 그 다음에 맨 뒤쪽에 나오죠. 우리말에서는 동사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해서 might 쓰고 궁금해하다 뭐예요? wonder. 그쵸? wonder what it is.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4번.

에어컨 없는 뜨거운 여름을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라는 거죠. 자, 그런데 without 써가지고 뒤쪽에 에어컨 없는 이 바로 나왔어요. without an air conditioner. 그래서 에어컨 없는 무슨? A hot summer. 상상해봐. 뭐가 셀까요? imagine. 앞에 나오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이거 실수하기 좋은데요. 항상 대문자로 써주셔야 합니다.

painting company asked him to 뭐뭐뭐 this 라고 했어요. 한 인쇄회사가 그렇죠. 주어 그리고 요청했어요. 동사 누구에게? 그에게 힘 나왔다. 그쵸? 그리고 뭐 해달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그럼 to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니까 solve this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문장 분석도 해보고, 아, 보어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구나. 이 형식 문장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한 줄의 마법 한번 볼게요. 대충 레이디가요, 이렇게 썼었어요. 자, 하지만 우리가 문장 시작할 때 항상 뭘로 시작해야 된다? 아, 그래, 이걸로 시작해야 돼. 선생님이 아까 수업 중간에 살짝 얘기했어요. 자, 그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고치면 될 것 같습니다. Dear Earth, you are my favorite planet. 어디가 틀렸는지 고치셔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까지 우리 친구들 이제 이 형식 문장 완벽하게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으려면 항상 무엇을 해야 된다? 복습. 그런데 복습하기 딱 좋은 교재가 있었어요. 뭐예요? 여러분, 본문책 말고 뒤쪽에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을 통해서 우리가 독해했던 지문에 나온 단어들 우리 친구들이 꼭 잘 외워주시고요. 뭐 해야 된다? 단어장에 쓰셔서 잘 외워주시고요. 그리고 또 무엇 해야 된다? 우리 친구들 문장 구조, 그리고 문장을 구성하는 성분들 각각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3형식 문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쵸.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물어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정말. 좀 길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 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아,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 게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요쌤 좋아하는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네.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네.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지금.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1: 아, 진짜 이런 일이 있네.
0: It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응? 그 핸들링.
2: Handle.
1: Handle. I can see it.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wheel.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form? Form?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Okay.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0: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렇죠.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입술이 위에가 막 움직였는데요. 네.
1: From the 처음 보는 카루소예요?
0: 카루소.
1: 아, 카루셀.
0: 캐러셀.
1: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이쯤이야.
1: Alright.
0: 자, 제가 마지막 걸 비우려다가 양심상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큰일 나요. 저항 받으세요.
0: 예.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수트케이스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걔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Mm-hmm.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Carry on이잖아요, 그거.
0: 오, 예. You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했나요? Carry on.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Okay. Carry on back. 맞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캐리어가 아니라 실제로는 carry on.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on.
0: So, for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Okay? So, 얘는 쉽게

0: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하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 네.
0: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게 윙 해서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0: 그렇죠? 막
1: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또
1: 네.
0: 한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구만.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캐러셀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캐러셀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것
1: 그렇게 얘기
0: 같죠?
1: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그래서 움직이는
1: Moving Carousel.
0: Carouse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OK?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픽업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때 여행 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라고 한다든가 너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걸할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그럴
1: 네.
0: 때 그냥 픽업한다고
1: 아,
0: 합니다.
1: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0: 맞아요.
1: 쓰네요.
0: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을 pick up 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보겠습니다.
1: 네.
0: 자,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부르는
1: 네.
0: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1: 아,
0: The
1: cleaners.
0: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셔츠를 찾았다. 일단 어떡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클리너스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1: 네,
0: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예.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The kids.
1: 아,
0: 왜냐면
1: pick up.
0: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1: 아,
0: 있어요. 근데
1: 그래요.
0: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1: Pick
0: pick
1: up
0: up
1: the
0: the
1: keys.
0: kids. 오케이. 일 후에
1: After work.
0: after work.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So 이 케이스는 두개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사람을.
0: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0: There
1: carousel.
0: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1: 아,
0: 해보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좀
0: Yes.
1: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있을
0: 서로
1: 수
0: 부딪힐
1: 있죠.
0: 수도 있고요.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Missing.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손을 잡는 거니까.
0: 아, 잡는 거예요?
1: 핸들.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휠,
0: wheel.
1: 아, 휠이에요?
0: 이건
1: 휠.
0: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white 이렇게 하는 것
1: 화이트,
0: 같은 느낌이라서.
1: 맞아요.
0: Alright. HANDLE. Handle. 이게 바로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 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handle, handle.
1: handle.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Okay.
0: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okay.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Okay? 그거는 steering wheel.
1: 어?
0: 조종휠이에요.
1: 오, right.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는구나.
0: 그렇죠. 그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1: 아.
0: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steering wheel.
1: steering.
0: Okay. 자,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부러진, 뭐 고장난,
1: 네.
0: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1: 네.
0: 있겠고요.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1: 아.
0: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 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1: 어허.
0: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강하죠,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 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Yeah.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B가 있어야 될 곳이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Exactly.
1: 아하.
0: So 그 suitcase가 one wheel. 미스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right.
1: Yeah.
0: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단추를.
1: 네.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A button. There you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Yeah.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 가려고
1: wheels가
0: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더 비싸니까.
0: 막 이렇게. 에이. 에이. 그래서 그 자동차는 그것에 휠들을,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렇죠?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we sincerely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렇죠.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So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apologize.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고민이에요. 네. 얘가
0: 우리는
1: 좀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아우,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1: 예.
0: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okay.
1: 하지만
0: 그게 없다 보니 아, 그냥 1번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must.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아, 그게 명사군요.
0: 오케이.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1: 네.
0: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0: Mm-hmm.
1: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예, 좀,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1: 아.
0: Sincerely yours.
1: 어, 진심을 담아.
0: 네. 어. 아,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그거의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진심으로.
1: 진심으로.
0: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스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뭐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오,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어, 원래 저 사과를 잘해가지고.
0: 아, 사과를 잘하시는군요.
1: 예, 예, 예.
0: 자,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1: 아.
0: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1: 예.
0: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렇죠, 그렇죠.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0: 네.
1: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0: 음흠.
1: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0: 네.
1: 신고 양식. 그럼 여기 손상이네요.
0: 아, 뭔가 손상, 그쵸?
1: 손상은 제가 잘 알죠.
0: 손상은 네. 잘 아십니까?
1: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0: 데미지입니다.
1: 예.
0: 데미지가 갔군요.
1: 데미지가
0: 네.
1: 너무 많이 가니까 데미지.
0: 네.
1: 아, 이거 인가? 응? 이다, 이 데미지. 이요.
0: 아,
1: 예.
0: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아, 왜 그렇게 읽어요? 내 데미지를.
0: No, just kidding. Alright.
1: 저 정말 데미지 입었어요.
0: 아, 데미지 입었습니까?
1: 예.
0: 암기 시키려고.
1: Alright.
0: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1: 꼭 고치면 틀려요.
0: 오케이,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1: MA.
0: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1: DA예. 네.
0: 자,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에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러고 완전 틀린 겁니다.
1: 아하.
0: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1: 네.
0: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바람이 흐 새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1: damage.
0: 오,
1: damage.
0: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 때 damage라고 하고요.
1: 네.
0: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1: 아.
0: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1: 예.
0: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 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1: bring,
0: bring,
1: yeah.
0: 이런 거 많이 썼죠.
1: 네.
0: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1: 어, grab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0: 맞아요.
1: 예.
0: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
1: Uh-huh.
0: Let me get you. 해도 상관없습니다.

0: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1: Yeah.
0: Let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training purpose로다가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1: grab you some coffee.
0: 그쵸.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1: Yeah.
0: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수건을?
1: Can you grab me? A towel.
0: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1: Yeah.
0: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
1: 그러게요.
0: Right.
1: Grab은 안 써봐서.
0: 그렇죠.
1: 네.
0: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Can you grab me a towel?
1: Can you grab me a towel?
0: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yes. 돌아가면서 많이 쓸 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yeah.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레가 아니라 report.
1: Report.
0: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1: Yep.
0: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All 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미션 정리할게요.
1: Mm-hmm.
0: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0: Carousel, yes. Carousel.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네, 이병작 타임 돌아왔습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1: 네.
0: 해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After work까지. Mm-hmm.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1: Yeah.
0: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1: I picked up my shirt.
0: 자,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Perfect. Mm-hmm.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Mm-hmm.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0: Okay, 그 carousel로부터.
1: From the carousel.
0: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yeah. 않죠. It's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렇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0: 안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1: The handle is broken.
0: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1: And it i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4: Uh-huh.
1: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Okay.
4: Okay, sorry. Sorry.
1: My suitcase.
0: Yes.
1: 와, 와.
0: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1: 그러게요.
0: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나 먹는 거 맞췄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0: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오.
0: Okay?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1: Yeah.
0: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0: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step by step. 초등 영 구문,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영어를 함께할 든든한 지인, 유지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요, 또 새로운 유닛을 들어가게 돼요. 동명사 목적어인데요. 우리 지난 유닛에서 대명사 목적어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난 유닛은요, 우리가 암기해야 될 부분들이 많았어요. 목적격, 소유격, 제기대명사까지요, 그 형태를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직 못 외웠다면 그 부분을 마스터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들어주세요. 지난 시간 내용은요, 영어에서 우리가 외울지 말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기초적인 부분. 꼭 반드시 필수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 다 암기하고 오늘의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레벨 업 퀴즈 얼마나 잘 풀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퀴즈는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는 거였죠. John asked him the question. 존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물었다. 자, 여러분, 틀린 부분 찾으셨나요? 그렇죠. 여기 힘 부분을 힘 self라고 바꿔줘야겠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존이 여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라고 했어요. 질문을 한 주체랑 그 질문을 받는 대상이 같죠. 같을 경우에는 제기대명사인 힘 self를

써주기로 했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 지난 시간의 키포인트였고요. 여러분, 이렇게 잘 고쳐줬다면 정말 정말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닛 3, 동명사 목적어를 처음 나가게 될 거예요. 선생님, 동명사가 뭐예요? 동명사라는 거 처음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동사가 명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라고 합니다.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를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건데요. 목적어. 자, 우리 친구들, 목적어에 올수 있는 영어의 품사는 오로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오로지 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다 보면, 이 동사를 목적으로 쓰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지? 그럴 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동명사입니다.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서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면요. 동사 뒤에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씁니다. 여기 보시죠. ing를 붙여서요. 동사 원형 뒤에다가 ing를 붙이면요. 명사처럼 쓸 수가 있어요. 무엇무엇 하다를 무엇무엇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는 것.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동명사는요. 명사로 형태는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동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뒤에 목적어나 수식어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을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목적어를 붙일 수 있고요. 수식어를 통해서 내용을 좀더 풍부하게 보충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모두 살펴볼 겁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y 그들은 주어 enjoy 즐깁니다. 동사 무엇을 즐기는지 목적어가 나와 있죠. 축구하는 것을요. 자, 축구하다 play soccer 뒤에 ing를 붙여서 무엇무엇 하는 것을이라고 쓴거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수업도 힘차게 같이 시작할 준비 되셨나요? Are you ready? 좋아요. Let's start. 자, 여러분,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똘똘한 친구들은요, 이게 떠오를 거예요. ing를 붙인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나타낼 때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여서 나타냈었죠. 자, 그럼 선생님, 이 동명사랑 현재 진행형이 같은 건가요? 어떻게 구분하나요? 헷갈리실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표로 정리해 봤어요. 동명사랑 현재 진행형을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형태는 같아도요, 그 문장 안에서 쓰이는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자, 동명사는 문장 안에서 명사로 쓰이는 거예요. 무엇무엇 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것. 자, 이것을 기억하세요. 명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명사니까 주어에도 올수 있고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현재 진행형은요, 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명사가 아니라 지금 무엇무엇을 하는 중이다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동작, 동사를 나타내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형태는 동사 원형 뒤에 ing 붙여주고, 동사 원형 뒤에 ing 같은데, 자, 차이점이 보이시죠? 현재 진행형은 그 앞에 비동사가 들어가요. 비동사라고 하면 am, are, is, 그 다음 과거형으로 was, were. 까지 비동사 뒤에 동사 원형 ing를 붙이면 아 현재 진행형이구나 여러분이 구분을 쉽게 할수 있고요. 예문을 보시면 swimming is fun 나왔죠. 자, swim 뒤에 ing를 붙였어요. 그런데 해석할 때는 수영하는 것은
명사로 해석하는 거 보이시죠?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자, 이렇게요. 두 번째, I enjoy swimming. 나는 즐긴다. 무엇을? 자, 목적어 자리에 왔으니까요. 수영하는 것을 동명사로 쓰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보이시죠? Swimming is fun. 수영하는 것은 재미있다. 주어로 쓰였고요. I enjoy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즐긴다. 목적으로 썼습니다. 자, 이게 바로 동명사고요. 현재 진행형 예문을 보시면 She is swimming. 그녀는 자, 비동사 is 나왔고요. 그 뒤에 swimming 쓴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그녀는 수영을 하는 중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동사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쵸? 자, 주어 뒤에 동사의 역할로 she is swimming 이라고 쓴 거 보이시죠? 자, 두 번째는 they are running 입니다. 그들은, 그쵸? 비동사 are 나왔고요. 그 뒤에 running, run 뒤에 ing 붙인 거 보이시죠? 그들은 달리는 중이다. 자, 이렇게요. 이게 바로 현재 진행형이고요. 아까 했던 swimming is fun, I enjoy swimming. 자, 이 부분을 동명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헷갈리실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이 조금 더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she is cooking dinner. 자, 이 문장에서 cooking은요, 무엇일까요? 동명사일까요? 현재 진행형일까요? 그렇죠. 그녀는 비동사 뒤에 ing 붙여서 요리를 하는 중이다. 저녁 식사를 요리하는 중이다. 현재 진행형이죠. 자, 두 번째. Cooking is my favorite hobby. 요리하는 것은 나의 가장 좋아하는 취미이다. 자, 여기서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그렇죠, 동명사로 쓰인 거 보이시죠? 요리하는 것은, 자, 무엇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잖아요. 자, 세 번째, they are running in the park. 그들은, 자, are running, 자, 비동사 뒤에 ing 붙였어요. 자, 이 부분은, 그렇죠,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들은 달리는 중입니다.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요. 자, 그래서 여기는 현재 진행형으로 쓰인 거고, 마지막, he finished doing his homework. 그는 끝냈습니다. 동사가 이미 나왔어요. 자, 무엇을 끝냈냐? doing,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무엇뭐 하는 것이라고 해서 동명사죠. 그의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진행형, 동명사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Step in 교재 34쪽 내용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로 나온 게 동명사의 목적어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동사의 목적어로 동명사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I enjoy swimming. 나는 즐긴다, 수영하는 것을. 이렇게요. 자, 동명사 올 수 있는 거 우리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동명사 뒤에 동명사의 목적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동명사가요, 동사가 명사의 형태로 바뀌긴 했는데 아직까지 나는 아직 동사인데 이 동사의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동사의 성질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동사의 대상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뒤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나는 무엇뭐 하는 것을 좋아해. 자, 무엇뭐 하는 것을 그 뒤에 목적어가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적어까지 우리가 하나의 덩어리로 무엇무엇을 하기를, 무엇무엇을 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헷갈리시면 예문을 통해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그는 finished, 끝냈습니다. 주어, 동사죠. 자, 그럼 그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는데 자, 무엇을 끝냈는지 동사를 명사의 형태로 바꿔서 나타냈어요. doing,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는 하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하는 것을 끝냈냐? 자, 이 동명사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죠. 뭐 하는 것을 끝냈는데? His homework. 그의 숙제하는 것을 끝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는 그의 숙제를 하는 것을 마쳤다. 자, 동명사에 목적어가 붙어서 한 덩어리로, 아, 이 문장에 목적어구나, object.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 동명사에 목적어를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Self-check 살펴볼게요. 첫 번째, he loves riding his bike. 하나씩 분석해보면요. 그는 loves,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을? riding, 타는 것을요. 타는 것. 무엇을 타는 것을? 그쵸. 그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요. 그는 자전거를 타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시죠? 동명사가 목적어로 왔는데 그 동명사의 목적어가 또 뒤에 붙습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She began writing a new story. 그녀는 began, 시작했습니다. 과거죠. begin, 과거형. began, 시작했어요. 무엇을? writing, 쓰는 것을요. 그쵸? 쓰는 것을. 근데 뭘 쓰냐? 자, 이 쓰는 것을에 대한 목적어도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것을 시작했다. 자, 이렇게요. 그녀는 새로운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동명사의 목적어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은 동명사의 수식어예요. 아, 목적어랑 수식어 크게 다르지 않고요. 내용은 비슷해요. 동명사 뒤에 다른 수식어가 따라온다면 그 수식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을 해주세요. 자, 예문 바로 볼게요. 그녀는 she avoids 피합니다. 자, S 붙었죠. 이제 무엇을 피하는지 그 문장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자, 여러분, 보라색으로 표시한 이 전체 부분이 이 문장의 목적어예요. 정말 길죠?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여기까지. 그녀는 피합니다. 무엇을? 사용하는 것을요. using. 동명사가 목적어로 왔는데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목적어가 바로 뒤에 왔어요. Her smartphone. 그녀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피합니다. 자, 그런데 수식어 뒤에 왔죠. At night. 밤에요. 그쵸? 자, 그래서 해석하면 그녀는 밤에 스마트폰을 하는 것을 피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이시죠? 수식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추가적인 예문 볼게요. He enjoys running quickly in the park. 그는 즐깁니다. 자, running, 달리는 것을요. 자, 그런데 여기도 수식어가 붙었어요. 어떻게? quickly, 빠르게요. 달리는 것을 즐기긴 하는데, 어떻게 달리는 것을 즐기는데? quickly, 빠르게. 자, 여기서 부사가 수식어로 왔죠. quickly가 running을 꾸며줍니다. 자, 그런데 어디에서? in the park, 공원에서요. 자, 전치사구와 부사구가 같이 running이라는 동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치만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I stopped driving late at night. 나는 멈췄다. 무엇을 멈췄냐? driving. 운전하는 것을 멈췄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는 것을? late라는 부사가 driving을 꾸며주죠. 늦게 운전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at night. 밤에요. 그쵸? 밤늦게 운전하는 것을 멈췄다. 자,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목적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됐죠? Self-check 봅시다. 1번. The cat loves sleeping on the sofa. 자, 하나씩 볼게요. The cat.
고양이는

매우 좋아합니다. 자, 여기까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목적어가 나와야겠죠. Sleeping. 자는 것을 좋아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자는지 뒤에 수식어가 붙어서 꾸며주고 있어요. On the sofa. 소파 위에서 자는 것을 매우 좋아한다. 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여기 sleeping on the sofa까지 한 덩어리로 목적어입니다. 자, 2번. He started playing the guitar on stage. 그는 started,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Playing the guitar. 기타 치는 것을요. 근데 on stage. 무대 위에서요. 자, 여기 이렇게 수식어가 앞에 있는 동명사구를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긴 부분 한 덩어리로 이 문장에서 목적어다라고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내용이 여러분의 암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자, 이 부분은 규칙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따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선생님, 동명사 목적어로 다쓸수 있다면서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동사들 중에서 목적어로 동명사만 올수 있는 것도 있고, 동명사랑 투부정사 둘다올수 있는 것도 있고요. 투부정사만 쓸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영어는 정말 복잡하죠? 그치만 여러분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이 대표적인 거 먼저 외워두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것들은 우리가 지문 해석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번 익혀볼게요. 자, 먼저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체크해주세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는 enjoy, 즐기다, avoid, 피하다, finish, 끝내다, stop, 멈추다. 이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네 가지는 우리가 오늘 외워두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너무 헷갈린다면 앞 글자만 따서 E, A, F, S 해서 외우셔도 되고요. 여러분, 자유로운 방법으로 이네 가지는 꼭 오늘 암기해둘게요. 자, 그 다음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 밑에 있는 동사들은 좀더 너그러워요. 그래서 목적으로 동명사도 와도 돼. 아, 투부정사도 와도 돼.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쵸?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하다. Start, 출발하다. Begin, 시작하다. 자, 이것도 앞글자 한번 따볼까요? L, L. S, B. 자, 이런 식으로요.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암기하세요라고 하기 미안한데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 부분은 규칙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여러분은 충분히 할수 있다고 믿어요. 자, enjoy, avoid, finish, stop. 동명사만 목적으로 올수 있고요. like, love, start, begin. 동명사, 투부정사 모두 올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We enjoy eating ice cream on hot days. 우리는 동사 enjoy 즐깁니다. 뭐 하는 것을 즐겨요? Eating, 먹는 것을 즐깁니다. 아이스크림을요, on hot days, 뜨거운 날에요. 자, enjoy라는 동사는 여기 보이시죠?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eating이라고 쓴 겁니다. 자, 여기서 we enjoy to eat 라고 할수 없어요. 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self-check 하기 전에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좀더 외우기 쉬울 것 같아서 예문이랑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동명사만 목적어로 올수 있는 동사들 enjoy 즐기다 있었죠. I enjoy reading books. 나는 책 읽는 것을 즐긴다. 자, 이렇게요. To read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avoid. She avoid. 그녀는 피합니다. Eating 먹는 것을요. Junk food. Junk

푸드 먹는 것을 피한다. 마찬가지로 to eat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finish. He finished. 그는 끝냈어요. 무엇을 끝냈냐? doing 하는 것을요. 그의 숙제를요. 마찬가지로 he finished to do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마지막. stop. They stopped. 그들은 멈췄어요. 뭐 하는 것을? 그렇죠. 말하는 것을 멈췄다. talking 이라고 써주세요. to talk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헷갈리면 선생님처럼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세요. 예문을 적어 놓으면 좀 더 외우기 편할 거예요. 자, 그 다음은 동명사랑 to 부정사 모두 올 수 있는 동사인데요. 첫 번째, like. 좋아하다. 뭔가 느낌이 너그럽고 모든 것을 다 목적으로 취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좋아하다. 자, 이래서 I like swimming.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되고요. I like to swim도 돼요. swimming도 되고 to swim도 되고 둘 다 됩니다. 자, love, 사랑하다. She loves painting. She loves to paint. 둘 다 돼요. painting, to paint, 둘 다 되고요. 세 번째, start, 출발하다죠. He started running. 그는 달리는 것을 시작했다. running, he started to run. 자, to도 됩니다. 아시겠죠? running, to run, 둘 다 되고요. begin, 시작하다인데요. they began, 이거는 과거형이에요. 당황하지 마세요. began, begin의 과거형입니다. 그는 시작했습니다. studying, 공부하는 것을요. he began to study, 그쵸? 공부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둘 다 English, 영어를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는 동명사만 올 수 있고 여기 있는 이 네 가지는 투부정사도 마찬가지로 올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 오늘이 가기 전에 암기해 주세요. self-check 살펴봅시다. 1번, please stop using plastic bags. please, 제발, 이렇게 공손하게 명령하는, 공손하게 부탁하는 표현이죠. please, 제발 멈춰 주세요. 무엇을? using, 사용하는 것을요. plastic bag, 비닐봉지를, 그쵸?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멈추세요. 두 번째, they finished cleaning the house an hour ago. 그들은 finished, 끝냈습니다. 무엇을? cleaning, 청소하는 것을요. the house, 집을 한 시간 전에요. 그들은 한 시간 전에 집 청소하는 것을 마쳤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외울 부분이 오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딱 8개 단어만 오늘 외워주시면 됩니다. 선생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까지 외우고 나서 돌아오도록 합시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 정리해 볼게요. 동명사에 목적어 있었고요. 동명사에 수식어 있었고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있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아요. He finished doing his homework. 그는 끝냈다. 무엇을? doing,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하죠. 뭐 하는 것을 끝냈어? His homework. 그의 숙제를 하는 것을 끝냈다. 이 동명사에 대한 목적어를 써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동사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며 해석할 때 무엇무엇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동명사의 수식어도 있었어요. She avoids using her smartphone at night. 그녀는 피합니다. 무엇을 피하냐? 목적어, 사용하는 것을 피해요. 그녀의 스마트폰을요. 언제? At night. 밤에요. 자, 이렇게 밤에까지 수식어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이 문장의 목적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이죠. 자, 이 부분은 암기. 자, 암기라고 적어주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워주세요.
자, 보시면 enjoy 즐기다, avoid 피하다, finish 끝내다, stop 멈추다. 이네 가지는 동명사만 목적어로 취할 수 있고요. like 좋아하다, love 사랑한다, start 시작하다, begin 시작하다. 자, start는 출발하다라는 뜻도 있지요. 자, 이네 가지는 동명사, 그다음 투부정사 모두 목적어로

네, 우리 수업 마무리에서는요, 숲속 친구들의 하루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러분이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는요, The sheep enjoys. 자, 무엇을 즐기는 것 같나요? 그렇죠. 노래하는 것을 singing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양은 노래 부르는 것을 즐긴다. 자, 두 번째. 고양이가 avoided, 피했어요. 뭐 하는 것을 피했죠? 그렇죠. Getting wet, 젖는 것을 피했습니다. 빗속에서요. 자, 세 번째. The giraffe finished. 기린은 뭐 하는 것을 끝냈죠? 그렇죠. Reading a book, 책 읽는 것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요. 네 번째. The pig started. 뭐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맞습니다. Taking a shower, 샤워하는 것을 시작했다. 자, 마지막. The bear loves. 그 곰은 좋아해요. 무엇을? Riding a bike.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동명사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오늘의 Level Up 퀴즈는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고르는 거예요. We enjoy ice cream on hot days. 자, to eat, eating.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찾아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퀴즈 잘 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See you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든든한 영어 공부 파트너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구분 독해 힘 레벨 3 6강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는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의 세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독해 지문 두 개를 풀어보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많은 복습이 진행될 거예요. 오늘 공부할 내용을 Learning Flow에서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arning Flow입니다. 오늘은 먼저 Review,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퀴즈 타임에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문장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어서 Easy Guide에서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한 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Step Out에서는 문장을 분석하고 어휘를 복습합니다. 이어서 Workbook을 준비해 주세요. 어휘, 복습, 문장 순서, 문장 완성 이 순서로 한 번 더 반복 학습 이어집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요? 네, 여러분, 퀴즈 타임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 문법 주제뿐만 아니라 독해 지문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법적인 포인트들을 여러분이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중요한 문장 하나를 문제로 냈었어요. 여기에 어떤 문법적인 내용이 있었는지 기억하면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It was a man blank dressed in 1817. 그것은 1817년에 dress라는 사람이었다 라는 뜻이 돼야 돼요. It was a man. 그것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dress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1817년 하고 또 시간도 나왔고요. 자, 그럼 우리말 뜻에 맞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으려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dres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의미가 되도록 알맞은 단어를 찾아야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구문은 바로 이거죠. named라는 표현을 배웠어요. name은 이름이라는 뜻의 명사죠. 그런데 뒤에 이렇게 d가 붙어서 named가 되면 형용사처럼 쓰입니다. 명사 뒤에서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이란 뜻이 됩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named가 돼요. 즉, dress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장 완성했고요. 한 번 더 또박또박 읽으며 문법 내용을 복습해 봅시다. 같이 읽는 거예요. It was a man named Dress in 1817. 네,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을 해봤고요. 다음으로 우리 Easy Guide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번 유닛에서

여기서 배우고 있는 문법 주제는 바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입니다. 시제는 동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동사를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복습을 해볼게요. 먼저 비동사, 다음으로 일반 동사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비동사의 현재형 어떻게 나타냈었죠? am, are, is가 있었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알맞은 형태로 쓴다라고 배웠고요. 현재 시제일 때는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되겠습니다. 무엇이다, 어떠한 상태이다, 어디에 있다와 같이 현재 상태를 걸을 때 비동사의 현재형을 쓰고요. 과거형은 어땠죠? 과거형으로는 was와 were가 있었습니다. was는 am 그리고 is의 과거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were는 뭐의 과거형이 될까요? 바로 are의 과거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과거 상태를 나타내니까 무엇이었다, 어떠한 상태였다, 어디에 있었다. 이와 같이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동사 한번 볼게요. 일반 동사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동사들이에요. 네, 어떠하다, 어찌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현재형은 언제 쓰이느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실이라든가 주기적 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말할 때 그렇게 하는 일을 말할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요, 대부분의 주어는 동사 원형, 그 원래 형태로 쓰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주어가 3인칭 단수. 대명사로 말하면 he, she, it과 같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에 es나 s를 붙여서 형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바꾸는 걸 수일치를 시킨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쓸 때, 특히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주의하셔야 된다. 다음, 과거형은 어땠죠? 자, 일단 의미는 어찌 했다가 되겠죠? 과거에 했던 일을 나타내니까요. 자, 과거형을 나타낼 때는 동사 원형의 형태를 바꿔줘야 돼요. 규칙이 있습니다. 과거형을 만드는 규칙은 그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어요. 대부분의 동사의 과거형은 이 규칙에 따르는데요. 규칙이 있다는 얘기는 또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런 동사들을 불규칙 과거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밑에 정리된 동사들은요, ed를 붙이지 않고 아예 형태가 바뀌어요. 자, 지금 여기 나온 동사들을 선생님과 함께 현재형, 과거형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become, became, meet, met, read. 자, read의 과거형 똑같이 쓰였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죠? read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read, read. 다음, do, did, have, had, make, made, hit. hit 같은 경우는 발음도 같고 또 스펠링도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불규칙 과거형은 매번 새로운 동사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돼요. 같이 암기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 한 번에 정리해 봤고요. 그러면 잘 기억했는지 우리 복습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아웃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스텝 아웃입니다. 모두 교재 32쪽에 나와 있는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entences, 문장 분석하는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예시와 같이 문장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주어는 S, 동사는 V, 보어는 C, 목적어는 O, 목적격 보어는 OC, 부사적 수식어는 M으로 쓰기로 했죠. 자, 이 이니셜들 잘 기억하면서 그때그때 문장 분석을 하면 여러분이 문장을 읽으면서 직독직해, 읽자마자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에요. 자, 1번부터 볼게요. The ancient Romans used letters for numbers. 고대 로마 사람들은 사용했다 글자들을 숫자로. 자, 먼저 주어가 뭐죠? 누가 무엇을 했나요? 누가에 해당하는 The ancient Romans, 고대 로마 사람들. 바로 S로 기록하시고요. 다음, 이 사람들이 무엇을 했죠? used, 사용했습니다. 동사입니다. used는 use의 과거형이죠. 다음으로 used의 목적어, 무엇을 사용했나요? letters, 글자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목적어 o로 나타내고요. 다음으로는 for numbers, 숫자로 글자를 이용했다라는 뜻으로
뒤에 나오는 말은 문장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부사적 수식어는 이처럼 전치사와 많이 쓰여요. 그래서 부사적 수식어 am으로 써봅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이번은 이제 진짜 풀어보는 거예요. Was a dress in the same as a bike today? Dressing은 같은 것인가? 오늘날의 자전거와. 네, 비동사가 먼저 앞으로 나왔죠? 왜 그런가요? 바로 의문문이기 때문이에요. 주어 앞에 비동사를 써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동사니까 동사고요. 이었나요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과거형입니다. 무엇이요? Dressing이라는 것이요. 자, 그래서 주어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 the same, 같은 것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the same은 주어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주격 보호라고 할수 있습니다. 주격 보호는 이렇게 비동사와 같이 쓰일 때가 많죠? 네, 주격 보호 됐고요. 다음 전치사가 나왔고, 그 다음 오늘날의 자전거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면 이때 이 문장 성분은 부사적 수식어라고 볼수 있겠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Was a dress in the same as a bike today? 잘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The USA became independent from Britain in 1776. 네. 미국은 되었다. 독립하게 되었다. 뭐로부터? 영국으로부터 1776년에. 자, 주어. The USA, 미국은이 되겠죠? 그 다음, became, 되었다란 뜻으로 become의 과거형입니다. 우리가 불규칙 동사로 배웠던, 네, 동사죠. 되었다라고 해석하시고요. 동사로 기록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independent, 독립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예요. 이렇게 become과 형용사가 같이 쓰이면 이때 형용사는 주어가 무엇이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주격 보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see 이렇게 쓸수 있고요. 비동사와 마찬가지로 become도 형용사 또는 명사와 함께 쓰이면서 뒤에 주격 보호를 데리고 옵니다. 네, 그래서 주격 보호로 잘 쓰시고요. 다음 from Britain, 영국으로부터 부사적 수식어죠.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역시 부사적 수식어에 해당됩니다. 자, 문장 성분 잘 분석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USA became independent from Britain in 1776. 잘했습니다. 네, 다음 4번도 볼게요. The river freezes in winter. 강은 언다, 겨울에. 무엇이? 주어가 the river가 되겠습니다. 다음, 어찌한다? 언다 라는 뜻의 동사 freeze가 나왔네요. 자, 보시면 the river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s를 붙여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강이 어는 것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따라서 이런 일반적인 현상을 말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마지막 in winter는 시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The river freezes in winter. 잘했어요. 다음 5번입니다. Roman numbers were not useful for big numbers. 로마의 숫자들은 were not useful, 유용하지 않았다. 큰 숫자로는. 주어 Roman numbers가 되겠죠. 다음 비동사 부정어 not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다음으로 useful 형용사가 나왔네요. 주어가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나타내는 주격 보호죠. 다음으로 전치사가 나와 있는 이 구문은 부사적 수식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게요. Roman numbers were not useful for big numbers. 잘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sentences, 문장 잘 분석했고요. 이어서 words, 어휘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그림 힌트로 잘 주어져 있고요. 또 빈칸은 우리가 독해 지문에서 익혔던 어휘들이 나와 있어요. 저 보기가 없기 때문에 스펠링을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어야 돼요.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When we are young, we blank to ride a bike. 우리가 어릴 때는 우리는 뭐 한다? 배운다. 무엇을 배울까요? 자전거 타는 것을. 네, 여기 when이 쓰였고요.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 나왔죠. 이렇게 when과 주어 동사가 따라 나올 때 when은 언제란 뜻이 아니라 뭐뭐 할 때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뭐 한다?

배운다. 배운다란 말이 지금 빈칸 처리되어 있네요. 배우다. 뭐죠, 여러분? 바로 learn입니다. 스펠링 어떻게 쓰죠? L-E-A-R-N. We learn to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을 배운다. 좋아요. 자, 그럼 전체 문장 한 번 더 읽어볼게요. When we are young, we learn to ride a bike. 잘했습니다. 자, 이제 2번 보도록 할게요. It was a blank, but not the same. 그것은 어떠했지만, 네, 우리말에 비슷했지만, 그러나 not the same. The same이 똑같은 것을 얘기하니까 똑같지 않았다가 되겠죠? 자, 그럼 빈칸에 들어간 말, 비슷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비슷한, 뭐죠, 여러분? Similar. 자, 어떻게 쓰죠? S-I-M-I-L-A-R. Similar. 비슷한이란 뜻이에요. 자, 그럼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t was similar, but not the same. 좋아요. 자, 3번입니다. 네, 3번 그림에 막 숫자가 써있네요. 이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들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아라비아 숫자라고 하죠? 영어로는 Arabic numbers라고 합니다. Arabic numbers, blank them. 아라비아 숫자가 그것들을 뭐했다? 대체했다. 대체했다란 뜻을 가지는 동사를 과거형으로 쓰셔야 돼요. 네,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자, 대체하다는 replace입니다. 그럼 과거형 어떻게 쓸까요? 일단 replace. 대체하다라는 replace고요. 과거형은 규칙형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D만 써주면 돼요. E는 이미 있죠? 그래서 replaced라고 읽으면 됩니다. 같이 전체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Arabic numbers replace them. 좋아요. 자, 이제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e named the blank dressing after himself. 그는 이름을 지었다. 무엇을? Dressing이라고 그 자신을 따라서 라는 뜻의 문장인데요. 자, 여기 보면 주어가 he고요. 동사가 named, 이름 지었다 라는 뜻의 과거형 동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무엇을 이름 지었는지 목적어가 따라 나와야 되겠죠? 우리말 힌트를 보니 그 기계를 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럼 기계를 뜻하는 명사를 쓰셔야 돼요. 기계는 machine입니다. 자, 스펠링 불러볼까요? M-A-C-H-I-N-E. 자, 이렇게 목적어 썼고요. 이 목적어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Dressing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이 Dressing이 목적격 보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Nam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이렇게 나오게 되면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로 이름 짓다란 뜻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He named the machine Dressing after himself. 잘했어요. 5번입니다. It was the first step toward blank bicycle. 그것은 첫 번째 단계였다. 첫 걸음이었다. 뭐를 향한? 현대 자전거를 향한. 현대 자전거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었다라는 뜻이에요. Bicycle, 자전거가 이미 나와 있으니까 현대의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현대의 modern입니다. M-O-D-E-R-N. 네, 자, 이렇게 해서 잘 완성했어요. 읽어볼게요. It was the first step toward modern bicycles. 네,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스텝 바우 잘 해결을 했고요. 이제 워크북으로 가서 더 많은 복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워크북입니다. 모두 별책 준비하셨나요? 자, 우리 앞에서 한 거와 마찬가지로 어휘 공부도 하고 또 문장 공부도 할 거예요. 이번에는 words, 단어, 어휘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A는 여러분이 잘 해결해 보실 수 있고요. 자, 파트 B는 선생님이랑 같이 해결해 볼게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네, 보기에 우리가 배웠던 여러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장 의미에 맞게 써볼게요. 1번, it is a blank number. 그것은 로마 숫자이다 라는 뜻이 돼야 됩니다. 숫자, 넘버는 나와 있으니까 로마의를 뜻하는 네, 형용사가 나와야겠죠? 로마는 명사로 Rome이라고 해요. 이것은 명사 형태고요. 로마의가 되려면 어떤 단어? Roman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R 대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O-M-A-N 하면 로마의 숫자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It is a Roman number. 잘했어요. 자, 그 다음 2번. Did they all blank? 그것들은 모두 사라졌나요? 네, 의문문이에요. 일반 동사가 있는 과거형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did로 물었죠. 이렇게 네, 의문문으로 did나 do나 does가 앞에 오게 되면 뒤에 오는 동사는 원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사라지다란 뜻을 가지는 표현을 동사 원형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우리 보기에 사라지다 뭐죠? 여기 있습니다. Go away. Go는 가다고 away는 멀리 이런 뜻이거든요. 멀리 가버리다. 즉 의역하면 사라졌다는 의미가 되겠죠. 빈칸에 들어갈 말은 go 띄고 away가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Did they all go away? 그것들은 모두 사라졌나요? 좋아요. 다음 3번이에요. The blank Romans used letters for numbers. 고대 로마인들은 사용했다 글자를 뭘로? 숫자로.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로맨스하고 로만에 S가 붙어 있죠? 이때 로마는 로마 사람들이란 뜻으로 명사로 쓰였고요. 여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S를 붙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로마 사람들이래요? 고대의 로마 사람들, 즉 로맨스를 꾸며준 형용사가 필요해요. 고대의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는 ancient입니다. 자, 조금 어렵네요. 같이 스펠링 불러보면서 써볼게요. A N-C-I-E-N-T. Ancient.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The ancient Romans used letters for numbers. 잘했어요. 자, 4번입니다, 여러분. Roman numbers were not blank for big numbers. 로마의 숫자들은 어떻지 않았다? 유용하지 않았다. 뭘로는 큰 숫자에는 유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오마하지 않았다는 뜻은 있어요. 그럼 유용한이라는 뜻을 가지는 형용사를 써줘야 됩니다.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Useful 같이 써볼게요. U-S-E-F-U-L. Use가 사용하다란 뜻이고요. Ful이 붙으면 형용사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사용하기 좋은, 유용한이란 뜻이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Roman numbers were not useful for big numbers. Very good. 자, 5번 가보겠습니다. Do you sometimes wonder who blank this useful thing? 당신은 때때로 궁금해하는가? 무엇을? 누가 이 유용한 것을 뭐 했는지? 발명했는지? Who 다음에 발명했다란 뜻의 동사가 와야겠죠? 과거형으로 써야 됩니다. 보기에 invented 이렇게 과거형으로 잘 쓰여 있네요. INVENTED. 자, 이렇게 완성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Do you sometimes wonder who invented this useful thing? 잘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 B는 모두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Sentences, 문장을 또 복습해 볼 거예요. 교재 사쪽입니다. 자, Part A부터 보겠습니다. 예시와 같이 우리말 의미에 맞게 영어의 순서를 써보는 거예요. 자, 1번은 예시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보면서 네, 2번부터 문제를 준비해 볼게요. 1번, 그의 조언들은 그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 자, 항상 어떤 문장인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그 문장의 순서에 맞는 어순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문장은 일반적인 사실을 말하는 평서문이죠. 그럴 경우엔 주어, 동사 순서로 나옵니다. 주어 찾으셔야 돼요. 그의 조언들은 이 부분이 주어예요. 그래서 his tips가 1번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동사가 나와야겠죠. 도움이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동사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데 도움이 되는 이란 형용사를 쓸 거기 때문에 바로 비동사를 동사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were 다음 helpful 마지막으로 그 선수들에게 란 뜻이 되도록 전치사 for 쓰고 마지막 the players 이어집니다. 자, 이 문장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His tips were helpful for the players. 네, 이렇게 완성된 문장은 여러분 교재에 없습니다. 선생님과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노트 필기해 보시는 거예요. 쓰는 것과 안 쓰는 건 천지 차이예요. 반드시 써보세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그 학생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입니다.
자, 이것도 평서문이죠.

그러면 그 학생들은 주어가 먼저 와야 돼요. The students, 그 다음 동사 나와야 되는데요. 동사가 입고 간다예요. 그쵸? 그럼 동사 두 개를 써야 될까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서는 where 하나밖에 없습니다. where 하나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이런 구문이 있기 때문이죠. where A to B 해서 이렇게 전치사 to와 쓰이면 A를 입고 B에 간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는 이렇게 where 하나 쓰고 where의 목적어로 뭐 교복을 the uniforms가 되겠죠. 그래서 3번이 됩니다. 다음 to 전치사 to 그 다음 어디로 가는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마지막에 나오면 완성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되겠죠? 읽어보겠습니다. The students wear uniforms to school.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입니다. 그 식당은 그것의 스테이크로 유명하다. 네, 이 문장도 평서문이에요. 주어 그 식당은부터 써야 돼요. The restaurant. 다음 유명하다라는 동사 부분을 이제 완성해야 되는데 famous라는 형용사를 쓸 거기 때문에 비동사를 동사 자리에 쓰고 다음 famous. 그 다음 뭐뭐로 유명하다 할 때 전치사 for를 씁니다. 그쵸? 그리고 마지막에 5번. 네, 그래서 it's steak 이렇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문장 완성됐죠? 같이 읽어볼게요. The restaurant is famous for its steak. 잘했어요. 다음 4번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리로 땅을 밀어냈다. 자, 이것도 역시 평서문이라서 당신은 주어 찾으면 you, 다음 땅을 밀어냈다 라는 동사가 뒤에 와야겠죠? pushed, 난 무엇을 땅으로, 무엇을 밀어냈나요? 땅을, 네, off the ground, off를 써서 강하게 밀어내는 느낌까지 더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다음 무엇으로 할 때 전치사 with를 쓰거든요. with your legs, 이렇게요. 자,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완성되죠? 같이 읽어볼게요. You pushed off the ground with your legs. 네, 잘했어요. 자, 문장 순서 잘 완성했고요. 이제는 파트 B에서 아예 문장을 다 써볼 거예요. 선생님이랑 차근차근히 해볼게요. 1번, 아라비아 숫자가 그것들을 대체했다. 네, 우리가 봤던 문장이죠? Arabic numbers, 주어 아예 나와 있으니까 대체했다라는 동사를 바로 써주시면 돼요. 단,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자, 어떻게 쓰죠? replace에 d를 붙이면 돼요. replaced 해서 대체했다. 다음, 그것들을 하고 replace에 목적어, 대명사, 됨을 쓰면 완성됩니다. 여기 마침표 잘 찍혀있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Arabic numbers replace them. 좋아요. 2번, 그녀는 그녀의 남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네, 그녀는 she 나와 있어요. 그럼 읽어주었다. 완성해 봐야겠죠? 읽어주었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read예요. read A to B 하면 A를 B에게 읽어주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she 다음에 동사로 read를 써주는데 과거형이죠? 자, 어떻게 써야 되죠? 스펠링은 같아요. 하지만 읽을 때 read라고 읽어야 되고 무엇을 읽어주었는지 read의 목적어 그 이야기를 써줘야 돼요. 자, the story 나와 있네요. the story 다음으로 그녀의 남동생에게가 돼야 됩니다. her brother 나와 있으니까 전치사 to 써주면 완성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she read the story to her brother. 잘했어요. 자, 이제 3번입니다. 모네는 19세기의 유명한 화가였다. 모네하고 주어 나왔고요. 유명한 화가였다, 무엇이었다라는 뜻이 되려면 비동사 써야 되죠. 네, 과거형이고요. 3인칭 단수니까 was 쓰고 무엇이었죠? 유명한 화가. 그러면 a famous 다음 화가 artist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 the 19th century, 19세기에란 말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Monet was a famous artist in the 19th century. 잘했어요. 4번입니다. 그 자전거는 페달이 없었다. 주어 the bike 나왔고요. 페달이 없었다. 없었다란 말을 쓸 거예요. 자, 여기 주어진 말은 have가 있습니다. have로 없었던 말이 되려면 have를 부정해야 돼요. 가지고 있지 않았다. 과거형이니까 자, did not 또는 줄여서 didn't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Did not 다음 동사원형 have 쓴 후에 무엇이

0: 없었다. Have의 목적어 petals 이렇게 써주면 완성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The bike did not have petals.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Unit 2 모두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배웠던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를 잘 이용해서 다음의 문장을 직접 써보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수준을 높여주는 Next Step Challenge예요. 우리는 지난 유닛에서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에 대해 배웠다. 과거에 배웠다. 과거형으로 써야겠죠? 자, 실제로 우리가 한 일입니다. 배움은 반드시 삶과 연결돼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실제로 했던 일을 영어 문장으로 써보는 거예요. 정답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봐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인원 중학영어 오늘은 210강 금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저랑 같이 이제 어휘 공부하시는 그런 날인데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자, 오늘은 여행과 관련된 자, 어휘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자, 공부할 순서는 먼저 단어부터 공부하셔야겠고요. 자, 두 번째는 퀴즈를 통해서 자, 오늘 공부했던 단어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퀴즈로 연습 한번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핵심의 단어와 문장들을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 마무리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문장이 아니라 단어군요. 네, journey가 되겠습니다. 익숙하신가요? 네, 익숙한 듯 익숙하지 않은 그런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어요. 자, journey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동입니다. 어떤 행동일까요? 바로 traveling 하는 행동입니다. 자, travel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앞쪽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원래는 이동의 뜻이었다가 인간에게 잉여가 발생하면서 남는 게 발생하면서 남는 게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구경 가고도 싶고 하니까 자, 고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추가됐다. 그래서 이동과 여행의 뜻 두 가지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이동하는 행위인데요. 어디로부터? 바로 한 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부터 이동하거나 여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어떻죠? 바로 vehicle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vehicle은 탈 것이니까 자동차라고 번역을 할게요. 편안하게. 그래서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을 타고 이런 것 안에서라고 했을 때는 타고로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행위다 라고 해서 journey는 여러분들 여행의 뜻인데요. 일반적으로 좀 길이가 좀 길고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놀러 가는 거는 맞겠죠. 그런데 뭐 이렇게 호화 여행 따위를 journey라고 하지는 않고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길고 고생 많이 하는 그런 여행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journey만 알고 지나가면 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자,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들을 드리는데요. 자, trip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사, 동사, 동일형이에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이것은 짧은 여행을 우리가 trip이라고 얘기하고요. 가장 여행에서 일반적인 단어는 travel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 단어도 동사, 명사, 동일형입니다. 자, tour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는 여행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한국말로도 관광이라고 번역을 해요.

자, 그래서 자, 투어는 좀 느낌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요것도 동사, 명사, 동일형인데요. 자, 여행보다 투어는 어때요, 여러분들? 자, 뭐 가이드도 좀 붙고 누가 좀 안내도 좀 하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단어들이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골라서 쓰시면 되는데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어디로 갈까요? 예문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Jenny got the flu.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flu는 잘 아시겠지만, influenza의 자, 줄임말이죠. 독감 되겠습니다. 자, 독감을 얻었다. 뭐예요? 걸렸다라는 표현 되겠죠. 그래서 어떤 병 따위에 걸렸다라고 할때 우리가 got도 쓸수 있습니다. got the flu라고 하면 독감 걸렸어요. 자, 언제 걸렸습니까? 여행 중에 걸렸다. 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행위의 진행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on 다음에 행위 명사가 나오게 되면 자, 진행을 나타낸다 그랬어요. on display 전시 중. 자, on her journey 뭐겠습니까? 여행 중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근데 그 여행 어디로 갔던 여행이에요? 부산행 여행이 되겠습니다. to 부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예문까지 마무리 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The tourist attra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attraction에서, 자, 요걸 떼면 attract가 되죠. 자, 끌어들이다, 유혹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유혹, 이게 뭐죠? 자, 이런 겁니다. something, 어떤 것인데요. 자,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형용사가 수식할 때 어디서 하나요? 뒤에서 앞쪽으로 수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명사의 앞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 이렇게 thing으로 종료되는 단어는 뒤에서 앞으로 수식한다. 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쪽에서 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즐길만 하거나 혹은 흥미로운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뒤에는 관계대명사절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방문하거나 보기를 원하는 흥미롭고 즐길 만한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attraction은 끌어들임, 유혹의 뜻이 아니라 유혹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관광객을 끌어당기고 유혹하는 것이구나. 자, 관광 명소라고 하시면 되겠는데 꼭 장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요 소자는 장소의 소자거든요. 관광 명소뿐만 아니라 특정한 공연 따위가 tourist attraction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의 흥미를 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자, Thousand Islands National Park is one of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Ontario.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굉장히 길지만 그냥 주어죠. 공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천 개의 섬이 떠 있는 그런 뭐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예, 캐나다에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입니다. 보호가 되겠고요. 뭐 중에 하나예요? 바로 자, 주요한 major, 자, 그다음에 tourist attractions 여기 나왔네요. 주요한 관광 명소 중 하나입니다. 근데 그 명소가 어디에 있어요? 온타리오에 있는 자, 그런 명소가 되겠죠. 캐나다의 토론토가 자, 속해 있는 가장 그 상업적으로 발달한 그런 주가 온타리오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실 요 근처에 사세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천섬이라고 하는데 호수죠. 그 오대호, 온타리오 호수라고 있는데요. 거의 뭐 경기도 만할 거예요. 아마 그 호수가. 그런데 그 호수 안에 섬이 한천 개가 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도 마무리 짓고요. 3번으로 가볼게요. 3번입니다. refresh. 이거는 품사만 조심하시면 돼요. fresh라고 하는 단어에 동사의 의미가 있나요? 없죠. fresh는 신선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앞에 re가 붙었으니까 다시 신선하게 이렇게 만든 거겠죠? 그런데 품사가 동사로 바뀝니다. 별표 두 개. 자, 그럼 의미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자, 느껴지실 거예요. 자, 누군가가, 요거는 이제 사역 동사가 되겠습니다. 요게 목적. 호가 되겠네요. Have more energy 이렇게 돼 있어요. 좀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 만들어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refresh는 한국말로 무슨 뜻일까요? 누구누구를 상쾌하게 하고 기운 나게 하고 생기

넘치게 하다라고 번역하시면 될 겁니다. 자, 충분히 납득이 되셨죠? 자, 그래서 품삯만 조심하시고 refresh. 앞으로 이제 자주 만나게 될 어구니까.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단어의 정의까지 마무리됐으니까요. 예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Daniel. 자, sometimes watc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끔 영화를 본대요. 추어의 부사구에 부사어에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Watches는 타동사니까 뒤쪽에 목적어가 왔겠죠. An action movie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니엘이 액션 영화를 가끔 본답니다. 자, 그런데 뭐 하기 위해서 본대요? 바로 refresh himself가 되겠어요. 그 자신을 어떻게 해요?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자신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라고 번역하겠습니다. 하지만 직역은 그 자신을 어떻게 상쾌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운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MD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앞쪽에 있는 movie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수식하면 그 형용사구로 해석하면 이상해요? 하나도 안 이상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기운나게 하는 자 그런 액션 무비를 자 가끔 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to refresh himself는 MA로 보셔도 되고 MD로 보셔도 된다. 자 해서 두 가지의 성분으로 여러분께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잘 되시리라고 보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단어로 가겠습니다. 여행과 관련된 네 번째 단어 뭐가 있을까요? insurance가 되겠습니다. ANCE로 끝나면 요거는 뭐 대표적인 명사형 어미 중에 하나가 되겠죠. sure는 확실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확실한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뭐 확실하게 하는 뭔가일 텐데 이게 지금 느낌상 자, 요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in이 뭐가 되고 막 이런 어원까지 예, 따지게 되는 것은 새로운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인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요. 그냥 assurance가 있으니까 뭐 확실하게 하는 뭐 뭔가 봐 앞에 인이 붙어 있는데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정의를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agreement는 동의. 동의하는 거니까 계약의 뜻도 있겠죠. 당사자들이 동의해서 만든 게 계약서니까. 자, 그래서 계약과 동의의 뜻으로 번역하겠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관계대명사절이 남아있네요. 어떤 계약이에요? 당신이 돈을 지불해요. 자, 목적어가 두 개 나왔네요. IO, DO. 회사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되죠? 지불합니다. 뭐에? 당신이 지불한 비용을.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자, 부상을 가지게 됐을 때 자, ETC는 etc라고 읽는다고 했죠? 기타 등등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당신이 돈을 지불하고 그들이 사고가 났을 때 비용을 대주는 그런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뭐예요? 확실하게 해주는 게 그 보험의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nsurance도 여러분들 중학과정의 필수 어휘니까 자, 꼭 암기를 잘 이번 기회에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요것도 자, 정의는 마무리 짓고 예문으로 가도록 할게요. Don't forget.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반드시 뒤에 목적어가 나올 거라고요. To 이하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구매하는 것입니다. 사는 거예요. 뭘 사는 거죠? 여행자 보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행자 보험. Travel insurance라고 하죠. 여행보험 사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동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사가 아니죠. 여기까지가 중복 생략된 거예요. Don't forget. 또 뭐를 갖다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Get some medicine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품을 좀 사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행 전에 보통 이제 공항에 가면 이제 보험도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두통약부터 시작해갖고 좀 상비약을 좀 마련해서 가게 되죠. 그래야 현지에 갔을 때 급작스럽게 여러분들이 아프거나 했을 때 이런 약들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insurance의 예문까지 여러분께 자, 전달해 드렸고요. 마지막 baggage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aggage 같은 단어도 익숙하신가요? 그런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단어는 지금 이 age가 원래 명사를 만드는 그런 어미인데 자주 볼 수 있는 어미는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강조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0: 백이 지금 들은 거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무슨 자루, 가방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좀 있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가방도 좋고요. suitcases 앞에서 했죠? 여러분들 여행용 가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정장이라고 했고요. 정장을 넣을 수 있는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personal things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물품이 되는데요. 자, 그 개인적 물품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운반하는 거죠. 자, 뒤쪽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건 관계대명사가 되겠고요. 자, 언제요? 바로 여행할 때 어떤 사람이 운반하는 가방이나 수트케이스나 혹은 개인적인 것들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자, 이것을 수화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원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런 원래 현대 영어에서는 백을 가방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자루의 뜻이었어요, 저게. 그래서 자, 그곳에서부터 나온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우리가 베기지라고 또 부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말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요 에이지가 붙어가지고 요 전체가 가방류 전체를 가리키나 봐요. 여행 갈때 끌고 가는 가방류. 그래서 수화물이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베기지 대신에 러기지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자, 요때도 이제 러그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끌다의 뜻이 있거든요. 중등용 단어는 아니니까 외우진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끌고 다니는 어떤 자, 물품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baggage, luggage라고 하는 단어는 세트로 이번 기회에 한꺼번에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baggage의 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to pay. 자, have to는 여러분들 쫄지 마시고요. 요거는 must의 동의어예요. 예, 그래서 수거적 표현으로 뭐잘 암기하고 있으실 거고요. 따라서 전체를 동사로 보겠습니다. 당신은 지불해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의 목적어만 나왔네요. 50달러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지불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당신의 배기지 때문에 지불하는데 그 배기지 설명해 주세요. overweight. 중량이 초과되는 그런 배기지가 있어요. 자, 그런 수화물에 대해서 50달러를 지불해야 됩니다. 공항 따위, 그 공항 정도에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 요런 문장들을 좀 들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행과 관련된, 자, 두 번째 시간, 단어 5개. 자, 마무리 짓고요. 자, 퀴즈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배기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배기지 뭐예요? 수화물이잖아요. tourist attraction. 요쪽 보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관광 명소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 journey는 여행이고요. refresh는 뭐예요? 자, refresh는 상쾌하게 하고 기운나게 하다의 뜻입니다. insurance는요,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보험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번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아서 선을 이어보세요는 마무리 짓고요.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생동감 있게 하기 위해서, 기운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자, 바로 to refresh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앞쪽에서 보셨던 예문이니까 길게는 안 해도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량 초과는 뺐어요. 수화물에 대해서 50달러를 지불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overweight 다음에 뭐가 나오면 좋을까요? 네, baggage가 등장하는 게 좋겠고요. 자, 다시 한번 baggage의 동의어는 뭐다? 자, 바로 luggage다. 이렇게 여러분들 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자, 1번과 2번 마무리 퀴즈까지 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시된 문장, 제시된 단어와 문장을 다시 한번 듣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Journey. Journey. Jenny got the flu on her journey to Busan. Tourist attraction. Tourist attraction. Thousand Islands National Park is one of the major tourist attractions in Ontario.

0: Refresh. Refresh. Daniel sometimes watches an action movie to refresh himself. Insurance. Insurance. Don't forget to buy travel insurance and get some medicine. Baggage. Baggage. You have to pay $50 for your overweight baggage.
1: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여행과 관련된 단어들, 자, 지난주, 이번주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단어들 꼭 암기하셔야겠죠? 자,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된다 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자, 꼼꼼한 복습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억지로 영어 실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즐기면서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준비해보았습니다. 함께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그렇죠. 이제 토끼 굴로 들어갑니다. 토끼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 기대가 됩니다. 미리 이 책 전체를 다 읽으시는 것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강조를 위해서 영어 어순, 단어의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서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0: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Down the Rabbit Hole. 이 토끼 구멍 속으로. 라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시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앨리스가 토끼를 한 마리, The White Rabbit, 그렇죠? 흰 토끼를 발견했는데요. 이 앨리스를 지나갈 때 시계를 꺼내서,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서요. 나 좀 늦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막 달려갔는데 이 울타리 밑에 있는 토끼 굴로, 토끼 구멍으로 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앨리스가 제가 지난 강의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이라고 하면서 1번 따라 들어간다. 2번 토끼 굴을 막는다. 3번 가만히 지켜본다. 기다려본다. 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담삼아 보기를 들었었죠. 과연 앨리스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아, 정답은 1번. 따라 들어간다였네요. Alice는 follow, 따라갔습니다. The rabbit, 그 토끼를 down into the hole, 그 구멍 아래로. 따라 들어갔습니다. She never once thought. 그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How she would get out again. 그러니까 앨리스가 따라 들어가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나 어떻게 해서 다시 나와야지? 라는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다시 어떻게 그녀가 나올지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토끼 구멍은 suddenly 갑자기 dipped down. 뭔가가 이 움직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토끼 굴로 단순히 이렇게 앨리스가 들어가는데 토끼 굴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dipped down. 그 토끼 굴이, 토끼 구멍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 dipped down 했답니다. dip 이라는 것은 아래로 푹 내려가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푹 찍어 먹거나 우리가 이 소스 같은 거 이렇게 뭔가 콕 찍어 먹거나 혹은 뭔가가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이게 바로 dip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dipped down이라고 하면 아래로 내려가다 푹 꺼지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졌고요. And became a deep well. Well이라는 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Well이라고 하면 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의미도 있다고요? 우물이라는 의미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깊은 우물이 되었습니다. 토끼 구멍이었는데 그걸 따라 내려가 보니까 그게 갑자기 푹 꺼지면서 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Alice began to fall. 앨리스가 아래로 쭉쭉쭉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Down, down, down she went. 아래로 그녀가 내려갔다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을 보니까 좀 특이한 거 없습니까, 우리 친구들? 원래는 주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She went down이 옳은 문장 아닙니까? 그런데 down, down, down she went라고 적혀있죠. 이게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강조를 위해서 어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The queen went down이라고 해볼까요? 자, the queen이라고 하면 여왕입니다. 여왕, 여왕이 went down, 아래로 내려갔다. 그 아래가 뭐 토끼구리일 수도 있고 뭔가 아래가 되겠죠. 어쨌든 the queen went down, 여왕이 아래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말하는 사람이 the queen went down이라고 해도 되는데 이 down이라는 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아래로 여왕이 내려갔다. 즉, 아래로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싶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이 down을 문장 제일 마지막에 둬서 되겠습니까? 아래로를 가장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그렇죠. 무언가 강조하고 싶을 때 문장 제일 앞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쭉 옮겨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down the queen went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어순. 우리가 흔히 주어가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정상적인 어순. 그 말의 순서, 단어의 순서를 어겼잖아요. 단순히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을 해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게 뭐냐면 down 다음에 the queen went라고 그대로 쓰지 않고 이 went와 여기 있는 동사와 여기 있는 주어 자리를 샥 바꿔둡니다. 그래서 down went the queen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래로 went the queen.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down까지 읽고 이거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순간 뒤에 보니까 went, 동사가 먼저 나오니까 이게 원래는 주어 동사, 여기에 the queen went down인데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는데 동사 주어가 나오는 걸 보니까 down이라는 게 지금 문장의 제일 앞에 있는 이 down이라는 게 강조를 위해서 원래는 다른 곳에 있던 건데 그걸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해 두었구나. 이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동사 주어를 쓰면서 우리 독자들한테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에요. 강조를 위해서 무언가 이동시켜 둔 거예요. 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여기 있는 the queen을 she로 바꿔보겠습니다. the queen은 여왕이잖아요. 여왕은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she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대명사로 바꿔서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약간 다릅니다. she went down, 그녀는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down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down을 그대로 앞으로 이동하면 이렇게 되겠죠. down she went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방금 제가 위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아, 강조를 위해서 뭔가를 앞으로 탁 이동을 하면 down 같은 것을 강조를 위해서 문장 제일 앞으로 이동하면은 이게 원래의 어순이 아니고 강조를 위해서 이동한 겁니다라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주어 동사 자리를 샥 바꿔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샥 바꾸면

0: she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이게 대명사는 문장 끝에 이렇게 주격이 위치하지 않습니다. 대명사일 때는 원래 있었던 그대로를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went she라고 안 하고 down she went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사실은 이게 올바른 문장인 것이죠. down she went라고 해야 되고요. down went she라고 하지 않고 원래 있었던 down she went를 그대로 적어둔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대명사가 아니고 그냥 명사라면은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장의 순서를 바꾸는 거 도치라고 하죠. 어순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외도 있고 또 다른 규칙들이 있지만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Alice followed the rabbit down into the hole. She never once thought how she would get out agai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Alice began to fall. Down, down, down she went.
0: 계속 보도록 할까요? Alice noticed something odd라고 되어 있네요. Alice는 notice, notice라는 것은 알아챘습니다. 무엇을 알아챘냐면 something, 무언가를 알아챘습니다. odd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strange와 유의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상한입니다. 무언가 이상한 것을 알아챘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이런 이야기들은 머릿속에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걸 머릿속에 쭉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앨리스가 원래는 토끼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갑자기 토끼 구멍이 아래로 푹 꺼지더니 우물이 되었다고 그랬죠. 저 우물 안으로 지금 쭉 이렇게 앨리스가 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인데 무엇을 알아챘냐면 The size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라고 되어 있죠. The size, side라는 것은 옆을 의미하는데요. size라고 되어 있어. 바로 옆면입니다. 이 우물로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우물의 옆면. 지금 이게 우물이고요. 제가 막 앨리스가 안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그 옆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벽면이 되겠죠. 그래서 그 옆면, 어디의 옆면이냐 하면 of the well. 그 우물의 옆면들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었냐면 were filled with 무언가로 채워져 있었죠. 뭘로 가득하고 채워져 있었냐 하면 cupboard. 자, 이 단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cupboard 들어가면 찬장입니다. 우리가 컵이나 뭐 접시나 여러 가지를 보관할 수 있는 수납용 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아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cup. 그 다음에 board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를 cupboard라고 하지 않습니다. cupboard라고 합니다. 즉, P 발음이 묵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cupboard 같지만 이게 cupboard라고 P 발음이 생략이 된다. 묵음이다. silent sound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upboards, bookshelves, 그래서 찬장과 이 책장들과 그 다음에 and pictures, 그 다음에 사진 혹은 그림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Suddenly, 갑자기,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자, 여기 보니까, come down upon 이라고 되어 있죠. 어딘가에 내려앉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녀는 내려앉았습니다. 어딘가에 착지했다.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어디에? A heap of. heap이라는 것은 a heap of는 우리가 유열을 꼽자면 a lot of와 비슷합니다. 즉, 많은을 의미하는데요. 여기 있는 heap은 원래는 이 더미를 의미하거든요. 뭔가 물건을 막 이렇게 쌓아두면 pile, 즉 더미가 되잖아요. 그래서 a heap of는 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즉 많은을 의미합니다. 많은 나무 막대기와 and dry leaves, 이 마른 나뭇잎의 더미 위에다가 그녀가, 앨리스가 착 내려앉았다는 거겠죠. 우물에서 쫙 떨어졌습니다. 이 우물은 어디 있었다고요? 원래는 토끼 구멍이었습니다. With a thump. thump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thump. thump. 왜 thump가 뭐냐 하면 소리에서 온 거예요. 이 무언가가 툭 떨어지면 thump. 이게 뭐냐 하면은 쿵 하는 소리예요. 우리말로는 쿵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 이게 영어로 외국인들이 원어민들이 들을 때는 쿵이 아니라 thump 이렇게 들리나 봐요. 우리말로는 쿵이지만 이게 thump이다. 즉 쿵 하는 소리와 함께 the fall was over 이렇게 떨어지는 것. 앨리스가 쭉 떨어지고 있는 게 끝이 났다. 이제 땅에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lice was not a bit hurt. 앨리스는 조금도 다행스럽게도 조금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아, 궁금하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음원으로 들어보고요. 그다음 오늘도 단어 정리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넘어가 볼까요?
1: Alice noticed something odd. The sides of the well were filled with cupboards, bookshelves, and pictures. Suddenly,

0: she came down upon a heap of sticks and dry leaves. With a thump, the fall was over. Alice was not a bit hurt.
1: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싹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Dip down. Dip down. The rabbit hole suddenly dipped down and became a deep well. Well. Well. The well was deep and full of clear water. Odd. Odd. She heard an odd noise from the kitchen. Notice. Notice. Alice noticed something odd. Cupboard. Cupboard. She put the plates back in the cupboard.
1: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dip이라는 것인데요. dip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한 어떻게 응용이 되고 의미가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dipped the brush in paint. 그녀는 dip 했습니다. 무엇을 dip 했냐면 the brush, 붓, 붓을 아 이런 물감이나 페인트 속에다가 dip 했답니다. 그러면 이 붓을 맞죠? 붓을 페인트나 물감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찍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푹 담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짝 담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dip 살짝 뭔가를 담그는 거예요. 액체 속에다가. 자, 그다음 the sun dipped below the mountains라고 돼 있죠. 그러면 dip이라는 것은 무언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살짝 담그는 거. 담글 때 위로 이렇게 담그진 않잖아요. 액체니까 아래로 이렇게 뭔가를 살짝 담궈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The sun, 태양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dip 했답니다. Below the mountains 이렇게 산이 쫙 있는데 이제 해가 질 때가 되어서 해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겠죠. 그래서 dip이라는 걸 그대로 사용하자면 아 내려갔다. 즉 산 아래로 내려갔다. 이제 해가 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He ate bread with garlic dip이라고 돼 있죠. 그는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냐면 빵을 먹었어요. 무엇과 함께 먹었냐면 마늘 dip. garlic 하면 마늘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마늘 dip.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마늘 무언가, 어떤 물건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살짝 담그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어떤 물건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빵을 먹긴 먹었는데, 마늘 dip. 자, 그럼 dip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기본적인 살짝 담그다, 내려가다의 기본적인 의미를 활용하면, 아, 우리가 소스를 찍어 먹을 때 어떻습니까? 무언가를 뭐 어딘가에 살짝 찍어서, 살짝 담궈서 먹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dip이라는 것은 dipping 소스, 소스. 이렇게 살짝 찍어 먹는 그런 소스. 우리가 흔히 dipping 소스라고 하죠.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습니까? 쉽죠. 그래서 그는 빵을 먹었다. 마늘 dipping 소스에 빵을 찍어서 그것과 함께 빵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의미를 헷갈리지 말고 문맥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효율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국가가 민항기를 하이제킹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전 세계는 가만히 참고만 있을까요?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사태가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 발생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여름 홍수 사태가 심상치 않을 것 같다라는 이 내용이 종종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홍수, 장마 시즌이 아주 심각할 것으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시작은 다 아시죠?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스 토픽스, 그리고 그 첫 번째 토픽입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Accused of hijacking plan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드라인에 이렇게 과거형처럼 보이는 것은 PP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동사가 생략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Belarus is accused of hijacking a plane. 역시 관사가 생략된 거고요. 아, 벨라루스라는 나라가 민항기를 하이제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2: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몇 가지 단어는 꼭 알아야 전반적인 문맥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자, news keywords 확인하시죠.
1: To condemn.
2: To condemn.
1: To divert.
2: To divert.
1: Bound.
2: Bound.
1: To disembark.
2: To disembark.
0: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to condemn이란 단어죠. 뭔가를 규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근본적으로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To condemn. To divert. Divert 혹은 divert. 보통 미국 영어에서는 divert, 영국 영어에서는 divert.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방향을 바꾸게 하다. 이쪽으로 가는데 이쪽으로 물꼬를 트는 거죠. Bound. 보통 앞에 목적지가 나옵니다. 어디 bound라고 하거나 bound for 장소가 나오면 어디를 향하는 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항공기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입니다. To disembark. 배나 비행기에서 내리다 라고 할 때 쓰죠. To disembark. 자, 이런 표현을 염두에 두시고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이렇게 되어 있군요. 자, 보통 condemn만 해도 규탄하다, 좀 센 의미인데요. strongly가 또 포함되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벨라루스에게 강하게 성토하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연히 for 나와야 되겠죠.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으셔도 괜찮지요? 자, 실제로는 이제 이 비행기는 그리스에서 출발을 해갖고요. 벨라루스 영공을 이제 통과해서 리투아니아로 갈 그러한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이 리투아니아 바운드니까요. 행 비행기를 divert, 기술을 돌렸습니다. 방향을 바꿨으니까요. 그 이유가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이거 중요하죠. Opposition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얘기하거나 정적을 얘기하거나 반대 진영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우리가 정치를 하는 당을 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olitical parties라고 하죠. 정당이 크게 보면 이제 집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집권 여당은 다수인 당이기 때문에 the ruling party 혹은 the governing party라고 합니다. 보통 한 당이니까 the를 쓰죠. 반면에 이제 야당이라고 할 땐 opposition parties라고 합니다. 상대 쪽의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언론인인데 opposition이라는 얘기는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에 즉 반정부 쪽에 가까운 그러한 언론인인데요. 이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번에 하게 된 겁니다.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그렇습니다. 벨라루스는 fighter jet이니까요. 전투기를 발진시켰어요. 바로 이 민항기를 강제 착륙시키기 위함이었는데요. Claiming a bomb threat. 이게 상당히 좀 논란이 됐죠. 폭발물이 실려있다라는 위협을 그 이유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에 항공기에 폭발물이 있다라고 거짓 정보를 얘기하면서 강제로 착륙시킨 겁니다.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Take somebody away. 강제로 끌고 가는 거니까 연행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경찰이 문제의 이 언론인을 연행했는데요. When passengers disembarked. 탑승객들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린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 내리게 하고 그중에 콕 집어서 체포한 경우입니다. 지금 뭐 서방세계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가 비판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하시죠.
1: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2: Belarus accused of hijacking plane. Western countries have strongly condemned Belarus for diverting a Lithuania-bound plane to arrest an opposition journalist. Belarus sent a fighter jet to force the plane to land, claiming a bomb threat. Police took the journalist away when passengers disembarked.
0: 두 번째 토픽입니다. 자, 올 여름 뭐 장마, 이런 것들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보도가 종종 나오는데요. China bracing for summer flaws 라고 되어 있습니다. Brace for, 잠시 후에 우리가 뉴스 키워드에서 확인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그냥 들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모든 단어를 다 알고 우리가 청취하는 거 아니거든요. 설사 모르는 단어가 좀 나온다 하더라도 문맥에서 내가 잘 커버할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내용 들어보시죠.
1: China bracing for summer floods. China is bracing for a heavy flood season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as officials warned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2: China bracing for summer floods. China is bracing for heavy flood season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as officials warn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거나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표현,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To brace for.
2: To brace for.
1: To exceed.
2: To exceed.

0: a record high.
1: To hit a record high.
2: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To brace for something unpleasant. 뭔가 나쁜 일에 대비하다라고 할 때 쓴 표현이죠. To brace for. 가끔씩은 to brace oneself for. 그래서 oneself를 중간에 쓰기도 합니다. 같이 알아두시고요. To exceed. 뭔가를 초과하다, 넘어서다, 초월하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중요 표현이죠. To hit a record high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record가 형용사로 쓰인 거죠. 역대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기록이라는 얘기니까요. Hit a record high 라고 하면 역대 최고를 찍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반면에 hit a record low 라고 하면 역대 최저점을 찍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게 수출이 되었던 금리가 되었던 모든 종류의 수치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China is bracing for heavy flood seas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flood season이라고 하면 홍수가 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장마식이라든가 아니면 홍수를 얘기하는데요. heavy예요. 극심하겠죠. 자, 중국은 올해 극심한 홍수 혹은 장마 시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라고 되어 있죠. 부대 상황을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강 71곳이죠. 71의 강이 이미 경고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As officials warn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이미 관계 당국이 경고한 거니까 과거로 써야 되겠죠. 그렇지만 뒤에 나온 내용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라는 개념으로 현재형으로 ing으로 써버린 겁니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관계 당국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이미 발령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global warming이라고 하는 지구 온난화가 more extreme weather, 더욱더 극단적인 날씨, 이러지 말고요.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이상기온, 그 정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상기후 혹은 이상기온이 갈수록 많이 늘고 있다, 빈번하게 발생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extreme weather라고 하거나 extreme weather events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events라고 하면 뭔가 행사, 그죠? 노래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경우에 따라서 술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What occurs, 그게 event예요. 그래서 extreme weather events라고 하면 우리말로 하면 이상기후라고 할 때 혹은 이상기온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욱더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라고 되어 있군요. 중국 일부 지역에서 강우량이죠. Rain, 비니까요. 강우량이 hit record highs. 최근 몇 주 동안에 역대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중국에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3: China bracing for summer floods. China is bracing for a heavy flood season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as officials warned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1: China bracing for summer floods. China is bracing for heavy flood season with 71 rivers already exceeding warning levels, as officials warned that global warming is fueling more extreme weather. Rain in some parts of China has hit record highs in recent weeks.
2: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 brace for, 나쁜 일에 대비하다라고 하셨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항공기, 그 비행기 탈 때 비상사태 때 승무원들이 외치도록 훈련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Brace for impact!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현실에서 들으면 그건 사고인데요. 그런데 가끔 이제 영화라든가 이런 재난영화를 보면 그러잖아요. 승무원들이 Brace for impact! 충격에 대비하십시오!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항공업계는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는 와중에 이게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With라고 하는 phrase를 쓰거나 as라고 하는 sentence, 절을 쓰면 되겠는데요. 여행 규제가 강화되면서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업계에는 여행 규제가 강화되면 당연히 좋을 게 없잖아요. 그 충격에 대비하고

0: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행 규제라고 하면 travel restrictions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하려는데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 규제를 강화하다라고 할 때는 보통 많이 쓰는 말이 tighten 한 겁니다. 빡빡하게 만드는 거죠. To tighten travel restrictions. 요 표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런데 여행 규제가 강화되면서라고 할 때 꼭 품사를 문자 그대로 가실 필요는 전혀 없으세요. 항상 문맥에 따라서 선정하는 겁니다. 선택하는 겁니다. 항공업계니까요. The aviation industry is bracing for the impact of blank travel restrictions. 일단 여기까지만 볼까요? 항공업계가 is bracing for, 대비하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The impact of blank travel restrictions. 즉, 여행 규제가 강화되는데 그에 대한 충격에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현재 상황은요. 코로나19 감염이 늘고 있는 와중이에요. Amid rising COVID-19 infections.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Amid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러이런 가운데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당연히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는 뭘까요? of가 나왔으니까 tighten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수 없겠죠. tighten 쓸 수 없죠. 네, 이럴 때 들어가는 단어가 tighter travel restrictions입니다. 영어에서 형용사와 명사가 나오면 우리말로는 둘 다 명사로 번역하는 게 좋다 그랬죠? 그러니까 tighter travel restrictions라는 것도 더 빡빡한 여행 규제가 아니고 여행 규제 강화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러이런 가운데 항공업계는 여행 규제 강화로 인한 그 충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한 문장으로 쓸 수 있습니다. Brace for the impact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꼭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전체 문장 들어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1: The aviation industry is bracing for the impact of tighter travel restrictions amid rising COVID-19 infections.
2: The aviation industry is bracing for the impact of tighter travel restrictions amid rising COVID-19 infections.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작성해보고요. 말해보고 또 들어도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Global Heat Waves라고 일단 이름을 지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홍수, 그리고 뭐 장마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또 더울 때는 무진장 덥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폭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염 사태가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온열 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합니다. 말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뜯어보셔야 돼요. 우리말이 약하시면 사실 영어로 조금 더 시사영어라든가 뉴스영어라든가 아니면 신문을 읽고 듣고 말하기는 참 그것도 쓰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뭐예요? 뭐뭐를 고려해 볼 때. 이게 핵심이에요. 고려할 내용이 기록적인 폭염 사태가 최근에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가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온열 질환 피해가 집중되는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도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요. 폭염 사태라고 할 때 heat waves라고 합니다. A heat wave 여러 개가 겹치면 heat waves. 그리고 sweltering heat 우리말로 하면 찜통 더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heat을 무관서 쓰는 반면에 그 세진 않으니까요. heat waves라고 할 때는 이때는 뭐 한 차례의 폭염 이런 개념으로 이때는 가산명사였습니다. 독거노인은 혼자 사시는 분이죠. 그래서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이라고 하시면 독거노인이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blank bat, many parts of the world have experienced record-breaking heat waves in recent years. 어려울 거 없죠? 기록적인 폭염이니까 record-breaking heat waves예요.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최근 몇 년 동안에 기록적인 폭염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때 들어가야 될 단어는 given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given something, given that, blah, blah, blah, 뭐뭐를 고려할 때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고요. It is urgent, 시급한 거죠. To protect the most blank to heat-related illnesses like elderly people living alone. 취약계층이라고 할 때요. The most vulnerable, 더 플러스 형용사라고 해서 vulnerable people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 문장 들어보시고 정리하시죠.
1: Global heat waves. Given that many parts of the world have experienced record-breaking heat waves in recent years, it is urgent to protect the most vulnerable to heat-relat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그리고 표현들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을 한 자리에 엮었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하시죠.
1: To divert.
2: To divert.
1: To disembark.
2: To disembark.
1: To brace for.
2: To brace for.
1: To hit a record high.
2: To hit a record high.
1: Heat wave.
2: Heat wave.
1: Elderly people living alone.
2: Elderly people living alon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방금 보셨던 내용 다 그리고 이전 것들도 다시 볼 수 있으니까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밖에도 MP3라든가 아니면 스크립트 다운 가능합니다. 많이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영단학습의 친절한 길잡이 바이 워드코치를 함께하는 워드코치 최현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8강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내용 열심히 복습하고 오셨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을 쓰세요라는 문제였는데요. 자, 물은 온갖 종류의 식물들에게 생기를 준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우리 영어 문장을 보면요. Water, 빈칸, 빈칸, 빈칸, all kinds of plants였습니다. 자, 뭔가를 생기를 준다라는 의미가 들어갔어야 되는데요. 자, 세 단어였죠? 여러분 잘 적어보셨나요?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gives life to라고 여러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적어주셨을 거라고요. 선생님 믿고요. 자, 우리 오늘 학습할 내용 같이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처럼요. 오늘은 day 22부터 day 24까지 같이 또 재밌게 학습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celebrate, 스승의 날을 celebrate 한다. foreign 언어를 가르친다. surface, 사물의 surface. light, 지갑이 light 하다. reach, 내 손이 reach 하지 않는다. tongue, 말이 tongue 끝에서 뱅뱅 돈다. escape 하고 싶다. detail들의 의미. shape, 마음의 shape. citizen, 용감한 citizen. edit, 보도를 edit 했다. fork 놀이. bill 좀 갖다 주세요. electricity 요금. receive 했다. take turns 한 칸씩 움직여라. by the way 자유는 어떤 의미니? from the beginning 시작해 주세요. make it 할 수 있어. with all one's might 그 바위를 밀었어. 네,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elebrate 이란 단어인데요. 자, 한번 의미를 추측해 볼게요. 우리는 5월 15일에 스승의 날을 celebrate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celebration party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자, 무언가를 축하할 일이 있을 때 하는 파티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celebrate 하게 되면 기념하다, 축하하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celebration 하게 되면 명사로도 축하라는 뜻입니다. We celebrate Teacher's Day on May 15th. 자, 5월 15일에 우리는 스승의 날을 celebrate 한다. 축하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편이에요. 자, foreign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형용사입니다. foreigner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명사인데요. 박 선생님이 우리에게 foreign 언어를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호 코치의 우리 팁 나갔는데요. 자, foreign을 약간 의미, 선생님이 발음을 바꿔서요. 푸른으로 바꿀게요. 자, 눈이 푸른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외국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푸른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나라들은 외국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foreign 하게 되면은 외국의라고 외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foreign을 하게 되면 여러분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Miss Park teaches us a foreign languag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Surface 명사인데요. 너는 오로지 사물의 surface만을 보는구나.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 face, face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우리 이건 너무 쉽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얼굴이란 뜻인데요. 자, 어떤 사물의 얼굴은 우리가 가장 겉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표면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 face에서 뭔가 의미를 따와서 여러분들이 surface 하게 되면 표면, 외부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You only look at the surface of things. 너는 오로지 사물의 표면만을 보는구나, 겉만을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편이에요. light 하게 되면 여러분 명사, 형용사 의미가 있어요. 지갑이 light 하면 마음은 무거워,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light 하게 되면요, 자동차의 앞에 들어오는 빛을 우리가 헤드라이트라고 하는데요. 자, 거기서 빛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ight에도 빛이란 뜻이 있는데요. 자, 함께 형용사로 된 가벼운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우리 이 예문에서는요. 자, 가벼운 지갑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됐겠죠. 좋습니다. 자, 반대어로는요. 우리 무거운이라는 단어에 heavy가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bright 하게 되면은 또 밝은이라는 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같이 세트로 기억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이에요. rich. 자, 동사인데요. 맨 이쪽 선반에 내 손이 rich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우리 스포츠 중에서 권투 있습니다. 우리 권투 선수한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리치의 길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자, 팔이 뻗어지는 길이를 가리키는 건데요. 자,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디 어디 이르다, 닿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달하다. I can't reach the top shelf. 나는 자, 그 위에 있는 선반, 위쪽 선반에 손이 닿지 않아. 요 정도의 의미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편이에요. tongue. 자, tongue 하면 여러분들 되게 유용한 표현이 있어요. At the tip of my tongue 이라고 하는데요. 자, tongue 바로 여기에요. 선생님, 메롱한 거 아니고요. 자, 혀끝이라는 의미인데요. tip of my tongue 하게 되면요. 명사입니다. tongue 하게 되면요. 말이 tongue 끝에서 뱅뱅 돌뿐 막상 안 나오네. 생각이 날 듯말 듯하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방금 선생님이 어디 가리켰나요? 혀를 가리켰죠? 혀란 뜻이고요. 자, 말과 언어라는 의미도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자, escape. 자, 요즘에 요게 또 되게 핫해요. 여러분, 우리 방탈출 게임 들어보셨나요? 방탈출 그런 카페 가면요, 여러분. 그 게임 이름 중에 뭐 땡땡 이스케이프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거기서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나는 바쁜 생활에서 이스케이프 하고 싶다. 이거 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이스케이프 하고 싶은 거예요. 방탈출 게임은 방을 탈출하는 거죠. 이스케이프 하게 되면요, 달아나다, 탈출하다고요. 자, 우리 또 쉬운 표현으로 run away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I want escape from the busy life. 나는 바쁜 삶에서,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달아나고 싶어, 탈출하고 싶어,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detail. 여러분,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해요. 살아있네. 자, 디테일이 살아있네. 들어보셨나요? 디테일들의 의미를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미세한 부분까지 아주 잘, 그렇게 살아있을 때, 아주 예쁘게 잘돼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세부상, 세부 묘사 보시면 되겠죠? 자, please. 자, 공손한 표현이에요. 뭐 해주세요. Explain, 설명해 주세요. The meaning of the details to me. 나한테 그 세부상의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표현이고요. 자, shape. 자, 이거 너무너무 쉽네요, 여러분. Body shape. Body shape,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의 신체가 마음의 쉐이프를 만든다. 바디 쉐이프 하게 되면 여러분, 바디가 몸, 쉐이프가 그 뜻이죠. 그쵸? 몸매란 뜻이야. 몸의
모양. 그렇기 때문에 shape는 모양 형태란 뜻이고요. 동사의 의미도 있다라는 거꼭 여러분은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모양을 만들다로 또 많이 쓰입니다. Your body shapes. 당신의 신체가요. 신체가 마음의 shape를 만든다. 마음의 모양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요. Citizen 너무 쉽네. 명사인데요. 그는 나에게 한 용감한 Citizen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City가 뭡니까? City. 도시죠. 그쵸? 도시에 사는 사람이 Citizen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당연히 시민이겠죠? He told me a story about a brave citizen. 그는 나에게 한 용감한 시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edit. 요것도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잡지사의 에디터, 뭐, 패션 잡지의 에디터 들어보셨죠? 뭔가를 에디트 하는 사람을 에디터라고 한단 말이에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자, 나는 그 음식 축제에 대한 보도를 에디트했다. 그렇죠. 자, 이거 하는 거예요. 책, 신문, 문서 등을 편집하다. 영화, 방송 등을 편집하다 보시면 됩니다. I edited the report on the food festival.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k. 여러분, 이것도 쉽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포크 놀이이다. 자, 이 포크가 들어간 다른 표현 중에 포크 뮤직 이런 거 있어요. 자, 포크 뮤직 하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민요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뭐 아리랑 이런 노래들 있죠, 그쵸? 민속의 노래예요. 그러기 때문에 포크 하게 되면은 민속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자, 사람들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으니까 요건 좀 많이 놓치더라고요. 같이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It is a Korean folk game.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민속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bell 나와 있네요. 여러분, 자, 이것도 우리 일상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명사야, 저에게 bill 좀 갖다 주실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자, 얼마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기요, 저 빌지 좀 갖다 주실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때 그 빌이에요. 그 무슨 뜻이겠어요? 당연히 청구서, 계산서, 아, 돈이 얼마 나왔구나. 이렇게 많이 먹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계산서겠죠. 광고의 벽보 지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Can you fetch me the bill, please? 제게, 계산서 좀 갖다 주실래요? Fetch가 좀 어렵다고요? 기억해 주시면 돼요. 뭔가를 가져다 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자, electricity 명사인데 이거 없으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나 불편을 겪는 거거든요. 이번 달에 electricity 요금이 정말 많이 나왔다. 너무 많이 나오면 엄마한테 혼나죠, 여러분. 그렇죠. 자, 적당히 뭔가 우리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적당히 해야지 이 요금이 조금 나옵니다. 뭐겠어요? 전기입니다. 자, The electricity bill was really high this month. 자, 이번 달에 전기요금이 정말 많이 나왔다. 이런 뜻이고요. 자, 다음 표현 가보겠습니다. Receive. 자, 우리 운동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탁구, 테니스,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 receive 당연히 알것 같아요. 자, 동사인데요. 자, 그 여배우는 많은 편지를 receive 했다. 자, 우리 탁구에서 이렇게 핑퐁을 하죠. 그쵸? 자, 공이 오면은 receive 해서 공을 받아쳐내야 되겠죠? 공을 받다가 바로 이겁니다. 자, 받다 수령하다가 receive란 뜻이고요. 자, reception 하게 되면 수령, 받아들인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actress, 자, 그 여배우가요, receive 받았어요. 많은 편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take turns. 선생님이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take란 단어는요, 뭔가 어떤 뿌리 이미지를 갖고 있다 그랬죠? 뭔가를 내 거야. 내 거. 소유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고요. turns는 여러분, 지금 이제 내 턴이지? 뭔가 어떤 차례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차례를 이제 내가 소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 어떻게 보시면 되겠어요? 교대하다. 차례를 교대로 가져가는 거야. 교대로 무엇무엇을 하다. take turns에서 한 번에 한 컷씩 움직여라. 그렇죠. 교대로 한 번에 한 컷씩 움직여라. take turns and move one space at a time. 한 번에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by the way요. 자, 우리가 줄여서 BTW라고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By the way, 너에게 저희는 어떤 의미가 있니? 자, 말 그대로 여러분 뭔가 화제를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뜻인데요. By the way, what does freedom mean to you? 너한테 freedom, 자유는 어떤 의미니? 좋아요. 자, from the beginning. 자, 이거는 그냥 요거 자체에서 의미가 드러나네요. from 뭐뭐부터죠. 자, beginning 하게 되면 시작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겠죠. from the beginning 다시 시작해 주세요. please start again 다시 시작해 주세요.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ke it. 자, 요거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우면 돼요. 우리 make를 만들다라고만 알고 있는 친구들, 이런 뜻도 있었어라고 깜짝 놀랄 수 있는데요. 자, 열심히 노력하면 넌 make it 할수 있어. 열심히 하면 진짜 make it 할수 있어요, 여러분. 자, 영어 단어 make it 할수 있습니다. 성공하다, 해내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You can make it if you try hard. 열심히 노력하면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다음 표현이에요. With or one's might. 여러분, 이거 선생님이 might라는 단어 또 좋아하는데요. 좀 어렵죠?
자, 어떤 뜻일지 한번 추측해볼게요. 자, 나는 with or once might 하여 그 바위를 이렇게 밀어낸 거예요. 자, 여러분, might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힘이란 뜻을 갖고 있어서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with or once might에서 영단어 공부하면은 우리가 영단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공부해본 단어 show me the world 통해서 한번더 연습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지금 바로 가볼까요? celebrate, 축하하다, foreign, 외국의, surface, 표면 외부, light, 빛, reach, 도달하다, tongue, 현말 언어, escape, 탈출하다, detail, 세부 사항, shape, 모양 형태, citizen, 시민, edit, 편집하다, folk, 민속, bill, 계산서, electricity, 전기, receive, 받다, take turns, 교대하다, by the way, 그런데, from the beginning, 시작부터, make it, 해내다, with or with my, 전력 다해. 스트레인지 소리 스테이티스 사회적 스테이티스 디사이드 하면 알려줘 어포인트먼트를 잡아줄게 인스트루먼트 연주를 시켰다 bully 널 bully하도록 놔두지 마 lawyer는 활동적이다 must 이것은 못 쓰니? complicated 문제 approach 다람쥐가 approach하다 helping 손길을 보내다 free 넌 free 할 때 뭐하니? stand lemonade stand 설치를 하다 match 그 드레스와 매치된다 angel 그녀를 angel이라고 부르다 millions of 아이들 dress up. 웬일로 그렇게 dress up 했어? Once more 말씀해 주세요. turn over. 자동차들을 turn over 시키다. spring up. 갑자기 spring up 할 거야.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다시 단어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ange라는 단어 나와 있습니다. 형용사인데요. strange한 소리가 나를 겁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 여행 갔을 때요. 길을 물어봤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I'm a stranger here too. 저도 여기가 stranger, 초행길이에요 라고 말할 때 낯설어요 라고 말할 때 stranger이라고 하거든요. 자, strange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그래서 이상한, 낯선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stranger, 방금 말씀드린 stranger는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이죠. 뭔가 어디 처음 가본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자, the strange sound made me feel scare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strange한 소리가 나를 아주 무섭게 겁나게 했다요. 자, 그다음 다음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atus라는 표현인데요. 그의 성공은 그에게 더 나은 사회적 status를 가져다 주었다. 여러분 이거 중학교에서 또 심심치 않게 많이 보이는 표현이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외워둡시다. 자, 사회적 지위, 신분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특히 철자를 주의해서 외워주시고요. 자, his success, 그의 성공은요. gave him, 그에게 주었는데요. a better social status, 더 나은 사회적인 지위를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decide, 요거는 진짜 전국민이 많이 쓰는 표현이죠. 동사인데요. 자, 네가 decide 하면 바로 나한테 알려줘. 나 지금 너의 디사이드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 자, 바로 결심하다, 결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같은 표현으로 make up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을 make up, 정하는 거예요. 자, let me know. 나한테 알려줘. As soon as, 뭐 하자마자 you decide. 네가 decide. 결정하자마자 나한테 그 결정한 걸 알려줘. 요거죠. 자, 다음 표현이에요. appointment. 자, 명사인데요. 내가 널 위해 appointment를 잡아줄게. 자, appointment 하게 되면 여러분들 promise,
I promise you 이런 거 많이 쓰시죠? promise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는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뭔가 업무상의 약속이라는 의미일 때 appointment를 더 많이 쓴다라는 거. promise는요, 뭔가 일반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자, appoint 하게 되면 임명하다라는 약간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같이 기억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Let me make an appointment for you.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이에요. Instrument. 자, 명사인데요. 자, 아빠가 나에게 instrument 연주를 시켰다. 여러분, musical instrument 하게 되면 우리 악기를 가리켜요. 그쵸? 음악의 소리를 내는 어떤 요거죠. 도구와 어떤 장치들. 다른 말로 악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My dad had me play the musical instrumen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편이에요. bully. 여러분, bully 하면 진짜 안 돼요. 다른 애들이 널 bully 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 뭔가 누군가를 괴롭히다. 이런 뜻입니다. You shouldn't let others bully you. 자, 다른 사람들을 bully 해서는 안 돼. 괴롭혀서는 안 돼. 자, lawyer. 여러분, lawyer는요, law라는 단어 여러분 아시죠? 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자, 뭔가 법으로서 직업을 삼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lawyer는 되게 활동적이다. 법률가 변호사를 가리키고요. law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법입니다. A lawyer is usually energetic.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48번 must. 야,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 이것은 나비니 아니면 must이니 나비랑 비슷하게 생긴 아이거든요. 바로 나방이에요. Is this a butterfly or a mu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요. complicated. 여러분, complicate에다가 D를 붙여서 ED 형태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선생님이 나에게 complicated한 문제를 풀게 했다. 그래서 정말 너무 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문제들. 요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복잡한, 까다로운. 자, complication 하게 되면 복잡, 또는 복잡한 명사예요. The teacher made me solve a complicated proble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요. approach. 자, 여기서 여러분, 마코치의 팀 나갑니다. approach. 앞으로를 여러분 약간 발음을 바꿀게요. 앞으로 할 때 앞으로에 여러분 앞으로 치하고 다가가다. 앞으로 치하고 다가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접근하다. 자, 또 명사로 다가옴 접근인데요. 그는 그에게 다람쥐가 approach 다가오는 것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He saw a squirrel approach him.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helping. 여러분, help 많이, help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그쵸? 형용사인데요. 그 어린이들에게 helping 손길을 보내자. 우리 조금이나마 helping 손길을 조금씩이라도 보내봅시다. 도움을 주는, 돕는. help가 돕다잖아요. 그쵸? Let's give the children a helping hand. helping hand 진짜 손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손길을 주자, 어떤 도움을 주자.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free 하게 되면 여러분, 이건 진짜 정말 전 국민이 아는 단어인 것 같아요. 형용사인데요. 너는 free 할 때 뭐 하니? 당연히 바로 나와야죠. 자유로움, 무료의 한간. 자, freedom. 여러분, freedom 다들 좋아하시죠? 자유인데요. What do you do when you are free? 너 뭐 하니? 너 free 할 때? 너 자유로울 때 뭐 하니? 자, stand 여러분. 자, 명사 동사의 뜻이 있는데요. 나는 돈을 모으기 위해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설치했다. 여러분, 우리 영어로 담임 선생님께 인사를 할 때요. stand up, bow. 이런 표현 많이 보셨을 텐데요. stand는 뭔가 서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stand가요, 길가에 서 있는 어떤 그런 가게들, 노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길가에 서 있잖아요. 그쵸? 길가에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역, 길가 등의 판매점, 노점, 서다, 참다. 자, 여기서 여러분, 참다라는 뜻 같이 기억해 두시면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 I set up a lemonade stand to raise money. 자, 돈을 드는 게 아니죠. 여기서 raise는 자, 돈을 모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나는 레모네이드 가판대 어떤 노점을 셋업했다,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match. 자, 여러분, 선생님 또 축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자, 동사 명사인데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선수는 해설자들이 이 선수는 뭐 A매치가 몇 경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자, 거기서 추측하면 되는데요. 경기 시합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 동사로는 이거 진짜 너한테 진짜 완전 찰떡이다. 잘 매치된다 라고 많이 말하죠. 일치시키다, 어울리다, 어울리게 하다. 이런 표현도 같이 갖고 있어요. 빨간 스카프는 그 드레스와 매치된다. 자, the red scarf matches the dres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에요. angel. 여러분, angel 보시죠. 그쵸? 명사인데요. 우리는 항상 그녀를 angel이라고 부르는 너무너무 아주 친절하고 너무 착한 거죠. angel, 그쵸? 천사 수호신이고요. we always call her an angel.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이에요. millions of. 우리 아이돌 가수들의 어떤 노래, 가사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널 좋아하는 이유가 아주 million 가지는 돼. 이렇게도 표현하는 가사 선생님 들어본 것 같은데요.
자, 연어들은 millions of의 알을 낳기 위해 강을 헤엄쳐 올라간다. 연어들, 여러분, 물고기들이 알을 하나 두개 낳지가 않죠, 그렇죠? Millions of 하게 되면 수백만의란 뜻이고요. 우리 세트로 기억

기억해둡시다. thousands of. 우리가 1000가 1000이잖아요. s를 붙여서 thousands 하게 되면 수천 해가 되고요. 자, 또 s를 붙여서 billions 하게 되면 여러분, billion이 10억이죠. billions 하게 되면은 수십억이라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Servants swim of rivers to lay millions of egg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lay는요, 뭔가 알을 낳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Dress up. 웬일로 그렇게 멋지게 dress up 했니? 자, what made you dress up? 자, so nicely. dress가 여러분 옷이잖아요. 그렇죠? dress up 하게 되면요. 아주 잘 차려입다. 뭐, 정장을 하다. 옷을 갖춰 입다, 차려입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편이에요. once more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자체의 뜻이 나와 있죠? 그것에 대해 저에게 once more 말씀해 주세요. Please tell me about it once more. once가 한 번이고요. more이 더이기 때문에 once more 한번더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편. turn over. turn. 우리 돈인 거죠. over는 거꾸로. 자,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무언 무엇을 전복시키다. 강한 발음엔 자동차들을 turnover 시킬 수 있어. Strong wind can turn over cars.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현이에요. Spring up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물고기들이 여기저기에서 갑자기 spring up 할 것이다. 여러분, 용수철을 또 이렇게 spring이라고 부르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Spring, 용수철은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렇죠. 이런 특징이죠. 뭔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다, 튀어나오다,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다 보시면 돼요. The fish will spring up from here and there, here and there. 여기저기에서 spring up, 아주 튀어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0개 단어 공부해 봤고요. 또 Show Me the World 통해서 연습해 보고 오도록 할게요. Strange, 이상한, status, 지위신분, decide, 결심하다. appointment, 약속, instrument, 도구, 악기, bully, 괴롭히다, lawyer, 변호사, must, 나방, complicate, 복잡한, approach, 다가가다, helping, 돕는, free, 자유로운, stand, 판매점, match, 어울리다, angel, 천사, millions of, 수백만의 dress up, 차려입다, once more, 다시 한번, turn over, 뒤집다, spring up, 튀어나오다. 홀 세계의 문제. glide, 얼음 위를 glide 하다. cure, 하려고 애썼어. run, 식료품점을 런한다. heavy 흡연자. ladder에 있는 사람. cucumber를 먹는 건 좋지 않아. enjoy, 말씀하시는 것을 enjoy 한다. seashore를 좋아한다. select, 지도자로 select 했다. dwarf 상어. trouble이 줄어든다. congratulations, 너의 졸업을 congratulation 해. cave에서 보물찾기. benefit, 교복을 입는 건 benefit이지. careful, 네가 날 careful 해야 해. slide away, 작은 동물들이 slide away 했어. Look for, 아이들을 look for 하고 있어. Keep ing, 날 괴롭히기를 keep ing 할 거니? Catch up weight, 다른 사람들을 catch up weight 하는 건 쉽지 않아. 네, 여러분, 본격적으로 단어 공부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훌 나와 있네요. 지구온난화는 훌 세계의 문제다. 우리 전 세계의 문제죠, 지구온난화. 그래서 훌 하면 전부의 모든이란 뜻이고요. Global warming as a problem for the whole world.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lide.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 여러분, 비행기 모양의 글라이더 날려보셨나요? 자, 아주
우리 하늘을 잘 이렇게 활주하고 활공하는 거 보셨죠? 그쵸? 나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들이 얼음 위를 글라이드 하는 걸 봤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활주하다, 활공하다, 미끄러듯이 나아가다, 활주, 활공까지 보시면 돼요. I watch the space skaters glide across the ice.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에요. cure. 이거는 쉽네요, 여러분. 그는 자기 자녀의 나쁜 버릇을 cure 하려고 애썼다. cure. 그렇죠?

필요하다요. 고치다 또는 치료. 뭐, he tried to cure his child of bad habits. 그렇죠? 다음 표현이요. run. 여러분, 뛰다로만 아시면 안 돼요. 그냥 작은 식료품점을 run 한다. 자, 우리 음식점이나 가게를요, 뭐 하는 거예요? 운영하는 거겠죠? 또는

있는 사람이 지붕을 고치고 있다. 지붕에 올라가려면 여러분 웬만한 키로 안 돼. 이거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사다리. The man of the ladder is fixing the roof.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 cucumber. 선생님 cucumber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요. cucumber를 딸기와 함께 먹는 것은 좋지가 않대요, 여러분. 자, 요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여러분. 자, 뭐예요? 오이입니다. Eating cucumbers with strawberries is not good. 보시면 되겠죠. Enjoy.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단어죠. 그쵸? Enjoy, have a, enjoy your life. 들어보셨죠? 동사인데요. 나이 할머니는 지난 시절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enjoy 한대요. 진짜 많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즐기다. My grandma enjoys talking about old times. 다음 편이요. Seashore. 자, sea는 이미 바다. 우리 알고 있고요. shore는 뭡니까? 해변이에요. 그렇죠? 어디 어디에? 변을 가리키는 건데, 해변. 그러니까 뭡니까? 당연히 바닷가겠죠? 또는 해변 보시면 되는데요. 아이들은 해변에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Children like playing on the seashore. 하시면 되겠습니다. beach는요, 너무 기본적인 단어에 해변이라는 뜻 있죠? 자, 그 다음에 select. 자, 동사인데요. 같은 표현은 choose 하니까 이미 떠오르셨겠다. 자, 그들은 피터를 그룹의 지도자로 select 했다. 그렇죠? 네가 해. 자, 뭐한 거예요? 고르다, 뽑다, 선택하다. They selected Peter as the leader of their group.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dwarf. 여러분, 자, dwarf 하게 되면요, 여러분. 자, 명사형용사 있는데요. giant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떠오르셨죠? 그렇죠. 자, dwarf 상어가 가장 작은 상어이다. 가장 작은 건 여러분, 뭐 떠오르십니까? 난쟁이고요. 왜소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The dwarf sharks is the smallest shark. 보시면 되겠죠. 자, trouble 진짜 많이 씁니다. 명사인데요. trouble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든다. 많으면 좋지는 않아요. 고민, 어려운 상황, 골칫거리죠. A trouble shirt is a trouble helped. 자, 일종의 속담이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할 것 같고요. Congratulations 들어보셨죠? 그쵸? 바로 나와야죠. 뭡니까? 축하 인사. Congratulate 축하하자. 자, 너의 졸업을 congratulation 한다. Congratulations on your graduation.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요. Cave 명사인데요. Cave에서 보물 찾기는 어렵다. 다칠 수 있어요. Cave는 조심해야죠. 동굴이에요. Finding a treasure and cave's heart. 자, 다음 편이요. Benefit. 그렇죠. 명사인데요. 교복을 입는 것은 많은 benefit들이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점. 뭡니까? 두 글자로. 장점, 이득, 이점, 혜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earing school uniforms has a lot of benefits.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are for. 자, 나좀 케어해줘. 뭡니까? 보살피다. Look after, take care of.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내가 아플 때 네가 나를 좀 돌봐야 한다. 돌봐줘야 한다. When I'm sick, you should care for me. 가시면 되겠죠. 다음 표현이요. 477번. 자, slide away. 자, 슬라이드가 쭉 이렇게 슬라이드. 미끄러지는 이미지 보시면 돼요. 자, 코브라가 왔을 때그 작은 동물은 슬며시 달아났다. 가시면 되겠죠. When the cobra came, the small animal slid away. 자, slid는요, 슬라이드의 과거 시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현, look for. 자, look이 뭡니까? 보다죠. for는 뭔가를 이렇게 대상을 잡고서 보는 거니까 찾는 거예요. 그쵸? 자, 그들은 그들의 잃어버린 아이를 찾고 있다. look for하고 있다. They are looking for their lost child. 자, keep on ing. 이거 진짜 여러분 정말 중요하고 유용한 거니까 외워주세요. 너는 왜날 괴롭히기를 keep ing 하니? Why do you keep bothering me? bother, 괴롭히다. 그쵸? keep on ing, 계속해서 뭐뭐하다. catch up with. 자, 다른 사람들을 catch up with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건 외워야 돼요, 여러분. 누구누구를 따라잡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It's not easy to catch up with other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 이렇게 또 20개 단어 공부해 봤고요. Show me the world 해보러 가야 되겠죠? 지금 바로 가볼까요? call, 전부의, fly, 활주하다, cure. 치료하다, run, 운영하다, heavy, 무거운, ladder, 사다리, cucumber, 오이, enjoy, 즐기다, seashore, 바닷가, select, 선택하다, dwarf, 난쟁이, trouble, 고민, congratulations, 축하, cave, 동굴, benefit, 이득, 이점, Comfort, 돌보다, slide away, 달아나다, look for, 찾다, keep on inch, 계속하다, catch a weight, 따라잡다.

네, 여러분, 문제 풀면서 단어 정리하는 시간 함께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영화 감독이 그 영화를 편집했다라는 문장인데요. 자, the movie director 그러니까 the film. 자, 편집하다라는 동사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죠. 바로 edit. 자, 우리 과거형이기 때문에 ed를 붙여준 거예요. edited. 자, 대부분의 외국 관광객들은 봄이나 가을에 한국에 온다. Most, 자, 빈칸, tourists come to Korea in spring or in fall. 자, 우리 관광객이 tourist인데요. 외국의 관광객, 이렇게 되겠죠. 자, 우리 눈이 푸른 사람들을, 자, 외국에 사는 사람들, 푸른 너. 그렇죠. 그래서 foreign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선생님이랑 외웠습니다. 그렇죠. 다음 편이요. 나는 그와 점심 약속이 있다. I have a lunch 빈칸 with him. 자, 약속하면 바로 나와야죠. appointment.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경에 처해 있을 때 그녀는 혼잣말을 한다. When she is in, 자, 빈칸, she talks to herself. 자, 우리 곤경. 좀 어렵다고요? 문제 하면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렇죠. 바로 trouble 가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영영도 어렵지 않아요. 같이 가볼게요. 자, to get away from a place, a situation, etc. 여러분, etc라는 등등이라는 표현인데요. get away from의 뭐뭐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어떤 한 장소라든지 상황에서 못 견디고 도망치는 거죠. 그쵸? 그럼 여러분, 우리 달아나다, 뭔가 탈출하다, 뭐 있습니까? 자, 방탈출 게임 떠오르시죠? 뭐예요? 그렇죠. escape 가시면 되겠죠? To make up one's mind. 누군가의 마음을 make up 정한 거야. 나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어. 뭡니까, 여러분? decide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이요. To get closer to 어디 어디로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Someone, 누군가나 무언가에 점점점 가까이 다가가는 거야. approach, 다가가다 뭡니까? approach 가시면 되겠죠. The land, 자, land는 땅이죠. close to the sea. 자, 가까운 땅이요. 바다 쪽에 가까운 땅, 해변, 뭐죠, 여러분? 당연히 seashore 가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문제 잘 풀어보셨죠? 자, 우리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뭡니까? 도전 not working.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우리말 뜻에 부합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표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의 문장 무엇입니까? 그는 날 따라잡을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지금 빈칸이 빵빵빵 세개 있네요, 여러분들. 자, 우리 단어 세개 넣어서 문장 만들어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에 정답이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서 우리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약간 어려운 단어도 있었으니까 반드시 복습이 생명입니다. 복습 어디서 하실 수 있죠? 바로 아래 보이시는 EBS 중학 들어오셔서 마이 워드 코치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셔서요. 복습하시고 오시면요. 여러분, 선생님 칭찬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요. 더 재밌고 즐거운 내용으로 만나요. 안녕.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자, 여러분 28강에 오셨습니다. 자, 얘들아 28강 진행하기 전에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당부를 드렸었냐면요. 우리 굉장히 어려운 지문 많이 다뤘으니까 반드시 복습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복습 다 하셨죠? 자, 복습 안 하셨으면 얘들아 이번 강의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다 저번 문제 다 한번 복습하고 이번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28강 역시나 밑줄 친 어휘 7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어떤 문제부터 풀 거냐면 31번 문제부터 풀 겁니다. 즉, 30번까지는 지금 다 복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아셨죠? 자, 31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수능 문제인 만큼 눈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One way to avoid contributing to overhyping a story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방법은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냐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렇게 과대광고하는 이야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would be to say no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무 말도 안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야 저거 너무 과대광고하는 거 아니야? 과대광고로 이야기하는 거에 기여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그냥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however, 하지만 얘들아 이야기를 무조건 안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that is not a realistic option for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현실적인 옵션,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라는 거지. 냅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얘들아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그 과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feel a strong sense of responsibility 강한 책임감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뭐 하기 위한 책임감이냐면 to inform the public and policymakers and or to offer sugg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대중들에게 혹은 이런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뭔가 입을 딱 닫아버리는 것이 뭔가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Speaking with members of the media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언론 구성원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has advantages, 이점이 있대요. 자, 얘들아 그럼 A번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밑에 내용이 뭐가 있어야 돼?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면 이점이 있어야 돼. 자, 뭐 하는데 이점이 있냐면요. In getting a message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왜? 언론에 있는 기자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 그거를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요. And perhaps 아마도 receiving a favorable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호의적인 인식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대. 얘들아, 지금 호의적인 인식을 갖는 것 자체가 뭐야? advantage, 이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긍정적인 단어 두 개가 연결되어지고 있으니까 A번은 당연히 맞는 선지겠죠. 자, 하지만 it runs the risk of misperception, 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언론과 관련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냐면 misinterpret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해라고 하는 그 risk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요, the need for repeated clarifi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되는 해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And entanglement in never-ending controvers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끝이 없는 논쟁에 얽힐 수도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러니까 아, 언론에 있는 사람들과 말을 하는 것,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뭔가 단점을 가질 수도 있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요. 그랬을 때 hence 그럼으로 한번 정리를 해줄 건가 봐. 그러므로 the decision of whether to speak with the media tends to be highly individualiz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결정이냐면 내가 정말 그 매체에 있는 혹은 언론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지 말지에 대한 선택은 자, 얘들아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 어디 있어? 이 문장에서 주어는 decision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단수 동사로 받고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정말 내가 언론에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할지 말지 그 결정은요, 뭐 하는 경향이 있다? 매우 개인에게 달려있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는요, it was unusual for earth scientis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그거는 흔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뭐여야 돼? 지구 과학자에게 있어서 unusual, 흔치 않은 일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거야. 그치? B가 맞는 선지라면. 그러면 지구 과학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하는 게 흔치 않았대. 일반적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았냐면 to have results, 어떤 결과를 갖는 게 that were of interest to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의 관심을 받을 만한 그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게 굉장히 unusual, 일반적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뭔가 관심을 받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대. 자, 그렇게 됨으로써 and consequently 그 결과 few media contacts were expected or encour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그 언론의 접촉이 기대되어지지 않은 거죠. 왜? 지금 뭐라 그랬어? 언론의 관심이 있을 만한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거기를 가가지고 막 취재를 하려고 하겠어. 그치? 자, 그러니까 이때 뒤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언론의 접촉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끌어지고 있기 때문에 unusual이라고 써져 있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그치? 부정적인 언어끼리 지금 연결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비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in the 1970s, 1970년대에 the few scientists, 굉장히 소수의 과학자들, 어떤 소수의 과학자들이냐면 who spoke frequently with the media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언론과 굉장히 자주 취재를 한, 즉 언론과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한 그 소수의 과학자들은 were often criticiz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종종 비판을 받아져 왔다고 합니다. 왜? 지금 뭔가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지금 결과도 없는데 자꾸 언론사한테 가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을 하는 그런 과학자들은 어떻게 되었대? 비판이 되어졌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ir fellow scientists for having done 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동료 과학자들로부터 뭘 받은 거야? 비난을, 비판을 받아온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근데 수십 년 전까지는 그렇게 됐었어. 그리고 1970년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꾸 언론사랑 컨택을 해가지고 뭔가 취재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과학자들이 비판을 받아진 건 맞는데 The situation now is quite differ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상황은 조금 달라진 거죠. 자, 어떻게 달라졌냐면 As many scientists feel a responsibility to speak ou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과학자들은 이제 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이제는 좀 말해야겠다. 뭔가 퍼뜨려야겠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대요. 자, 왜 이런 책임감을 가지게 됐냐면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global warming and related issu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그 사안들이 너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게 된 거지.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말해야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지. 1970년대는 비판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말하려고 한다는 거죠. And many reporters share these feelings. 그리고 많은 기자들도 이런 거에 동감을 한대. 그래서 취재를 많이 다닌다는 말이겠죠. 자, 그러니까 앞서서 등장하고 있는 C번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음 문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많은 과학자들은요, are finding that 무엇을 찾고 있냐면 They enjoy the media attention and the public recognition that comes with i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오늘날에는 많은 과학자들이 뭐를 찾고 있다고 했었어? 그들 스스로가 the media attention, 그 대중의 관심, 언론의 관심을 즐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언론의 관심과 the public recogn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대중의 인정,
자, 그런데 그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그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온 대중의 인정이라고 하는 거를 뭔가 이제는 즐기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언론사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뭔가 발표도 하고 하는 걸거 아니에요. 그래서 enjoy라고 하는 표현도 너무 잘 쓰여지고 있는데 답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그럼 이를 한번 자세히 봐야겠습니다. At the same time, 근데 동시에 other scientists, 이렇게 즐기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다른 과학자들은요, continue to resist speaking with repor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여전히 뭐 하는 사람도 있어? resist, 거절하고 거부하는 과학자들도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즉,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preserving more time for their science. 그들의 과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고요. And running the risk of being misquo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잘못 인용되어질 위험을 감수한다 라고 지금 되어 있어. 얘들아, 지금 기자와 인터뷰를 안 해. 기자랑 인터뷰를 안 하는데 어떻게 잘못 인용이 되어지겠어요? 그쵸? 자, 그럼 이때 등장하고 있는 running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잘못 인용되어질 수 있는 위험을 뭐 한다? avoiding. 피할 수 있는 거죠. 뭐 함으로써? 인터뷰를 아예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에서 avoiding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고요. And the other unpleasantries associated with media cover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언론의 보도와 관련된 뭔가 다른 불쾌한 일들을 그냥 피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함으로써? 인터뷰를 그냥 안 해버림으로써. 자,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과거에는 과학자가 미디어랑 소통을 하면 동료들한테 뭘 받았어? 비판을 받았어. 그 시간에 과학에서 투자하지. 라고 해서 비판을 받았지만 오늘날에는요. 대중에게 정보를 알릴 수 있는 advantages,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감, responsibility가 더 강조되게 되면서 미디어의 노출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얘들아, avoiding, 피하는 것보다 그런데 우리 맨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몇몇 그 과학자들은 뭐 한다고 했었어? 여전히 인터뷰하는 것을 피한다라고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32번 문제고요.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자, 근데 어떤 한 가지 이유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we forget most of what we learned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을 대부분 우리는 까먹는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보면 돼.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 지금 다 생생히 기억이 나? 아마 많이 기억 안 날걸요, 그쵸?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는 이유인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부분의 것을 까먹는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is that we underestimate what we actually remember. 우리가 실제로 기억하는 거를 뭐 하기 때문이래?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래. 실제로는 많은 걸 기억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용 이어가 보자면요. Other times, we know,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We remember some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다른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걸 알고 있어. 하지만, we don't recognize that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지는 못하냐면,

We learn it in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언가를 반드시 기억하기는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지식은 아마 초등학교에서 배운 것들도 있을 텐데 그걸 초등학교에서 배운 지 우리는 까먹었다. 인지하지 못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Knowing where and when you learn something. 자, 그래서 너가 무엇을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것은 is usually called context information. 뭐라고 불리우냐면요. 뭔가 맥락 정보라고 불린대요. 그래서 너가 그 정보를 어디서 언제 배웠는지 아는 거를 맥락 정보라고 하는데요. And context is handled by different memory process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근데 뭐와 다른 기억 과정에서 다루어지냐면요. Memory for the cont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한 기억. 그 여기서 말하는 memory for the content는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맥락이 아니라 그 내용을 기억하는 것과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다음 문장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내용을 다루는 구간과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context, 맥락을 다루는 기관이 달라야 돼. 그치? 그럼 뒷문장 확인해 볼까? Thus, 그러므로 it is quite possible to retain content without remembering the contex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따라서 무엇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 내용을 보유하는 게 가능하대. 뭐 없이 remembering the contex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맥락을 기억하는 거 없이 내용을 기억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기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디서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different memory processes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 자, 괜찮지? 왜 괜찮냐면요.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맥락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둘 사이에 지금 차이점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른 memory processes, 다른 기억 processes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괜찮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A번은 괜찮은 것 같고, 그랬을 때, for example, 역시나 예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시가 등장하면 조금 쉬워지죠? 한번 그럼 이해를 쉽게 해보자면, If someone mentions a movie and you think to yourself, 어떤 사람이 한 영화를 언급한 거야. 근데 너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생각했냐면, You heard it was terrible. 아, 그 영화 진짜 별로라 그러던데? 라고 하는 건 기억이 났어. 하지만, but, Can't remember where you heard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디서 들었는지는 생각이 안 나. 그게 뭐다? 내용은 기억이 나지만 맥락은 기억이 나지 않는 그 예시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아, 그 영화 별로라 그러던데? 는 들었는데. 자,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너가 그거를 어디서 들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that you are recalling the context. 너는 내용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뭐는 기억 못하는 거야? 맥락을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랬을 때 얘들아 where이라고 하는 맥락을 나타내는 단어는 너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은 기억하지만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는 기억하지 못한다? Where you heard that? 너가 그것을 어디서 들었는지 그 맥락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 B번도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context information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is frequently easier to forge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쉽게 잊혀진대, 더 쉽게 까먹어진대. 그치? 얘들아 지금 여기서도 그 예시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내가 그 어디서 들었더라? 맥락은 까먹잖아. 내용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쉽게 종종 잊혀진다라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뭐보다는 내용보다는 맥락이 더 쉽게 잊혀진대요. 그래서 and it is the source of a variety of memory illus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의 원천이 될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기억의 착각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그럼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뭔가 기억에 있어서의 착각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For instance, 또한 번의 예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건 그럼 뭐에 대한 예시일 거야? 기억의 착각에 대한

예시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People are unconvinc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확신이 없을 거래. 자, 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냐면 by a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설득하는 주장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거래. 자, 근데 만약에 if it is written by someone who is not very credi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신뢰도가 없는 사람이 쓴 그러한 글을 읽으면요, 뭐가 없을 거래? 당연히 확신이 없겠지, 얘들아. 왜? 아, 누가 봐도 굉장히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썼어 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가 쓴 글은 믿을만하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아, 확신이 없다 라고 하는 표현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 이 책 정말 좋아, 이 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하면 그 책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확신이 없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in time, readers' attitudes on averag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독자의 태도는 평균적으로 바뀌게 된대요. 독자의 태도가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요. In the direction of the persuasive argu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설득적인 주장 쪽으로 가게 된대. 자, 얘들아, 그럼 내가 아까 전에 든 예시에서는 뭐냐면요. 어떤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이 야, 이 책 진짜 추천할 만해 라고 해서 책을 추천해줬어.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맨 처음에는 의심을 했는데 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게 됐다는 거는 결국 그 책을 사서 읽어보게 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됐다가 결국에는 설득이 됐을까? 왜? Because, 왜냐하면 readers are likely to remember the content of the argument. 그 독자들은 뭐를 기억하는 경향이 있어? 그 주장의 내용을 기억을 하기는 하지만 뭐는 까먹어버린 거야? But forget the sour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정보의 출처는 까먹어버린 거지. 그 정보가 정말 믿을만하지 못한 사람에서 왔다는 그 출처를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즉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까먹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설득하는 주장 쪽으로 가버리게 된 거죠. 그랬을 때 if remembering the source of knowledge is difficul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치?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것이 어렵다면 you can see how it would be challeng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어떤 결론을 내기가 어렵냐면요 You don't remember much from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볼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 2번을 한번 잘 살펴봤을 때 얘가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그 정보의 출처를 기억하는 게 어렵지. 그러면 이 정보가 정말 학교에서 온 건지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거랑 일맥상통한 거 아니야? 지금 맥락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정보의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네?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기는 한데 그게 학교에서 배운 건지 모르겠네?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니까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때 등장하는 챌린지는 easy라고 하는 쉽다라고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보는 것은 쉬울 거야? 어떻게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거냐면요. 너가 학교로부터 배운 그 지식을 많이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결론 짓는 것은 쉬울 것이다 라고 쓰면 좋겠네요. 맞죠? 자, 그랬을 때 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우리는 많이 잊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정보의 내용, 컨텐츠는 기억을 하지만 뭐는 까먹는다? 언제, 어디서 배웠는지 그 컨텍스트, 맥락은 까먹었기 때문이며 이러한 맥락 정보라고 하는 것은 컨텐츠, 내용보다 더 쉽게 잊혀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에 설득을 당하기도 하고 그치? 학교 교육의 효과를 과소평가, undermine,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지문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까 우리 다음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요.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42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Many negotiator라고 말해주고 있어. 많은 협상가들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거든. 많은 협상가들은 뭐라고 가정하냐면요. All negotiation involve a fixed p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협상은 고정된 파이를 포함한다 라고 가정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고정된 파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무엇인지 이 맥락에서 한번 파악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협상가들이 고정된 파이가 있다고 생각한대. 자, 다음 문장 한 번만 읽어볼게. Negotiators, 이런 협상가들은요, often approach integrative negotiation opportunities a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협상가들은 주로 이러한 통합적 negotiation 협상 기회를 뭐로 접근한대요? Zero-sum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로섬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요. Or 혹은요, win-lose excha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기거나 지는 그 교환으로 우리는 접근하게 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얘들아 너무 어려워. 그치? 이거를 우리는 쉽게 한번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자 얘들아 협상가들의 입장에서는 zero-sum situation이라고 하면 얘들아 무슨 상황이냐면 내가 하나를 얻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은 하나를 잃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바로 제로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 플러스를 얻으면 다른 사람은 하나 마이너스를 얻게 되는 것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로섬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Win or lose exchang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선가 승리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한대. 협상가들이.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그런 fixed pie라고 하는 거는 뭔가 고정된 pie라고 하고 있잖아. 즉 뭔가 자원이 한정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면 저 사람은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뭔가 경쟁적인 상황이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파이 한 조각을 더 먹으면 다른 사람이 파이 한 조각을 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지 얘들아. 자 그럼 조금만 더 읽어보자면 those 자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 Who believe in the mythical fixed pi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허구에 뭔가 고정된 파이를 믿는 사람들 즉 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한정적이야 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assume that 무엇을 가정하냐면 그 당사자의 이해관계가요 stand in opposi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완전 반대편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슨 말이야? 자원이 한정적이니까 이거를 협상하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에 있다는 거지. 방금 앞에서 말한 뭐야? win or lose exchanges랑 같은 거지. 누구 한 명이 이기면 누구 한 명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ith no possibility, 뭐에 대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냐면 for integrative settl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합적인 협상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없고요. and mutually beneficial trade-of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상호적으로 beneficial, 이득이 될 수 있는 타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즉, 타협할 가능성 없이 한 명이 이기면 한 명이 반드시 져야 되는 싸움이다 라고 믿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뭐라고 가정한다고 했었어? So they suppress efforts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들은 이러한 노력을 억제한다고 했었어. 어떤 노력을 억제하는 거냐면요. To search for the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다양한 가능성, 타협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억제하겠지. 왜? 어차피 타협 안 돼. 어차피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점들을 찾을 만한 노력을 억제하는 거겠지, 스스로. 그쵸? 자, 그랬을 때 A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In hiring negotiation, 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용을 하는 데 타협에 있어서요. A job applicant이라고 하면 지원한 사람이죠. 그 직업에 지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Who assumes that salary is the only issu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급여, 내가 받는 급여가 가장 중요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그 지원자는요. 뭐라고 주장할 거냐면 아, 나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습니다 라고 주장을 할 거래. 그런데 when the employer is offering 그런데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요. 아니야 7만 달러만 줄 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협상 상황이죠. 협상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극과 극에 있어. 한 사람은 7만 5천 불 주세요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7만 불만 줄 거야 라고 지금 팽팽하게 대립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Only when the two parties discuss the possibilities fa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본다. 그치? 우리 문법할 때 짚었었던 건데요. Only 다음에 부사구 혹은 부사절이 오면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문장이 도치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오직 이 두 당사자가 뭐에 대해서 논의할 때 possibilities fur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나아간 가능성에 대해서 그 두 당사자가 논의를 할 때에만 do they discover 그들은 무엇을 발견해낼 수 있다는 거야? That moving expenses and starting date can also be negotia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moving expenses, 이사를 위한 비용 혹은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또한 타협되어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대. 자 얘들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 직업을 얻고 싶어하는 사람, 지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요구했냐면 이사 비용이 필요했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저는 이사 비용을 원하니까 7만 5천 불은 받아야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고 자 그런데 그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일을 빨리 시작하기만 하면 이 돈을 줄 용의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moving expenses, 이사 비용 그리고 일을 시작하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can also be negotiated, 타협되어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which may block resolution of the salary issu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앞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하는 것이 may block 방해한대 저해한대 무엇을 방해하는 거냐면요 그 salary issue 라고 하면 급여 문제거든요. 급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얘들아 지금 방해하고 있어? 아니에요 얘들아 방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오히려 잘 될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표현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 거냐면요 오히려 이러한 급여 문제 해결을 facilitate 촉진시켜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타협되어 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the tendency to see negotiation in fixed pay term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경향은 경향인데 이런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의 개념으로 보는 그런 경향은요 varies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뭐에 따라서 다양하냐면 depending on how people view the nature of given conflict situ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주어진 갈등 상황의 본질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케이 그러면 varies 라고 하는 표현이 얘들아 맞으려면 뒤따라 나오는 내용이 다양한 상황이 지금 주어져야 돼. 그치? 자 그래서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이러한 것이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타협을 바라보는 경향이 달라질 수 있대. 뒤에 나오는 내용 볼게. This was shown in clever experi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이러한 예시는요 보여지고 있는데 어디서 보여진대? 굉장히 영특한 실험에서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실험이 무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던 거냐면요. A simulated negoti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가상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대. 어떤 가상 타협 상황이냐면요. Between prosecutors, 어떤 검사와 어떤 사람 사이의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대. Defense lawy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피고 측 변호사랑 즉 검사 사이에서 뭔가 가상의 타협 상황을 지금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Jail sentenc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징역형에 대해서 검사랑 피고 측 변호사가 뭔가 타협을 하는 상황이 뒤따라 나올 건가 봐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some participants, 몇몇 참가자들은 얘들아 여기서 문장 구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문장이 되게 길거든요.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몇몇 참가자들은 were told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in terms of

personal gai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야, 너 목표를 바라봐. 어떤 관점에서 목표를 바라봐야 되냐면, personal goal, 개인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로 너의 목표를 바라봐. 라고 말을 들었대. 즉, 여기서 초점이 되는 거는 personal goal. 야, 너 개인적으로 이득이 될수 있는 거를 취해라.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고, others,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 view their goals, 그들의 목표를 뭐로 삼으라는 말을 들었대? In terms of effectiveness. 야, 효율성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말을 들은 사람도 있고요. And still others.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Told to focus on values. 예, 가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은 사람이 있대.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이렇게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초점을 개인적인 이득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효율성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가치 지향적으로 맞추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아까 전에 넘어가서, 자, 이러한 경향, 이러한 타협이라고 하는 것을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 맞아? 상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C번, very 괜찮은 것 같네? 라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들었어. 자,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요. 첫 번째, negotiator focusing on personal gains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점에 초점을 맞춘 타협가들. 즉,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사람들이죠. 야, 그 개인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봐 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사람들은요. were most likely to come under the influence of fixed pie belie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야? 어떤 고정된 파이라고 하는 믿음의 영향 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왜? 나는 내 몫을 챙겨야 돼. personal gains, 개인적으로 얻는 거에, 개인적인 이득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때 등장하는 fixed pie belief, 고정된 파이 믿음을 취득할, 즉,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요. and approach the situation,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거야, 더? 경쟁적으로 접근하게 되겠지. 왜? 자원이 한정적이잖아. 근데 나는 내가 얻어야 될걸 가져가야겠어. 개인적인 이득을 중시하고 있으니까 더 경쟁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죠. 자, 그런데 반대로 negotiators, 그 타협가는 타협가인데 focusing on values, 가치에 초점을 맞춘 그 타협가 같은 경우는요, least likely to see the problem in a fixed pie term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문제 상황을 어떻게 볼 가능성은 적은 거야? 고정된 파이 개념으로 볼 가능성이 적은 거지. 왜이 사람은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가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내 이득이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이런 사람들은요, more inclined to 뭐 하는 경향이 더 많냐면요, approach the situation cooperatively, 더 협력적으로 그런 상황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그랬을 때, stressful conditions. 예를 들어서, 어떤 time constraint, 시간 제약과 같은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조건에서는요, contribute to this common mispercep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굉장히 시간이 제약이 있는 스트레스 많은 환경에서는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흔한 오해에 기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근데 이때 등장하는 오해가 뭐냐면요. which in turn, 결과적으로 봤을 때, may lead to, 사람들을 어디로 이끌어 갈수 있게 되는 거냐면, less integrative agree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덜 통합적인 합의점으로 이끌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선행사가 뭐였어, 얘들아? misperception, 오해였잖아. 사람들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환경에서는 이런 오해로 끌고 갈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어떤 오해야? 아, 우리 서로 반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인 타협이 절대 불가능해. 통합적인 그런 합의점을 덜하게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써져 있으니까 자, 2번도 잘 써져 있습니다.
그쵸, 얘들아. 내용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지문도 되게 길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33번 문제도

오늘 복습할 때 신경 써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협상가들은요, 자원이 한정적이라고 하는 fixed pie, 어떤 고정된 파이 미신에 빠져버리게 되면 서로의 이익이 상충된다고만 믿어. 그치? 양극단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게 돼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을 억제하게 되고, 특히 개인적인 이익에 집중을 하거나 시간 압박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상황을 competitively, 경쟁적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결국에는 통합적인 합의, 앞에서 뭐라 그랬었어? Integrative agreement, 이런 통합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게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되게 어렵고 긴 지문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독해하는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는 그러면 34번, 2023학년도 3월 학력 평가 30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In centuries past, 몇 세기 전에는 we might learn much about life. 우리는 그 삶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로부터 배웠냐면요. From the wisdom of our eld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의 어른들의 지혜로부터 삶의 많은 부분을 배웠대. 그쵸? 할머니로부터 혹은 엄마 아빠로부터 뭔가 굉장히 많은 삶의 지혜에 대해서 배워왔대. 몇 세기 전까지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the majority of the message we receive about how to live a good lif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한 그 메시지의 대다수는 어디로부터 온대요, 오늘날에는? Come not from granny's long experience of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할머니의 이 세상에 대한 아주 긴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조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할머니의 아주 긴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온대요? From advertising executives hoping to sell us product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그런 삶의 경험이 온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광고업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Hoping to sell us products. 우리에게 물건을 팔고 싶어 하는 그 광고업자들로부터 뭐가 온대? 어떤 삶이 좋은 삶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1번 experience가 괜찮은지 살펴보자면요. 할머니의 the world experience of the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삶에 대한 경험이잖아. 그러면 앞에 문장에서 어떤 표현으로 대신 등장했어? 할머니의 삶에 대한 경험은 wisdom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wisdom이 지금 언어 표현만 바뀐 거죠. experience로 가고 있으니까 1번은 괜찮은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삶에 대한 지혜가 지금 광고업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If we are satisfied with our lives,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 만족한다면, We will not feel a burning desire to purchase anyth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언가를 사고 싶어 하는 그 강렬한 욕구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이 모든 게다 만족스러워. 그러면 무언가를 무조건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그 강렬한 열망이 없을 거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된다면, And then the economy may collaps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경제는 붕괴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이 다내 삶에 만족하고 아무것도 안 사게 되면 경제는 붕괴한다. 자, 그렇죠. 자, 그런데, But if we are unsatisfied,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불만족해. 자, 그래서, And any of the products we buy, 그런데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어떠한 상품들이 actually delivers,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면, The promise, lasting fulfill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약속된 그런 오래 지속되는 충족감을 우리한테 전달해 준다면. 얘들아, 우리가 물건을 하나 샀어. 그랬는데 걔가 엄청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그 물건을 계속해서 다른 물건들을 살까? 다른 물건들을 안 사겠지. 그렇게 되면 the subsequent sale figur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그 어떤 수치냐면요, 판매 수치. 뒤따라 나오는 판매 수치는 may likewise ris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미 내가 한 상품을 사서 지금 굉장히 충족감을 많이 주고 있어.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 판매량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높아지는 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사람들이 다른 상품은 안 사잖아. 그치? 자, 그러니까 이미 답이 2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Rise가 아니라 drop.
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품을 샀는데 충분하게 만족이 된다면 당연히 그 판매 수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We exist in a fog of mess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어떤 메시지 전달의 안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떤 메시지냐면요. Design explicitly to influence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된 그 메시지 속에 살고 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Not surprisingly, 놀랍지도 않게 우리의 행동은요, 종종 바뀌는데 precisely the manner inten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의도된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뀐대. 자,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의 행동을 의도를 했고 그 방식대로 우리의 행동이 지금 바뀐다는 거잖아. 그럼 의도한 게 맞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 거야. 그치? 자, 그랬을 때 if you can be made to feel sufficiently inferior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냐면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대. 자, 뭐 때문에 열등하다고 느껴질 수 있냐면요. 너의 치아가 노랗기 때문에 충분히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뭔가 열등하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게 여기서 말하는 뭐야? intend, 의도된 바.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얘들아, 어떻게 의도했어? 아, 뭔가 노란 치아를 가지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뭔가 아, 되게 열등하시네요. 라고 느끼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마도 너는 어디로 달려갈 거야? 약국으로 달려가서 뭔가 미백과 관련된 제품을 사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 advertising, 광고업자들이 의도한 바인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the lack of any research, 어떤 연구가 부족하냐면요. whatsoever correlating toothshade with life satisfac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인생에 있어서의 만족감과 그 치아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정말 연관관계가 있는지, 정말 이빨이 하야만 하얄수록, 즉 치아가 하야만 하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가? 우리 치아가 노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가와 관련된 그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그치, 얘들아, 부족하겠지. 치아가 노랗다고 해서 불행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가 부족한 것은 is never mentioned.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닌 거죠. 왜? 광고업자들이 그렇게 의도를 하니까 자꾸. 자, 그랬을 때 이때 그 연구 결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점이 아니다. 언급되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해지고 있으니까 오케이,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having been told 100 times a day,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제 말해짐에도 불구하고 자, 뭐라고 말해진대요? How to be happy.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져야만 하는가? 수백 번 하루에 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어떤 데 사용하게 되냐면요. Buying the necessary. 우리가 필요한 용품을 사는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요. 그치? 왜? 우리 인생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용품들을 자꾸 사는 거야. 그리고 결국에는요, feeling disappointed,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실망감을 느끼게 돼? Not to discover life satisfaction inside the packag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내가 구매한 그 상품의 포장지 안쪽에 내가 기대하고 있던 그 삶의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니까 결국에는 어떤 걸 느끼게 돼? 좌절감,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5번은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요. 광고주들, 즉 오늘날의 광고주들은 우리가 삶에 만족하면 물건을 사지 않겠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를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어떤 제품도 영원히 만족감을 줄수 없기 때문에 판매 수치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소비를 하고, 물건을 소비를 하고, 어떻게 만들어내? 결국에는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된다. 라고 하는 게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좀 재밌는 내용이죠,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우리 마지막 지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 30번 문제 되겠고요. 첫 번째.
어떻게 말해주고 있냐면, everywhere we turn, 우리가 돌아서는 모든 곳마다 우리는 어떤 내용을 듣냐면요, Almighty Cyberspa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전능한 사이버 세계라고 하는 말을 듣는데요. 자, 그랬을 때 the high promises, 이러한 과대 광고는 무엇을 약속해 주었냐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따분한 삶을 벗어나서 뭐를 쓰고 고글과 어떤 바디수트를 쫙 입고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And enter some metallic three-dimensional multimedia or other worl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약속해주고 있대. 그치? 자, 그래서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When the Industrial Revolution arrived with its great innovation, the moto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도래했을 때, 자, 무엇을 가지고 도래했냐면요. 엄청난 혁신, 모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혁신을 가지고 도래했을 때, 그런데 생각해보면, We didn't leave our world. 우리는 우리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쵸? 모터라고 하는 것을 엄청난 혁신품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대요. To go some remote motor spa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동떨어진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자, 이때 등장하고 있는 remote라고 하는 게 괜찮은지 살펴보려면 앞에 내용을 살펴봐야 돼. 앞에 뭐라 그랬어? 이때 multimedia other world. 우리는 어떤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는 세상이 도래하게 되면 우리의 지루한 일상을 떠나서 어디 다른 세계로 지금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 자, 그런데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모터가 등장을 했음에도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떠나지 않았고 어디로 떠나게 되지도 않았다. 어떤 동떨어진 모터 세상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지도 않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오케이.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지 않았다는 내용 괜찮습니다. 자, 대신에, on the contrary, we brought the motors into our lives. 대신에, 우리가 어떤 세상으로 떠났다기보다는 그 모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가져오게 됐냐면요. 자동차의 형태, 냉장고의 형태, 드릴 프레스의 형태, 그리고 어떤 연필깎이의 형태로 모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데리고 온 거죠. 우리가 어떤 동떨어진 세상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래서 this absorption 얘들아, absorption 하면 뭐야? 흡수잖아. 즉 여기서 말하는 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터를 우리 세상에 받아들이는 거를 여기서는 absorption, 흡수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 자, 이러한 흡수는요. 너무나도 완벽해서 that we refer to all these tools with nam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쫙 완벽하게 흡수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도구들을 이름으로 명명할 수 있는 거죠. 뭐 대신에 모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명하기 대신에 그 쓰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게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ese innovations, 이러한 혁신은 led to a major socio-economic movement, precis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혁신, 즉 모터라고 하는 이런 혁신은요, 우리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으로 우리를 이끌었고요. 자, 왜 이끌게 되었냐면 because they entered and affected profoundly our everyday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혁신품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모터잖아. 이런 모터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들어왔고 매우 깊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는 거야? 사회 경제적인 움직임까지 이끌어지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얘들아 지금 모터라고 하는 혁신품들이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자동차 냉장고, 하물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펜슬 샤프너, 그 연필깎이 같은 경우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 매우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3번도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eople have not changed fundamentally in thousands of yea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어. 자, 그런데, Technology changes constantl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인간이 어떤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이 우리 쪽으로 흡수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it's the one.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that must adapt to us. 우리에게 적응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맞지, 얘들아? 인간은 근본적으로 수천 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기술은 끊임없이 바뀌어 왔으니까 기술이 우리한테 적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은 괜찮습니다.
자, 그랬을 때 that's actually what will happen with information technology and its dev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바로 그것이 그 정보 기술이나 정보 기술의 그 도구들의

0: 위에서 일어날 일입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죠. 뭐 하에서? Under human-centric computing, 인간중심적인 컴퓨터화 하에서 일어날 일입니다. 즉, 여기서 정리해주고 있는 내용은 뭐야? 컴퓨터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야.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런 개념들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서 적응해야 될 거야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고요. The longer. 자,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나야 돼? 얘 더비교급, 더비교급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나셨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더비더비 어떻게 해석한다고? 더 뭐뭐 하면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해진다라고 해석을 할 건데, 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질 거냐면, We continue to believe that computer will take us to a magical new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컴퓨터가 우리를 정말 마법과 같은 새로운 세계로 데려가 줄 거야. 즉, 우리가 우리의 아주 지루한 삶에서 벗어나서 뿅!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 The longer we will maintain their natural fusion with our l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융합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게 뭐야? 우리 세상에 이런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뭔가 조화를 이루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컴퓨터가 우리를 분명히 어떤 새로운 세상으로 데려가 주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길어지면 잘 융합이 안 되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maintain이라고 하는 것은 뭐로 바꿔주면 좋을까? delay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융합, 이런 자연스러운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미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얘들아, 5번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delay를 무조건 지연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만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선생님이 그때 말씀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maintain, 유지하다 말고,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또 뭐를 쓸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누구의 몫이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아, delay라고 하는 표현 말고 이런 표현을 쓸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 많이 많이 최대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지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의 전동기, motor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서 전동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냉장고, 뭐 자동차, 연필깎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것처럼 정보 기술, information technology 역시 우리에게 적응해야 된다. adapt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삶 속에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뭐를 이루어야 된다? natural fusion, 자연스러운 융합을 이루게 돼야 된다. 그래서 기술을 여전히 신비로운 별개의 세계로만 여긴다면, 즉, 이러한 기술이 우리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이끌어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진정한 혁명, 이런 진정한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delay, 지연될 수밖에 없다 라고 지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5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기출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Baya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수익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와, 이렇게 또 한 주가 끝나네요.
0: 그러니까요. 또 한 주 열심히 달려왔는데 또 깔끔하게 마무리 줘야죠.
1: 여행으로 어떻게 마무리 가능하겠어요?
0: Yes. 예, 여행 예. 영어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이 내 여행 가방은 농구공이 아니야. 오? Part 1입니다.
1: 아, 막 던지고 튕기고 이랬나 봐요?
0: 맞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런 거가 가끔 영상이 보이는데요.
1: 네.
0: 그 보통 보면은 한국에서 공항에 보면 너무너무너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잖아요.
1: 예.
0: 그렇죠? 조심스럽게 가방을 다루고. 그런데 해외에 어떤 케이스, 가끔 가다 보면은 막 바쁘니까 던지고 대충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보인단 말이에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제 여동생은요,
0: right.
1: 가방 바퀴가 빠지고 망가져서 예.
0: 그런 경우 있어요.
1: 몰아주셨대. 배상을 해주셨대요.
0: 맞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 이러고 가면 안 되겠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 네.
0: 그런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오늘은 미션 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릴게요.
1: 왜요?
0: 좀 길어요.
1: 아, 정말.
0: 좀
1: 요즘
0: 길어요.
1: 들어서 자꾸 챌린지를 하시고, 자꾸 막긴 문장 가져오시고.
0: 욕심나더라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할
1: 근데
0: 수 있습니다.
1: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
0: 그러니까요. 아, 이거는 여러분들, 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어려운 문장이 아니에요.
1: 진짜 제가 못 쫓아가겠어요.
0: 이게 가끔 가다가는 짧은 문장이 오히려 더 어렵고 반대로 긴게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1: 진짜 우리 마유쌤 좋아하는
0: 네.
1: 끊기만 잘하면.
0: 그럼요. 그럼요. 의미절로 잘 끊어주기만 한다면요.
1: 네.
0: 자, 첫 번째 미션입니다. 바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이러면서 가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의 직원분에게.
1: 무슨 일이 났네요,
0: 뭔가
1: 지금.
0: 문제가 있네요. 네. 자, 미션 2는요.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1: 아이고.
0: 바퀴 없어진 게 진짜 싫었네요.
1: 그러네요.
0: That's right.
1: 진짜 이런 일이
0: It
1: 있네.
0: happens, you know? Okay, so 이 문장들을 우리는 영어로 다 말할 겁니다.
1: 떨리는데요.
0: Okay, 자,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2: Sorry, ma'am, do you speak English?
1: My suitcase.
2: Yes.
1: I found it.
2: You found it. Well done. That's good.
1: Okay, but 보세요. Look. 자,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2: Something's wrong.
1: 그 핸들링 핸들
2: Handle.
1: I can see it. You can see? You can see?
2: Oh dear.
1: Don't have and 그 wheel.
2: Oh, the wheel.
1: Yes. 없잖아요. 없잖아.
2: Oh, it's missing.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Damage 폴폼? 폴폼?
2: A report form, a piece of paper, and you write down the complaint. Wheel is broken.
1: 오케이, 오케이.
2: Okay? Sorry, so sorry.
1: It's okay.
0: 네. 오늘 거 집중하시면요. 여행 영어에서 엄청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여행 가방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공항에서
1: 네.
0: 부서져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에게 가져가서 이걸 보여주면서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0: 가방을 찾았는데요. 하고 일단은 핵심적인 것을 얘기해야죠.
1: 예. I just picked up. 나는 픽업을 했대요. 그쵸? My 여행 가방. 어디서?
0: 어디서요?
1: From the
0: 지금 발음하려고 여기 입술이 위에가
1: 이거
0: 막
1: 뭐죠? 예.
0: 움직였는데요.
1: From the 처음으로 카루소요?
0: 카루소.
1: 아, 카루셀.
0: 캐러셀, 캐러셀.
1: 캐러셀. 처음 들어봐요. 자, 그러면 여기가 여행 가방이 와야 되잖아요.
0: Yes.
1: 그 우리 여행 가방 캐리어 생각을 하면 안 돼. 안 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배운 거 suitcase.
0: Okay.
1: Yeah. suitcase.
0: Mm-hmm.
1: 이쯤이야.
0: All right. 자, 제가 마지막 거를 비우려다가 양심상
1: 아유,
0: 참았습니다.
1: 정말 이거 비우면요. 마요쌤 진짜
0: 안
1: 큰일
0: 되죠?
1: 나요. 저항 받으세요. 예.
0: 알겠습니다.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정답 맞습니다.
1: 오.
0: suitcase는 큰 짐가방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통 그것을 그 체크를 하게 되죠. 비행기를 탈 때. 자, 그리고 생각난 김에 방금 언급이 잠깐 됐지만
1: 네?
0: 캐리어 가방이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
1: 네.
0: 좀 가벼운 느낌.
1: 그쵸?
0: 걔는 우리 보통 뭐라고 해야 되죠?
1: 그거요?
0: 음흠.
1: 그거 뭐 있죠? 캐리어랑 비슷하죠?
0: 오, yeah.
1: 캐리 온이잖아요, 그거.
0: 오, you
1: 예.
0: remember, huh?
1: 예. 근데 이렇게 한 했나요? 캐리 온.
0: 물어보시는 거예요?
1: 예.
0: 오케이. Carry on bag. 맞습니다.
1: 오.
0: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이 걸려요. 이게 암기가 되려면
1: 저.
0: 캐리어가 아니라
1: 응?
0: 실제로는 carry on.
1: Fine.
0: Alright, carry on이 발음이 뭔가 잘못 들어오면서 좀 변하지 않았나 추측해 보고요. So carry on bag. 얘를 줄여서 그냥 carry on.
1: Carry
0: So, for
1: on.
0: example, I have two carry-ons.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쉽게 가지고 다니고 비행기에도 웬만하면 올려서 타고 그런 거 수화물로 보내지 않는 것들을 보통 그렇게 얘기 많이 하죠.
1: 네.
0: 자, 그리고 드디어 이 표현을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1: 뭐죠?
0: 우리 컨베이어 벨트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제 윙 해서
1: 돌아가는 거.
0: 나와가지고 내 그거
1: 가방을
0: 그렇죠
1: 계속 싣고 다니죠.
0: 그렇죠
1: 네.
0: 또한번 놓치면 또 기다려야 되고 막
1: 네.
0: 자 그것을 얘기를 할 때요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캐러셀이라는 것을 씁니다
1: 근데 컨베이어 벨트는 영어인데.
0: 자 conveyor belt라는 단어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conveyor belt는 그 벨트 있죠 실제로 그 벨트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1: 네.
0: 그 기계에 집중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걸 쓴다고 틀리는 건 아닌데 너무 기계에 집중한 느낌이지만 캐러셀이라고 하면은 그 구역
1: 예.
0: 전체, 그러니까 짐 찾는 곳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어포트에서 들으면요, moving carousel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들어본 적 있는
1: 그렇게
0: 것
1: 얘기
0: 같죠?
1: 들으니까 익숙해요.
0: 맞아요. So, 움직이는
1: moving carousel.
0: carousel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조금 장소 위주로 쓰기 때문에 conveyor belt라는 단어보다 더 좀 자연스러운 느낌? Okay?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보면 I just picked up my suitcase라고 했잖아요.
1: 네.
0: 이 pick up은 당연히 뭔가 물건을 줍는다라든가 사람을 차로 픽업한다가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 의역을 할때 여행 가방 어떻게 했다고요?
1: 찾았는데요.
0: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너 맡긴 거 찾아와라고 한다든가 너그 티켓 예매한 거 오늘 거기서 찾을 수 있을 걸할때 찾다가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죠. 그럴
1: 네.
0: 때 그냥 픽업한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네요. 우리는 거기서 가져와, 이것도 찾아와, 이렇게 쓰네요.
0: 맞아요. So pick up something, 뭔가를 찾아오다 or pick up 하다, 사람 pick up 하다 이런 식으로.
1: 네.
0: 자, pick up 한번 써 보겠습니다.
1: 네.
0: 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세탁소를
1: 네.
0: 부르는 방법이 많은데요.
1: 예.
0: The cleaners라고 많이 해요.
1: 아,
0: The
1: cleaners.
0: cleaners.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그 cleaners에서 내 shirt 찾아왔어. 그러면 나는 내 shirt를 찾았다. 일단 어떻게 할까요?
1: I picked up my shirt
0: 그 cleaners로부터.
1: from the cleaners.
0: 그렇죠.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이러면 단순하게 줍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아마 찾아왔어.
1: 찾아오다.
0: 네. 자, how about this? 명령어로 이거 해볼게요. 그 아이들을, 이번에는 진짜 사람을 차에 픽업을 해볼게요.
1: 네.
0: 그 아이들을 픽업해. 일 끝나고.
1: 아하.
0: 자, 틀려도 됩니다.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1: Pick up the children.
0: The kids.
1: 아,
0: 왜냐면
1: pick up.
0: children은 너무 격식의 느낌이
1: 아,
0: 있어요. 근데
1: 그래요.
0: 우리 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1: 네.
0: 그러면은
1: Pick
0: pick
1: up
0: up
1: the
0: the
1: kids.
0: kids. 오케이. 일 후에
1: after work.
0: after work. 이렇게 하면 퇴근 후에가 되거든요.
1: 네.

0: 이 케이스는 두개다 써본 거예요. 이거는 물건을 찾아오는 거.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진짜
1: 사람을.
0: 아이를 뭐 사람을 이렇게 차에 태워서 픽업한다는 느낌.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에서라고 할 때는 from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1: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0: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Pick up the kids after work.
0: There you go.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0: There
1: carousel.
0: you go.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1: 그러네요.
0: 네. 손잡이가 부러지고요. 그리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바로 얼마 전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근데 좀
0: Yes.
1: 많이 망가졌네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니까 워낙 여행객들이 많고 짐이 많다 보면은 조금 충돌이 있을
0: 서로
1: 수
0: 부딪힐
1: 있죠.
0: 수도 있고요. 이게 이유가 다양할 수 있어요.
1: 그렇죠. Th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바퀴가 일단 하나가 미싱이네요.
0: Missing.
1: 그리고 손잡이가 broken 됐고.
0: 네.
1: 그럼 손잡이가 일단은 우리 손잡이 핸들이잖아요, 핸들.
0: 핸들인가요?
1: 손을 잡는 거니까.
0: 아, 잡는 거예요?
1: 핸들.
0: 알겠습니다. Alright, so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이 아니라
1: wheel이에요?
0: wheel. 이건
1: wheel.
0: 마치 뭐랄까요? WH 이런 경우 많거든요. 뭐 white 대신에 화이트 이렇게 하는 것
1: 화이트.
0: 같은 느낌이라서.
1: 맞아요.
0: Alright,
1: Oh.
0: HANDLE, handle. 이게 바로
1: 맞아.
0: 손잡이가 되겠습니다.
1: 네.
0: 발음할 때도요, L 발음 좀 신경 써서 L 발음이 혀끝이 윗니 입천장 사이 앞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Handle, handle.
1: Handle,
0: 우,
1: handle.
0: 좋아요. 자, 참고로 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Steering wheel?
1: Steering wheel.
0: Okay. No?
1: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뭔지
0: Okay.
1: 모르겠어요.
0: 자, 우리가 자동차, 우리 운전대라고 하는데 거기를 핸들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1: 네.
0: 그거는 틀린 말입니다. 오케이? 그거는 스티어링 휠. 조종 휠이에요. 알라이?
1: 오, 바퀴처럼 동그라니까.
0: 그렇죠. 핸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픽스가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습니다.
1: 아, 이렇게 움직이면 안
0: 그렇죠.
1: 되는구나.
0: 자동차의 핸들은 뭐 이렇게 여기 고정이 돼 있거나 그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죠? 그래서 앞으로 운전대는 핸들이라고 하지 마시고 스티어링
1: Steering
0: 휠.
1: wheel. Steering wheel.
0: 오케이. 자,
1: Steering
0: 지금 그게 어떻게 돼 있다고요? The handle is what?
1: wheel. Broken.
0: Broken. What does it mean? Broken.
1: 부러졌어요.
0: 부러진, 뭐, 고장난,
1: 네.
0: 다양하게 해석이 될수 있죠. 뭐, 유리라면 깨진도 될 수가 있겠고요.
1: 네.
0: 형용사로 쓴 겁니다. Right? Broken 돼 있는 상태예요. 라고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이거는 박살이 났다고 하죠.
1: 맞아요.
0: 강하게 쓸 때는 사실 broken보다 destroyed도 많이 씁니다.
1: 파괴됐다.
0: 네. 이거는 이제 사전에서 좀 파괴된 이렇게 될 텐데, 그만큼 회화에서 강하게 쓸때 많이 써요. It's completely destroyed.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요.
1: Yes.
0: 강하죠, 그렇죠? Okay, so destroyed, broken.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원래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갔냐고요? 할때 뭘 썼나요?
1: Missing.
0: 맞아요,
1: Yeah.
0: missing. 없어졌다 그러면 그럼 뭘 써야 되지? Go somewhere? 막 이러는데
1: 맞아요.
0: 거의 대부분 missing을 쓰게 돼 있습니다. Okay, so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1: 네.
0: A is missing B. 이러면 보세요. 직역을 해볼게요.
1: 네.
0: Miss가 I miss you 하는 거 무슨 말이야? I miss you.
1: 그리워.
0: Right? A가 B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1: 원래 비가 있어야 될 곳에 없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Exactly. So
1: 아하.
0: 그 suitcase가 one wheel. Miss하고 있어요. 그리워하고 있다고요. 왜? 없어졌으니까.
1: 원래는 four wheel이 있어야 되거든요.
0: That's
1: wheels가.
0: right. That's right. Okay. So A is missing B. A는 B가 없다. 빠져 있다. 예를 들어서
1: 네.
0: 단추가 영어로 뭐예요?
1: 단추요? button.
0: Button. 단추, 셔츠에 단추가 하나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리워하겠죠,
1: 아하,
0: 단추를.
1: 예.
0: 그러면 해볼게요. 그 셔츠는 단추 하나를 미스하고 있다.
1: Oh,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A button.
1: A
0: There you
1: button.
0: go.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이러면, 그거 버튼이 하나 없어요. 단추가 하나 없어요.
1: Yeah.
0: So how about this? 그 자동차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도 뭐 도난 사건 같은 거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자동차가 공중에 떠 있고 바퀴를 훔쳐가려고
1: 우와.
0: wheels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1: 바퀴가
0: 벽돌로
1: 비싸니까.
0: 막 이렇게. 예. 그래서 그 자동차는
1: 음?
0: 그것의 휠들을
1: 네.
0: wheels를 그리워하고 있다. 한마디로 없다. 어떻게 할까요?
1: The car is missing
0: its
1: wheels.
0: Wheels.
1: Wheels.
0: That's right. 직역하니까 차라리 낫지 않아요?
1: 네.
0: 그리워. 너가 없어.
1: 없어서.
0: Right? Okay.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0: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kay, 자, 이랬을 때,
1: mm-hmm.
0: 뭐라 그래요? 이런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쵸? 공항 측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1: Oh no, 이런. Mm-hmm. We sincerely, mm-hmm. sincerely 사과. 예, sincerely.
0: 사과한다는 거는 한 1억 5천 번 나왔죠.
1: 그쵸. 근데 이게 그냥 sorry로 하면은 뭔가 격식이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So 그러면은 어폴로로 갈게요.
0: 어폴로요?
1: 예, 어폴로, apologize. 여기가 Y인지 IZ인지 지금 uh-huh. 고민이에요. 네, 얘가
0: 우리는
1: 좀 길죠.
0: 사과를 한다.
1: 이렇게 할게요.
0: 아우, 길어서 하면 안 되는 건데.
1: 네.
0: 자, 일단 sorry는 안 되죠.
1: 예.
0: 그랬으면은 비동사가 어딘가 나와야겠죠.
1: 아.
0: We are sorry. That's
1: 예.
0: okay. 하지만 그게 없다 보니 아 그냥 일반 동사 썼나 보다. 바로 사과하다라는 apologize must. There you go. So apologize는 사과하다라는 동사. 나중에 apology라고 하는 사과라는 명사랑 헷갈리지만 돼요.
1: 아, 그게 명사군요.
0: 오케이. 자, 강세를 apa 해서 po의 강세 찍어서
1: 네.
0: 입모양 벌려서 해보겠습니다. 같이요. Apologize. Apologize.
1: Apologize.
0: Mm-hmm.
1: Apologize.
0: Right. 자, 아마 이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1: 그래요?
0: 아니에요?
1: 예, 좀 모르겠는데.
0: 편지 쓸 때요.
1: 아.
0: Sincerely yours.
1: 진심을 담아.
0: 네. 우리 그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뭐 하면서 막 쓴 다음에 뭐 누구 드림.
1: 네.
0: 누구 드림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그거가 영어에서는 사실 sincerely yours로 끝나는데요. 그거 좀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sincerely 자체가 진심으로.
1: 진심으로.
0: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릴게요. 라는 느낌. 추천드리는 거는 sincerely 여기 강세를 주는데 앞에가 힘이 빠지면서요. 살짝 sincerely 이게 아니라 sincerely 약간 스 힘을 좀 뺄게요. 앞에는 오케이 갑니다. Sincerely, sincerely,
1: sincerely, sincerely,
0: sincerely 뭐뭐 이렇게 쓰는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이 명작 간단하게 해볼게요.
1: Yeah.
0: 주어를 나로 잡아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1: Oh, I sincerely apologize.
0: 그렇죠. 확실하게 사과의 느낌이 이제 온단 말이죠.
1: 원래 저 사과를 잘해가지고.
0: 사과를 잘하시는군요.
1: 예, 예.
0: 자, about this.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어. 힌트, speak를 좀 바꿔주면 됩니다.
1: 예.
0: 그녀는 진심으로 말을 했다.
1: She sincerely spoke.
0: Spoke. Or spoke sincerely.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Very nice. 자,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sincerely apologize.
1: I sincerely apologize.
0: She spoke sincerely.
1: She spoke sincerely.
0: 본문 읽을게요.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1: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0: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마무리입니다.
1: 네.
0: 손상 신고 양식 가져다 드릴게요.
1: 오.
0: 왜냐하면 그런 그 폼 같은 게 있잖아요.
1: 네네.
0: 뭐 무슨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어디가 고장이 났고 기타 등등.
1: 그렇죠, 그렇죠. Let me grab you. 너에게 이거를 내가 하게 해줘. 그랩하게 해줘. 네. 뭐를요? 이거를요. Report form. 양식. 어떤 양식이요? 손 신고? 아, 이게 신고다. 네. 신고 양식. 그럼 여기

0: 이게 손상이네요.
1: 아, 뭔가 손상, 그렇죠?
0: 손상은 제가 잘 알죠.
1: 손상은 잘
0: 예.
1: 아십니까?
0: 손상은 제가 잘 알아요. 뭐냐면, 데미지예요.
1: 데미지입니까?
0: 예.
1: 데미지가 갔군요.
0: 데미지가 너무 많이
1: 네.
0: 가니까, 데미지.
1: 근데
0: 아, 이거
1: 옛날에
0: 인가? 이다, 이 데미지. 이요.
1: 아,
0: 예.
1: 다메지. No. 오케이,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0: 아, 왜 그렇게 읽어요?
1: I'm
0: 내
1: just
0: 데미지를.
1: kidding. Alright.
0: 저 정말 데미지
1: 아, 데미지
0: 입었어요.
1: 입었습니까?
0: 예.
1: 암기시키려고. Alright, so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정답. MA.
0: 꼭 고치면 틀려요.
1: Okay, 자, MA의 강세 찍을게요.
0: MA.
1: 아, I'm sorry. Damage, DA예요.
0: DA에. 네.
1: 자, GE로 끝나는 단어는요, 희한하게도 거기에 절대 강세가 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 damage, 이러고 하면 완전 틀린 겁니다.
0: 아하.
1: damage는 GE에도 강세를 준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damage, 앞쪽에 강세를 주고, 마지막에는 힘을 좀 빼고 하시는데, 중요한 건, 여전히, 하려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0: 네.
1: 아, 노력을 안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damage. 이렇게 돼요.
0: 아.
1: 바람이 흐 세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모양 모으고 자 들려드릴게요. Damage, damage.
0: Damage.
1: 오,
0: damage.
1: very nice, very very nice. Alright, so 손상이라고 할때 damage라고 하고요.
0: 네.
1: 자 누군가한테 뭔가를 가져다 주다라는 표현이 여기 이제 나오게 돼요. 너에게 damage report form을 가져다 줄게요. 했는데요.
0: 예.
1: 원래 누구한테 뭐 가져다 준다라고 할때 우리 기존의 왕초보 영어에서 get
0: Bring.
1: bring,
0: Yeah.
1: 이런 거 많이 썼죠.
0: 네.
1: 근데 오늘 정말 특이한 거, 바로 grab을 가져왔어요.
0: 그랩은 뭔가 이렇게 잡는 건데?
1: 맞아요.
0: 예.
1: 그걸 잡아서 당신에게 주겠다예요. Let
0: 아하.
1: me get you
0: 랑
1: 해도
0: 똑같은 거구나.
1: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워낙 똑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grab을 써본 것뿐입니다. 참고로, 실제로는 grab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목적어를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Let
0: Yeah.
1: me go and grab something. 이렇게 많이 쓰는데 오늘은 좀 트레이닝 퍼퍼스로다가
0: 네.
1: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게. 약간의 커피를. 한마디로 너 커피 좀 가져다 줄게. Let me.
0: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그쵸? Let me grab you some coffee. Alright? 근데 이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Let me go and grab some coffee. 이렇게. 근데 이거는 너에게라는 느낌은 좀 줄어들긴 하겠죠.
0: 예.
1: 자, how about this? 너 나에게 가져다 줄수 있어? 수건을?
0: Can you grab me a towel?
1: towel. Can you grab me a towel? Right? Or, 저는 grab이 아직 안 붙어요. 하시는 분들은 get 쓰셔도 괜찮아요.
0: Yeah.
1: Can you get me a towel? 그죠? 오히려 이게 훨씬 쉽게 느껴지죠, 이제는.
0: 그러게요.
1: Right.
0: 그랩은 안 써봐서.
1: 그렇죠.
0: 네.
1: 자,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some coffee.
0: Let me grab you some coffee.
1: Can you grab me a towel?
0: Can you grab me a towel?
1: Alright, so again, 교재 요거 하나 같이 필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Grab, get,
0: Yes.
1: 돌아가면서 많이 쓸수 있다. 그리고 report는 사실 리포트, 레포트, okay? So
0: 예.
1: 신고,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report 이렇게 발음할 때 레가 아니라 르, report.
0: Report.
1: 요거만 주의해 주세요.
0: Yep.
1: 읽어보겠습니다.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0: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미션 정리할게요.
0: 응?
1: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0: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Carousel, yes.
0: Carousel.
1: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개 없어졌어요.
0: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Ne, 입영작 time 돌아왔습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Alright. 자, 뭔가를 찾아오거나 사람을 픽업할 때, pick up something or someone.
2: 네.
1: 해볼게요. 퇴근 후에 아이들을 픽업해. 자, 그 아이들을 픽업해라. 일 끝나고.
2: Pick up the kids after work.
1: After work까지. Mm-hmm. 두 번째. 나 세탁소에서 내 셔츠 찾아왔어. The cleaners입니다. Okay?
2: Yeah.
1: So 나는 나의 셔츠를 찾아왔다.
2: I picked up my shirt.
1: 자, 그 cleaners로부터.
2: From the cleaners.
1: Perfect. Mm-hmm. 자, 방금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 여행 가방을 찾았는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Mm-hmm. 저는 방금 저의 여행 가방을 찾았어요.
2: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1: Okay, 그 캐러셀로부터.
2: From the carousel.
1: 아직은 입에 익숙하지 않죠. It's okay, you know?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ick up the kids after work. I picked up my shirt from the cleaners.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Alright, 다음은요. A is missing B. 없어진 겁니다. 그죠? 갑니다. 그 셔츠는 단추가 없어졌어. 그 셔츠는 단추를 그리워하고 있어.
2: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1: There you go. 그 차는 바퀴들이, 그것의 wheels가 없어졌어.
2: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1: Wheels, yes. 손잡이가 부러지고 바퀴도 한 개 없어졌어요. 자, 그 손잡이는 뭐 부러진 상태예요?
2: The handle is broken.
1: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wheel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2: And it is missing one wheel.
1: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The shirt is missing a button. The car is missing its wheels.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3: I just picked up my suitcases from the carousel.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4: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1: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해결! I just picked up my suitcase from the carousel.
1: Uh-huh.
2: Oh, the handle is broken and it's missing one wheel.
0: Oh no, we sincerely apologize. Let me grab you a damage report form.
2: Okay.
0: Okay, sorry, sorry.
2: Oh, my suitcase.
1: Yes.
2: 와, 와.
1: 아, 이렇게 깔끔하게 금요일 마무리하네요.
2: 그러게요.
1: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나 먹는 거 마쳤어 라는 문장이었죠? I'm done eating.
1: There you go. 결국 나 다 먹었어. 이런 뜻이 되겠죠?
2: 네.
1: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Pick up something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 주세요. 내 티켓을 오늘 찾아와.
2: 오.
1: Okay? 너의 티켓을 오늘 찾아와.
2: Yeah.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주말에 푹 쉬시면서 조금씩 리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2: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이번 주 테마는 바로
1: Online Reviews입니다. 네.
0: 인터넷상의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예 후기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또 믿어요.
1: Yeah.
0: 그래서 많이 일부러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더 활용한다는 쪽이네요.
1: Alright.
0: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check reviews before buying things online.
0: Buying things online. 물건들을 인터넷으로 구매하기 전에 I check reviews. 후기를 확인합니다.
1: Alright.
0: 네.
1: Well, that's great. And today, the person who will share their story with us is actually Rika, who's from Germany.
0: 네, 오늘은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2: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0: 네, 인터넷으로 무언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뭘 하는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1: So, Rika said,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0: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으로 시작하죠. 무언가를 인터넷으로 살 계획이 있을 때마다 다음 부분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먼저 인터넷상의 후기를 확인하고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보고, and then, 그러니까 one, two, and then three입니다.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그런 후에 어떤 거를 살지 결정을 한대요. A very smart way to buy things online.
1: For sure, especially with certain technology, I think.
0: 네, 그래서 yeah.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걸 좀 봐야 되는 것 같은데.
1: Okay.
0: 자, 이 문장 다시 듣고 공부 이어가 볼까요?
1: Perfect.
2: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Whenever I plan to buy something online, I check the online reviews first, compare them to other products, and then decide which one to bu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주에 이제 온라인 리뷰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정도로 그냥 계속 번역하고 넘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한국어로는
1: yeah.
0: 온라인과 이제 으로를 같이 쓴단 말이죠.
1: Alright.
0: 근데 영어에서는 온라인 앞에 뭘 붙이진 않아요.
1: You don't. Just because it's online already.
0: Yeah.
1: You don't say on online.
0: 네,
1: right? It's online.
0: Yeah. 원래 온라인이라는 말 자체가 on the line. 전화선 위에 있는 거죠.
1: Yeah.
0: Somebody's on the line. 누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1: Yeah.
0: 전화선을 타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다가온 것처럼 그 이제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게 이제 합쳐져가지고 온라인 지금 접속 중인이라는 뜻으로 또 바뀌었고 진화를 했고 지금은 이제 인터넷으로라는 부사로까지 쓰이게 되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on online, at online 그런 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1: just online,
0: online. 부사입니다. Alright.
1: So what does she do? She says,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0: 어떤 특정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구매를 생각할 때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말해놨는지 즉 say라고는 했지만 글을 쓴 거죠. What
1: yeah.
0: people have written.
1: Written, 네. but we typically say say.
0: 맞아요.
1: Whenever someone shares an opinion, whether it be written or spoken, we say say.
0: 맞아요. 누군가가
1: we say say.
0: we say say. say라는 말을 한다.
1: We so, use say.
0: use the word say.
1: yeah.
0: 의견을 표현할 때 그게 글로 표현했든지 아니면 말로 표현했든지 음성이든 비디오든 다 say라고 하고
1: yeah.
0: 심지어 적혀있는 글을 가리키면서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도
1: what does it say?
0: say라고 하죠.
1: Mm-hmm.
0: 그래서 say는 그런 어떤 것을 표현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고
1: mm-hmm.
0: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여기서 생략됐지만 compare the product. to other products
1: mm-hmm.
0: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해보고 read all the reviews
1: mm-hmm.
0: 후기를 다 읽어봐요.
1: And then what?
2: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1: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0: 네, 잘 아는, 많이 아는.
1: Informed.
0: Informed. 아까 소개했지만 information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 Yeah, you have the information. You're yeah. informed.
0: 네, informed. 자, 예문 하나 볼까요?
1: Yes, for example, you could say, he is well informed about the matter.
0: He is well informed about that matter. 그 사안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는 그가 잘 알고 있습니다.
1: Yeah. He knows everything about it, basically.
0: Yeah. 다 안다는 거죠?
1: Mm-hmm.
0: Not maybe everything, oh, yeah. but...
1: He knows a lot about it. Enough.
0: Most of the things that you need to ask about.
1: Yes.
0: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Hopefully가 이제 사전에서 보면은 바라건대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1: Mm-hmm.
0: 우리말로 그냥 바라건대 해가지고 넣으면 좀 어색할 때가 많아요.
1: Mm-hmm.
0: 그래서 and then I make my decision.
1: Mm-hmm.
0: 그런데 I hope that decision is more informed.
1: Informed, right?
0: A more informed one.
1: Yeah.
0: 그래서 hopefully를 번역을 해보자면 결정을 내릴 때 좀 더 알고 내리는 결정이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이고
1: mm-hmm.
0: hopefully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여기저기 넣는 것 같아요.
1: Oh, for sure. You can say hopefully I can make a good decision
0: yeah.
1: or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or
0: 그래서,
1: hopefully make a more informed decision.
0: 예, 아예 yeah. 다른 문장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1: okay.
0: I hope I will do a better job
1: mm-hmm.
0: next time.
1: Mm-hmm.
0: 다음번에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이제 I hope를 hopefully I will do a better job.
1: That's true.
0: I will do hopefully a better job next
1: yeah.
0: time.
1: Or next time I will do a better job hopefully.
0: 뒤에 붙일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1: Mm-hmm.
0: Okay, 자, 그럼 다음 문장.
1: Mm-hmm.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0: I know that this, 여기서는 this가 뭘까요?
1: The review?
0: 네, 그렇게
1: yeah.
0: 하는 거,
1: mm-hmm.
0: 그 행동 자체가.
1: Mm-hmm.
0: This can be misleading.
1: Mm-hmm.
0: 그 읽어보고 하는 것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1: Mm-hmm.
0: 오해 소지가 있는, 다시 한번.
1: Misleading. Misleading.
0: 어떤 그 정보가 오해 소지가 있다라고 할 때도 쓰고 아니면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1: oh.
0: 할 때도 쓸 수 있어요.
1: Mm-hmm.
0: So you explain something in a way and other people might think differently.
1: They might think differently. So
0: yeah.
1: your explanation was misleading.
0: Yeah.
1: It led people to think this way but it's actually not.
0: 네. 그래서 아예 잘못됐다라고 할 때도 misleading 쓰고
1: yeah.
0: 오해 소지가 그냥 있다라고 할 때도 씁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는?
1: Yes. So why is it misleading or why can it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0: are actually real.
1: 인터넷상의 후기를 그냥 믿고 제품을 구매하면 mm-hmm.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구매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앞에 미슬리딩의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모든 후기가 다 실제로 진짜 사용자들에 의한 구매자들에 의한 mm-hmm. 후기는 아니니까요.
0: Okay? Tru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1: 네, 그래서 but I think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거는 잘못된 정보를 접하고 mm-hmm. 잘못 결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mm-hmm.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With time, mm-hmm. 시간이 지나면서
0: Yes, as time passes by 네. and you get more experience
1: 네,
0: right?
1: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With time, mm-hmm. You can get some practice mm-hmm. on how to sense what is
0: genuine
1: mm-hmm. genuine 하면은 진짜의 진품이란 뜻인데요. Mm-hmm. 예문 하나 볼게요.
0: For example, you could say I know it was a genuine mistake, so I'm not upset.
1: 누가 실수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mm-hmm. 사실은 실수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고 mm-hmm. 여기서는 진짜 yeah. 잘 모르고 한 실수였던 거예요.
0: Yeah. It was a genuine mistake, 네. a real mistake.
1: A real mistake. Yeah. 그래서 정말로 실수였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mm-hmm. so I'm not upset.
0: I'm not
1: 저는
0: upset.
1: 화가 나지 않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라는 mm-hmm. 뜻으로 예문을 만들어봤고요. Mm-hmm. 다시 문장으로 돌아오면은 mm-hmm. practice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연습을 할 수 있다. You can practice, basically, mm-hmm. Sensing what is genuine. Mm-hmm. 어떤 게 진짜고, what isn't. 마지막에 what isn't 뒤에는 뭐가 생략되냐면, what isn't genuine. 두 번 쓸 필요가 없어서 하나는 yeah. 뺐어요. Mm-hmm. Okay.
0: And she says, why?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1: 마지막에 나오는 are not quite right 이거부터 보죠. Mm-hmm. 사실 not 하면은 아닌 거고 quite 하면은 꽤 그다음에 right는 옳은 건데요.
0: Yeah.
1: not quite right 하면은 옳지 않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strange.
0: There's something strange or weird. Like 네. wait a minute.
1: Suspicious.
0: It seems okay, but it's a little bit suspicious. Like is this what?
1: 네. 이것도 관용 표현으로 it's not quite right 하면은 뭔가 yeah. 이상해.
0: Yeah, this situation is not quite right. 네. Maybe we should leave this weird place.
1: 그래서 not correct, not accurate 이런 의미가 아니고
0: yeah.
1: not normal.
0: It's not normal, it's yeah. strange, it's 네. weird. It could be dangerous or misleading.
1: Yeah, something's fishy.
0: Yeah, oh, that's a good one.
1: 네, 다양한 대체 표현들이 있습니다.
0: Is it a scam?
1: 네. 그래서 석연치 않다라고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후기를 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좀 알 수가 있어요. Which ones are not quite right, mm-hmm. 아니면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0: Yeah.
1: 이 후기는 좀 이상한데? 라는 그런 yeah. 감각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0: Uh-huh. And lastly, she says,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시작해야겠어요. 아마도 저는 시작해야겠습니다. Writing more reviews. 후기를 더 쓰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iven that. So given is the past participle of to give.
0: To give.
1: 근데 여기서는 주다라는 뜻이 아니고 given yeah. that 그냥 이것도 많이 쓰는 관용 표현으로
0: because of this thing, right?
1: Considering that.
0: Yeah. 네.
1: 어떤 것을 고려했을 때 mm-hmm. given that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상황을 받아서 보니까 yeah.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True.
1: 네, considering the fact that
0: right.
1: I use them so much. 저도 mm-hmm. 워낙 많이 이용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니까 mm-hmm. 저도 좀 써야겠어요. 그 정도로 yeah.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All right,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I would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0: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1: 네,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죠. 첫 번째로는 can tell which, 어떤 게 뭐뭐한지 tell, 알 수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패턴은 give의 과거 분사인 given 이용해서 given that 하면 앞에 뭐 다른 동사 같은 거 붙지 않고 그냥 given that I 하면은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처음으로 소개했던 패턴은 can tell which인데 어떤 게 뭐뭐한지 알수 있다. 첫 번째 문장. 저는 어떤 게 진짜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과거 형태로 가볼게요. I could, can을 이제 could으로 바꿔서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Repeat after me.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One more time. I could tell which one was real.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주어를 이번에는 모든 사람으로 해서 모두가 어떤 게더 비싼지 알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One more time. Everyone can tell which one is more expensive.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그다음으로는 given that I, 본문에서는 given that I라고 주어를 썼는데 주어는 다른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he로 바꿔서 그 사람으로 바꿔서 그 사람이 의사라는 걸 고려해 보면 그는 아마도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영어로는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Given that he is a doctor, he probably has some experience. Great,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example.
0: 뭐뭐라는 걸 고려해 볼 때라고 해서 두 가지 문장 다 아마도라는 거를 넣고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은 그녀가 영어 선생님이라는 걸 고려해 보면 즉 영어 선생님이니까 그녀는 아마도 영어를 할줄알 거예요. Given that she is an English teacher, she probably speaks English. 같이 읽어볼까요?
1: Given that she is an English teacher, she probably speaks English. One last time. Given that she's an English teacher, she probably speaks English. Great. Let's take a look at the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Say that I rely quite heavily on online reviews. Pretty much every time before I buy something online, I will check what people have said and compare to other products, read all the reviews, and then make my hopefully more informed decision. I know that this can also be misleading because not all online reviews are actually real, but I think with time you can get some practice on how to sense what is genuine and what isn't. Because the more reviews you read, the more you can sort of tell which ones aren't quite right. I guess I should probably start writing more reviews given that I use them so much.
0: 자, 오늘의 알쏭달쏭 영어 표현 한마디는요, 이런 문장입니다. 가끔 후기 보면 광고성 후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후기인 건지, 리뷰인 건지, 광고인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싶다면.
1: That is, I can't tell if it's a review or an ad.
0: 네, tell 계속 강조하고 있죠. 말해주는 게 아니고요. 눈치채는 거, 알아차리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can't tell 이렇게 말하면 I can't tell if it's a review or an ad. 네, 그래서 이게 리뷰인 건지 후기인 건지 광고인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1: I can't tell if it's a review or an ad.
0: 네,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말해주다란 뜻으로 쓰고 싶다면 I can't tell you 같은 걸
1: You.
0: 붙일 거예요.
1: Yeah, I can't tell you if it's a review or an ad.
0: Yeah.
1: You have to find out later.
0: Yeah. You'll have to tell for yourself.
1: Oh, for sure. Let's move on.

0: 네, 오늘은 현명한 구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런 후기 리뷰들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Seriously, how do people just see an item online and buy it straight away? I look at like 1,000 reviews first, compare prices with other websites, and still look for a voucher code before buying something. Before buying a product online, you can easily access consumer reviews in order to make a smart decision.
0: 네. 첫 번째로는
1: Sam says,
0: seriously. 진짜 뭐
1: Yeah.
0: 여기서는 seriously 같은 경우는 정말로 궁금해서 말인데요.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쓰이죠. seriously. 진짜 how do people just see an item online? 인터넷상으로 물건을 딱 보고는 buy it straight away. 바로 어떻게 구매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사는 거죠? I look at like 1,000 reviews first. 저는 먼저 후기를 1,000개 정도는 읽어본 다음에 compare prices with other websites. 다른 웹사이트들과 가격을 비교해보고 and still look for a voucher code.
1: Code.
0: voucher code라는 거는 쿠폰 코드,
1: It's like a
0: 할인
1: coupon
0: 코드,
1: code. You
0: yeah,
1: get a
0: discount.
1: discount.
0: 예,
1: Discount code.
0: 할인 코드를 말해요. before buying something. 그래서 막 찾아보고는 또 할인 코드 어디 없나 찾는데요. Okay.
1: The next one by Mari Giri
0: Yeah.
1: says,
0: Before buying a product online, 인터넷상으로 물건, 제품을 사기 전에 you can easily access consumer reviews. 소비자들의 리뷰, 후기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볼수 있어요. In order to make a smart decision.
1: Decision.
0: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1: All
0: Which I
1: right.
0: agree with.
1: I agree with that as well.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I just want to thank you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대체조동사 조금만 더 마지막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번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문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문장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 대체조동사 자체를 찾지 못하실 거라는 점입니다. 대체조동사인데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대체조동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기가 쉬운 그런 친구를 제가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 문장 곧장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문장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You may well want to study English with me. 보이세요? 여기 어떤 대체조동사가 쓰였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여기 있는 뭐 may는 원래 조동사고 well은 뭐 잘하는 정도의 뭐 부사고 여기 대체조동사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may well이 하나의 대체조동사라는 거죠. 물론 좀 예외적인 그런 재밌는 친구긴 하지만 요거 몰라버리면 우리가 이 문장 해석을 못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와,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 준비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말씀드렸죠? 그래요. may well 자체가 하나의 대체 조동사인 거예요. 사실 may라는 조동사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대체 조동사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대체 조동사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뜻을 공부해 볼 텐데 뜻이 재밌습니다.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정도의 뜻이에요. 또는 아마 뭐뭐일 것이다 정도의 뜻으로서 뭔가 추측을 하되 이러할 가능성이 높다의 뉘앙스로서 활용되는 그런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답니다. 이 친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 이게 단데 자 여기서 진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여러분. 화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근데 자 지금은 may well 동사 원형이었죠? 요런 친구가 있어요. may 또는 might가 이번에는 이 자리에 쓰여도 상관없거든요. may as well 동사 원형 또는 might as well 동사 원형 요런 친구가 또 하나 있다는 거죠. 아까 거랑 비교하자면 이제 중간에 as가 추가가 된 건데 요거 추가됐다고 또 뜻이 바뀌어요. 뜻이요.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거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근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죠? 그렇죠. 저와 함께 봤어요. had better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미리 공부해 안 해놓으면 나중에 뭐 문장을 읽다가 또는 어떤 문장을 듣다가 이런 표현 나와도 이게 대체 조동사인지도 모르고 넘어가 버리가 참 쉽겠죠. 자, 이런 것들이 먼저 있구나가 파악이 됐으니까 예문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친구들과 친숙해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먼저 may well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문장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시 한번 may well. 뜻이 뭐라고요? 뜻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이게 기억이 나야 됩니다. 이것과 함께 이 표현 우리 조금 이따가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be angry라는 거. 이제 angry가 화난 정도의 뜻이니까 뭐 화가 나다 라고 합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 두 개 활용해서 우리가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She may well be angry at you. may well 자체가 대체조동사의 느낌이기 때문에 그 동사 원형 be가 그 뒤에 이어서 쓰이고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뜻은요 그녀가 당신에게, 너에게 화내는 게 당연해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왠지 이 예문 보면 그래 이런 말 내가 평소에 좀 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 정말 열심히 공부해 주셔야 되겠죠? 작년에 대체조동사 하나가 더 남았잖아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냥 may well이 아니라 may as well. as가 중간에 들어간 것도 아까 우리가 잠깐 봤었죠. 뜻이 어떻게 되죠? 요거 had better와 같은 뜻인 거예요. 뭐뭐 하는 것이 낫다. 요건 이제 무엇과 함께 우리가 활용해서 문장 만들어 볼 거냐면요. 바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아실 거예요. Stay home.
요즘에 특히나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말이죠. 집에 머물다 라는 뜻이에요. 그냥 집에 있다 정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거 두 개 합쳐서 이런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We may as well stay home for the weekend. For the weekend는 주말 동안의 뜻이니까 우리 주말 동안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정도의 뜻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may as well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ad better와 같은 뜻이구나. 요 두 개, 오늘 공부하고 있는 두 개가 좀 모양새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영장 연습 두 문장만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말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을 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 누구 이야기냐? 제 이야기입니다. 아, 어렸을 때는 밤새는 것도 나름의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특히나 친구 만나서 놀면서 밤새면서 그렇죠? 아, 요즘은요 뭘 해도 밤을 새고 싶진 않아요. 그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자, 제 이야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문장은 어쨌거나 만들어 보자고요. 자, 먼저 주어는 그니까 he로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 놓고는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해요 라는 의미를 가진 오늘 우리가 공부한 표현이죠. may well을 써주면 되겠는데 근데 우리말 문장을 잘 한번 보세요. 밤을 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니까 not까지 붙여서 he may well not까지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놓고 want to stay up all night 까지 붙여주시면 완성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stay up이 이제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거고 all night이 밤새라는 의미로서 문장 의미들이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not의 위치 신경 쓰시면서 한 번만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may well not want to stay up all night. 좋아요. 한 문장 더 해보도록 할까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이런 말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막 뭔가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야 그냥 부탁을 좀 하자. 도와달라고 부탁을 좀 하자. 이런 뉘앙스란 말이죠. 이때 이 문장을 여러분들 영어로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 가장 헷갈리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는 어디 갔죠? 라는 건데 이때 그냥 편하게 우리, we 써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정도의 뜻이니까요. 그래 놓고 뭐뭐 하는 것이 낫겠어요 라는 거. 물론 이제 had better 써도 되는데 오늘 공부한 거 있잖아요. may as well 또는 might as well 둘 다 뜻은 똑같습니다. 뭐를 쓰든 상관없으니까 여러분들 입에 익는 거 하나 골라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we might as well 한 다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먼저 요청하는 거 그냥 ask라고 하면 되겠고 뭘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니까 for help 붙여서 이렇게 문장 완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요청하다라는 게 ask for입니다. 생각하시면서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죠. 갑니다. 시작! We might as well ask for help.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어요 라는 말 만들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문장으로 좀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문장 속에 사용된 대체 조동사와 함께 뜻이 보이시죠? You may well want to study English with me. May well.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뜻으로서 해석해보자면 여러분이 with me, 저와 함께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해요 라는 제 소망과 함께 요만큼의 허세가 담긴 예문 함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 아까는 처음에는 야 여기 뭐 대체조동사가 쓰였어? 팍도 안 되던 문장이 재밌지 않나요? 이제는 그 뜻까지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죠. 이거 모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의 내용, 오늘의 수업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Grandma & Sad의 김승규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0: are having a great, great day. Today is the last day of stretching out our poor, swollen legs. So, stay tuned.
1: 네, 우리 오늘 다리 풀어주는 마지막 날입니다. 다리 붓기 빼러 얼른 가요. 일단 영어 공부 먼저 하고 가실게요. Let's go.
2: Mom, am I going to be in trouble?
3: What happened?
2: This button fell off my coat.
3: Oh, baby, it's such an easy fix. Mommy will take care of it.
1: 네, 첫 번째 대화 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 우리 오늘 조금 쉬워요. Easy fix라는 표현 같이 배워볼 건데 easy fix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문제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 그거는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야. 괜찮아, 괜찮을 때 easy fix. 쉽게 고칠 수 있다라는 뜻이죠. easy fix. 되게 쉽죠? 그렇게 해서 Mom, am I going to be in trouble? 이렇게 물어보면서 대화가 시작이 돼요. 엄마, am I going to be in trouble? 나 지금 공경에 처한 거예요? 라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런 뜻으로 쓰이지만 애들이 뭐 am I going to be in trouble? 이렇게 물어본다면 나 혼나요? 이런 뜻이에요. 나 혼날 짓 한 건가요? 나 지금 혼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What happened? 이럽니다. 왜?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This button fell off my coat. 이럽니다. 아, 단추가 코트에서 떨어졌대요. 애들은 그거 갖고 혼날까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하잖아요. This button fell off my coat. 이게 떨어졌는데 어떡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Oh, baby. 이럽니다. 아, It's such an easy fix. 오늘 표현 나왔죠? 그건 문제도 아니야. 엄마 금방 고쳐줄 수 있어요. So, mommy will take care of it. 이럽니다. Take care of something. 우리 예전에 배운 적 있는데 기억하실란가? Mommy will take care of it. 아, 엄마가 고쳐줄게. 엄마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서 easy fix 살펴봤습니다. 되게 잘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역시나 두 번째 대화에서도 똑같은 표현 배우러 갑시다.
2: Why aren't you at your Sean's birthday party?
3: I didn't get him a gift. I had no time.
2: That's an easy fix. Get him a gift card from his favorite cafe.
3: Well, I want to get him something more thoughtful.
1: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Why aren't you at your Sean? 이랍니다. 너의 Sean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귄 사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특별히 여기는 친구거나 그렇게 할 때 your Sean 쓰기도 합니다. 가끔.
2: Why aren't you at your Sean's birthday party?
1: 왜 Sean의 생일 파티에 안 갔어? 왜 지금 왜 거기 없어? 이런 뜻이죠? 그랬더니 I didn't get him a gift. 아, 아직 선물을 내가 못 구했어. 선물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 I had no time. 시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well, that's an easy fix. 이럽니다. 아유, 그거 해결하기 너무 쉽다. Get him a gift card. 이럽니다. 아, 기프트 카드 있죠. 돈이 이제 현금이 들어있는 카드. From his favorite cafe. 이럽니다. 걔가 제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기프트 카드 준비하면 되지. 그러니까 I want to get him something more thoughtful. 이럽니다. 조금 더 생각이 많이 들어간, 즉 조금 더 정성스러운 선물을 나는 준비하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easy fix 이런 표현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럼 요가 하러 가실게요.
0: Yes. Finally, the last day of exercises for our swollen legs. The last workout or last exercise is going to be leg shake. Ready? So we will start lying flat on the ma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we will start lying flat on the mat. Good. Now, if you have swollen legs and feet, that's going to be an easy fix with this little workout. I'll say it one more time. So if you have swollen legs and feet, well, that's going to be an easy fix with this little workout. Good. Now put both your feet up in the air. Your legs can be bent as much as you wan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ut your feet up in the air and your legs can be bent as much as you want. Good. Now today's workout is designed for you to relax, not for you to struggle, okay? I'll say it one more time. So today's workout is designed for you to relax, not for you to struggle, okay? Now, lift your arms high as well, and we might look like zombies right now, but that's okay. I'll say it one more time. Now, Lift your arms high.

I hope you liked it. It was a little leg shake. Today was the last day of exercises and stretches for our swollen legs. Good job, everybody. 네, 우리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다리 붓기 빼는 동작들, 스트레치와 운동들 좀 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easy fix라는 표현 같이 공부해봤는데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easy fix. 문제도 아니다. 정말 해결이 너무 쉬운 그런 문제. 이런 뜻입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주시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Have the best weekend ever. Okay, guys. Bye.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Go! Let's sing.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긴 시간의 여행이지만 무엇을 하기에는 그렇게 충분한 시간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뭘 하는데 충분하지 못한 것인지 그 이야기 속에서 잘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very carefully.
1: This is where the train to Salar de Uyuni leave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네, 여러분 좀 길었죠? 그래도 캐치하셨어요? 맞아요.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온전히 즐길 만할 그런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잠시 후에 이야기 읽어 나갈 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Bingo. 여기죠. 온전히 즐기는 낭만적인 기차 여행. 이걸 할 만한 시간이 충분치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기차 기적소리로부터의 설렘.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해석해봤습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볼게요.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2.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여행하기에는 긴 시간이지만 낭만적인 기차 여행을 온전히 즐기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였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도입 부분에서 잘 캐치하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오케이, 충분히 되셨죠?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기차가 출발할 때, 기차 기적 소리의 설렘, 이 the excitement는 앞에 공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줄여서 얘기해 봤고요. 그리고 창문 밖에 대단한 자연, 이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이렇게 서술적으로 쭉 나열해서 기차 안에 그 모습과 그 기차의 어떤 들리는 소리, 그리고 기차 밖으로 보이는 자연의 풍경을 쭉 나열한 느낌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실 텐데요. 자, 어려웠던 발음들, 안 들렸던 발음들이 있어요.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is where the train to Salar de Uyuni leave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o forwar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자, 여기서 the를 뺀 나머지 모두 다 내 영어인지라 다 강세가 있죠. fully, 윗니로 아랫 입술을 밖에서 안으로 살짝 긁어주시면서 fully enjoy the romantic, 강세 that 이 부분 해주시고요. 우 하면서 romantic, train이라기보다는 t 사운드, r 사운드 같이 있을 때 이렇게 train, 그리고 역시 trip, trip이 아니라 trip. 이렇게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re you go. Google listening 2.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All right. Google listening 3.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re you go.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한 번 더.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D from the. 기능어죠. Excitement로 들리지 않고 excitement. T 사운드가 안 들리죠. 중간에 T. Excitement. 그리고 from the. 기능어니까 짧고 약하게 훅. From the. Train. Train 아니고 train. 휘슬이 아니죠, 여러분. Whistle. Whistle. 이렇게 발음하시되 T 사운드 역시 whistle이 아니라 whistle. 그리고 L 발음이 있기 때문에 끝날 때 whistle 하고 혀끝이 윗니 뒤에 붙어줘야 됩니다. 자, 연습해 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네,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2.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자, 이제 마지막 Google listening 3.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되셨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볼까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1.
3: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2.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내용 보죠? 빈칸. This is where. 이곳이 어느 곳이다. The blank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 Train to Salade Uni. 자, 이게 뭐냐면요. 살라르데 우유니 행 열차.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열차인데 그 열차가 네, 이곳은 출발하는 곳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했죠. 자, 긴 시간의 여행이지만 온전히 그 기차 여행을 로맨틱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Okay.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자, 기차가 떠날 때의 그 설렘.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기차의 기적이 울릴 때의 그 설렘. 그리고 빈칸 outside the window 했죠.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the wondrous nature. 이게 바로 대단한 자연. 창밖으로 보이는 그 대단한 자연.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전체 얘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1: This is where the train to Salade Uyuni leaves. It's a long time to travel, but might not even be enough to fully enjoy the romantic train trip. The excitement as the train leaves. The excitement from the train whistle. And the wondrous nature outside the window.
0: 네, 오늘도 이야기 잘 유익하게 정보도 캐치하시고 제대로 듣기도 연습하셨겠죠?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반복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See you later. 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confusing and similar words. See versus look. See versus look. Mm-hmm.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e 그리고 look입니다. 많이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 단어 see부터 시작할게요. see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발음은 see. see. 네, 글자 see하고 발음 똑같죠? 오케이. 뉘앙스 차이는요. see는 눈으로 보다. 그래서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눈으로 그냥 보다. 보여? 안 보여? 그럴 때 see 많이 써요. 그리고 see는 추가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을 만날 때도 see 정말 많이 씁니다. 오히려 meet라고 생각하시는데 meet는 처음으로 만났을 때 더 많이 쓰고 그냥 나 걔 만났어. 저번에 만났어. 이럴 때는 see로 더 많이 사용합니다. 자, 예문도 한번 볼게요. When can I see you? See you soon. I can't see anything. See, 보다, see.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When can I see you? 내가 언제 너를 볼 수 있을까? 네, 여기서는 네, 우리나라 말로도 너 언제 볼 수 있을까? 이것도 비슷한 뉘앙스죠? 그래서 영어로도 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만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hen can I see you? 너 언제 볼 수 있어? When can I see you? 좋아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See you soon. 무슨 말이에요? 네, 조만간 보자. 조만간 만나. See you soon. 네, 여기서는 정말 이거는 정말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자, 원어민스럽게 좀 발음하고 싶으시면 See you soon. 이렇게 또박또박하게 하는 것보다는 See you를 연결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See ya soon. 그래서 you까지 안 하고 그냥 See ya soon. See ya soon. See ya soon. 그래서 see you soon보다 훨씬 더 원어민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I can't see anything.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see는 보이다. 눈으로 뭔가 보이는 거죠.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I can't see anything. 네, 여기서 발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I can 할 수 있다. 그리고 I can't 명확히 이거를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네, can't 라고 할 때는 모음을 좀 더 길게 해주시고 T까지 꼭 발음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can't see anything. I can't see anything. 네, 다음 단어로 넘어갑시다. 네, look이죠. 발음 연습해볼게요. look이 아니죠.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서는 으 발음으로 더 가까이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look, look. 네, 입술 하나도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look이 아니고 look, book, took. 이 단어들은 다 이런 식으로 발음하셔야 돼요. 네, 바라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들여다보다 할 때 look 혹은 쳐다보다 누구를 아니면 무엇을 쳐다볼 때 look 사용합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Look at that. Take a look at this picture. Did you look at the menu? Look, 바라보다, look.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Look at that. Wow, look.

딸, 저거 봐봐. 그래서 누구한테 저거 봐라고 할 때는 see보다는 look를 정말 많이 씁니다. see that보다는 look at that, look at that. 그래서 look at 뭐뭐라고 합니다. look at that. 해볼게요. look at that.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오! Take a look at this picture. 이 사진을 한번 봐봐. 네, 똑같이 좀 의도적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look. Take a look at this picture. 그래서 see this picture 보다는 take a look at this picture. 한번 봐봐. Take a look at this picture. 마지막입니다. 메뉴를 살펴봤어? 뭐라고 하죠? Did you look at the menu? Did you look at the menu?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Did you look at the menu? Did you look at the menu? 네, 정리해드릴게요. 네, see. 이거는 보다. 네, 보다는 뭔가 그냥 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죠? 그거는 만나다도 됩니다. 그래서 I'm seeing him on Friday. 나는 그를 금요일 날에 만날 거야. 그 다음에 look. 이거는 바라보다. 좀더 의도적으로 뭐를 바라보고 쳐다볼 때 look.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When can I see you?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Well done, everyone. 잘하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All you have to do is look up our program, 세리나이 누구나 톡톡. All right, everyone.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 w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졸업생들끼리 또 하나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을 합니다. 서로 간에 연락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러죠? 서로의 근황도 이렇게 살피고 결혼식 때 가고. 자, 이런 학교 동문회 관련된 얘기도 같이 해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일단 학교 동문회를 부르는 말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문회에서 모임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연락이 끊겼는데 또 끊긴 학생들이나 이제 그 동기들의 연락을 또할수 있는 방법이 동문회인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 동문회는 school을 붙이고요. reunion이라고 합니다. school reunion. 자, 동문회 조직 자체는요. 뭐

0: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chool reunion이라고 하면 이거 학교 동문회 모임 자체를 이렇게 부르니까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들어볼게요.
1: School reunion. School reunion.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모임을 갖다. 그럼 이제 동문회 모임인데 그냥 일반적인 모임을 갖다라고 할 때 have a get together. Have a gathering. 이걸 왜 같이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Gathering이나 get together 자체가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인데 동문회가 하나의 그런 모임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이다. 나 저기 모임이 있어. 그러면 I have a get together. I have a gathering. 이런 말로 일단 여러분이 동문회 모임 자체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기에 같이 배워봅니다. 들어볼게요.
1: Have a get together. Have a get together.
0: Wonderful.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연락이 끊기다. 이건 왜 넣냐면 정말 한 졸업하고 한 10년 뒤에 다 연락이 끊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fall out of touch.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많이 끊겼어. 연락하는 친구 많진 않아. 그러면 fell out of touch. I fell out of touch with many of my high school friends. 그러면 나 저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연락이 끊겼다. 그죠? 자, 과거 시제 fell인데 이건 이제 현재 시제를 연습할게요. fall out of touch. touch가 이렇게 만지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연락이에요, 여기서는요. 들어볼게요.
1: fall out of touch. fall out of touch.
0: 자, 그럼 이걸로 문장 만들어 볼까요? 나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거의 다 연락이 끊겼다. 한 10년, 20년 지나면 진짜 많이 연락을 못하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 그대로 만들어 볼게요. 과거로 바꿔서 I fell out of touch. 자, 연결 문구 잘 보세요. With예요. With, 누구누구와 하니까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나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거의 다, most, 거의 다 연락이 끊겼어. 그죠?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들어볼게요.
1: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I fell out of touch with most of my high school friends.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동문회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면 오랜만에 이제 동기들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린 이야기를 좀 하고 좋았던 옛 추억을 회상도 해보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근황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얘기들이네요. 동문회 관련해서 가장 핵심만. 자. Catch up with old friends. 자, 요거를 뜻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유용한 영어 문구인데 catch up이 뭐냐? 그동안 못 만났잖아요. 그래서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이걸 다 따라잡아야 되죠. 그래서 catch up이에요. 이해되셨죠? So catch up with old friends. 이 old는 오래된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 즉 오랜 기간 만난 친구들과 그러니까 오래전에 만났었던 친구들이죠.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친구들이잖아요. 그 친구들과 오랜만에 밀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Catch up with old friends. 뭐 더? Catch up with old friends. 들어볼게요.
1: Catch up with old friends. Catch up with old friends.
0: 저는 이거 동문회 관련해서 정말 꼭 기억했으면 하는 표현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좋았던 옛 추억을 되돌아보다. 자, 이것도 일단 되돌아보다 하니까 뒤를 돌아본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back이 들어갔고 reflect란 말 자체가 회상하다는 뜻이에요. reflect가 이제 뭔가 어떤 이미지가 반사될 때도 reflect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reflect 한다는 얘기는 뒤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되돌아본다. 그래서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The good old days는 뭐냐면 좋았던 옛 추억입니다. 좋았던 옛 시절. 시절이고 추억이죠 뭐. 그래서 the good old days를 reflect back 해도 되고 이거 여러분 잘 기억 안 나면 look back 해도 되긴 돼요. 뭐라고요? look back. 되돌아보다. reflect back. 이것도 좋고 look back도 좋고 뭐에 대해서? The good old days. 옛날에 좋았던 시절. 자, 들어볼게요.
1: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0: 그 다음에 서로 근황을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up to가 뭐냐면 현재 뭐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up to라고 그래요. 자, 요 질문 네, 여러분이 이해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이해되셨어요? What are you up to these days? 무슨 말이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그러면 talk about 얘기하죠? What someone, 누군가 is up to. 요즘에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고 얘기하다. 그게 뭐예요? 근황을 얘기하는 거죠. 들어볼게요.
1: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Talk about what someone is up to.
0: 그게 저는 동문회 모여서 이게 다 그냥 하는 얘기들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겁니다. 딱 하나의 단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건 이제 이렇게 단어의 조합을 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동문회에서 좋았던 옛 추억을 되돌아봤다. 그대로 가면 돼요.

0: We reflected, 과거시제,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동문회 때 옛날에 막 좋았던 시절 얘기도 하고 그랬다. 그렇죠?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강세 주고,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School reunion. 들어볼게요.
1: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We reflected back on the good old days at the school reun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동문회를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제 서로 연락하고 지내고 그러잖아요. 단체 채팅방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연락도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를 또 돕고 지냅니다. 자, 요거 keep in touch. 앞에 아까 기억나세요? Fall out of touch가 뭐였어요? 연락이 끊긴 거죠. 근데 동문회 해가지고 다 만나서 연락처 교환하고 서로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지낸단 말이에요. Keep in touch. 들어볼게요.
1: Keep in touch. Keep in touch.
0: 개인적 연락도 좋지만 단체로 채팅방을 차면 아무래도 확실하게 더 효율적으로 대화하고 그럴 수 있죠. Group chat room. 한 번 더. Group chat room. 그렇죠? 단체 채팅방. 들어볼게요.
1: Group chat room. Group chat room.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로를 돕다. 돕다. Help each other까지는 좋은데 out 꼭 넣어주세요. Help each other. 이것도 돼요. 이게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는데 이게 이제 구동사들이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help each other out. 깔끔합니다. 원어민들은 이걸 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냥 help만 쓰지 않고 help each other out. 여기까지. 서로를 돕다예요. 들어볼게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됐습니다. 자, 문장에 넣어볼게요. 우리는 전부 연락하고 지내며 서로를 돕고 지낸다. 자, 그냥 뭐 필요가 없어요. 아, 우리도 동문들하고 같이 연락하고 그리고 도우면서 지내. 그러면 우리 모두, 우리는 전부, we all. 자, 이 all이란 건 주어 다음에 나오면 우리 모두 이런 식으로 할 때 we all 그래요. 이건 별거 아니에요. 알아두면 유용하고 모르면 못 쓰는 겁니다. We all keep in touch. 우리 모두 다 연락해. And help each other out. 서로 도와. 서로 도움 필요할 때 도와줘.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We all keep in touch and help each other out.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동문회가 오늘 테마였었는데 첫째, 연락이 끊긴 친구들과 동문회에서 만나니까 연락 끊기다. Fall out of touch. 이거부터 복습할게요. 들어볼게요.
1: Fall out of touch. Fall out of touch.
0: 자, 동문회에서 이제 동기들을 만나면 옛 추억을 되돌아보다 해서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이것도 그대로 외워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게요.
1: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Reflect back on the good old days.
0: 그 다음에 서로를 돕다 해서 help each other out. 여기까지 꼭 쓰세요. Help each other out. 들어보세요.
1: Help each other out. Help each other out.
0: 좋습니다. 이번 주 학교 생활 주제 어떠셨나요? 이렇게 유기적으로 하나의 주제에 소주제들 하나하나씩 하면서 단어도 좀 배워보고 영작 연습도 같이 해보고 발음도 해봤습니다. 강세도 연습해봤고요. 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교환도 전부 다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저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픈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놓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I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제품이나 혹은 어떠한 상품이 대체 뭘로 쓰이는지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용도인지 그런 거를 물어보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모컨이 대체 뭐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궁금한 물건이 어떻게 쓰인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바로 what is 물건 하고 나서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위치가 여기 딱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럴 때이 스위치는 뭐할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예요? 이런 질문들 있죠. 이걸 바로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오늘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what is 물건 for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물건이 뭐예요? 라고 정의를 물어보는 방법은 그쵸? 바로 what is 물건이라고 물어볼 겁니다. What is this? What is that? 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 물건이 뭡니까? 라고 그 정의를 물어보죠. 자, 그런데 뒤에 어떠한 것을 살을 붙여주시면은요,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건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used for가 돼요. 그래서 what is 물건? 근데 그 물건이 뭐냐면은요, that is used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이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진 것입니까?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까? 라는 의미를 물어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used를 많이 흔히들 빼고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떠한 의미가 되겠어요? 그쵸? 그 물건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 겁니까? 라고 해서 그 물건이 대체 뭐할때 쓰는 거예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그 물건이 뭐할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 키요, 뭐할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라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What is 물건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 키니까. What is the key for? 이렇게 물어보면. 그쵸? 그 키는 뭐할때 쓰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What is the key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e key for? 그 키는 뭐에 쓰이는 거예요? 뭐할때 쓰는 겁니까?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그 리모컨은 뭐할때 쓰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모컨이라는 단어인데요. 리모컨은요, 영어로 remote control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여기처럼 그냥 remote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리모컨이 아니니까 요거 조금만 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리모컨 어떨 때 쓰이는 거예요? 뭐에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 What is the remote for?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e remote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e remote for? 해가지고 그 리모컨은 어디에 쓰이는 건지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이 버튼은 뭐할때 쓰는 거예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나 혹은 태블릿에 있는 그앱 같은 것들 많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앱에서 이거 버튼 하면 뭐에 쓰이는 거예요? 이 버튼은 뭐예요? 이런 얘기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버튼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What is this button for?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버튼이라는 발음은요, button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button 해서 은 소리로 바뀔 수도 있으니까 요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button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is button for? 해서 이 버튼은 뭐할때 쓰이는 거예요?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고요.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스위치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건가요?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스위치는 정말로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What is this switch for? 해서 이 스위치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뭐할때 쓰이는 건가요? What is this switch for?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at is this switch for? 한 번만 더. 시작. What is this switch for? 해서 이 스위치는 뭐할때 쓰이는 건가요? 라는 질문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 어떠한 사물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요? What is 물건
for 가지고

0: 요거 떠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at is the key for? What is the key for? What is the remote for? What is the remote for? What is this button for? What is this button for? What is this switch for? What is this switch for?
0: 자,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모컨,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라는 거, What is the remote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물어봤으니까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에 쓰이는 겁니다. 라는 답변을 어떻게 말씀해 주시면 될까요? 바로, It is used 하고 나서 for 하고 나서 목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컨에 쓰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에어컨은 air conditioner 요걸 줄여서 AC라고 줄여져 있는 거 여러분 차에 많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AC가 바로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It is used for the AC 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우리는 used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그쵸? 이게 숨어져 있다라는 걸 그러면은 It is for the AC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What is the remote for? 아, 그거 에어컨 할 때 쓰이는 거예요. It is for the AC. It is for the TV.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아, 그거 TV에 쓰이는 겁니다. 어디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It is for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에어컨에 쓰인다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t is for the AC. 한 번만 더. 시작! It is for the AC, air conditioner의 줄임말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그 키는 뭐에 쓰이는 겁니까? 라는 거 What is the key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물이 어떠한 용도로 쓰이는 건지를 What is 무엇 used for?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쓰이는 용도라는 거를요. 다른 걸로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물을 누구를 주려고 누구를 위해서 산지를 얘기를 할 때는요. 여기 what 대신에 다른 거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샀으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who를 넣어가지고요. who 하고 나서 is 물건 fo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물건 누구 주려고 산 거니? 라는 질문이 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 what is 물건 for 얘기 나온 김에 후로 얘기를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산 물건이냐?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히 누구 주려고 산 거야? 라는 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o is the key for? 혹은, 이거를 선물로 얘기를 한번 해볼까? present로. 그러면은 Who is the present for?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o is the present for?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요. 어떠한 물건이 있었을 때 그 물건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그 쓰임새를 질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What is 물건 for? 혹은 물건 used for?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Hello, everyone. It's so wonderful and nice that you are joining the program. 여러분, Weekly Review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매일 10분 영어, 바로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저는 이근철이고요. 함께 다시 해보는 시간을 오늘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는 try again이 되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왔던 내용을 대화 중심으로 가보고요. 그 안에 있는 표현들도 한번 응용해 보고, 아니면 발음도 점검해 드리고, 예.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만 잡아가셔도 아주 즐겁고 아주 기분이 좋아지실 겁니다. 준비되셨으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가능한 거기 때문에 미션 파서블이에요. 빰, 빰, 빠람, 빰, 빰. 미션 파서블. 네, 먼저 월요일 거 가볼까요?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 그랬더니 B가, 아, 그래서 내가 매일 자전거로 출근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는 I have no time, 그렇죠? To exercise. I don't have time. 이렇게 써도 되고요. I have no time 써도 상관없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exercise.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Hey, that's why. 그래서 이런 거야. 이게 바로 배웠던 표현이죠. That's why I bike to work every day. 만약에 뛰어가신다면, 그쵸? 예. That's why I run to work every day. 그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운전해서 가신다면, 대중교통 말고요. That's why I drive to work every day.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음 하나는 bike to 해서 bike to라고 안 들리고 bike to, bike to처럼 의소를 집어넣지 않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화요일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완벽할 필요는 없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면 뭐뭐할 필요는 없다. 기억나시죠? You don't have to be. 맞습니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실제 그렇고요. 그래서 뭐뭐할 필요가 없다라는 노래도요. 꽤 많이 나옵니다. You don't have to be perfect to be happy. 이런 식의 노래도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린스라고 하는 이제 that person, he probably passed away last year, I guess. 작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한번 노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You don't have to be rich 이렇게 나오는 노래니까요. 됐고요. 자, 그다음에 나는 그냥 내 최선을 다하는 거야. I'm doing my best죠. 근데 만약에 이게 매일 최선을 다하는 거면 I do my best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면은 I'm doing my best고요. 그걸 강조해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야. I'm just doing my best.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구조 have to be에서 don't have to be, don't have to be. 됐죠? 발음은 perfect 아니고요. perfect. 위치아가 아랫입술에 가서 붙는 거예요. perfect. 됐습니다. That's perfect. 그다음에 수요일은요. 다음 주에 아무 때나 점심 식사를 너좀 하고 싶니?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자, 그래서 점심 대신 저녁 식사는 어때? 그렇다면 뭐뭐 하는 거 하고 싶어? 이거는 어때? 그래서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달 언젠가 some 띄고 time이에요. sometimes가 아니고요. sometimes는 종종 때때로라는 한 단어고요. s까지 붙고 얘는 some 띄고 time이라서 언젠가 sometime next month, sometime next year 이런 식으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wanna have lunch? 1, 2는 빨리 하면 1, 2라고 읽히는 경우는 없어요. 발음도 안 되고요. 1, 2 아니면 wanna, wanna처럼 쓰기도 합니다. Do you wanna? 아니, wanna나. 이거 예전에 말씀드렸죠.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했더니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점심 말고 저녁은 어때? 됐죠? 자, 그 다음엔 바로 목요일입니다. 애완동물의 배설물은 주인이 치워주세요.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게 법인데. 라고 해서 핵심이 이거죠. 뭐뭐 해주세요. Please. 그러면 줍는 거나 치우는 거 전부 다 pick up 아니면 clean up이라고 그랬죠? Please clean up after your pet. 어렵지 않습니다. 발음도 clean up이 아니고 clean up, up처럼 들려요. clean up after your pet. 이거 pet이 아니고요. pat는 툭툭툭툭 이렇게. 이게 pet이고 얘는 pet. 아시겠죠? 에 발음이에요. 그랬더니 of course it's the law. 이 발음도 주의하세요. 이걸 법대라고 할때 우리가 low school 그러면 낮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law school. 이게 law죠. law. 한 가지 주의하실 것은요. 이거 응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뭔가 한 자리는 본인이 알아서 치우세요. 이거 어려울 것 같죠? Please clean up after yourself. 이렇게 쓰시면은 본인 자리는 본인이 어지러워 놓은 것은 알아서 치우세요. 도서 같은 데 딱, 카페 같은 데딱 써놓으시면 됩니다.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너 없이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난 모르겠어. 그랬더니, 너 그냥 잘 살 거야. 자,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I don't know how to live. 기억나시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발음은 how to, how to. to 발음은 항상 이렇게 리을로 변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live. 그렇죠? My life without you. 그렇죠? 그랬더니 You'll do just fine without me. 나 없이도 잘 살 거면서 뭘 그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I don't know how to. 모를 땐 모른다고 하는 게 좋겠죠. 뭐 모르면서 아는 체할 필요는 없으니까. 왜? 인간이니까 모든 걸 다 알 필요도 없겠고요. 자, I don't know how to live my life without you.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토요일. 내가 전화를 해서 내가 예매했던 표를 취소하기를 원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달라고? 이거잖아요. 그랬더니 반응이 그렇게 해줄 수 있으면 훌륭하지 뭐. 자, 뭐라 할까요? Do you want me to?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 me가 없으면 Do you wanna call? 그러면 네가 직접 전화하고 싶어? 이런 얘기니까 내가 하길 원해? 그러면 me 하나만 집어넣는 거예요. Do you want me to call? Do you want me to call? 그러면 그 남자가 하길 네가 원하는 거야? Do you want him to call? 간단하죠. 너 Tom이 그걸 하길 원해? Do you want Tom to call and cancel your tickets? 했더니 Wow, that would be great. 발음이 would be. That would be great if you coul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내용은 요것만 갖고 me 자리에 딴 것만 붙여도 엄청나게 수십 가지 연습하실 수 있어요. 사람 이름 되기 시작하면 몇만 가지, 몇백만 가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wrap-up 복습 다 해드렸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Today's quote. 네, 저희가 복습을 하면서 동물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자, 오늘 준비한 today's quote, here we go. 바로 이겁니다. 애완동물도 당연히 말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듣는지 아는 사람한테만 말이죠. 자,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Pets do speak. 이게 do는 강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말을 합니다. But only to those. 누구한테만 그렇게 speak to those 말을 할까요? Who know? 아는 거죠. 예,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는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의 listen이에요. 어떻게 귀를 기울이는지 아는 사람한테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애완동물 그러면은 마치 토이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 장난감이 아닌 거죠. 예, pets are not toys. Okay? It's not something you can throw away when you get bored. 지루할 때 버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니까 맨 처음에 애완동물을 키울 때 그런 책임감도 고려를 다 해서 애완동물을 사주시거나 아이들도 그걸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버려지는 동물들이 더 없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가족의 일원으로서 서로서로 서로 챙기는 그런 하루, 주위 사람들한테 배려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bs.co.kr 오시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Okay, thanks a lot. I'll see you next time.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세상에 있어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welcome back to 베이식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킴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이 노부부가 이곳을 고른 이유가 정직한 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가 길지 않아요.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좀 빨랐나요? 자, 바로 두 사람이 만나고 정착한 곳이기 때문에 라는 이유가 들리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위험한 도로 여행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를 알아두시고요. 이때 제가 여행이라고 했는데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도 해석하셔도 됩니다. Okay,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이곳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또 연결돼서 우리 귀에 어떻게 들리는지 역시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네, 캐치캐치 잘하셨겠죠? 자, 그럼 뜻 함께 알아봅니다. 첫 번째 리스닝 센텐스, take a look at this. 와우, 길죠, 여러분?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위험한 도로 여행을 하는 것과, 즉, 이동을 하는 것과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선택한 이유는요, 땅의 정직함 때문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꽤 길었어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3: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또한 두 사람이 만나서 정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각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우리 귀에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막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잘못 들은 부분들, 그리고 잘 안 들렸던 부분들, 어떤 부분이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All right,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자, 여기서는 여러분, to and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두 다 강세 주셔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despite, 이때도 s, p. 자, 이때 p라는 소리가 된소리 현상이 일어나서 경험하죠. despite보다는 despite, having to travel, to 사운드, r 사운드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에 이렇게 travel이 아니라 travel 라는 식으로 들리게 되고 발음하시면 되고요. dangerous가 아니라 dangerous, dangerous, road, 우 하면서 알 발음 내시고요. road and hard work

0: 쿠가 아니라 hard work. Hard work. 이렇게 발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고레스님 1.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천천히 하세요. 고고레스님 2.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되시죠? Okay, 고고레스님 3.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try.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honesty of the land. 한 번 더.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Excellent.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It's a, 그리고 and, 제한, 나머지가 내용어. 이때 to라는 숫자는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내용어가 맞습니다. Where to met이 아니라 where two met and settled. Settled로 발음할 수도 있지만 t 사운드가 네, 바로 모음 사이에서 으, 르에 가까운 소리로 나기 때문에 settled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1.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right, Google listening 2.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잘하셨어요. Google listening 3.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right, then give it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Excellent. 자, 과연 영국식 발음은 또 어떻게 들릴까요? 함께 들어보죠. Let's go, go, listening.
1: Go-go listening. 1.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2.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0: 네, 여러분 잘 캐치 하셨죠? 확실히 영국식 발음은 t 사운드를 강하게 해주네요. Settled 이렇게 들리셨죠? 자,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이유, 뭐를 위한 이유? For picking this place, 이 장소를 고른 이유, blank having to travel 이어집니다.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한 단어, despite.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수거 in spite of와 같은 의미가 되겠죠. Despite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having이라고 이어집니다.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자, 위험한 길을 이동하는 것 and hard work 고된 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예요. 빈칸 이렇게 이어지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라고 했어요. 이 말은 땅의 정직함임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땅을 고른, 이 장소를 고른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땅의 정직함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해되셨죠? Okay.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blank 빈칸에 met and settled, 만났고 정착한, 만나서 정착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After hard work, 고된 일 후에 it's already lunchtime,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체 이야기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The reason for picking this place despite having to travel dangerous road and hard work must be the honesty of the land. Also, because it's a place where two met and settled. After hard work, it's already lunchtime.
0: 안 들리는 단어, 표현들 다시 반복 듣기를 통해서 잡아볼 수 있습니다. www.ebs.co.kr 오셔서 반복적으로 청취 연습 꼭 해주세요. I'll see you guys next tim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similar and confusing words. Actually versus really. Actually versus really. 네, 오늘은 actually 그리고 really를 비교할 겁니다. 네, 사실 원어민들도 이 두 단어를 동의어로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긴 있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actually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actually. 네, 여기서 A-C-T 부분에 SH 발음이 나와요. 네, 그래서 act 약간 C 발음에다가 그 다음에 surely, actually, actually. 네,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actually. 네, 반전의 의미를 가진 실제로, 사실은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황이 기대가 예상과 좀 다를 때 특히나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So when a situation is different than what you expected, we would use the word actuall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What did she actually say? Actually. 연결해서 actually, 실제로.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네, 어디 방을 인터넷으로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상한 것보다 실제로 그 방을 보니까 넓은 거예요. 그럴 때 actually.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Wow,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이 방은 실제로는 넓네.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그는 실제로 보면 키가 더 커. 네, 연예인인데 뭐 TV나 뭐 그냥 기사로 볼 때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가서 보니까 훨씬 더 키가 큰 거예요. 네, 그럴 때 actually.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He's actually taller in person.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What does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그녀가 실제로는 뭐라고 했어? 네, 이 질문의 어감은 너가 지금 말하는 거는 거짓말보다는 뭐 거짓말일 수도 있지만 뭔가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실제로 뭐라고 했어? 실제로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oes she actually say?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 did she actually say? What did she actually say? 다음은 really. Okay. 정말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이 단어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발음을 really, really?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첫 번째. R 발음.

그러면 일단은 천장을 닿으면 안 되고 혀가 뒤로 가는 느낌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really, 네, 되게 버터 발음이죠. really, really,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e 발음은 조금 더 길게. 그래서 really 이게 아니고 really, really, 네, 뭔가 고무줄 당기는 느낌입니다. 네, really는 정말로, 진짜로 이 말하고 싶을 때 really. 그리고 내용이 사실임을 강조할 때 사용을 합니다. When you really want to, when you really want to pinpoint or say strongly that something is the truth, we use the word really as well.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He's really tall. I felt really nervous. Really, 정말로. Really. 네, 좋아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room is really spacious. 그 방은 정말 넓네. 그래서 저희가 actually 첫 번째 예문은 The room is actually spacious라고 하면 그 방은 실제로 넓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실히 어감 차이를 느끼죠.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정말 넓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He's really tall. 그는 정말 키가 커. 근데 여기서는 실제로라고 하면 뉘앙스 차이가 확실히 달라지죠. 여기서는 정말 키가 크다라는 말이죠. He's really tall. He's really tall. 네, 그래서 I'm really hungry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할 때, 정말 뭐뭐하다 그럴 때 really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felt really nervous. 네, 그래서 그냥 긴장하고 그냥 떨리는 게 아니고 나는 정말 떨려. I felt really nervous.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I felt really nervous. I felt really nervous. 정리해 드릴게요. 네, actually, 실제로, really, 정말로, 네, actually, really, 네, 확실하게 사용해 보시고요. Don't forget. Actually는 실제로 뭔가 예상한 것보다는 뭔가 실제로 특히나 뭐를 비교를 할때 actually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요. Really 같은 경우는 뭐를 정말로 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을 때 really 많이 사용합니다.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is room is actu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The room is really spacious.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Great job. Okay, don't forget to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v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또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주는요, 학교 생활에 관련된 주제들을 좀 모아서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당히 유용하게 여러분 쓰실 수 있는 주제들인데요. 이 school life라고 하는 이제 하부 캐터고리를 조금 만들어 보니까 학년 구분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우리나라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고 학사 일정, 3월에 시작하는 학기, 9월에 시작하는 학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대학 입시, 학교 선생님들이나 맨 마지막으로 졸업한 졸업생끼리 만나는 또 동문의 이야기까지 해서 이 학교 생활 쪽 주제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학년 구분은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 보시면 아실 텐데 나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다녔다. 요런 얘기예요. 자, 만나볼게요. 일단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이야기하고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6년이 돼 있고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다. 요럴 때 써야 되는 표현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살이 되면, 즉 만 7세가 되면 이럴 때 쓸 수 있는 동사를 하나 잘 여러분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론은 turn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turn 하면 뭘 돌리다 뭐 이런 식의 동사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turn 자체가 나이에 있어서는 막 그 나이가 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tart school,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취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하면 아이가 7살, 즉 만 7살이 딱 됐을 때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다. 그 취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들어보실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전에는 유치원, kindergarten, 그 바로 전에는 nursery school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을 다니겠죠. 그렇죠? 일단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렇게 만 7세 다니다. 자, 6년간의 초등학교, 6년, 6 years. 자, 연결고리가 of죠. of elementary school. 자, 그러면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다닌다.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자, 들어볼게요.
1: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6 years of elementary school.
0: 6 years, right? Okay? Elementary school.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는 이렇게 부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와 각각 3년이죠. 그러면 6를 3를 바꾸는데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반드시 와야 되냐면 each가 필요하죠. 왜요? 각각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해서 3년이 아니죠. 어때요? 각각 3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each가 빠지면 의미의 왜곡이 옵니다. 중고등학교 합해서 3년인 줄 알았겠죠? 그럼 안 되죠. 그래서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됐죠? 이 each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각이라는 의미로 들어보세요.
1: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3 years of middle and high school each.
0: 오케이. 자, 그럼 문장에 넣어볼게요. 7살이 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오늘 이제 학교 관련된 주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자, 아이들이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자, 그러면 kids, 일반화시켜서 복수형으로 만들게요. 아이들은 kids start school when, 자, 요거를 대명사로 받아야 되니까 they, 그죠? When they turn 7 years old. 여기서 꼭 생각할 게 요 turn 동사를 빨리 생각해 내셔야 돼요. When they turn 7 years old. 그러면 만 7살이 되면 그때부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한다. 자, 취학 연령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실게요.
1: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Kids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가 의무 교육이죠. 의무 교육. 자, 그래서 education이라는 단어 앞에 있는데 의무에 해당하는 단어가 mandatory라고 합니다. mandatory. 이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의무라는 의미로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예를 들어 mandatory courses 그러면 꼭 들어야 되는 전공 필수 과목 같은 걸 mandatory subjects, mandatory courses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니까 꼭 들어야 하는, 꼭 해야 하는 즉 우리나라는 중학교 3학년까지는 무조건 다녀야 되죠. mandatory education. 의무 교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1: Mandatory education. Mandatory education.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이란 말을 여기다 왜 넣었냐면요. 초등학교 때는 grade라는 말을 많이 써요.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fourth grade, fifth grade, sixth grade. 자,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이 grade

0: 있습니다. 그러니까 grade란 말 자체는 주로 초등학교에서 많이 쓰고 year,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year 이렇게 third year of middle school 그러면 우리 아들이 중3이에요 이런 얘기 하실 때 my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이렇게 가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나 중학교 졸업하고 이제 고등학교를 주로 얘기하긴 하겠지만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받는 졸업장을 diploma라고 합니다. 이거는 네, 고등학교 졸업했다는 인증서입니다. Diploma. Get a diploma. Diploma. 들어볼게요.
1: Get a diploma. Get a diploma.
0: 좋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중3입니다. 자, 요거 이제 명작하실 때, 자, grade가 아니라 year, my oldest son, 첫째니까 가장 나이 많은 아들, my oldest son, first son, second son 이렇게 잘 안 해요, 영어에서는요. 첫째, 둘째를 그렇게 서술 처리 잘 안 합니다.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자, 여기 in도 같이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학년에 있다라는 의미로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요 문장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들어볼게요.
1: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My oldest son is in his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진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인지 특수목적 고등학교인지 이 구분선이 지어지는 경우가 있죠. 자,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예술고등학교라든가 국제고라든가 이런 특목고는 영어로 이 specialized라는 단어를 쓰시면 됩니다. 읽어볼게요. specialized. 특화되어 있는 이란 얘기죠.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갖고 설립된 고등학교들. apply to, 어디에 지원하다는 건 to예요. a specialized high school, 특목고에 지원하다. 들어볼게요.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오케이. 자, 외고등학교는 그냥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들어볼게요. 어렵지 않죠?
1: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0: 과학고, 예고, 물론 더 있겠습니다만 특목고가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간단합니다. Science High School, 과학고 이렇게 부르고요. Art High School, 예술 고등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자, 들어볼게요.
1: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Science High School. Arts High School.
0: 네. 자, 그럼 이제 특목고 자체를 어떤 학생들은 특목고에 지원을 한다. 이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사가 반드시 apply가 나와야 됩니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그러면 일부 학생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에 지원을 한다. 자, some students apply to specialized high school. 자,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자, apply의 강세 여기 잘 주시고 들어볼게요.
1: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Some students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자, 오늘 내용 한번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년 구분에 관련된 주제 먼저 시작을 했죠. 만 7세가 되면 학교 다니기 시작한다.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자, turn 동사. 딱 그 나이가 되다. 들어볼게요.
1: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Start school when a kid turns 7 years old.
0: 자, 그 다음에 중학교 때는 grade라고 하지 않고 year라고 하면 좋다는 거. Third year of middle school. 들어볼게요.
1: Third year of middle school. Third year of middle school.
0: 특목고에 지원하다. Apply to a specialized high school. 들어보겠습니다.
1: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Apply for a specialized high school.
0: 좋습니다. 자, 이번 주 주제가 학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학교생활 관련해서 우리가 일단 학년 구분 얘기부터 잘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그전 방송 복습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요. EBS English 앱 설치하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거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Okay,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당장 딱 하고 생각하는 음식이 뭐 있을까요? 그랬을 때 그게 조금 먹고 싶다라는 거를 우리 흔히 땡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한번 그 어떤 것이 뭔가 음식이 좀 땡긴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이 좀 땡길 때는요.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서요. I am craving 하고 나서 먹고자 하는 음식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 am craving 음식이라는 패턴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요. 어떠한 음식이 땡긴다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 어떻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선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떠한 것이 갈망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좀 어려운 말로. 그거를 조금 순환시킨 것이 바로 여러분 땡긴다란 의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crave라는 동사 뒤에 갈망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요. 그걸 정말 여러분이 하고자 하실 때 정말 원할 때 여러분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를 음식으로 순화시키면은 그렇죠. 어떠한 것을 좀 먹고 싶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싶어요. 라는 것이 아니고 땡깁니다.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ing 형태로 많이들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 am craving 갈망하는 것이 될 텐데요. 우리 갈망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음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I am craving 음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얘기들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포괄적으로 막 갈망하는 것들을 다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음식의 한 가지로 딱 한정해서 아, 그 음식이 좀 땡기는 걸 라는 표현 I am craving 음식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어떻게 표현하시면 될까요? 매운이라는 거는 HOT, hot이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고요. spicy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I a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I'm craving some spicy food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some spicy food. 해서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네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단 게 좀 땡기네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힌트를 얻으셨다면은 그쵸, 어떠한 음식으로 얘기를 할 때 아,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라고 여러분 예측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매운 음식 말고 단 음식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sweet food라기보다는 sweet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뒤에 s를 붙여서 sweet로 얘기를 하면 단 음식이 됩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m craving some sweet.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some sweet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단 음식이 좀 땡깁니다. sweet food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sweets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거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나 오늘 좀 술이 좀 땡기네. 스트레스 막 받았어.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술은 alcohol이지만 alcohol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뭐가 있다? 그쵸. 제가 바로 drink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I a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마실 것이 좀 땡기네요 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여러분 되게 원어민들에겐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하면 술이 좀 땡긴다 라는 의미로 많이 해석이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drink. 한 번만 더. 시작. I'm craving a drink 라고 얘기를 해서 저 술이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표현으로는요.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커피는 그냥 커피입니다. 그래서 I'm craving a coffee.

0: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할수 있고요. Some coffee로 얘기를 하셔도 되고, a coffee라고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m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I am craving a coffee. 라고 해서 커피가 좀 땡깁니다. 라는 문장까지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crave라는 동사를 가지고, 그쵸, 갈망하는 거지만, I am craving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정말 먹고 싶다, 땡긴다, 라는 표현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picy food.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some sweets.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drink. I'm craving a coffee. I'm craving a coffee.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매운 음식이 좀 땡겨요. 그쵸?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라고 배웠었거든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땐 제가 어떻게 영어로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쵸?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요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쵸? 여러분, 뭘 드시고 싶으세요? 라는 의미가 됐잖아요. 이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지만, 뭐가 좀 땡기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What are you craving? 혹은 What food are you craving? 요렇게 물어보시면은, 그쵸? 뭐가 좀 땡기십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죠. What are you craving? 뭐가 좀 땡기십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한 번만 더. 시작. What are you craving? 이라고 이제 상대방이 질문했을 때, 아, 나 오늘 좀 매운 음식이 좀 땡기는데. I'm craving some spicy food.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또 답을 할수 있는 하나의 또 다이얼로그가 하나 생겼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 저 커피가 좀 땡겨요. I'm craving a coffee. 라는 문장을 가지고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커피를 몇 잔을 딱 사가지고 왔어요. 커피 혹시 땡기시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혹은 커피를 미리 주문을 받는 거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있어요? 아, 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볼 때, 여러분, 요런 식의 질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혹시 커피 땡기시는 분 계신가요? 누가 혹시 지금 커피를 좀 드시고 싶으신가요? 라고 누구를 가지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물어보시면 되겠어요? 누구니까? Who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Who wants 하고 나서는 a coffee. Who wants a coffee? 혹시 커피 원하시는 사람 있어요? 라고도 얘기를 할수 있지만 Who is craving a coffee? 해가지고 혹시 누가 커피 당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 한 번만 더. 시작. Who is craving a coffee?에서 혹시 누가 커피 당기시는 사람 있나요? 라는 질문으로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오늘은요, 어떤 것이 좀 땡긴다라고 얘기를 해서 I am craving 하고 나서 음식을 통해서 뭔가 좀 먹고 싶다라는 표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잘 네, 진행되고 돌아가고 또 건강도 좋으시죠? 자, 그런 아주 멋진 에너지를 모아서 오늘도 10분 동안 네, 즐거움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루 딱 한 문장, 바로 try again. 물론 매일 10분 영어 시리즈가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네,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말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다고 나 한국말 못해!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즐겁게 실수를 하시고요. You can learn from your mistakes. 실수를 많이 하실수록 배울 게, 즐겁게 배울 게 더 많아집니다. 자, 오늘도 미션 기다리고 있습니다.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한번들 해보셨나요? 자, 이게 지금은 좀 많이 익숙해지셨을 텐데 맨 처음부터 다 보고 한꺼번에 옮기겠다 이러면 부담되죠? 상대편의 의향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의도나 성향. 그런데 다음 주쯤에 아무 때나 한번 점심 먹을까? 이런 느낌인데 네가 원하면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뭐뭐 하고 싶다면의 느낌이니까 너 뭐뭐 하고 싶어? 이런 얘기죠. 영어로는 뭘까요? 맞습니다.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 wanna? 예, 저 남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 네가 원하나?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Do you want to? 빨리 하면 Do you wanna? Do you가 주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Do you wanna? 하셔도 되고요. Do you wanna?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연습해 볼게요.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Step 1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가장 짧은 걸 연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That's one thing in common. Okay? 자, 그래서 바로 이 내용들이 가지고 싶어, 그만두고 싶어, 알고 싶어, 그 다음에 너 쉬고 싶어잖아요. 그러면 do you wanna? 이거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싶다, 가지다는 possess라는 어려운 단어도 있지만 have. Do you wanna have it? 너 그거 가지고 싶어? Do you wanna have it? 그 다음에 그만두고 싶다, 멈추다, stop을 쓰셔도 되고요. 아, 나 그만둬. 이럴 때 quit, quit도 많이 씁니다. 발음 하나 주의하세요. 이 단어가 quit이 아니고요. quit이에요. Q 다음에 U가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은요, 여기에 W 발음이 있습니다. 90% 이상. 그래서 quit, quit, quit 이렇게 입술이 나갔다고 들어오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 그 다음에 quit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Queen처럼 다 입술이 들어 나갔다 들어오면서 하는 발음이라는 거. 그래서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그만두고 싶어? 자, 그 다음에 알고 싶어? 궁금하죠? 자, 그래서 do you wanna know? 됐고요. 쉬고 싶어? 예, 쉬다는 많죠. 그 중에 rest 쓰셔도 됩니다. 그게 휴식이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 쓰면 당연히 do you wanna rest? Do you wanna rest? 자,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동작을 보셔야 when you feel the same feeling, 똑같은 감정을 느꼈을 때 it will come out of your mouth naturally. 바로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보고 읽지 마시고요. 저 동작을 보시고 상상한 다음에 시간 드릴 거예요. 자, 그거 가지고 싶어? Your turn. 네, do you wanna have it? Do you wanna have it? 자, number two. 너 그만두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quit? Do you wanna quit? 자, Q 발음까지 살리셨죠? Quit 됐고요. 자, 세 번째는요. 더 알고 싶어? Your turn. 아, 여기 보시면 안 된다니까. 자, 보시고 계신 분 분명히 계셨어요. 32,223명. 나머지 분들 다시 다 함께 돌아와서 Do you wanna know? Do you wanna know? 좋습니다. 자, 맨 마지막 거는요. 쉬고 싶어? Your turn. Do you wanna rest? Correct.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앞에 세 가지를 가지고 조금 더 확장해서 앞에 나왔던 미션 문장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tretching time, right? 여러분도 스트레치 하시고 문장도 스트레치 해보는 시간이죠. Step 2.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 너 하고 싶어? 라는 얘기는 그럴 의향이 있어? 라는 얘기죠. Do you wanna have? 자, do you wanna have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뒤에 점심이니까 lunch 쓰시면 되겠고요. lunch. 됐죠? Do you wanna have lunch? 그 다음에 다음 주 언젠가, 다음 주는 next week고요. 언젠가가 중요합니다. 주의하세요. some하고 time 붙여서 쓰고 s를 붙이면 sometimes는, 예, 그거는 종종, 때때로란 뜻이지만, some하고 time을 띄면 언젠가란 뜻이에요. 이거 두 가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하시고요. next week 붙이면 됩니다. 자, 느낌 살려서요. Hey,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거울 보시고 동작으로 연습하시는 분이 You are the survivors.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이 생존자가 되실 거예요. 즐거운 생존자. 담배를 바로 끊고 싶어? 그렇죠? 나 끊고 싶은데. 너도 끊고 싶지, 담배?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담배를 못 핍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담배를 끊고 싶을 때 상대편의 의향을 물어보는 거죠. Hey, do you wanna? 그럼 아까 나왔던 끊다, 그만두다. Do you wanna quit? 그렇죠? Do you wanna quit? That bad habit? 그난 좋은 습관을 버리고 싶어? 예, 그럴 때 바로 뒤에 이게 뭐예요? Smoking이죠. No. Do you wanna quit smoking? 바로란 뜻이 right away 됐습니다. 그래서 right away까지요. Do you wanna quit smoking right away? Right now? 다 좋고요. 자, 맨 마지막에 너 비밀을 하나 알고 싶어? 아까 알고 싶다 뭐였어요? 바로 나오셔야죠.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Do you wanna know? 그렇죠? 그다음에 바로 뒤에 비밀이니까 secret만 하나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영어의 비밀은요, 즐겁게 상상하시면 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 다시 한번 마무리합니다. Try it again.

Okay, let's wrap it up with this dialogue. 한번 가볼까요? 자, 다음 주 아무 때나 점심 식사하고 싶어? 라고 했더니 반응이 뭐였나요? 그렇습니다. 점심 대신 저녁은 좀 어때?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Do you wanna? Do you wanna have lunch sometime next week? 그랬더니 뭐뭐는 어때? 자, 제안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발음은 instead of. How about dinner instead of lunch?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상황 설정도 해보시고요. 여러분,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으실 때는요. Do you wanna watch our program again? Then visit this website. 방문하셔가지고요. 반복해서 보시고, 여러분, 즐겁게 하고 있다는 마음도 좀 남겨주시고요.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Until I see you agai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confidenc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bye.

0: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1: 내 꿈은 의사입니다.
2: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조동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요, 비슷하지만 또 살짝 다른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해요. 얼마나 비슷한데 또 얼마나 살짝 다른지.

그건 모두 이번 문장 안에 제가 숨겨놔 봤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자, 여기서 분명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조금 해석할 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이 부분이죠. Might have to. 참고로 might는 우리가 조동사 시간에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그 뒤에 있는 have to, 아, have to도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might랑 막 연결되니까 뭐라고 이거 그럼 해석해야 되지? 상당히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동시에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이번 시간부터 우리 대체 조동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대체 조동사. 아, 이게 뭔가 말이 어려운 것도 같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최대한 자세히 쉽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엔 특히나 그냥 대체 조동사가 뭐인지에 대해서만, 기본기만 다져보는 시간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으니까 더더군다나 부담 없이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대체 조동사가 뭐냐? 사실 뭐냐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게 왜 필요하냐인 것 같아요. 대체 조동사의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조동사의 특징 중에는 이런 게 있어요. 조동사는요,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동사의 뜻들을 우리가 연달아서 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뜻은 연달아서 쓰고 싶은데 문법적으로는 조동사를 연달아서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겨나는 게 바로 이 대체 조동사인 겁니다. 조동사는 아니야. 대체 조동사인데 뜻이 조동사와 같으니까 다른 조동사와 연결해서 연달아서 사용하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인 거예요. 요거 조금 있다가 우리가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대체 조동사들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것들 간단히 몇 개만 미리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동사 can 같은 거. 좀 길어지지만 be able to로 우리가 대체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be able to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체 조동사가 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었죠. 조동사 may 같은 거 허락의 느낌으로 쓰인다 그랬을 때 be allowed to로 대체되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be allowed to 같은 건 다른 조동사랑 연달아서 쓰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보니까 may의 허락의 느낌을 다른 조동사와 쓰고 싶으면 이렇게 대체 조동사 활용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거 이것도 있죠. must. 의무로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have to로도 대체할 수 있는 거. 요런 게 이제 대체 조동사로서 그 존재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죠? 조동사들끼리 연달아 쓰이지 못해요. 근데 그 뜻을 우리가 연달아서 활용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둘 중에 하나를 대체 조동사로 바꿔줌으로써 의미들을, 조동사의 의미들을 우리가 혼합해서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아, 그래서 대체 조동사가 존재하는 거구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질적인 예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공부했던 조동사 두 개, 간단히 복습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조동사입니다. can. 뜻은 뭐뭐 할수 있다. 능력을 이제 말하는 거죠.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조동사 하나만 더 볼게요. 조동사 will. 뜻은 역시나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되겠는데, 자. 요것들을 가지고 영어 문장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재밌게 우리말 문장으로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말 문장. 요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수 있어요. 라는 문장을 먼저 영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살수 있다. 뭐뭐 할수 있다. 내가 그럴 능력이 된다니까. 그냥 조동사 can 써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수 있는 거니까 I can buy. I can buy. 이렇게 문장 시작하면 되겠죠? I can buy my dream car. 돈을 잘 저축했나 봐요, 지금까지. 해서 나는 내 꿈의 자동차를 살수 있습니다라는 문장. 자,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진짜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자, 우리말 문장을 바꿔볼게요. 그냥 살수 있다가 아니라 살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한 내용으로 조금 문장을 바꿔보면요. 자, 보세요. 살수 있다. 살수 있다라는 능력, can과 할 것이다. 미래 will이 영어 문장 속에 동시에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영어 문장으로 만들면 이런 식의 영어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자, will can을 그냥 동시에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 정도로 문장 적으면 되지 않아요, 선생님? 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포인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어요. 조동사들은요,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가 없어요. will can 이런 건 문법적으로
틀린 게 됩니다.

I will can buy my dream car. 이건 틀린 문장이 돼요. 그럼 어떡하나요? 나는 미래도 말하고 능력도 말하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나요? 두 번째 쓰인 조동사를요. 아까 우리가 말했죠?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an he be able to로 바뀔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I will be able to buy my dream car. 대체 조동사 써서 이렇게 문장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은 대체 조동사의 존재 이유인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조동사 두 개가 연달아서 쓰일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두 번째 것을 대체 조동사로 바꿔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해서 대체 조동사에 대한 간략한 개념 정리 완성해봤어요. 그러면 한 문장만 우리 같이 영작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이 대체 조동사, 나중에 우리가 차근차근 또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갈 시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아, 대체 조동사 공부하면 이렇게 멋진 표현이 가능해지는구나 라는데 초점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말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가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 경험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 뭔가 고장나면요, 그거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이런 걸 직접 고칠 수 있다면 진짜 좋단 말이죠. 그런 제 바람이 담긴 이 문장 잘 보세요. 자, 변기를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고칠 수 있다는 능력인데 뭐 할지도 몰라요는 추측이에요. 어? 능력과 추측. 그럼 뭐 may나 might랑 조동사 can이 두 개가 연달아서 쓰여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근데 조동사 두 개 연달아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조동사를 우리가 활용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시작 이렇게 할게요. 주인공은 나죠. 그러니까 I로 시작을 하되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조동사 might 써줍니다. 그리고는 조동사 can을 써주고 싶은데 이제 can을 못 쓰니까 might가 한번 나와서 can의 대체 조동사인 be able to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I might be able to라고 말해주시면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는 뜻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되게 어색한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아주 익숙하게 쓰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fix the toilet, 변기를 고치는 거죠. 붙여주시면 문장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면서 시작.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I might be able to fix the toilet.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장이지만 어떤 식으로 이게 구성됐는지를 여러분들 앞으로 저와 함께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게 될 거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She might have to cancel the meeting. Might는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뜻이고 have to는 아까 잠깐 얘기했죠.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합쳐지면요, 이 문장 그녀는 취소해야만 할지도 몰라요. 뭘 근데 취소하는 거죠? The meeting이니까 그녀는 미팅을 취소해야 할지도 몰라요 정도의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체 조동사가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오늘 저 너무나 기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대체 조동사가 뭔지, 존재의 이유, 그리고 기본기 다져 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대체 조동사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0: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그럼 안 짠!

0: guys, it's the start of the new week. This week we are going to focus on your swollen legs, so you should be excited.
1: 네, 안녕하세요.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로 갈 겁니다. 일단 영어부터 배우고 가시죠.
0: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I heard everything. He broke her heart. He'd better stay away from Sugar. He's gotten so big.
1: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영어 표현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요. stay away 평소에 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stay away, stay back 둘 다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가라 또는 뭐 멀리 해라 아니면은 이런 뜻인데 굉장히 조금 작은 차이점이 있어요. 일단 stay away부터 볼게요. He'd better stay away from my sister 이럽니다. 그 사람 내 여동생 또는 언니 또는 누나 from my sister 한테서 멀리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what? Where is this coming from? 이러는다. 왜? Where is this coming from? 아, 이거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I heard everything. 이러니다. 나 다 들었어. He broke her heart. 그가 그녀에게 상처를 줬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니다. 아니야. 내 생각에는 네 동생한테 뭐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보다는 He better stay away from sugar. 이러니다. 그 사람은 설탕을 멀리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He's gotten so big. 이러니다. 살이 너무 쪘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멀리하다. 이거를 stay away라는 표현을 써서 씁니다. 그래서 stay away 살펴봤고요. 두 번째 대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Is everything okay? I heard noise. I broke a glass. Stay back. Well, let me help you clean it up. No, no. You should really stay back.
1: 네, 우리 stay away 살펴봤었죠? 이번 표현, 이번 대화에서는 stay back라는 표현 할 겁니다. Is everything okay? 이럽니다. 다 괜찮은 거야? I heard noise. 무슨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I broke a glass. 이럽니다. 유리잔, 유리잔을 그냥 glass라고 하는데요. I broke a glass. Stay back. 물러서 이런 거. Stay away라는 거를 안 하고 stay back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실제로 물러서 잠깐 좀 멸치기 좀 떨어져 있어 이런 거를 stay back 이렇게 씁니다. 그랬더니 oh, let me help you clean it up 이럽니다. 아, 좀 내 좀 도와주자. 내가 이렇게 치우는 거 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no no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you should really stay back 진짜로 좀 물러서 있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stay away 전반적으로 좀 멀리하다 가까이 두지 않다 이런 뜻이고 stay back 실제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멀리 있는 것을 stay back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이 표현 써서 우리 요가 보러 가실게요.
0: Okay, first pose for your poor swollen legs. It's half pose. Half pose. Ready?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you can get into this pose standing up, but we're going to start low today. Okay, so come into a low squ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come into a low squat. Good. Now slowly come into a half lift and breathe.

Yes, that was it. That was the first day of exercises for your swollen legs. Good job. 네, 우리 오늘 다리 부종 빼기 시리즈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다리가 잘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 영어 표현은 stay away 그리고 stay back 차이점 얘기했었는데 stay back, stay away 하면은 평소에 멀리하다 이런 뜻이지만 stay back 하면 무리죠. 이렇게 멀리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말고 잘 활용해 주세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Have an amazing day, guys. Okay? Bye.

0: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VSE's 생활 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And welcome everyone back to our show.
1: That is right. 네. And this week we have a brand new theme for you.
0: That's right. 이번 주의 테마는요.
1: Yes. Online reviews.
0: Online reviews. 인터넷상의 후기라고 하죠. 리뷰라고 부를 수도 있겠고요. Uh-huh.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소개해 볼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0: 네. follow라는 거는 따라간다라는 의미도 되고 챙겨 본다라는 거. 그래서 uh-huh. 읽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yeah. I don't follow online reviews anymore 라고 말하면 저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후기를 찾아보지는 않아요. 읽지는 않아요 라는 말인데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1: We have Jordan who's from the USA.
0: 네, 조던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런데 Alright.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Jordan 씨,
0: 나와주세요.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기본적으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문장 같이 볼까요?
1: So Jordan said,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0: 네, 예전에는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Mm-hmm. Religiously,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okay. 이제 종교적으로란 뜻보다는 열심히, 열렬히.
1: Yeah. 네. Like it was a religion. You look at it every day, right?
0: 그렇죠.
1: You follow it closely.
0: Very diligently.
1: Okay, 열심히. That's a good one. Diligently.
0: 네, 열심히 아무튼 예전에는 인터넷상의 후기를 열심히 읽었었는데 but now, 이제는 I do my own research. Research이라는 건 꼭 연구까지 안 가더라도 뭐 조사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알아보는 걸 말해요. 그래서 yeah. 직접 제가 알아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보는
1: nope.
0: 것보다는
1: You find out about it on your own.
0: Yeah.
1: Basically.
0: Exactly.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I used to follow online reviews religiously, but now I do my own research.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그리고 try something out, out 하면 이거는 사용할 때 많이 쓰는
1: yeah,
0: 것 같아요.
1: Something that you use, you try out. 네. You wear, you try on, you eat, you try it.
0: 그런 어떤 구성 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try it out 하니까 써봤을 때 I had a

Do one's own 명사라고 하면은 직접 뭐뭐를 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from then on I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같이 영어로 옮겨볼 우리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0: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요, 온라인 리뷰, 그러니까 인터넷상의 후기를 잘 읽는다, 그리고 잘 읽지 않는다, 하나씩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1: 좋습니다.
0: 읽어볼까요?
1: I don't follow reviews as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0: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1: Dave
0: Dave
1: says.
0: 씨가 I don't follow reviews. 저는 리뷰들을, 후기들을 챙겨보지는 않습니다. As, 여기서는 because라는 같은
1: Because.
0: 의미고요. They tend to be opinion pieces.
1: Pieces.
0: 이제 piece가 일반적으로는 조각이란 뜻인데,
1: That's right.
0: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아, 조각? 이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opinion piece라고 하면 의견을 담은 글.
1: Yes, it's some kind of, you know, report, essay, just any piece of writing that is someone's opinion.
0: 네,
1: Right.
0: 그래서 post랑 같은 의미로
1: Post, yes.
0: 쓰였습니다. Posts of opinions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Opinion
1: Basically.
0: piece가 의견 조각보다는 의견을 담은 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확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1: Mona says,
0: I follow online reviews quite religiously. 꽤 열심히 챙겨본대요. 인터넷상의 후기들을. Unless I have a recommendation from friends or family.
1: That's right.
0: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챙겨본다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가족이나 친지, 가족이 뭔가 추천해주면 그쪽 의견을 따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1: That's right. All right. Perfect.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Hello and welcome to my kitchen. 네, 올 아저씨의 쿠킹 클래스 환영합니다. 오늘은 만두 요리해 볼 거예요. 하지만 보통 만두도 아니고 납작 만두. Yes, we're cooking spicy flat dumplings. 네, 양념 납작 지짐 만두 요리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할 거예요. 옆에서 마시는 음료수. We're going to make a carrot lassi. 네, 오늘은 당근 라시도 만들어 볼 거예요.

0: Here are today's ingredients. 네, 오늘의 재료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의 스타는 바로 납작만두. 납작만두들 되게 맛있어요.
1: We have sesame seeds, 참깨. We have red pepper paste,
0: 고추장이요.
1: We have sugar syrup, 물엿. We have nuts,
0: 우리 견과류.
1: And we have ketchup.
0: 네, 케첩도 있습니다.
1: And for our carrot lassi,
0: 우리 당근 lassi는
1: carrot juice, lemon, and yogurt.
0: 네, 당근 juice, 레몬하고 요거트 쓸 거예요.
1: First we fry.
0: 네, 우리 먼저 만두 요리할 거예요.
1: We're going to fry the flat dumplings. So we put some olive oil in the pan.
0: 우리 올리브 유 쓰는 거예요. 오늘은 중불 쓸 거예요.
1: Don't make it too hot. And we put in the dumplings.
0: 우리 납작만두.
1: 1, 2, 3. Okay, 3 dumplings.
0: 와, 벌써 시슬시슬 소리 시작했어요. 원래 다른 음식 볶았을 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납작만두는 많이 안 만져도 돼요. 왜냐면 납작해요. 그래서 한쪽은 구워서 다시 반대로 그쪽으로 구울 거예요.
1: Shall we turn?
0: 네, 우리 반대로 할 거예요.
1: 어? Can you see the color?
0: 우리 살짝 누릇하게 이제.
1: Starting to turn golden brown.
0: 냄새도 좋고.
1: The delicious smell of dumplings.
0: 네, 솔직히 온 세상은 만두 먹어요.
1: Everybody eats dumplings all around the world.
0: 영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유럽 사람도 만두 먹어요. 호주 사람도 만두 먹어요. 중국 사람도 만두 먹어요. 왜요?
1: Because dumplings are delicious.
0: 네, 온 세상은 만두 사랑이야. 호호호, 이쪽도. 아, 색깔 너무 예쁘다.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만두 맛있지만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 셰프님 한번 물어볼까요? 셰프님!
2: Hello, I'm Chef Robin. 만두는 밀가루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넣어서 한 번에 먹을 수 있게 만든 아주 편리한 음식이에요. Dumplings have vegetables, tofu, meat, and many other ingredients inside. So, let's cook together.
1: Okay, let's turn again.
0: Look at that.
1: 거의 다 됐어요.
0: 그래서 이제 우리 패드 돼요. 그리고 양념 만들어 주세요.
1: Okay, let's take the dumplings out.
0: 우리 납작만도 뺄 거예요.
1: Delicious dumplings.
0: 와. 팟팟팟팟팟 손 조심해요. 좀 두꺼워요. 덥지만 맛있어요. 오케이. 이제 정리해도 돼요.
1: Delicious dumplings. We're making spicy flat dumplings. So we need spice. We add the ketchup. The red pepper paste.
0: 우리 매운 음식 못 먹는 친구들이 고추장 안 넣어도 돼요.
1: 아니면 조금만 넣어도 돼요. The water, the sugar syrup,
0: 물엿,
1: and the sugar,
0: 설탕.
1: And now we stir.
0: 우리 다 섞여야 돼요. 요리 많이 안 해도 돼요.
1: Can you see the bubbles?
0: 보글보글한 방울들이 볼 수 있어요?
1: Let's stir it around.
0: 양념 치킨 냄새.
1: It smells like spicy fried chicken. You see all the bubbles now? Good, because we want to get the sauce sticky.
0: 우리 끈적끈적하는 소스는 필요해요.
1: I think it's ready for the dumplings.
0: 이제 만두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불꺼.
1: Let's turn off the heat. Okay, time for the dumplings. 1, 2, 3 dumplings. And turn.
0: 뒤집어요.
1: Turn. 한 번 더.

The dumplings are covered in the sauce. 이제 양념하고 만두 다 섞였어요. Let's serve. 네, 우리 만두 접시 위에 둘 거예요. One, two, three. 아, 그리고 소스. There we go. Delicious red spicy sauce. 진짜 맛있는 달콤한 매운 양념이요. We need something crunchy on top. Sprinkle some nuts. 우리 견과류. 아이고, 폴라주식 견과류 말이 너무 어려워요. Like this. And some sesame seeds. 우리 참깨. Fantastic. 그래, 우리 납작만두 좀 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시원한 음료수 하나 필요해요. We're going to make a very cool carrot lassi. 네, 당근 라시 만들어 볼 거예요. So first, the carrot juice. 우리 당근 주스 들어갈 거예요. So about half a cup. 우리 반 정도. 호호! And now we add yogurt. 네, 우리 요거트 넣을 거예요. We put our yogurt in. 와, 색깔이 두 개 있어요. We've got white and orange. 얼음 넣을 거예요. We're gonna put in some ice. 이거 부서진 얼음이요? 혹시 이런 얼음 없을 때 그냥 사각형 아니면 동그란 얼음 넣어도 돼요. And we stir. 색깔이 변해요. We can see the color change. Oh, it's almost pink. 거의 pink 색깔 됐어요. And lastly, ta-da! My carrot lassi is finished. 양념 납작 지진 만두와 당근 라시 완성됐습니다. 타임 투 테스트. 맛보기. 와우! 빰빰빰빰빰! 매운맛, 달콤한맛, 맛있는 군만두 피 다 있어요. It's spicy, it's sweet, it's sticky, it's delicious. But it's spicy. 아, 잠깐만요. Hold on. Let me taste the 당근 라시. 달콤하고 크리미요. 진짜 맛있어요. 오늘은 1 플러스 1이었어요. We made 양념 납작 지진 만두, spicy flat dumplings, 그리고 당근 라시, carrot 라시. 다음엔 1 플러스 1, 아니면 2 플러스 1, 아니면 그냥 하나만 만들어 볼까요? Come back soon for some more recipes. Bye-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또 시작. 출발했습니다.
1: 그리고 또 새로운 달의 시작이에요.
0: Oh yeah, wow. already, huh? June입니다.
1: 네.
0: 자, 오늘 가정 영어이자 또 6월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6월, 7월 뭐 이렇게 하면은 비 오고 막 이럴 때
1: 그쵸.
0: 있잖아요.
1: 그렇죠. 날씨도 또 막 더워지기도
0: 그렇습니다.
1: 하고요.
0: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장마철 빨래. 그게 최강의 난이도이다 파트 1을 해볼 거거든요.
1: 지금 또 꿉꿉한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0: 제가 한국에 처음에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네. 아주 자그마한 방 하나 이렇게 해서 거기 살았었는데
1: 네.
0: 저는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건조기가 기본으로 돼 있는 데가 많았거든요. 근데 왔더니 그런 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하고 제가 왔을 때가 이제 여름이 딱 장마철 시작할 때였는데 네. 그냥 걸어놨는데 냄새가 파이팅이 넘쳤습니다.
1: 아우 세상에.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은 또 후각의 동물이라.
0: 그렇죠, 그렇죠.
1: 그리고 또 냄새가 나면 되게 불편해요.
0: 엘리베이터를 못 타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파트 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비 때문이지. 네, 뭐뭐 때문이지라는 걸할수 있을 될것 같아요. 지금 문장 자체는 짧지만 좀 생각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아, 냄새가 너무 심했나 봐요.
1: 그쵸, 그쵸. 아, 그러면 다시 그 섬유 유연제 넣어가지고
0: 네.
1: 향을 좀 이렇게 좀 희석시켜야 돼요.
0: 끓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끓이기도
0: 아, 그것도
1: 끓이고, 소독이 중요하니까.
0: 아,
1: 예.
0: 막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1: 아,
0: 그렇습니다.
1: 맞습니다.
0: 자, 그렇다면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Who is stinky? Who is it?
2: My shirt.
1: Your shirt?
2: Is it me?
1: No, stinky. I don't know stinky. Who is it?
2: Stinky?
1: Yeah.
2: Who?
1: Stinky?
2: No, like it smells, like bad
1: Smell? 아,
2: smell.
1: bad smell?
2: My shirt. Oh, is it me?
1: Oh, 안 씻었어?
2: Huh?
1: Sorry.
2: What?
1: Yeah. 아, 비 때문이지. 비.
2: B?
1: It's raining. 꿉꿉.
2: 아,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smell bad smell?
2: Yeah, musty.
1: Musty?
2: 어.
1: 오케이. 자, 벗어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벗어봐. 응.
2: What?
1: 다시 세탁. 저기, wash clothes. Wash clothes, take off.
2: Again?
1: Yeah, again. Oh, smell, bad smell. Oh,
2: 아.
1: terribl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요,
1: 예.
0: 제대로 끓이거나, 조치를 안 취하면,
1: 그쵸.
0: 아무리 빨아도 또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1: 그리고 잘 말리는 것도 중요해요.
0: 아,
1: 예, 아주
0: 그렇습니다.
1: 뽀송하게 햇볕에 잘 말리거나 아니면 그 건조기에 예,
0: 아하.
1: 좀 여러 번좀
0: 오케이,
1: 히팅을 해줘야 돼.
0: 오케이. 자, 오늘 뭔가, 퀴퀴한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 다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4: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4: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Okay, you guys. 오늘의 dialogue 대화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은 여보, 내 셔츠 왜 이렇게 냄새나?
1: 어?
0: 내가 문제야? 이겁니다.
1: 어허.
0: 나 분명히 샤워를 한것 같은데 그런
1: 그렇죠.
0: 느낌.
1: 샤워랑 사실 상관이 없죠. 예.
0: 그렇죠.
1: Honey, why is my shirt so, is it me? 나야, 나 때문이야. 뭐 이건가 봐요. 왜내 셔츠가 이렇게, 냄새.
0: 냄새가 나.
1: 냄새니까 smell. Why so smell?
0: 오케이. 스멜이? 오케이. 그리고 is it me?
1: 왜 냄새야? 왜
0: 자, 한번
1: 냄새야?
0: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Yeah.
0: Honey, why is my shirt so smell? Is it me? 아니죠. 다른 단어입니다.
1: 어?
0: 자,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smell 썼죠?
1: 예.
0: 걔랑 비슷한 단어로는 가능은 합니다. 일단 왜냐면 smell이라고 하는 거는
1: 예.
0: 냄새 혹은 냄새가 나다라는 동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여기 지금 비동사랑 나왔죠?
1: 네.
0: 그러니까 뭔가 냄새 나는이라는 형용사가 뭔가 나와야 돼요.
1: 아.
0: 그래서 smell 쓰려고 해도 smell을 형용사로 바꿔야
1: 바꿔서.
0: 됩니다.
1: 아.
0: 가능은 한데 그건 금방 알려드리고요. 자, 일단은 stinky라는 단어는 회화체 기본입니다. 이
1: 오.
0: stinky라고 하는 건 악취가 나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1: 야,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아.
0: 그래요? Oh, it's very
1: Stinky.
0: stinky라고 하는데 이왕이면 why를 뺀거 있죠?
1: 네.
0: stink.
1: 네.
0: 거기까지만 쓰면 동사로 악취가 나다
1: 아, stink
0: 라는
1: 하면
0: 동사가 또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개다 알아두는 거는 강력 추천입니다. 회화에서
1: 네.
0: 많이 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Oh, it's stinky라고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stink를 동사로 써서 Oh, it stinks
1: 아,
0: 이렇게도 쓰기
1: stinks.
0: 때문에 두개다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자, 그래서 아까 smell 쓰려고 했으면
1: 네.
0: 사실은요 smelly 쓰셨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1: 그럼 냄새가
0: 이러면
1: 나는?
0: 냄새가 나는 혹은 뉘앙스에 따라서 아, 악취가 나는도 될 수가 있습니다. 아. smelly. 근데 보통 smelly라고 하면 단순하게 뭔가 냄새가 나 이런 느낌보다는 좀 악취 쪽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우리말로도 아, 악취가 난다 이렇게 안 하고 어, 네. 냄새나
1: 맞아요.
0: 이러면 벌써 안
1: 나쁜
0: 좋다?
1: 냄새?
0: 그렇죠. 그런데 걔보다 더 확실합니다. 스팅키는. 100% 얘는 악취예요. 스팅키, 스멜리 같이 알아두시고요.
1: 네.
0: 또 참고로 악취라고 하는 명사를 쓰고 싶다. 그럼 아까 악취가 나다란 동사 뭐였다고요?
1: 스팅.
0: 스팅크. 걔도 명사로도 쓸 수 있어요.
1: 아.
0: 네. 특이하죠, 그렇죠? 예. So, 스팅크라고 하는 거는 네, 악취가 나다 혹은 악취라는 명사. 그리고 또 하나.
1: 오돌.
0: 이 단어도 알아두셔야 돼요.
1: 어, 그래요?
0: 네.
1: 처음 봐요.
0: 이 단어, 데오더란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아, 네네네.
0: 디오더란트, 그거는 오더를 없애주는 거거든요.
1: 그러네요.
0: 맞습니다. Deodorant. 거기서 나온 단어예요. 오더, 스탱크 이런 거 명사로 악취. 이왕이면 관련되어 있는 거 다 같이 알아두시면 좋잖아요.
1: 어, 그렇죠? 그럼 연상이 빨리빨리 되겠네요.
0: That's right. 자, 근데 여기서 보세요. Honey, why is my shirt가 so stinky 해?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1: Is it me?
0: Is it me? 그건 나야?
1: 네.
0: 이거는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1: 예.
0: 맥락으로 흐름으로 자연스럽게 하면 나 때문이야?
1: 그렇죠.
0: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Is it me? Right.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제 me를 썼죠.
1: 네.
0: 목적어 모양이니까. Is it me? 그러면 그 me라고 하는 거, 목적어가 문제야? 혹은 목적어 때문이야? 이것을 간편하게 쓸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많은 분들이 뭐뭐 때문? 그럼 막 because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Because of 이런 것들. 그거 좀 이따 나올 겁니다.
1: 네.
0: 하지만 더 간단하게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어민 스타일의 영어예요.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때문인가? 우리가 문제인가?
1: 오.
0: 그러면 because of 안 쓰고도 그건 우리야? 이렇게 쓰는 거죠.
1: 예.
0: 어떻게 해요?
1: Is it us?
0: Is it us?
1: 응?
0: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1: 오.
0: 자, 어? 그 shirt가 문제인가?
1: Is it shirt?
0: Is it The
1: is it shirt. The shirt?
0: 그죠. 뭔가 냄새가 나는데 is it the shirt?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1: 네.
0: 다만 오늘은 어 내가 문제야? Is it me?
1: Is it me?
0: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짧죠?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Is it us?
1: Is it us?
0: Is it the shirt?
1: Is it the shirt?
0: There you go.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1: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0: 자, 이랬을 때, 자. 아, 비 때문이지.
1: 어.
0: 말릴 때 잘 뭔가 안 말랐다든가.
1: 그렇죠.
0: Something.
1: 습도가 너무 높아지면 빨래는 안 마르죠. It's because of 비.
0: 비.
1: The rain이겠네요.
0: That's right.
1: Yes.
0: 얘는 덩어리 때문에, 덩어리 표현 때문에 다른 걸 이제 비울 수가 없었어요. Rain.
1: Yes. 비.
0: 자, 방금 뭐뭐 때문이다 할 때 그냥 it's 뭐뭐다, is it 뭐뭐냐
1: 네.
0: 이렇게도 했었잖아요.
1: 네.
0: 하지만 정식 표현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로 because of. 자, 보여드릴게요. It's because of 하고 나서 명사인데 목적어 모양으로 쓰는 거예요.
1: 네.
0: 그러면 그거는 뭐뭐 때문이야, 목적어 때문이야 라고 이제 쓸 수가 있는데

0: 이 because하고 because of는 차이가 있죠, 그죠?
1: 네.
0: because of는 뒤에 명사 모양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because는 뒤에 평소문 어순이 오는 겁니다.
1: 네.
0: So,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라는 문장이 나오잖아요. because는. 근데 because of는 뒤에 뭐 me, 뭐 the, because of the car. 뭐, okay. 명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남 탓할 때. 그거 너 때문이야.
1: 아, it's because of you.
0: It's because of you. 자, how about this?
1: 예.
0: 그건 그 눈 때문이야. 그건 그 눈 때문이다.
1: It's because of the snow.
0: 그래서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얘기를
1: 네.
0: 쓸 수가 있겠죠. Alright, you guys,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0: Oh,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0: 질문형도 할 수 있겠죠.
1: 네.
0: 어, 그거 나 때문이야? 그거 저 때문이에요?
1: 저 does it because of me?
0: 이거 does?
1: 아니요.
0: Is죠?
1: Is it because of the snow?
0: Is it because of
1: me?
0: Me? Okay. Is it because of me? 그러면 그거 나 때문이니?
1: 네.
0: 라는 질문형도 만들 수 있겠죠.
1: 아하.
0: 하지만 얘를 줄여서 한 게 뭐예요? 그거 나 때문이야? 아까 했던
1: Is it me? 아하.
0: Makes sense?
1: Yes.
0: Okay. So 얘가 더 정식이라는 거예요.
1: Mm-hmm.
0: Okay. 자, you guys. 비 때문인 거예요. 하고 상대방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1: 네.
0: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0: It's not because of you.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죠?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해볼게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It's because of the rain.'
0: 오케이,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바지도 해보더니 아니, 바지도 퀴퀴한 냄새나.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막소사 같이 네. 빨았나 봐요.
1: 아, 그쵸. 솔직히 본인 바지랑 위에 오시면 다행이게
0: 네.
1: 아이들은 또 다 그래요. 왜냐면 이게 전염이 빨라요. 빨래 냄새가.
0: 아.
1: 같이 빨면 다 변해요.
0: 와, 이 냄새가
1: 네.
0: 이렇게 균이 뭐 옮기는
1: 맞아요.
0: 이런 식으로.
1: 저희 집 빨래 담당이 저거든요.
0: 그럼 만약에 냄새 나면은?
1: 솔직히 각자 빨래 합시다 가요. 아. 예, 아니면 버리세요. 예, 저는 너무 싫어가지고.
0: 아, 예. 여름 장난 아닙니다.
1: 그러니까요. My pants smell too. 오, 그러면 아까 그 냄새 다시 가져와야겠네요. My pants smell stinky.
0: 오.
1: Yeah, stink 이거였죠? Stinky 네. too.
0: Okay. My pants smell stinky too. 자, 일단은 아까 stinky가 악취나는이었으니까
1: 네.
0: 형용사를 넣어서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저는 좀 단어를 다양한 걸 가져왔어요.
1: 아.
0: That's fine. stinky는 악취나는. 근데 진짜 퀴퀴한 뭔가
1: 곰팡이
0: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1: 아, 네네.
0: 그거 표현할 때
1: musty라는
0: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에 암기하는 거는 I don't expect that.
1: 네.
0: 그래도 아, 한번 노출되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musty 같은 거 퀴퀴한 뭔가 곰팡이 있는 듯한 뭐 축축한 냄새 있잖아요.
1: 꿉꿉한 거.
0: Right.
1: 네, 압니다.
0: 그래서 형용사로 썼고요. 자, 지금 여기다가 제가 형용사를 썼는데
1: 네.
0: 그러면 여기서 smelly
1: yeah.
0: 냄새라는 명사일까요? 아니면 냄새가 난다라는 동사일까요?
1: Verb죠.
0: 동사.
1: 동사.
0: Yeah. Right? So 우리가 그때 look 형용사, 형용사해 보이다처럼
1: 그쵸.
0: smell 형용사하면 형용사한 냄새가 난다.
1: 난다.
0: So 내 바지는 냄새가 난다. musty한 냄새가
1: yeah.
0: 난다. Does that make sense?
1: Mm-hmm.
0: Okay. So smell 동사로 썼고 그 뒤에 형용사를 써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 사과는 신선한 냄새가 나. 막 했는데 뭔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과는 냄새가 난다. 아주 신선한. 신선한 게 뭐예요?
1: 신선 fresh.
0: Fresh. 그럼 어때요?
1: The apple smell fresh.
0: 자, 근데 the apple 3인칭 단수니까 the apple
1: smells fresh.
0: Looks 같은 거예요. 그렇죠?
1: 네.
0: 자, about this.
1: 왜요?
0: 아주 끔찍하니 뭐죠? H로 시작하는 거?
1: H horrible.
0: Horrible. 내 발은 끔찍한
1: 발이 나오니까 갑자기 정말 공포스럽네요. 네.
0: 내 발은 끔찍한 냄새가 나.
1: 근데
0: 양쪽 다 한 거예요.
1: 그렇죠.
0: 네.
1: My feet

0: My feet smell horrible.
1: 그렇죠. Okay. My feet 복수죠. 그러니까 smells가 아니라 smell. 그다음에 horrible. 이렇게
0: yeah.
1: 만들 수가 있겠죠.
0: Mm-hmm.
1: So smell이라는 거 뭐 이해해요. 왜냐면 워낙 우리가 oh, smell 이렇게 명사로만 써왔다 보니까 아직은 어색할 겁니다.
0: 그렇죠.
1: Right. 자 읽어볼게요.
0: Mm?
1: The apple smells fresh.
0: The apple smells fresh.
1: My feet smell horrible.
0: My feet smell horrible.
1: There you go. 자, 이것도 한번 챌린지 걸어보겠습니다.
0: 좋아요.
1: 슬기 씨,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Look 활용해가지고
0: Look
1: 질문형
0: 형사.
1: 만들면 막 엄청 헷갈렸었죠? Look으로
0: 예.
1: 질문형.
0: 아, 예,
1: 자,
0: 예.
1: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볼게요. 나, 내 머리 있잖아. 나쁜 냄새 나니? 한마디로 막 지독해 냄새?
0: 어...
1: 내 머리는 냄새가 나니? Bad, 나쁜 냄새가 나니?
0: 네, 그... 내 머리가 나쁜 냄새가 나냐고요?
1: 한번 해보세요. 쭉쭉.
0: Does my hair smell
1: 나쁜?
0: bad?
1: 맞을까요? 완벽합니다.
0: 오.
1: 안, 오
0: 솔직히 네. 내 머리에서 솔직히 두 하라라 그랬는데 머리니까요.
1: 이게 3인칭 단수가 나오면서 네. 막 헷갈리거든요.
0: 그쵸.
1: 여러분들 이거 당연히 어려운 겁니다. 오케이? So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bad가 아니라 이 smell이란 동사예요.
0: 그쵸.
1: Right? 일반 동사로 질문형 만들 때는 두 동사 로 질문 만들죠. 근데 저 심지어 my hair. So do가 아니라 does. So does my hair smell bad?
0: Mm-hmm.
1: Yeah, your hair smells horrible. 이렇게 대답이 또 나올 수가 있겠죠.
0: Yes, yes.
1: Makes sense, right? Okay. 읽어보겠습니다. Ooh, my pants smell musty too.
0: My pants smell musty too.
1: 그러니까 pants는 복수 취급하기 때문에
0: 네?
1: 당연히 smells가 아니라 smell 되겠습니다.
0: Mm-hmm.
1: 자. 하나 문장,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0: 네.
1: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0: 오.
1: 뭐야, 멋있잖아요? 그냥 해결하게.
0: 오.
1: 근데 또 나면은 또 이제.
0: 그렇죠. 근데 이게 한 두세 번은 빨아야지 좀 냄새가 가시더라고요.
1: 그래서 저는 네. 제 기억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그 한국에 처음 돌아왔을 때.
0: 네.
1: 그 결국 제가 해결을 못했어요. 왜냐면 그런 드라이어도 없고 계속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You know, I had to throw them out.
0: 정말요?
1: 어쩔 수 없었어요.
0: 오, 네. 어쩔 수 없었네요, 정말. 자, take them off, take off 사이에 them 넣어가지고 그것들 벗어, 그죠? 그리고 I will them again. 내가
1: right.
0: 그것들을 다시 세탁한대요.
1: Mm-hmm.
0: 자, 세탁이 I'll laundry인데? Laundry. 이거죠? I'll laundry them again.
1: Okay.
0: 나는
1: 네. 이것들을 다시 세탁소에 갈 것인가요?
0: 아, 이게 세탁소예요?
1: 아니, 그건 아니고요.
0: 네.
1: 재밌게 하려고 한 거고.
0: Laundry?
1: 자, 복잡하게
0: 아닌가요?
1: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0: 뭐예요?
1: 뭘로 이렇게 깨끗하게
0: 워시,
1: 만들어요?
0: Wash, water.
1: 그렇죠.
0: 아, wash예요?
1: You just said it.
0: 아, 그죠?
1: I just wash them again, right?
0: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 또 영어는
1: 그쵸.
0: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1: 네. 근데 오히려 그렇다고 제가 한국어로 다시 씻을게 하면 또 어색했을 거예요.
0: 그쵸. 해석대로 그래서, 가야죠.
1: Right. 결국에는 이제 wash the dishes, 뭐 설거지하다, wash the clothes, 뭐 세탁을 하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o, 뭐 세탁이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고요. wash는 깨끗하게 clean 하다지만 뭘 활용한다?
0: 물,
1: 액체를 활용한 겁니다.
0: 네.
1: So I'll wash them again. 근데 왜 여기 them을 썼죠?
0: them? 그것들이니까요. 벗은 거, take them off의 them이에요. Yeah.
1: pants.
0: 아, right? pants라서.
1: pants, there you go. 자, 여기 보세요.
0: 우리가
1: 입는 동작을 강조한 게 뭐였죠?
0: 입는 동작, put on.
1: put on. 근데 여기서 뭐예요?
0: take off.
1: 벗는 동작을 해라.
0: 네.
1: 그래서 바로 take off.
0: off.
1: take, 취하다, off. 떨어진
0: 네.
1: 기억나세요? 그때
0: 알죠.
1: off 많이 나왔잖아요 최근에 여러분들
0: 네.
1: right? So take off 이 얘기가 벗다 근데 이게 상태 강조가 아니라 벗는 동작 같은 거 뭐 뭐랄까 단추 같은 거 풀른다든가
0: 네네.
1: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발 벗어라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그러니까 외국인이 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0: 그렇죠.
1: 그래서 신발을 신고 있길래 아 당신의 신발들을 벗으세요 그러면은
0: Take off your shoes.
1: Take off your shoes.
0: Mm-hmm.
1: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0: 네.
1: 그거 벗어. 그것이라고 해볼게요.
0: 네. Take it off.
1: Take it off.
0: Mm-hmm.
1: Right.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 대명사가 나오면
0: 네.
1: take off it이라고 못 씁니다.
0: 어허.
1: 대명사는 무조건 take 사이에. off 사이에.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명사는 가운데 넣어도 되고 이렇게 빼도 됩니다.
0: 아, 그럼 take you

0: or she's offered 돼요?
1: Of course.
0: 아, 그렇군요.
1: 둘 다 가능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슬기 씨가
0: 네.
1: 뭔가를 입는 동작을 강조하는 거
0: wear가 아니라 put on입니다.
1: 제가 한 만 번 잔소리하니까
0: 예.
1: 이제는 틀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1: 그렇죠.
0: 네.
1: So put on, 아, 입는 동작, take off, 벗는 동작, wear는 입은, 이미 입은 상태, 돌아다니는 상태를
0: 네.
1: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again, 여기서 them이라고 하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0: pants?
1: 너의 무엇이었죠? Your.
0: Your pants입니다.
1: 그렇죠.
0: Yes.
1: So, 여기서 take off your pants, take your pants off. 그것을 이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친 것 뿐입니다.
0: 네.
1: 이해하셨어요?
0: Yes.
1: Okay. 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1: 자,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0: 네?
1: 오늘 문장들이 그래도 짧았죠, 그렇죠?
0: 맞아요.
1: Alright. 비 때문이지.
0: It's because of rain.
1: 그냥 rain?
0: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1: Right.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 최근에 그 비가 많이 왔잖아.
0: 아,
1: 바로 그 비 때문이야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을 때.
0: Yes.
1: 자, 벗어봐. 다시 세탁하게.
0: Take them off. I wash them again.
1: There you go. 좋습니다.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3: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2: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rain.
3: My pants smell musty too. My pants smell musty too.
2: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1: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요.
0: 네.
1: It's because of 명사.
0: 예.
1: 근데 목적 모양이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연습이 되면 사실 그것이라는 것만 주어로 잡을 게 아니라
0: 네.
1: The problem is because of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명사로 또 넣어도 돼요.
0: 네.
1: 자, 오늘은 이수로 가보겠습니다. 그건 너 때문이야. 그거 너 때문이라고.
0: It's because of you.
1: It's because of you. 이렇게 탓하는 느낌, 그쵸?
0: 네.
1: 자, 두 번째. 그건 비 때문이지. 그 비 때문이지.
0: 맞아요. It's because of the rain.
1: It's because of the rain. 자, 세 번째. 그건 눈 때문이지. 그건 그 눈 때문이야.
0: It's because of the snow.
1: It's because of the snow.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0: Yes.
1: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 It's because of you. It's because of the rain. It's because of the snow.
1: 네. 그리고 is it because of me? Is it because of 이것도 좀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네.
1: You know what I mean? Alright. 자, 다음 패턴 볼게요. 오. 동사. Right?
0: 맞습니다.
1: Take off something. 대명사면은 밖으로 뺀다, 가운데 넣는다.
0: 가운데에 넣는다.
1: 가운데에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0: 네.
1: 자,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세요. 입영작 할 때 이렇게 조용조용히 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거랑 거의 차이가
0: 맞아요.
1: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옆에 누가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0: Loudly.
1: Yes. 오케이, 자신감 가지고
0: yes.
1: 해주세요. 자, 짧습니다. 그거 벗어. 그거 벗어. 명령어로.
0: Take it off.
1: Hey, take it off. 이렇게 뭐 모자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친구가. Hey,
0: 네.
1: Take it off.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0: 자, 그것들을 벗어봐. 그것들을 벗어.
1: Take them off.
0: Take them off, right? 그래서 얘도 대명사니까 가운데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1: 네.
0: Take off them?
1: 안 되고.
0: 틀립니다.
1: 네.
0: 세 번째. 신발 벗어. 너의 신발들을 벗어.
1: Hey, take off your shoes.
0: 그죠? Take off your shoes. 사실 put on도 마찬가지지만요.
1: 네.
0: 이 take off 한다는 것도 꼭 옷이 아니라 이렇게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모자가 될 수도 있고
1: 그쵸?
0: 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늘은 명령어로만 이렇게 썼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평소문에 넣는 연습도 해야 돼요. So he took off 무엇? She took off 무엇?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어떻게 보면은
0: 네.
1: 조금은 감사한 게 우리는 양말은 벗고 신고 옷은 입고 벗고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take off, put on으로 다 돼요.
0: Exactly.
1: 조금 고마운 부분.
0: 맞아요. 이게 우리말이 더 힘들 때가
1: 그럴
0: 있어요.
1: 때가 있죠,
0: 예, 네, 그래서
1: 당연히.
0: 영어는 조금 심플한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
1: 네.
0: 부분에 관련해서는
1: 네네.
0: 영어도. 오케이. 아주 수고하셨고요. 자, 배운 거,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Take it off. Take them off. Take off your shoes. Alright, very nice. 자, 그렇다면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Is it me?
3: It's because of the rain.
2: My pants smell musty too.
3: Take them off. I'll wash them again.
0: Alright, 같이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해결! Oh, honey, why is my shirt so stinky?
1: Oh.
4: Is it me?
1: Oh, it's because of the rain.
4: Oh, my pants smell musty too.
1: Oh, take them off. I will wash them again.
4: Really?
0: Great job, you guys. 월요일부터 아주 스무드하게 출발합니다.
1: 네.
0: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그건 비행기에 가지고 타실 수 없습니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You can't take it on the plane.
0: 그렇습니다. take를 못한다가 맞겠죠? 그리고 on the plane.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이죠?
1: 네.
0: It's because of something. 자, 그건 뭐뭐 때문이야.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1: 네.
0: 그거 우리 때문이야. 그거 우리 때문이야.
1: 네. 네. 여러분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예문 많이 많이 만들어 주세요.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화요일에는 일상 영어 배워봐야
1: 그렇죠.
0: 되는데요. 자, 오늘은 엄마의 엄격한 드레스 코드 part 2. 지난 시간에 part 1 기억나세요?
1: 오, 네네네.
0: 아, 뭔가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 그 옷은 안 된다.
1: 아, 맞아.
0: 안 돼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1: 마치 저를 보는 것 같아서.
0: 어렸을 때요? 아, 예, 아니면 지금?
1: 지금. 네, 거울 치료를 받는 것 같았어요.
0: 뭔가 공감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0: 자, 그러면 도대체 엄마가 딸의 옷이 마음에

0: 안 되는 상황에서 그쵸? 어떻게 또 사건이 뭐 아,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
1: 큰 소리는 네. 치시면 안 될 텐데
0: 아, 안 될 것 네. 같긴 한데 궁금합니다. 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은요.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아이가 뭔가, 이건 아니다. 나도 이제 다 컸다.
1: 애기들이 머리가 이제 조금 크면은 이게 또 이렇게 자아가 생겨가지고
0: 그렇죠.
1: 엄마 나 이제 애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1: 싫어하더라고요 또 애기 취급하는
0: 본인의
1: 거예요
0: 이제 그 뭐랄까 의견을 내게 되는 거죠. 오케이.
1: 맞아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아이도 그렇고 보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옷이 많은데도
1: 많아요
0: 하나도 없다.
1: 맞아요
0: 그죠?
1: 아우 입을 게 없네
0: 너무 찬성하시네요.
1: 입을 게 없어요
0: 입을 게
1: 항상
0: 없어.
1: 예 올여름도 마찬가지예요
0: 하지만 꽉차 있다는 거. 네.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2: Speak English to mommy.
1: 아우 정말 I'm not baby. I'm not baby. And, I say only no. Oh, it's impossible. 어?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아, baby for you?
2: To me.
1: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2: What?
1: 다른 거 입을 게 없어. I have only this dress. I have no dress. So, 사줘요, 그러면.
2: Come on.
1: 응?
2: Your closet
1: 응?
2: is full of clothes.
1: No.
2: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Full?
2: Yes.
1: No, 다안 맞아요, 살쪄서.
2: What?
1: 사줘요, 옷 사줘.
2: No.
1: 사줘, 옷 사줘.
2: Still a baby.
0: 아이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말이 안 통해서 그옷 입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1: 오히려
0: 들었습니다.
1: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때로는 의사소통이 너무 잘 돼도 이게 싸움의 원인이 돼요.
0: 그렇죠.
1: 네.
0: 이 의사소통을 통해서 조금 모든 걸 스무드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0: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주세요.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부터 갈 텐데요. 저번 시간 것에 이어서 전 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야, 오늘 또 빈칸을 아주 예, 이세한 걸로 또.
0: 선물입니다,
1: 아,
0: 오늘요.
1: 진짜. 자, I'm not a 아기.
0: 아하.
1: You can't just say no.
0: 아하.
1: 너는 할수 없어요. 단지
0: 너라고
1: 노라고
0: 하는
1: 말할
0: 거.
1: 수가.
0: 오케이.
1: 에. 아, 그럼 여기에 당연히 베이비가 와야겠네요. I'm not a
0: 아기를
1: 베이비.
0: 의미하는.
1: 네.
0: 오케이. I'm not a baby. 실제 영어에서도 그렇게 표현할지. 그리고 you can't just say no. Check it out. Perfect. 오케이.
1: 네.
0: 사실 우리말로도 저는 어린애가 아니에요. 혹은 무슨 뭐 아기가 아니에요. 난 컸다라는 의미로 이제
1: 맞아요.
0: 얘기를 쓸때 있잖아요.
1: 네.
0: 영어도 똑같습니다. 오케이. 뭐 I'm not a child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1: 네.
0: baby를 씀으로써 오히려 더 뭐라 그럴까? 나 진짜 어린 사람 아니다. 네,
1: 그쵸.
0: 강조를 해 주는 거고요. 참고로 어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어른?
0: 음흠.
1: 어른은 당연히
0: 네.
1: adult죠.
0: Okay. Alright.
1: 네.
0: 자, adult라는 단어 맞는데
1: 예.
0: 그것 말고 다른 게 있습니다.
1: 응?
0: 자, 바로 뭐냐면
1: 우와.
0: grown up.
1: 아.
0: 들어봤나요?
1: 아니요.
0: grow up 한다는 게 자라다라는
1: 잘하다.
0: 뜻이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하이픈을 쳐서 grown up이라고 써버리면 이렇게
1: 네.
0: 하면 형용사도 될 수도 있고 명사도 될 수가 있어요.
1: 오.
0: Okay? 그래서 어른인데 성인이라는 단어 아까

0: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자, 여기서 지금 보면요. You can't just say no. Say no라고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런 뉘앙스 나왔죠, 그죠?
1: 약간 엄마한테 맨날 안 된다고 그러면은 엄마 맨날 안 된대.
0: 맨날 안 된대.
1: 이 느낌이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거 아닙니다. Right? Okay.
1: 맞아요.
0: So can't라는 거는 능력이 안 된다라는 뜻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때도 can't를 자주 씁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바꾸고 그대로 갖고 와서요. You can't just 뭐뭐뭐 이러면 이렇게 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좀 불만이
1: 그러네요.
0: 들어갔죠.
1: just가 들어가면서 뭐 할 수만은 없어 이렇게 되는군요.
0: Exactly. just가 들어가면서 아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 원형으로 say를 쓰게 됐습니다.
1: 네.
0: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친구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해결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계속 도망치려는 거예요.
1: 자꾸 회피하는 거구나.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네네네.
0: 그래서 친구한테 야, 너 그렇게 도망칠 수만은 없는 거야. 이 얘기를 할 때 도망가다라는 표현 아는 거 있어요? 무슨 away인데?
1: 아, run away?
0: Run away.
1: 와우.
0: 그 실제로 어떤 상황을 회피하면서 도망간다는 뜻도 돼요.
1: 네.
0: 그러면은 친구한테 너 그렇게 도망갈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run away.
0: 그렇죠.
1: Wow.
0: You can't just run away like that.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야, 너 그렇게 그냥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그건 아니지.
1: You can't just give up.
0: There you go.
1: Yeah.
0: Give up이라고 하는 동사.
1: 포기하다.
0: 포기하다.
1: 맞습니다.
0: So, 이것도 동사를 좀 표현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재밌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1: 그러네요. 그렇죠? 문장을 엄청 많이 만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이거 낭독할 텐데요. 좀 연기해 주세요. 오케이? Okay? 네. You can't just run away.
1: You can't just run away.
0: You can't just give up.
1: You can't just give up.
0: 자, 이번에는 조금 불만 있는 아이의 느낌입니다.
1: 네.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그죠? 아이가 너무 분한 거예요,
1: 그렇죠.
0: 지금.
1: 그렇죠. 속상할 자, 수 있어요. 야,
0: 이랬을 때 엄마는 엄마한테는 아직 아기야.
1: 맞아요.
0: 영원히 아기죠, 뭐.
1: 엄마 눈에는 지금 41살 저도.
0: 그럼요, 베이비죠.
1: 네. To me, 나에게는 you are 아직 아기야.
0: 아하.
1: You are 아직이니까.
0: 일단 you are a baby도 말은 되잖아요.
1: You are a baby도 말은 되는데 여기에 약간 뭔가 부사 느낌 들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Until 할게요. 아직도. 오. 아직도 애기다.
0: 아.
1: 예.
0: 네.
1: 저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끊어주는 거 좋아하니까 한번 끊어드릴게요.
0: 아, 끊어. 네.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Right, to me, 나에게는 있잖아. You are until a baby가 아니라.
1: 어? 어?
0: Still.
1: 아.
0: Until 뭐예요? Until은 언제?
1: 까지.
0: 그렇죠.
1: 아, 맞다.
0: 넌 까지 아기야.
1: 아,
0: 이상하잖아요.
1: 이상하네요.
0: Right, 예. So, still 이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이 되겠죠. 이것도 우리 뭐 훔치다 할 때 그 still 그거는 still입니다. 스펠링도 다르지만 발음도 달라요.
1: 그쵸.
0: 얘는 입모양을 옆으로 이렇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을 그대로 두고 그냥 still. Still. 그러니까 얼핏 잘못 들으면 약간 스텔인가 싶을 정도로 입을 벌리지 마세요.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Still. Still.
1: Still. Still.
0: Still. Alright. So, 여전히 아직 아기다. 자, 누구에게는 이라고 할 때 전치사 뭐 썼을까요?
1: To.
0: To.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전치사가 오기도 하지만 자,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하면은 to her, to me 이렇게 목적어 모양을 해주면 누구에게 말이야?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to 누구 이렇게 할 때 앞에 써도 되고요. 대신에 커마를 찍어주시고요.
1: 네.
0: 뒤에 써도 돼요. 대신에 커마 있다 없다.
1: 없다.
0: 그때는 없어요.
1: 네.
0: Okay, so let's try this. 나한테 넌 그냥 혹은 단지 아기야.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그렇죠. To me, you're just a baby.
1: 아.
0: Alright. So how about this? 그녀는 자매 같아. 나에게는. 자, 그러면 같은 거, 뭐뭐 같다. Like라는 거 알죠? Like.
1: 맞습니다.
0: So 그녀는 마치 자매야. 그럼 어때요?
1: She's like a sister.
0: 나에게?
1: To me.
0: Perfect. So she's like a sister to me. 우리 엄청 친하거든. 그래서 뭐 내 여동생 같은 존재고 뭐 누나 같은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쓸 때도 만들어줄 수 있죠.
1: 네.
0: So,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앞에 가니까 comma, 저는 뒤에 가니까 comma.
1: 없어요.
0: 없어요.
1: 아하.
0: 자, 읽어보겠습니다. To me, You're just a baby.
1: To me, you are just a baby.
0: Oh, she is like a

0: sister to me.
1: She's like a sister to me.
0: That's right. 자, 본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이에게. Mm-hmm. To me, you are still a baby.
1: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너는 그런 얘기 해봤자야.
1: 맞아요.
0: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자, 이랬을 때 어쩔 수 없잖아요. 가라는 입어야 될 것 같고.
1: 그죠.
0: 근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이게 뭐 드레스든 뭐든 예쁜데.
1: 그죠. 옷 사달란 얘기를 또 이렇게 고단수예요.
0: 이게 돌아서.
1: 그렇죠. But I have to wear. 나는 have 갖고 있대요.
0: 갖고 있대네요.
1: 입을 걸 갖고 있대는데요.
0: 그러네요.
1: 근데 회사건... 입을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I have nothing.
0: Nothing이겠네요. 이게 굉장히 매직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1: 나는 없어.
0: 없는 것, 아무것도 없음을 가지고 있다.
1: 입을 것이 없다.
0: Okay.
1: I have nothing to wear.
0: But I have nothing to wear. 정답. Nothing else. 근데 nothing 괜찮아요.
1: 그래요?
0: Okay, 이거는 조금 더 양념을 친 거예요. Nothing else. 다른 아무것도. 그러니까 영어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nothing의 개념이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something이라는 건 무언가, 그냥 물건이라는 뜻이잖아요.
1: 네네네.
0: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nothing을 써버리면 이게 우리말로 해석이 엄청 이상해지죠.
1: 맞아요.
0: 아무것도 아님, 아무것도 없음. 이상해집니다.
1: 네.
0: 그래서 항상 nothing이 나오면 something, 얘는 원래 something인데 이 앞에 not이 뭔가 있어야
1: 있는
0: 돼요.
1: 있는 것 같은.
0: Not something을 합쳐서 nothing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 그게 더 편하다, 그죠?
0: Right, right.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우리말에서는 없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I have nothing to wear. 보통 그렇게 많이 말해요. 왜냐하면
1: 네.
0: 편하고 짧으니까.
1: 네.
0: 근데 다른 것이라는 것을 양념을 더 치고 싶은 거예요.
1: 지금 입고 있는 거 말고 다른 거.
0: 그렇죠. 그래도 이건 괜찮은데 이건 말고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꼭 입어야겠다.
1: 그 이유를 말해야 되는
0: That's
1: 거니까.
0: That's right. So else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nothing else, something else, anything else. 그런 thing이 들어가는 것 뒤에 else가 붙게 되면 다른 무언가를 얘기를 하게 돼요.
1: 네.
0: Okay?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나는 wear, 입고 돌아다닐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1: Yes.
0: 다른 거가 없어요. 이거 빼고는. 그러면 이것도 응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something, right?
1: Yeah.
0: So, 다른 거 뭐 할 게 없다인데
1: 네.
0: 도대체 어떤 행동으로 바꿀 수 있을지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이거밖에 없네. 샐러드가 있는데 먹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그죠?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네.
0: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딴 거 할 일이 없다. 심심해. 그래서 딴 건 뭔가 할 게 없어.
1: 오케이.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Yeah.
0: 주를 쓴 거예요.
1: 오.
0: 엄청나게 이거 거의 암기 수준이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렇죠? So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나 뭐 할 거 없네.
0: 친구가 막 야, 넌 할 일이 없니? 너 왜 맨날 그렇게 뭐 컴퓨터만 하고 막 이랬을 때 I have nothing else to do.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다른 거 할 일 없는데.
0: That's right. Okay, you guys. 읽어볼게요.
1: 네.
0: I have nothing else to eat.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I have nothing else to do.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Alright. 자, 그러면 질문형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오.
0: 질문형에서 anything else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다른 거 그 무엇이라도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은 너 있잖아. 입을 거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가 옷을 너무 대충 입은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멋지게 같이
1: 그렇지.
0: 돌아다녀야 되는데.
1: 놀러 가야 되는 건데.
0: That's right. So 물어보는 겁니다. 너 다른 거 뭐라도 있니? 입을 거.
1: 입을 거. Do you have clothes?
0: Do you have anything else? 물어볼게요.
1: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0: 동사.
1: Where?
0: 입을 거 그걸 써야죠. Do you have anything else clothes?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쵸, 그쵸. 아예 말이 안 돼요. 오케이, so do you have anything else? 한 다음에 입을 이게 필요해요. So
1: where?
0: To where?
1: 아, to where?
0: Yes. 방금 우리 다시 돌아가서 보면 네. 이 모양을 그대로 딴 건데 아. 얘 대신에 anything else? 아. 뭐라도 다른 거?
1: To where?
0: That's right. 그걸로 바꾼 것 뿐입니다. 오케이, so 네. 이런 식이 될 수가 있겠죠.
1: 아,
0: 안 되겠습니다. 이것도 읽어볼게요.
1: 네.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1: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wear?
0: All right, there you go.
1: 또 질문으로 살짝 바꾼다고 정신 못 차리겠네요.
0: 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약간 챌린지라는 거기 때문에.
1: 예, 예, 예.
0: 자, 그리고 정리하는 김에 아마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 wear하고 put 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둘 다 입다. 라는 뜻을 갖고는 있어요.
1: 해석을 그렇게 하죠,
0: 네.
1: 우리가.
0: 앞으로 네.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간다면 wear는 이미 입은 상태예요? 아니면 입는 동작을 얘기를 해요?
1: 입은 상태.
0: 상태. 저 찍은 느낌이 약간 그런데. 여기서도 입은 상태로 돌아다닐 게 아무것도 없다잖아요.
1: 네.
0: 그렇죠? 이렇게 행동할 게 없어요. 이상이에요. Put on은 지퍼 올리고 이런 버튼 뭐 이렇게 단추 잠그고 이런 행동을 말하는 게 불언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1: 네.
0: Okay, you guys, 읽어보겠습니다.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자, 이랬을 때 엄마가
1: 우리 엄마도
0: 옷장을
1: 멘트
0: 확 열심히
1: 아이고야.
0: 왜 이래? 옷장이 옷으로 가득하구만.
1: 혹시 옷장 열 때 벽이랑 옷장 부딪혀서 쾅 소리 났나요?
0: 조심스럽게 한 것 같긴 한데.
1: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럼 많이 업셋은 아니시네요.
0: 아, 네. 네.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옷으로.
0: 옷으로.
1: 예.
0: Full이 뭐예요?
1: Full 가득 차다.
0: Yes.
1: 가득 찬. 네. Full of clothes가 되겠네요. 아. ES까지 할게요.
0: 아, 왜 이래. 너의 closet 벽장은 옷들로 가득 찼다.
1: 예.
0: 맞는지 보겠습니다. You got it. 자, clothes가 일단 옷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얘는 사실 패턴을 알아야 되거든요.
1: 네.
0: 자, C-L-O-T-H-E-S 이게 옷이라는 뜻인데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clothes 그러니까 원래는 맞아요.
1: 아, 어려워요.
0: 그래서 원어민들은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영상을 슬로우하게 돌려보면 아니 이게 보이긴 할 겁니다.
1: 진짜요?
0: Clothes. 그렇지만 이게 워낙 혀도 귀찮아하는 발음이에요.
1: 그죠.
0: 그래서 Z로 발음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1: 아.
0: So close 해도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요.
1: 그 close the door 할 때 close랑 조금
0: 그렇게 생각하시면
1: 아,
0: 돼요. Z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ull of clothes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옷장 영어로 뭐라고요?
1: Closet.
0: Right. 얘는 closet이 아니라 O의 강세를 closet. 찍어서 얘를 입 모양을 벌리고
1: closet.
0: 먼저 closet 이렇게.
1: 아.
0: 자, 두 번 가겠습니다. Closet.
1: Closet.
0: 훨씬 좋아요. Okay, so your closet이 clothes로 가득 차 있다.
1: 예.
0: 아마 학창 시절에 이 덩어리 표현 분명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1: Be full of.
0: Yeah,
1: 너무 외웠었어요.
0: I told you.
1: 한 10번 써서, 100번 썼었던
0: 그렇죠?
1: 것 같아요.
0: 하지만 패턴만 알고 문장을 안 써봤다는 슬픔.
1: 그렇죠. 그것만 알아요.
0: Right.
1: Be full of만.
0: So something is very full, right? 뭐로 가득 차 있는데, 아니 도대체 뭘로 가득 찼지? 할 때 of something, right? 이미 차 있는 상태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이거 있잖아요. 영화의 대사이기도 했는데요.
1: 예?
0: 인생은 놀랄 거리들로 가득 차 있지.
1: 아우.
0: 자, 놀라운 것들은 surprise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아,
0: surprises.
1: 예.
0: 그러면 인생은 가득 차 있다. surprises로. 그럼 어떨까요?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1: 이게
0: 그 아마 제 기억에 그 Forrest Gump 영화에서 뭐 약간 life는 a box of chocolates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 예.
0: 상자 초콜릿이 가득 찬 상자 같은
1: 상자.
0: 거야. 왜냐면 뭐 그런 걸로 나왔던 것 같은데요.
1: 시적으로 표현을 너무 잘했어요.
0: Like right.
1: 예.
0: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에너지로 가득 차 있대요.
1: 오.
0: 항상 으악 이래요.
1: Like me?
0: Yeah.
1: Yeah. She is full of energy.
0: There you go. She is full of energy.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1: 네.
0: Okay.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Life is full of surprises.
1: Life is full of surprises.
0: She is full of energy.
1: She is full of energy.
0: 아, 그리고 참고로요. 네. 아마 이것도 영어 공부에 관심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이거 비슷한 표현으로 뭔가 filled

0: with 들어본 적 있죠?
1: 저 너무 들어봤죠.
0: 보통 그래요. Full of 동의어. filled with.
1: 그렇죠.
0: 이렇게 암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1: 요거 100번 썼으면 요거 한 50번 썼어요.
0: 맞습니다.
1: 예, 썼습니다.
0: 이거는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섞어서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아. 이 full of는 그냥 원래 차 있는 상태를 더 강조를 해요.
1: 네.
0: 근데 something is filled with something이라고 할 때는 외부의 뭔가의 요소에 의해서 채워졌다. 누군가가 이걸 분명히 채워 넣은 거야라는 걸 조금 더 강조를 해주는 것뿐입니다. Right?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글라스에 물이 차 있다.
1: 네.
0: 원래 차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it's full of water도 가능은 합니다.
1: 네.
0: 근데 보통은 그런 건 누가 채워 넣었잖아요.
1: 예.
0: 그래서 it's filled with water 이라고 좀 더 많이 쓰는 것뿐인데 그게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 예.
0: Okay? 자, 그리고 뭐 가볍게 마무리로 come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는 맥락에 따라 아이 왜 이래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좀 서두르라는 느낌으로 hey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예. 이런 식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1: 이게 참 커먼이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거 말고도 참 문장 그냥 앞뒤로 이렇게 뭔가 꾸며주는 느낌이
0: 실제로 얘는 오라는 뜻은 아니에요.
1: 그렇죠.
0: 예, 얘는 오히려 come 이게 아니고
1: 네.
0: 얘는 아이 왜 이래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나 혹은 come on 서둘러, let's go
1: 느낌.
0: 이런 느낌으로 오히려 씁니다.
1: Come here가 오히려
0: 그렇죠. 오라는 거죠. 읽어볼게요.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1: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자,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전 아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1: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0: Alright. 다른 거 입을 게 없는걸요.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Very good.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2: To me, you are still a baby. To me, you are still a baby.
0: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2: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네, 입으로 하는 영작, 입영작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You can't just. 동사원형.
1: 네.
0: 억양을 살려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갑니다. 안 된다고 할 수만은 없어요. 당신은 no라고 말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1: You can't just say no.
0: That's right. You can't just say no. 자, 도망갈 수만은 없어.
1: You can't just run away.
0: That's right.
1: Mm-hmm.
0: 포기할 수만은 없어. 너 포기할 수만은 없는 거야.
1: You can't just give up.
0: Give up.
1: Yes.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You can't just say no. You can't just run away. You can't just give up. Very nice.
1: Mm-hmm.
0: 자, 다음 패턴은요. I have nothing else to 동사 원형
1: mm-hmm.
0: 합니다. 다른 건 할 게 없어. 난 다른 거 할 게 없다고.
1: I have nothing else to do.
0: To do.
1: Mm-hmm.
0: 자, 다른 건 먹을 게 없어.
1: I have nothing else to eat.
0: To eat. 그런데 다른 거 입을 게 없는 걸요.
1: Oh.
0: But I 금서.
1: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0: To wear.
1: Mm-hmm.
0: 읽어볼게요. I have nothing else to do. I have nothing else to eat.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To me, you are still a baby.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I'm not a baby. You can't just say no.
5: To me, you are still a baby.
4: But I have nothing else to wear.
5: Oh, come on. Your closet is full of clothes.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Alright,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그거 우리 때문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t's because of us.
0: 그렇습니다.
1: 입니다.
0: Because of,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되겠죠. 자,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입니다. I have nothing else to, 그 다음에 동사 원형 넣는 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다른 건 볼 게 없어. 무슨 뭐 영화 같은 게 될 수도 있겠고요.
1: 네.
0: 그래서 다른 거 뭐 나는 볼 게 없다.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계속 반복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수요일에는 직업 관련된 내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굉장히 특별합니다.
1: 오?
0: 약간 슬기 씨 생각이 나면서 바로 연예인과 매니저입니다.
1: 아우.
0: 오 와우.
1: 매니저가 없어요, 저는요.
0: 아, 매니저 있으잖아요. 예. 옆에. 자, 바쁜 스케줄에 지친 연예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연예인과 매니저가 대화를 나누는데
1: 아하.
0: 저는 생각보다 조금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은 내용을 좀 넣어봤습니다.
1: 네네네.
0: 그래서 이거는 슬기 씨가 연예인이니까 맞는지 한번 나중에 컨펌 좀 부탁드릴게요.
1: 그렇죠. 저는 지금 뭐 이렇게 현장 다닐 때는 사실 매니저 없이 거의 혼자 오고 그러거든요.
0: 오케이.
1: 예. 제 일정을 봐주시는 이제 분이 계신데
0: 네.
1: 가끔 뭐 일정 전달할 때나
0: 아하.
1: 그럴 때만 뭔가
0: 오케이.
1: 뭐 매니저 느낌이 날까요?
0: 그래도
1: 예.
0: 뭔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1: 그렇죠. 과거에는 제가 또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었고
0: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1: 그럼요, 그럼요.
0: 오케이.
1: 한번 느끼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